0: 6월 17일 수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오늘 첫 곡은요. 코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였고요. 봉주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피곤한 출근길 아이들을 정신없이 챙기는 아침에 문득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어지러운 거실 대신에 삭막한 사무실 풍경 대신에 아름답고 시원한 풍경을 보며 늘어지고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다들 그 마음을 꾹꾹 누르고 어른의 책임감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저도 가끔이 아니라 꽤 많이 늘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 정말 어른이 된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책임감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막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네, 그리고 좀 창피하잖아요. 내가 회피하면 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오늘이 수요일 이제 월화 잘 보냈고요. 목금만 또 버텨내면 주말입니다. 주말에는 평일보다 조금 더 시원하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쇼리 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케어 원해요?
7: 케어 원해요.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 원해요.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 원해요.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8: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9: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9: 비다샵!
1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9: 비다이렉트샵!
10: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9: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층입니다. 우리 봉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0285님께서 지인의 부모님께서 해남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하시는데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가는 중입니다. 바람도 세고 일손도 거둘 수 있어서 콧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농장에서 직접 따서 먹는 블루베리 생각만 해도 침이 고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맛있기는 해요. 바로 따서 먹으며 이 식자재를 조리하거나 먹을 때 그 거리가 진짜 중요하대요. 네. 그래서 거리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뭐 보관하거나 그런 방법이 발전했다 하더라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과일 같은 거는 농장에서 바로 따 먹으면은 쫓아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최근에 체리 농장 갔다 봤잖아요. 아 근데 맛있더라고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블랙 아이드 피스, Where is the Love?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고등학생인 조카와 함께 오랜만에 시장에 갔었어요. 조카가 어렸을 때 몇 번 손잡고 갔던 곳인데 어느새 저보다 훌쩍 커버린 조카와 함께 걷고 있다니 뭔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뭔가 설레면서 들뜨기도 하고요. 그래서일까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게 됐죠. 어머어머, 저기 바나나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어머어머, 바나나에서 키위랑 사과 맛이 난대. 와, 나 어렸을 때는 그냥 바나나도 엄청 귀했는데 이모 어렸을 땐 말이야 바나나 하나 먹는 게 소원이었어. 진짜? 그랬어? 어어, 소풍 갈 때나 하나씩 먹었다니까. 아, 진짜 비쌌거든. 맞아, 요즘은 딸기도 팩에 예쁘게 담아서 팔지. 이모 어렸을 때는 그냥 그 뭐야 빨간 대야에 다 담아놓고 그거 비닐봉지에 덜어서 샀다니까. 지금은 상상도 안 가지? 어, 나는 잘 모르지. 그치, 근데 요즘은 과일 좀 포장한다고 스티로폼이랑 플라스틱이랑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아, 그거 다 환경에 안 좋은 일인데 쓰레기도 너무 많이 나오고. 저의 수다에 조카가 뚝 하고 멈춰서더니 저를 빤히 보는 거예요. 왜? 이모가 말이 너무 많아? 하고 물었더니 어, 이모, 지금은 2026년이지 이모, 어릴 때랑은 다르지? 이러는데 제발 말 좀 그만하라는 뜻이잖아요. 하긴 뭐 조카는 전혀 모르는 세상 이야기니까 재미없을 만도 하죠. 그 순간 갑자기 아빠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 아빠도 수다 떠는 거 참 좋아하셨는데.

사춘기 시절에 저 역시 조카처럼 아빠 옛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 이런 반응을 했거든요. 그때 아빠도 엄청 속상하셨겠죠? 아, 그때 아빠 이야기 더 많이 들어드릴걸. 그걸 왜 조카랑 시장 와서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걸까요? 이런저런 상념에 빠져 걷다가 꽈배기 집을 지나치는데 어머! 꽈배기 찹쌀 도너츠도 있네. 와, 나 어렸을 때 시장 오면 꼭 사 먹었던 간식인데 우리 하나씩 사 먹... 아이, 아니다. 이모, 말 그만할게. 그래 이모, 그만하고 빨리 가자. 조카의 스탑 플리즈라는 눈빛에 말을 멈췄는데요. 야, 나 어렸을 때는 어른이 이야기하시면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어. 어디 감히 어른한테 그런 눈빛을... 이라고 한마디 했다가는 라떼 이야기 좋아하는 꼰대다 이런 소리 들을까봐 참았습니다. 다음에는 시장 혼자 갈래요. 가서 혼잣말 많이 하고 올 겁니다. 오늘 사연의 제목, 말 많은 라떼 꼰대는 슬프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이홍기 마리아였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김용순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 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아침봉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아, 친구들이랑 있으면 엄청 수다 떨 거면서 왜 이렇게 묵묵한 척 하는지 참 어린 사람들이란. 1부 끝곡은요, 백예린 우주를 건너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정치권에서 격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연일 치솟는 환율이 먹거리 물가 부담도 키우고 있습니다.
2: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3: 시사가 지겨울 때 도시탈출 거투쇼.
4: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5: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4: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5: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방송인 홍석천입니다. 수없이 도전하고 또 넘어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챙기는 것. 내 마음을 돌보고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더라고요. 지금도 스스로에게 나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그 답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나를 뒷전으로 미루면서 더 애쓰기보다 일상의 작은 행복을 먼저 챙기면서 잠깐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까지 홍석천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5543님의 신청곡 U2의 Beautiful Day 듣고 왔고요. 요즘 퇴근 후에 달리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U2의 Beautiful Day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저녁이 정말 좋기는 하더라고요. 적당히 선선하고 바람도 불고 이제 조금 뭐 한 6월 중순 지나고 나면 뭐 장마가 시작되기도 하고 그 후에는 더 더워질 테니까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이맘때 저녁에 달리시는 거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문자 소개된 모든 봉글에게 커피가 갑니다. 박선아님께서 8살 딸이 전화로 준비물 좀 가져다 줄 수 있냐고 부탁하길래 학교 교문까지는 나와야 한다고 하고 달려갔는데요. 도착해서 전화를 해보니 폰을 꺼놨네요. 제가 극 내향형이라 차마 학교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10여 분 서성이다가 돌아왔어요. 아침부터 운동만 했네요. 우리 딸 많이 혼나지 않길 같이 응원해 주세요. 아 진짜로요? 아 진짜 극 내향형이 맞긴 하나 보네요. 왜냐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향형이어도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 관련된 거니까. 와 근데 그 앞에서 돌아왔다라는 건 느껴집니다. 그게 얼마만큼 힘든 일인지. 네, 아마 많이 안 혼났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8살이면은 뭐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요. 요즘 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준비물 이렇게 안 갖고 온 걸로 선생님들이 많이 혼내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2202님이 봉디 기차에서 주는 간식 먹어봤어요? 저는 어제 처음으로 먹어봤습니다. 남편이 서울로 기차 타고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표가 없어서 난생 처음 특시를 탔는데 거기서 간식을 줬다네요. 근데 그걸 또 저 주겠다고 안 먹고 챙겨왔더라고요. 어찌나 고맙던지 신랑이랑 같이 나눠 먹었네요. 전 두 번 먹었어요. 거기 원래 빵 들어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견과류 같은 것도 들어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두 번 먹어도 되나? 저는 한 번 더 먹었거든요. 아니 쌓여있더라고요. 특실 그 바깥쪽에. 아, 안 되나? 안 되는 거면 미리 사과드리고요. 근데 저는 두 번 먹었어요. 맛있어서. 5541님께서 어제 23개월 첫째 하원 시키는데 차가 멈추니까 아씨 아씨 이러는 거예요. 잘못 들었겠지 하고 다시 가는데 좀 이따 급정 가니까 또 아씨 이러네요. 저 이제부터 진짜 말 조심하려고요. 애들은 진짜 흡수가 종이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이걸 따라할 줄 몰랐네요. 신청곡은 즐거운 등원길을 위해 루시의 아니 근데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참관 수업을 하거나 그럴 때 반성을 많이 하게 되죠. 평상시에 내가 부모로서 참 처신을 잘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하고요. 루시의 아니 근데 진짜 듣고 올게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경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봉구레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김선린님께서 20년 만에 눈에 다래끼가 났어요. 오른쪽 눈이 퉁퉁 부어서 6살 딸 아이에게 엄마 눈 이상하냐고 물어봤죠. 당연히 걱정해 줄 줄 알았는데 딸이 엄마 야채 안 먹어서 그래. 몸에 좋은 야채를 많이 먹어야지 이러는 거 있죠. 아침부터 한 소리 들었네요. 에휴.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아마 많이 공감하실 텐데 뭐가 안 좋아지잖아요. 혹은 뭐 그러니까 병과 관련된 어떤 아이들이 이런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들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도 부모긴 하니까 야채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 핑계로 어떻게 해서든 야채를 먹이려고 뭐만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뭐 감기 걸려서 힘들어. 야, 너 야채 안 먹어서 그래. 뭐 하면 너 야채 안 먹어서 그래. 뭐 하면 너 야채 안 먹어서 그래. 심지어는 뭐 시험을 좀 원하는 대로 못 봐. 너 야채 안 먹어서 그래. 야채를 먹어야 머리가 잘 돌아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부모님들한테 야채는 만병통치약이거든요. 네. 아, 정말. 아, 부모가 이래서 어려워. 이게 뿌린 대로 거둔다고 너무 잘 자라. 원래 사실 수확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막 이렇게 뭐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날씨도 좋아지고 그래야지 가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이들 보면은 참 수학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안 좋은 거 있죠. 네. 참. 왜 그렇게 수학이 잘 되나 몰라요. 박효정 님이 봉디 배고플 때 장보러 갔다가 충동 구매한 대용량 꽈리고추랑 방풍나물 오늘은 꼭 해결해야 된다고 저한테 말 좀 해주세요. 이래서 배고플 때 장보러 가면 안 되는 건데 사흘째 냉장고만 열며 꽈리고추랑 방풍나물이 절 쳐다보는 느낌입니다.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쉽지 않겠는데요? 아니 꽈리고추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방풍나물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무쳐 먹어야 되나? 겉절이처럼? 효정님 화이팅! 노래 들을게요. MC 스나이퍼 BK 러브.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여러분, 누룽지 팝이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3: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6: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7: 하이마트로 가요.
8: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7: 하이마트로 가요.
8: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오늘 커피도 완판 되었고요. 2부 끝곡으로는 장세정님의 신청곡 박다혜의 너의 이름을 듣고요. 잠시 후 3부에는 과거로 불시착한 태규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가 이어집니다.

0: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우리 몸도 봄을 탄다고 하죠. 계절이 바뀌면 기온과 활동량, 수면 패턴이 달라지면서 몸의 리듬도 함께 바뀌는데요. 이때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돕고 몸의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다면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으로 흐트러진 균형을 잡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건강한 물 습관으로 몸의 리듬을 천천히 회복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 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7: 헐, 엄마. 멍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멍젤?
7: 멍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멍젤.

0: 가면 다섯 가지
1: 육수
0: 30가지
1: 소스
0: 90가지
1: 재료에
0: 봄을 담았다.
1: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2: 샤브샤브 봄 담아 샤브샤브 봄 담아
1: 보글보글
0: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 담아
3: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 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과거로 불착한 태규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1996년에 불시착한 태규, 연애 사업을 시작한 친구랑 수다를 떨고 있었다. 연애 참 좋다. 태규야, 너도 보이는 거랑은 다르게 의외로 여자들한테 인기 많다고 하지 않았냐? 어? 어, 맞아. 마음에 안 드는 그녀에게 계속 전화가 오고. 그래? 근데 너 좋아하는 누나 있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전화하는 그녀는 나를 피하려 하고. 진짜? 너 또 그 누나 앞에서 응, 힝 이렇게 귀여운 척했지? 남자는 터프야. 응?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이 몰라. 나도 이젠 다른 친구들처럼 마음에 드는 누군가를 사귀어보고 싶어. 야야야. 아여, 뭐 열심히 노력해봐. 그런다고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난 데이트하러 간다. 그날 태규는 혼자 길거리를 방황하며 사랑을 울부짖었다.

다른 친구들처럼 마음에 드는 누군가를 사귀어 보고 싶어. 맞나요? 여기서 문제. 신인류의 사랑, 아주 오래된 연인들, 이젠 안녕 등등 수많은 명곡을 남겼던 이 그룹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자, 오답자 몇 분 뽑아서 김치 세트를 드립니다.

0: 공이로비 신인류의 사랑 듣고 왔고요. 우리나라 프로듀서 그룹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공이로비입니다. 김치 세트를 받으실 당첨자는 아침복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공이로비는 신해철 씨와 함께 대학가요제 대상을 탔던 무한계단 출신 멤버 몇 명이 모여 만든 그룹이에요. 멤버 중에는 정석원, 장원 씨가 형제라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때그때 곡에 맞는 보컬을 기용하는 개건가수 형식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한 뭔가 시대를 앞서간 그런 그룹이에요. 역대 개건가수 라인업도 대단해요. 신해철, 윤종신, 이승환, 박정현, 김형중, 이장호 등등. 그리고 윤종신 형은 아마 공이로비로 처음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데뷔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뭐 그렇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때 목소리는 진짜 미성이에요. 종신 형이 텅빈거리에서인가? 텅빈거리인가요? 예, 텅빈거리에서. 예, 진짜 미성이에요. 저는 광고 듣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검색하세요.
1: 일반 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광고 듣고 왔고요. 윤근영님의 신청곡입니다. 샤인머스캣 포도밭에서 알속기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올 여름은 덥다는데 태풍이랑 장마는 안 오게 미리 일기예보송 틀어주세요.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부탁드립니다. 아, 샤인머스캣 저 진짜 좋아하는데 특히 냉동실에 얼려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별미예요, 별미. 여름에 먹는.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듣고 와서요. 유치봉짝 시작할게요.
8: 여름아 부탁해. 아이고.

아이들의 순수 100% 유치함, 어른들의 때 묻은 유치함,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유치한 순간들을 만나봅니다. 유치 봉짝. 때묻자는 순수한 아이들로 인해서 뒤통수가 얼얼해질 만큼 당황스럽고 황당했던 사연들, 나 어렸을 때 해봤던 유치한 행동들, 나이만 먹었지 여전히 어른아이인 사람들의 에피소드 등등 일상에서 겪은 모든 유치한 상황들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So 오늘 소개된 사연 중에 추첨을 통해서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바로 유치봉짝한 사연들 만나볼게요. 정하연님께서, 5살 딸이 완전 대문자 T입니다. 제가 넘어져서 무릎에 멍이 들었어요. 딸한테 엄마 여기 멍 들었어 하며 보여줬죠. 근데 원래 멍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딸에게 더 커진 멍을 보여줬는데 딸이 쓱 보고선 어제 보여준 거잖아 라네요. 힝, 그래도 아프단 말이야. 근데 이 정도면은 사실 저는 대문자 T는 아닌 거, 그냥 T인 것 같아요. 저희 딸이었으면 그 멍을 꾹 눌렀을 거예요. 저희 딸은 꾹 누르거든요. 네, 진짠가 가짠가 꾹 누르고 이렇게 문질러 보더라고요. 네, T 정도다. 김진희님께서, 7살 아들 유치원 하원 시간에 데리러 갔더니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서 주더라고요. 뿌리채 뽑은 잡초였는데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좋아하는 도라지래요. 노래터에서 엄마 준다고 뽑았다네요. 근데 이거는 좀 예쁘다. 이런 마음, 그죠? 잡초인 거 아는 거 아니야? 그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분들이 술 많이 마시고 잘못했을 때 사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정말 길 가다가 이렇게 주운 거 같은 거 갖고 와서 선물이하고 주는 것처럼 그거 모면해 보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7살이니까. 네. 6052님께서, 조카랑 코인 노래방에 갔어요. 현금을 안 가져와서 조카한테 현금 있어? 있으면 좀 빌려줄래? 하고 물어봤는데요. 조카가 예전 것까지 합해서 3만 원이야. 이자는 안 받을게 라네요. 이런 말은 어디서 배우는 걸까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갚으세요. 네, 법정이자가 15% 아닌가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보드카레임 10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계속해서 봉그레들의 유치봉짝한 사연 소개해 볼게요. 소개된 사연 중에 추첨을 통해서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 최동영님께서 주식 투자한 게 반토막이 났어요. 아내에게 무릎을 꿇었죠. 근데 그걸 본 딸이 아빠 엄마한테 사랑 고백하는 거야? 비슷해요. 어쩌면 임팩트는 사랑 고백보다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동영님 어쨌든 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오신 거죠? 오를 거라는 걸 기대하시고 뭐 지금까지 더 들고 계시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반토막이면은 저도 뭐 들은 건데요. 네, 정리하시는 게 네,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하승님께서 제가 이번에 뽀글뽀글 히피펌을 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아주머니와 푸들 강아지를 만났는데 딸이 엄마 강아지랑 같은 미용실에서 머리했어? 라고 물어봐서 웃지도 못하고 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건 그런 생각이 들어. 푸들 컬 본 적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푸들 컬. 진짜 그거를 만약에 컬로 만들 수 있다면 진짜 실력이 좋은 거야. 푸들 컬 장난 아니에요. 그 컬감이. 와, 만약에 히피펌인데 푸들 컬, 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 컬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따님이 말하는 게 맞다면 하승님은 그 미용실 계속 다녀야 돼. 그럼 파마를 진짜 잘하시는 거야. 펌을 그 디자이너 선생님이 진짜 예술로 말았다는 거예요. 아, 왜냐면 푸들 펌 장난 아니거든요. 네, 제가 생각할 땐 지구에 사는 동물 중에 넘버 원 컬을 가지고 있다. 네. 서기원님이 중학교 2학년 막내가 핸드폰을 잘 안 받아요. 그럴 때마다 폰은 폼이냐? 삶아 먹으려고 가지고 댕기냐? 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장 보느라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막내가 똑같이 엄마 핸드폰은 폼이야? 삶아 먹을 거야? 이래서 어 맞아 오늘 저녁은 핸드폰이야 했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약간 저희 뭐 이거는 뭐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희 둘째 누나랑 성격이 비슷하신데요? 저희 둘째 누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들한테 그냥 뭐 막무가내죠 뭐. 네. 그리고 기원님도 저희 둘째 누나랑 만약에 비슷하시다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잘 안 돌아보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박진숙님이 딸이 갑자기 윙크하는 법을 배우고 싶

떡에서 알려줬는데 자꾸 두 눈을 다 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꽤 어렵지? 하고 물었는데요. 딸이 엄마가 하는 거 윙크, 내가 하는 거 윙크윙크야. 아, 너무 귀엽네요. 윙크윙크. 아, 이거 너무 귀엽다. 너무. 이거 써먹어봐야지. 제가 윙크윙크라고 써먹어보려고요. 안 될까요? 애견데? 노래 들을게요. IOI. 너무 너무 너무.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0: 라디오 채널은
1: SBS
0: 1등 인터넷 라디오는
1: 고릴라
0: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1: 매출
0: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지금은 단종된 국내 최초의 경차 티코 기억하시나요? 90년대 국민차로 불렸죠. 경차는 걸프전 이후 기름값이 크게 오르던 시절 경제적인 차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2012년 20만 대를 넘었던 경차 판매량은 2020년부터 10만 대 아래로 떨어졌고 작년엔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올해 들어 다시 변화가 보이고 있다고 해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경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넘게 늘었는데요. 특히 비용에 예민한 법인 구매와 60대 고객층 수요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자동차도 경제성이 중요한 시대, 경차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4부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순수한 아이들로 인해서 생긴 에피소드, 나 어렸을 때 해봤던 유치한 행동들, 나이만 먹었지 여전히 어른아이인 사람들의 에피소드 등등 일상에서 겪은 모든 유치한 상황들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치봉짝 소개된 사연 중에 추첨을 통해서요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 배현지님께서 다이어트 한다고 한 달 동안 헬스를 열심히 다녔는데요 몸무게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잣말로 왜 몸무게가 안 빠지지? 체중계가 고장났나? 했더니 초딩 아들이 하는 말, 설마, 그 한마디에 제대로 긁혔네요. 근데 이거는 나는 초딩 아들에게 한 표. 왜냐면 아니 이게 살 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헬스를 열심히 다녔는데 몸무게가 줄지 않았다면 근육량이 늘었다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중계가 아니라 인바디라고 하죠. 그거를 측정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다이어트하면 너무 그 숫자에 집착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방이 빠지면 어쩔 수 없이 근육이 빠지거든요. 근데 근육은 빠지면 안 좋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그 트레이너들이 얘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게 이거거든요. 몸무게는 거의 변화 없고 몸은 슬림해졌는데 몸무게 변화 없이 근육량만 늘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현진님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네. 홍혜미님, 삼겹살을 구워줬어요. 아들이 포크로 먹는 동생을 보더니 자기도 포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하잖아, 그냥 젓가락으로 먹어 했더니 아들이 젓가락보다 포크가 더 빨리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이거는 아드님이 모르는데요. 젓가락이 더 빨리 먹을 수 있는데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죠? 오히려 포크는 약간 좀 힘들지 않아요? 삼겹살 먹을 때 오히려. 에, 젓가락은 꼬치도 먹을 수 있거든요. 쫙쫙쫙쫙쫙 꽂으면. 3072님, 6살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듣더라고요. 화가 나서 방에 들어가 있는데 아들이 자꾸 저를 부르길래 엄마 아직 화 안 풀렸어 했죠. 그랬더니 아들이 그럼 아직 화가 묶여 있어? 하는데 빵 터졌네요. 이 아드님, 제가 생각할 때는 연애 잘할 것 같아. 나중에. 아니 뭔가 너무 근사하잖아. 어? 엄마 아직 화 안 풀렸어 했는데 아직 화가 안 묶여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근사하잖아. 제가 생각할 때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 아드님 너무 스윗하네요. 나도 우리 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은 만약에 아빠 아직 화 안 풀렸다 그러면 이러고 가거든요. 자기가 삐져서. 네, 아우.

저서할 때 3072님 아들이 너무 스윗한 것 같아요. 네. 3161님이 요즘 5살 딸아이가 말문이 터져서 말이 엄청 많아요. 어느 날 차에 타더니 엄마 오늘 친구가 내 말을 너무

어머니, 이럴 때는 따님의 말씀을 공감해 주셔야 되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어머님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다음이에요. 라고 더 화가 날 만한 얘기를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밌네요. 이거 성대모사 괜찮았다. 그지 않아요? 왜 기가 찬 표정을 하고 있어요, 황 PD? 어? 뉘앙스가 비슷했으면 됐지. 어?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참나. 황당하네. 엄청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요즘에 우리 엄마도 나한테 저런 표정 안 하는데. 1659님. 8살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아내가 화를 내면 다 나가! 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현관에서 운동화를 신으며 저한테 아빠는 안 가? 엄마가 다 나가래 라고 하네요. 이럴 때 아빠가 나가면 어떻게 되죠? 이럴 때 진짜 큰일이 일어나는 거야. 축구공 가지고 나가. 와, 그러면 1659님, 어우, 만약에 어우 남편분이 막 이게 축구공 나고 야 나가자 이러면서 막 신나게 혹은 1659님의 남편분이 낚시를 좋아하시나요? 막 낚싯대 메고 나가. 따나가 했는데 아들이랑 같이. 그러진 않았겠죠. 네. 성재호님. 초등학교 6학년 딸한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와중에 남친이랑 문자 주고받는 걸 보게 됐어요. 무슨 내용인지 보려고 하니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하게 내가 너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그걸 안 보여줘? 라고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남이면 보여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안 보여주는 거다. 이은주님께서 동기랑 점심으로 짬뽕 먹고 들어가는데 동기가 갑자기 야, 너 옷에 짬뽕 국물 묻었다 하길래 고개 숙여서 어디 어디 했더니 인사 잘한다 하는 거 있죠. 두고 봐라. 와, 아직도 약간 이런 얘기를 하네요. 네. 또 어마어마한 노래를 선곡했어요, 황 PD가. 네. 자이언티 슬기의 멋지게 인사하는 법.

자이언티 슬기 멋지게 인사하는 법 마룬5 원고 홈 위다우츠 두 곡 이어서 듣고 왔고요. 오윤영님께서 신랑이 건강검진 결과 보러 갔다가 방금 전화를 해왔어요. 다 말짱하다고 아무 이상 없다네요. 신랑이 술 담배 다 하고 체중이 나가는 편이라 걱정했는데 이상하네요.

좋은 결과니 만족해야 하는데 이거 믿고 관리 안 할까봐 괜히 불안합니다. 아유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근데 야 술 담배 중에 둘 중 하나는 네 이번을 계기로 좀 끊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황 PD도요. 네, 아셨죠? 네, 왜냐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있을 때 지켜야죠. 건강은 있을 때. 왜냐면 너무 간과하는 게 있어. 네. 왕PD가 DJ한테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봉디도 수다를 좀 끊어달래. 노래 들을까요 바로? 저희? 바로 노래 들어요? 수다를 끊으면 어떡해 DJ한테. 네. 9879님이 첫 자취하는 아들 집에 놀러 갔다가 아주 깜짝 놀랐네요. 싹 치워줄까 하다가 이런 거 스스로 치우는 것도 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겠지라는 생각으로 꾹 참고 나왔습니다. 근데 자꾸만 마음에 걸리네요. 잘하셨어요. 네, 이거 치워주면은 몰라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알아야 되거든요. 막 벌레 같은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들어갔는데 막 자기가 깜짝 놀랄 때 있거든요. 제 친구도 그랬거든요. 술을 먹고 대학교 때 자취를 했는데 술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진짜 깜짝 놀랐대요. 길에서 잠든 줄 알고 근데 자기 자취방이었던 거야. 냄새에 너무 깜짝 놀라서 깨어났는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 이렇게 사는 건 아니겠다 싶어서 청소를 막 엄청 열심히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깊은 깨달음이 일 때까지 9879님 뭐 물론 마음이 쓰이죠. 아이니까 우리 아이니까 근데 좀 내버려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은옥님께서 제 알고리즘은 새로운 요리 레시피로 장악당했습니다. 어쩜 그리 새로운 요리의 신세계를 펼치시는지 상상력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중에 멸치 칼국수 라면으로 샤브샤브 해먹는 게 너무 맛있어 보여서 오늘 저녁은 그걸로 정했습니다. 7살, 3살 아이들 각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등원시키고 장 봐서 집에 들어가려고요. 맛있겠다. 그 맛있는데. 칼국수 라면도 맛있는데. 그죠? 샤브샤브 맛있겠는데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케어 원에어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4: 시원한 잠, 누잠.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5: 봉디야.

0: 그래야 봉글에 귀진이 왔다.
1: 쉿,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0: 아니 귀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0: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1: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재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 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 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0: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2: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혁오의 오하이오 듣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여기 국수 사리 하나 추가요. 라면 사리 넣어서 먹을까? 사리는 식당에서 자주 쓰는 단어인데요. 어감만으로 일본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리는 순 우리말입니다. 사리는 국수, 실, 새끼 등을 동그랗게 포개어 감는다라는 뜻의 동사 사리다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그렇게 둥글게 감아놓은 뭉치 자체를 뜻합니다. 실생활에서는 국수나 냉면, 라면 등을 동그랗게 감은 뭉치를 가리킬 때 자주 쓰죠. 또 사리다는 그 모습이 짐승이 겁을 먹고 몸을 접는 것과 비슷해서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몸을 아낀다라는 뜻의 몸을 사린다로도 쓰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박하선의 시내 타운. 드라마 참교육에서 새로운 나화진 선생님은 반의 권력자의 자제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충고를 듣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죠. 뭐 어른이 애들을 무서워하면요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교권 문제를 둘러싼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죠. 이 드라마에선 선 넘는 학생, 뒤를 봐주는 부모, 눈치만 보는 어른들로 무너져가는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교권보호국이란 조직을 만들었다는 설정에서 출발합니다. 그곳에 소속된 나화진 선생은 약한 친구를 짓밟는 학생들을 단호하게 응징합니다. 참교육이란 제목처럼 사람을 바르게 가르친다는 건 보람되지만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보다 무섭기도 하니까요. 박하선의 시내타운 박하선입니다.

0: 6월 17일 수요일 박하산의 시네타운 첫 곡은 드라마 참교육에서 어바웃의 First and Last 듣고 왔습니다. 최근 공개가 되자마자 땡플릭스 비영어 부문 드라마 1위를 차지한 참교육. 김무열, 이성민, 진기주 배우가 출연을 했습니다. 선을 넘는 학생, 교사, 학부모로 인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창설이 된 교권보호국의 활약을 그린 이야기. 이 드라마의 통쾌함을 느끼셨다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최근 무너진 교권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경욱님은 저 시네타운 덕분에 참교육 하루 만에 다 봤어요. 얼마나 사이다였는지. 김무열님 팬되었어요 진짜. 역시 시네타운 믿고 봅니다. 하나도 거릴 것이 없어요. 영화도 드라마도 노래도요. 아 저번 초대석 때문에 보셨나 보다. 너튜브에 김무열 씨 초대석 영상도 있으니까요. 아직 못 본 분들은 찾아서 보시고요. 진짜 막 학부모가 하도 괴롭혀서 막 교사분들이 막 정말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이런 일은 정말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용식님이 참교육 너무 재밌어서 3일 만에 봤어요. 교권국 진짜 생겼으면 좋겠다고 속이 다 시원하다고. 기현님이 꽃보다 아름답지만 티일 때는 무서운 캔디. 자, 1부 끝곡은 늘 큐시트를 비워두고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웁니다. 듣고 싶은 영화 음악,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나.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2부에는 릴스 무비가 있는 날입니다. 하지영, 문유정 성우님과 함께 손예진, 소지섭 주연의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짧은 한 편으로 꾸밉니다. 우리 작가님이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영화를. 그 뭐지 그 비 내리는 이러셔서 주말에 한참을 웃었던 네 오늘 지금 만나러 갑니다. 뭐 비 내리는 신이 나오는 영화죠. 자 그럼 광고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0: 번호.
1: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번호.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4: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맛닥고
5: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6: 여러분은 지금 배우 신혜선이 엄청 열렬하게 아끼고 사랑하고
7: 감독 김태용도 사랑하는
8: 배우 변요한이 매일 오전 11시에 정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0: 영화는
1: 방울방울.
0: 한 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보는 시간입니다. 영화는 방울방울. 9381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제가 일하는 카페에요. 매일 아침 8시 5분이면 찾아오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2: 에스프레소 한 잔이요?
0: 한국인의 생명수 아메리카노도 아니고요. 라떼도 아니고 에스프레소. 와우, 왠지 모르게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손님이었어요.
2: 에스프레소 한 잔이요?
0: 늘 같은 시간 같은 주문. 어느새 저도 8시 5분이면 문이 열리길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8시 10분이 돼도 손님이 오질 않는 겁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될 즈음 문이 벌컥 열렸어요.
2: 에스프레소 한 잔이요?
0: 아,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2: 네, 늦잠을 자서요.
0: 그 한마디로 우리의 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부가 됐습니다. 며칠 전 게임 속 캐릭터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프리가이를 보다가 그때 얘기가 나왔어요. 아우, 난 당신이 NPC인 줄 알았잖아.
2: NPC?
0: 응.
2: 아니, 내가 왜 게임 속 엑스트라야?
0: 아니, 매트는 맨날 이렇게 같은 시간에 와가지고 커피를 시키니까 꼭 정해진 대사만 하는 막 게임 캐릭터 같잖아.
2: 무슨 뭐 게임 엑스트라야. 나는 주인공이지. 나 좋아해서 자기가 먼저 말 걸어놓고.
0: 무슨 소리야. 노관심이었어, 노관심.
2: 나야말로 노관심이었거든. 난 당신이 먼저 말 걸기 전까지 당신 얼굴도 기억 못했는데.
0: 참네. 그때 말 걸지 말걸 그랬어요. NPC를 제 인생의 남자 주인공으로 승격시켜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래도 뭐 영화 프리가이 볼 때면 가끔 그 8시 5분에 에스프레소 손님이 떠오릅니다.

영화 프리가이에서 머라이어 캐리의 판타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영화는 방울방울은 하지영 성우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성우님과는 잠시 후 릴스 무비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9381님에게 그 시절 아침 8시 5분에 에스프레소 손님을 떠올리게 한 영화 프리가이 얽힌 사연 만나봤지요. 정복이님이 맞네 NPC 서로 마음에 있었구만 크크크크 하셨고요. 광웅님이 부부되면 비슷한가 봐요. 저희도 서로 당신이 먼저 낚으셨지 않냐고 싸워요.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네. 경님님이 MBTI I 성향은 오늘 늦으셨네요. 이런 식으로 가게 주인이 아는 척하면 이제 안 가요. 부담스럽다고 다른 데 가는 I라고. 또 딱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으니까. 영화 얽힌 이런 재밌는 사연 보내주세요. 아니 근데 나는 그 다음이 궁금해.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된 건데 좀 더 자세히 좀 서술해 주시지. 너무 재밌잖아요. 아 궁금하네. 센터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려요. 그 5분 늦었다고 그거를 물어봤다고 바로 뭐 사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나 궁금해 죽겠네. 네. 안나님이요. 캔디, 저 얼마 전에 독일 출장 다녀왔어요. 가는 길에 부기장님이 응급 환자가 돼서 어머 카자흐스탄으로 긴급 회항했던 거 있죠? 어머 어떡해. 정말 별 경험을 다 해본다 싶었어요. 그래도 잘 이렇게 해결이 되셨을까요? 부기장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에서 레이디 가가의 런웨이 틀어주세요 하셔서 요 노래 함께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아요.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You got it.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신미나 김나미 배우의 서스펜스 스릴러 영화 눈동자 예매권을 드리는데요. 보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또는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제목을 적어서 뭐 보고 싶은 이유 같은 거를 정성껏 적어주시면 뽑히겠지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테리우스들의 이야기 한번 계속해서 볼까요? 혜령님이 캔디 아침부터 푹푹 찌네요. 아 맞아요. 어제 저녁에 처음으로 저는 아직 괜찮은데 아이가 너무 더워서 잠이 안 논대서 에어컨을 한 1시간만 틀어주고 재웠어요. 요즘 바빠서 시네타운 결석이 많았어요. 어제 건강검진을 또 받았는데 내시경 준비하느라 몸무게가 2kg나 빠졌더라고요. 그 덕분에 검진 끝내고 라면, 과자, 부침개까지 마구 먹었다고. 와우 세상에. 검진 끝내고 좀 이렇게 부드러운 것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네네. 아 너무 재밌는 사연이네요. 우리 미희님은 매일 사무실에서 듣다가 오늘 휴가라서 친구들 만나러 가로수길 나들이 가는 중이에요. 어머나 재밌겠다. 지하철에서 사람 구경하며 듣는 시네타운 색다르지만 이것도 좋네요 하셨어요. 오늘 한 언제지? 4시쯤인가? 서울은 비가 온다니까 그때 또 참고하시고요. 4757님은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들어요. 일요일 야간 근무자 채용하려고 준비 중인데 학생들이 종강 시즌이 다가와서 그런지 계속해서 지원이 들어오네요. 그럴 때 또 많구나. 성실한 청년과 좋은 인연이 됐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이 편의점 알바하는 거 많이 힘들다는데 좋은 분이 와서 또 좋은 손님들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9869님은 울진의 학교 급식 물류일하는 균이라고 합니다. 와 울진이구나. 오랜만에 용기를 내서 문자 보내보아요. 아 어서 오세요. 오늘은 제 생일이라고. 어머나 생일 선물 챙겨드려야죠. 작가님 뭐 있죠? 네 선물 남아있다고 합니다. 드릴게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 선물을 보내고 싶어서 용기 내본대. 아 제가 용기에 힘입어. 네 선물까지 드렸습니다. 늘 땀 흘리며 식자재 상차하고 장거리 운전하는 민규나 더 힘내보자. 생일 축하해. 그리고 하선님 방송 운전하면서 늘 듣고 있어요. 더운 날씨에 힘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저희도 감사합니다. 8298님이 전날 마시다만 커피 마셨는데 자꾸 배가 아파요. 유유. 오 안돼 안돼 안돼. 그 한 상온에서 몇 시간만 지나도 뭐가 많더라고요. 요즘 배탈 나는 분들 많던데 여름이라. 아우, 조심하세요. 어떡해. 남은 커피 아까워 말고 버려야겠다고. 맞아요 맞아요. 저희도 맨날 냉장고에 남은 커피 있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꼭 그렇게 냉장고에 넣어놔 먹지도 않을 거면서. 네 아무튼 물이든 뭐든 조심하세요. 신청곡은 우유빛깔 최성곤의 네가 좋아. 아, 너무 좋죠 요즘에. 8298님의 신청곡 들려드리고 잠시 후 2부엔 하지영, 문유정 성우님이 함께하는 릴스무비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짧은 한 편으로 펼쳐볼게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6월엔 물을 잘 보호하는 방법을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는 세계 환경의 날이 있습니다. 이날 각국의 정부와 기업, 시민들은 오염된 물을 깨끗이 하고 아껴 쓰자는 실천을 함께 약속하지요. 특히 물 환경을 보호하는 좋은 본보기들을 공유하면서 물 절약에 대한 건강한 자극을 주고받는데요. 기후위기로 가뭄과 물 부족이 심각해진 요즘, 세계 환경의 날이 미래의 맑은 물을 지켜나가는 소중한 첫걸음이길 바랍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니 12시에 뭐하래?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라.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5: 8월에 해당하는 한여름 더위입니다. 어제 서울은 또다시 33.2도로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0: 계속되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예보도 자주 있겠는데요. 햇빛과 비도 피할 겸 가방 속에 양우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국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60mm로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해안으로는 낮까지, 제주도에는 밤까지 최대 60mm의 비도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5도입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대구 31도, 광주 30도가 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박하선의 시네타운.
1: 짧은 영화 한 편,
2: 릴스 무비.

유명한데 못 본 영화, 봤는데 또 보고 싶은 영화, 우리가 사랑한 그 수많은 영화에서 고르고 골라 짧은 한 편으로 선물해드립니다. 릴스무비. 영화 같은 목소리의 하지영, 문유정 성우님과 함께 손예진, 소지섭 주연의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짧은 한 편으로 펼쳐볼게요.

하늘나라와 지상세계 사이엔 가족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잊힐 때까지만 머무는 구름나라가 있어요. 얼마 전 구름나라에 막 도착한 엄마 펭귄은 지상에 남겨둔 아기 펭귄을 내려다보며 매일 눈물을 흘렸죠. 그러다 장마철이 되자 엄마 펭귄은 빗방울 열차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갔고 아기 펭귄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돼요. 하지만 장마가 끝나갈 무렵 구름나라의 빗방울 요정은 엄마 펭귄에게 떠나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엄마 펭귄은 슬펐지만 울지 않았고 아기 펭귄도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 뒤 구름나라로 돌아간 엄마 펭귄은 아기 펭귄을 내려다보며 다시는 울지 않았답니다.

0: 이 동화는 1년 전 세상을 떠난 엄마 수아가 남긴 것이다. 꼬마 지호는 비의 계절이 되면 엄마가 돌아올 거라 믿으며 여름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그리고 장마가 시작됐다는 일기예보에 지호는 무작정 아빠의 손을 잡고 간이역으로 달려간다.
1: 아빠! 오늘 엄마가 꼭 온다 그랬단 말이야!
2: 아휴, 지호야, 그게 무슨 소리야? 저기 사람! 저 사람 누구지?
1: 어?
2: 머리카락 때문에 얼굴이 안 보이는데?
1: 어? 저기 터널 밑에서 잠든 사람? 어, 엄마일 거야! 엄마다! 엄마!
2: 뭐? 아휴.
1: 엄마! 엄마! 일어나봐! 빨리! 일어나! 엄마!
2: 지호야! 안 돼! 만지지 마! 만지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어? 수아?
3: 누구세요?
1: 엄마! 나 몰라? 나야 지호!
3: 엄마? 내가 네 엄마야?
2: 아픈데? 이게 꿈이 아닌데?
1: 엄마 기억 안 나? 내가 집에 가서 보여줄게. 빨리 일어나, 빨리!

0: 엄마는 자기가 구름나라에 갔던 것도 모르는 것 같아. 어? 우리 비밀로 할까? 엄마가 충격받아서 다시 가버리면 안 되잖아.
1: 알았어.
2: 저기요, 제가 여기서 쭉 산 게 아닌가 봐요. 어디 멀리서 온 사람 돼야 돼. 되게 반가워하고 제 물건을 그대로 뒀다 그러고.
0: 당신이 좀 많이 아파서 계속 병원에 있었거든.
2: 근데 아까 기차 터널엔 어떻게 갔어요? 병원에 있었는데?
1: 어제 다 나았어. 그래서 숨바꼭질 하다가.
2: 숨바꼭질.
0: 맞아.
2: 머리 아파.
0: 무리하지 마. 기억 안 나는 거는 천천히 떠올리면 돼.

0: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우진은 이 꿈 같은 순간이 망가질까 돌아온 아내를 재촉하지 않는다. 다음날 수영장 관리자인 우진이 출근하고 지호도 학교에 가자 수아 혼자 집안을 둘러본다. 그러다 서랍 속 결혼 반지를 발견하고 껴보는데 맞춘 듯 꼭 맞는다. 그날 학교를 마치자마자 달려온 지호는 수아의 손을 잡고 종일 함께 논다. 아이는 잠시도 엄마 품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녁 시간.
1: 엄마가 해준 떡꼬치 먹고 싶어.
2: 엄마 아직 무리하면 안 돼.
1: 아니야, 내가 오늘 종일 놀아서 아는데 엄마 힘 엄청 세.
3: 그래, 뭐 먹고 싶다는데 해보지 뭐. 잠깐만.
4: 와!
2: 아! 어! 자기야, 이리 와.
4: 따가워. 아!
2: 괜찮아?
3: 전 괜찮은데. 기름을 대신 다 맞으셨잖아요. 어떡해.

0: 아니 저 내가 지호한테 엄마 안방에서 혼자 자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당신이랑 자겠다고 떼를 써서 아 벌써 안방 침대에서 잠들었네. 내가 안아서 옮길게. 편하게 자.
1: 아, 괜찮아요. 근데 저기요. 그냥 잘 거예요? 좀 벗어봐요.
0: 아니 당신 무리하면 안 되는데. 그래 뭐 당연히 지호 자니까 그럼 지호 방에서.
1: 연고 발라줄게요. 아까 기름 튀어서 데였잖아요.
0: 아이고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1: 등이 빨갛네. 아유. 근데요,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엄마고 뭐 아내라는 건 그래요, 뭐 그런 거 같은데 나도 당신이 좋아서 결혼한 거 맞죠?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봐요.
0: 우린 고1 때 만났어. 당신은 전교 1등, 그리고 난 수영 특기생. 서로 눈 한번 마주칠 일이 없었지. 근데 당신이 수영 수업 때 물에 빠진 거야. 그걸 내가 구하면서 나 혼자 짝사랑이 시작된 거야. 몇 년을 혼자 앓다가 대학 가서야 용기를 내서 당신한테 전화를 했어. 한번 만나자고. 처음이라 데이트 내내 어설펐는데, 글쎄, 헤어지기 전에 당신이 버스를 타면서.
1: 갈게. 나 내일 서울 가면 겨울방학 때나 올 거야.
2: 저 남자 뭐야? 진짜 빠르다.
3: 기사님, 잠시만요. 잠깐만 세워주세요. 예? 아, 기사님 죄송합니다. 저기 임수아, 편지해도 되지?
1: 어,

0: 오진의 이야기를 듣던 수아는 어느새 그의 손을 꼭 잡고 있다. 다음 날 수아는 서랍에서 결혼 반지를 다시 꺼내 손가락에 끼운다. 그 후로 세 사람은 여름밤 별처럼 빛나는 추억을 쌓아간다. 개울로 소풍을 떠나고 돌탑에 소원을 빌고 우진이 수아와 지호를 한꺼번에 업은 채 들판을 걷는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우진이 쓰러진다.
1: 정신이 좀 들어? 어디가 안 좋은 건데? 언제부터 아팠어?
2: 우리가 연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의사들 말로는 뇌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대. 조금만 무리해도 정신을 잃었거든. 결국 수영도 포기했지. 그때 당신한테 이유도 말 안 하고 헤어지자고 했어. 그냥 당신이 싫어졌다고. 근데 1년이 지났을 때 당신이 무작정 여길 찾아와줬어.

0: 그리고 얼마 후에 난 청혼을 했어. 우리가 떨어져 있는 1분 1초가 너무 아깝다면서 빨리 프로포즈 해달라고 했거든. 네가
1: 결국 내가 먼저 한 거네.
0: 그렇게 안 해줬음 난 결혼은 꿈도 못 꿨을 거야. 넌 부모님의 반대도 뿌리치고 대학원도 포기하고 여기로 와서 나랑 결혼을 했어.
1: 우리 쭉 이렇게 계속 행복할 수 있겠지?
0: 당연하지.

0: 다음 날 수아는 창고에서 자신의 일기장을 발견한다. 처음엔 웃으며 읽던 수아.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표정이 어두워진다. 어떤 비밀을 알게 된 것처럼. 그날 이후 수아는 지호에게 계란후라이 하는 법, 머리 감는 법, 그리고 빨래 넣는 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준다. 지난번 자신이 이곳에 없었을 땐 서툴러 힘들어하던 일들이었다.
1: 네 지호는 어떻게 클까? 너 닮아서 되게 멋있긴 할 거야. 뭐야? 인정한다는 거야?
2: 진짜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1: 나 행복한 거 안 보여? 난 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 그리고 지호를 부탁해. 우리 지호 곁에 오래오래 있다가 나중에 나 만나러 구름나라로 와. 내 옆자리 꼭 비워둘게.

이어지는 수아와 우진의 입맞춤. 쏟아지는 빗속에 두 사람의 눈시울이 붉다. 며칠 후 지호의 학예의 날. 무대에 선 아이들이 자신의 장점을 소개한다. 드디어 지호 차례. 수아가 아들을 바라본다.

나는 빨래를 잘한다. 빨래는 팡팡 털어서 널어야 한다. 나는 요리도 잘한다. 계란 프라이는 약한 불에 계란을 탁 쳐서 살짝 벌려야 한다. 나는 우리 아빠를 꼭 지켜줄 거다. 엄마랑 약속했다.

0: 찾았어. 장마가 끝나간대. 엄마 지금 바로 가는 거 아니지?
1: 지호야, 엄마는 이제 가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
0: 엄마 미안해. 엄마 나 때문이지? 나 때문에 죽은 거지. 친척들 말 들었어. 엄마가 나 때문에 아팠다고.
1: 말도 안 돼. 엄마는 지우를 낳지 않았어도 분명 똑같이 됐을 거야. 그리고 우리 지우가 없는 세상에서는 100년을 살아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을 거야. 엄마랑 아빠는 우리 지호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려고 만난 거야. 그래서 엄마는 지호가 너무너무 고마워.
0: 그런 거야?
1: 지호야, 엄마는 구름나라에 가서 지호 계속 보고 있을게.
0: 나도 엄마 절대 안 잊어버릴게.
2: 그때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우진이 나타난다. 일터에서 쓰러졌던 우진이 장마가 끝나간다는 말을 듣고 정신없이 달려온 것이다. 수아와 우진이 마주선다.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두 사람. 긴 눈맞춤 끝에 수아가 천천히 터널 안으로 돌아선다. 그날 집에 온 우진은 수아가 남긴 일기장을 발견한다. 실은 고등학생 시절 수아가 먼저 우진을 짝사랑해 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진의 이별 통보에 세상이 무너져내린 것 같았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앞에서 우진의 뒷모습을 본 수아가 그를 향해 달려가다가 그만

0: 그날 난 사고를 당했어.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난 8년 후 미래로 가 있었어. 25세 나는 기억을 잃은 채 33세 너와 지호를 만났지. 낯설고 어설펐지만 난 다시 너를 사랑하게 됐어. 처음 너와 입맞추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다시 헤어졌어. 눈을 떴을 땐 중환자실이었어. 사고를 6주간 의식불명이었대. 난 내가 본 미래가 현실이 될 거란 걸 알았어. 우리 미래는 아름다웠지만 그 끝엔 32의 죽음도 있었지. 난 두려웠어. 그래도 결국 알게 됐어. 내가 깨어날 수 있었던 바로 당신과 지호의 간절한 기다림 덕분이었다는 걸. 내 사랑 정우진, 정지호, 기다려주세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1: 그러니까 수아는 의식불명의 시간 동안 미래로 타임슬립을 했고 다시 깨어난 뒤 죽을 걸 알면서도 기꺼이 우진과 지호를 선택했다. 그리고 과거에서 올 자신과 우진을 위해 미리 일기장까지 남겨둔 것이다. 그리하여 언젠가 우진이 들려줬던 이야기. 이별 뒤 수아가 무작정 우진을 찾아

0: 싸웠던 그날이 지금 수아의 눈앞에 되살아난다.
1: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린 잘할 거야. 그렇게 정해져 있어.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여보, 이사업 잘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8: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9: 시원한 잠 누잠.
10: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1: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짧은 한 편으로 꾸며드렸습니다. 네. 지만갑.
2: 네. 지만갑. 이수정님이 미래의 죽음을 알고도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사랑했던 걸까요?
3: 선택할 것 같아요.
1: 그래요.
3: 뭐. 이 정도면 뭐 선택.
1: 그 네. 아까 너무 비현실적이야. 네. 남편이 소지섭인데 내가 당신을 좋아했나요? 이런 질문을 왜?
3: 말이 되는 소리를.
1: 그러니까 다시 하겠지 선택을. 네.
3: 강강사님께서 세 분의 열연 덕에 밥 먹다가 또 사연 있는 사람 되어버렸습니다. 어우 맵네요 코가. 소나기가 온다 하더만 내 눈에서 내리는 거였네.

0: 읽다가 진짜 울컥했어요. 눈물 날 뻔했어요. 되게 슬픈 아주. 이야기다.
1: 강사님 이름은 되게 약간 남성적인데 그러니까. 또 잘
0: 원래
1: 또
0: 이런
1: 눈물이
0: 분이
1: 많으신
0: 잘 울어. 네, 네, 네. 5783님 우리 아기가 엄마 아빠라는 단어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니 관심을 갖다가 이제 아예 쇼파 아기 소파 끌어가서 스피커 앞에서 릴스무비 들어요. 아 너무 귀여워. 사진 같이 보내주셨는데 너무 귀엽다. 아, 진짜. 꼬마도 릴스무비 좋아하는구나. 또 아기도 나와서 그랬나 보다. 하지영 분녀 장성호님 감사합니다. 끝 인사 갑자기 부탁드려요.
1: 시네타운 테리우스 여러분
2: 오늘도 영화처럼
0: 네 안녕히 가세요.
1: 안녕히 계세요.
2: 안녕히 계세요.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6: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7: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8: 잘 만들었다, 몽잘.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열심히 산책하거나 러닝하고 나면 입 터져서 더 야무지게 챙겨 먹는 분들 계시죠? 당연해요. 그만큼 열심히 움직였으니까요. 오전 업무 싹 끝내고 마시는 아이스 커피. 아,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고요. 오전 내내 바쁘게 움직이다 먹는 점심 한 끼. 말해 뭐해요. 완전 꿀맛이죠. 그리고 한숨 돌리며 이 시간에 듣는 라디오는 오늘 아침도 열심히 산 나에게 주는 셀프 보상이라고요. 오전 미션 클리어. 이제는 웃고 먹고 즐길 시간.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샤이니의 뷰 듣고 왔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다이어트 한다고 매일매일 걷기 운동으로 5,000보, 1,000보, 2만 보씩 걷다가 아주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셨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집 반경 5km 이내에 숨겨진 맛집이 이렇게나 많았구나 하는 걸 깨달으셨대요. 진짜 숨겨진 맛집이 많기도 하지만 이 열심히 운동한 후에는 뭘 먹어도 더 맛있고 꿀맛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 빼려고 수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수영의 단점이 하고 나면 미친 듯이 그냥 식욕이 폭발한다는 거예요. 전 수영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요즘에 그 러닝을 열심히 하고 있긴 하고 뭐 어제 저녁에도 열심히 달렸는데 다녀와서 아 뿌듯하다 하고 이제 맥주 한 잔을 시원하게 들이켰어요. 물보다 맥주를 더 먼저 이렇게 들이켰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러면서 합리화해요. 내가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마시려고 이렇게 운동하는 거지. 이렇게 자꾸 건강하게 자꾸 이렇게 벌크업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도 열심히 보낸 우리 주주님들 이제는 12시에 내서 잠깐 한숨 돌리세요. 그리고 달콤한 보상들 받아가세요.

우리 이선희님은 맞아요. 적당한 운동은 입맛을 끌어올리더라고요. 운동하고 안 먹어야 되는데 먹게 돼서 문제입니다. 아 배고파라고 보내주셨어요. 선희님 빨리 맛있는 거 드세요. 또 우리 백경선님은 점심시간까지 10분 남았어요. 점심 먹고 항상 걷는데 오늘은 패스입니다. 밖에 30도가 넘어가네요. 너무 더워요. 주디가 시원하게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경선님 내가 아주 기분이에요. 시원하게 아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피식 한번 터질 수만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요. 우리 주주님들의 일상 속 에피소드를 꽁트로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크릿 주주 기다리고 있고요. 또 2, 3부 주터뷰에서는요. 제가 정말 애정하는 분들입니다. 연극 더 컴어펀스의 배우 김바다, 김시우, 안승균 씨와 함께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0: 와, 건강한데 맛있네.
11: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0: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1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14: 하이마트로 가요.
15: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14: 하이마트로 가요.
15: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지능형.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대한민국이 땅 매력 107.7 SBS Power FM.

0: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주주 안녕. 나 또 왔어. 요즘에 웹소설이든 드라마든 주인공이 미래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회귀물 진짜 많잖아. 괜히 보면서 내가 저 상황이 되면 어떨까 상상도 하게 되고 말이야. 언니 뭐해? 뭐야, 또 웹소설 보고 있어? 제목이 뭐야? 제목이... 어머, 이번 생엔 부장님 대신 황태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제목이야? 어우야, 이거 요즘 인기 있는 로판 회귀물이야. 주인공이 완전히 K직장인인데 갑자기 다음날 눈을 떴더니 백작 영애가 되어 있고, 아, 심지어 황태자 약혼녀가 돼버린 거야. 내가 꼭 중세 유럽 황실에 들어온 그런 느낌이야.
1: 엘리자베스 폰 네스텔하르트, 드디어 눈을 떴군. 그대가 깨어나지 못할까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나? 어우, 머리야. 저, 누구세요?
2: 아가씨, 아우 설마 제국의 태양이시자 황실의 유일한 계승자이신 카이루스 황태자 소나마저 기억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1: 어우, 나 지금 무슨 소리를. 아, 저는 그냥 어제 야근하고 와서 뻗었어요.
3: 지금 나와의 혼인을 피하기 위해 연기까지 하는 건가? 깜찍하군. 역시 엘리자베스 폰 에스텔 하르트다워.
0: 사실 나는 중세시대나 조선시대까지 멀리 돌아가고 싶지는 않고 그냥 재벌집 막내 아들 정도로 한 20년만 과거로 돌아가서 인생 2회차로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긴 하거든. 아빠는 만약에 4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뭐부터 할 거야?
4: 아이고, 그렇다면 저기 노른자 땅에다가 아파트 한 채 떡하니 사고, 저 반도체 주식도 싹쓸어 담아야지. 그 저기 누구야, 그 전원주 씨처럼 주식 부자로 살아봐야지.
1: 어우야, 근데 이 정보들을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돌아가도 다 까먹을 것 같지 않아?
0: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외워둬야지. 자자, 미래의 현영아 꼭 기억해. 금 사고, 아, BTS 데뷔 때부터 눈여겨보고, 일론 머스크. 자, 외워두자. 금, BTS, 일론 머스크.
1: 어우야, 나는 그냥 안 돌아갈래. 그랬다가 우리 희준이 다시 못 만나면 어떡해. 엄마도 안 돌아갈 거지?
2: 엄마는 아우, 당연히 돌아가야지. 돌아가서 1986년 4월 3일 그 명동다방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할 거야.
1: 어머, 어머, 그날 거기는 왜 가셨대?
2: 아이, 그날 너희 아빠랑 선 봤어. 커피 한 잔만 마시자고 통 사정을 해서 만나줬더니, 아이, 뭐 40년째 같이 살고 있네. 어우, 나 진짜 어우 징글징글해.

이정의 다신 듣고 오셨습니다. 너무 비장해요 노래가. 그렇죠? 진짜 비장, 너무 비장하다 못해서 진짜 다시는 우리 엄마가 아빠를 만나러 가지 않을 것 같은 진짜 그런 느낌이었고, 우리 장홍영님께서 현영님 연기 덕분에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아직 안 끝난 줄 알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사실 저번에 한번 시네타운에 또 출연 잠깐 했었거든요. 그때 하선 선배님이랑 잠깐 이렇게 또 꽁트를 주고 받았었거든요. 그때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다시 한번 또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왠지 모르게 저는 좀 하선 선배님이랑 붙으면은 그 뭐랄까 그 시너지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 이상한 웃긴 시너지가 좀 나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0705님은 자가, 주디 자가는 어느 왕실에서 왔나요? 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느 왕실인지 뭔지. 자, 오늘 시크릿 주주는요, 이번 생은 틀린 걸까요? 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최근에 친구가 추천해줘서 웹소설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웹소설 설정 중에 제일 흔한 게 주인공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복수를 하거나 새로운 인생을 사는 설정이더라고요. 저는 회귀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딱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금과 주식을 야무지게 사모으려고요. 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 아, 주디는 만약 돌아간다면 어느 시대로 회귀하시겠어요?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뭐 과거 뭐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돌아갈 거야?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전 진짜 다신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지금이 너무너무 좋아요. 나 힘든 걸 다시 겪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오히려 제가 좀 근현대사 쪽은 좀 재밌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완전히 그 옛날에 뭔가 조선시대까지는 아닌데 뭐 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 아니야 차라리 더 돌아가고 차라리 어디 저희 고조선까지 가고 싶어요. 가서 좀 눈으로 좀 보고 싶어요. 제가 또 막 이집트 고대 이집트 문화도 좋아하니까 약간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럴 수 있다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사냥? 그러니까 사냥 배워야지. 가가지고 사냥도 배우고 댄서기로 다 이렇게 하고 뭐 그래보고 싶어요. 돌아갈 수만 있다면. 자, 시크릿 주주의 사연 보내주신 우리 주주님

분께는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우리 김보영님은 우리 아빠는 과거로 돌아가면 할아버지가 주신 논을 절대 안 파실 거래요. 거기 지금 동탄이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파셨구나. 진짜. 또 우리 성빛나님은 완전 공감. 다신 네 아빠 안 만날 거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것 같아요. 또 우리 이영주님도 사연자분의 어머니 저랑 같은 생각이시네요. 저도 다시 돌아가면 2013년 그 소개팅에 절대 안 나갈 거예요. 왜 이렇게 다들 후회만 하고 있으세요? 그래도 좀 한 분이라도 안 그런 분이 난 다시 돌아가도 만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좀 한 분이라도 계셨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0716님은 저도 과거로 돌아가면 그냥 무조건 열심히 놀 거예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런 얘기는 하는 분들 많이 본 것 같아요. 이제 뭐 이 어른분들께서 옛날에 그냥 좀 더 열심히 놀고 그럴 걸 그랬다고. 또 우리 조재현님은 저도 중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학교 생활은 너무 재미없게 한 것 같아서 돌아가서는 좀 더 놀아보고 싶더라고요. 학창시절 인생에는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재현님도 남들 그렇게 놀 때 다른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셨겠죠. 그쵸? 자, 오늘 1부에서 문자 소개된 주주님들 중 추첨을 통해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다면 세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각 12시 22분 35초를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김한결님은 주디 저 시험 1시간 남았어요. 떨리는 마음 주디랑 1시간 같이 보내면서 가라앉혀 볼게요. 파이팅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왜 이걸 듣고 있어요 한결님? 1시간 남았으면은 딱 그냥 이런 거 핸드폰 끄고 집중하셔야죠. 한결님은 지금부터 안 들으셔도 되니까 시험 볼 때까지 듣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집중. 그 파이팅이에요. 한결이 파이팅. 또 우리 친경진님은 오늘 이삿날이라 오전 열심히 일하고 반차 쓰고 퇴근하고 이사 정리하러 갑니다. 반차 퇴근길엔 역시 12시엔 주디 라디오 들으면서 가니 힐링되네요. 이사 잘할게요. 경진아 잘 살아라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또 어디로 이사 가는지는 또 모르겠지만은 또 그게 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힘들 텐데 이게 또 바짝바짝 또 빡세게 열심히 해가지고 얼른 또 정리 끝마치시길 바라고요. 끝내면 맛있는 중국 음식도 드세요. 우리 경진씨 잘 사세요. 또 우리 전혜진님도 점심시간 30분 남았는데 오늘 메뉴 보쌈이래요. 벌써 설레네요. 끼악. 보쌈 맛있게 드세요 혜진님. 또 우리 9252님은 주디 왜 이리 피곤할까요? 날이 더워져서 그런 건지 의욕이 뚝뚝 떨어지네요. 그럼에도 오늘도 계단 오르기 운동 5단입니다. 에너지 끌어올리게 2시간 잘 부탁드려요. 와, 이렇게 의욕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결국에는 해냈잖아요 우리 주주님이. 저는 못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뛰려고 했는데 그냥 자버렸어요. 우리 주주님이 승자예요. 또 우리 최혜진님은 저는 지금 열심히 빨래를 다림질하고 왔습니다. 백수라서 구겨진 내 마음도 쫙 펴지길 바라면서요. 그 마음을요 주디도 같이 쫙쫙 펴드릴게요. 또 우리 이혜경님은 주디가 보내보래서 보내봅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도 우리 남편 만날래요. 아무리 주변 얘기를 들어봐도 우리 남편이 제일 훌륭해요. 여보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어요. 다들 후회하고 있다고 다신 안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너무나도 빛같은 문자네요. 우리 혜경님 진짜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2, 3부에서는요 주터뷰 연극 더 컴어펀스의 배우 김바다, 김시우, 안승균 씨와 함께하고요. 저희는 1부 끝곡으로 카더가든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우리나라의 어떤 점이 자랑스러워요?
5: 저는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한글이요. 한글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언어잖아요. 그리고 한글은 말하기도 편하고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글이 자랑스러워요.
6: K-POP 문화요.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고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음악을 좋아해주니까 좋아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서 K-POP 문화가 자랑스러워요.
4: 우리나라는 식당, 마트, 편의점이 곳곳에 있어 참 편리하죠. 드라마, 영화, 뮤지컬 같은 예술은 문화 리더로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월에는 우리의 자랑들을 하나씩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0: 하면
1: 하하이.
2: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3: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2: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4: 케어 원해요?
5: 케어 원해요.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 원해요.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 원해요.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8: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9: 리아야 놀러 갈게.
8: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9: 리아야 함께하자.
8: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9: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1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0: 비다샵!
1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0: 비다이렉트샵!
1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2: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3: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2: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4: 레노 르노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5: 르노

0: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인터뷰를 진행한다. 주현영과 함께하는 인터뷰 주터뷰. 오늘 모실 게스트는요. 한국 공연예술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하반기 최대 기대작이죠. 배우 주현영이 출연하는 연극 더 컴어펀스의 에밀리오 삼형제 배우 김바다, 김시우, 안승균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희 카메라 보면서 또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1: 네, 연극 컴어펀스에서 에밀리오 역을 맡은 배우 김바다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배우 안승균입니다. 반갑습니다.
3: 네, 배우 김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자, 어떻게 세 분이 이제 12시엔 주현영 첫 출연이신데.
1: 맞아요.
0: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맨날 연습실에서만 이렇게 막 보다가 이렇게 DJ와 게스트로 만나니까 어때요?
1: 너무 멋있어요.
0: 어떤 게 멋있어요?

0: 일하는 현영 씨 모습 너무 멋있네요.
1: 진짜요? 네. 어때요?
2: 낯설어요.
1: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낯설어 보여요.
0: 근데 저희보다 좀 더 긴장하셨다는 네. 얘기가
1: 맞아.
0: 있던데요.
1: 맞아. 사실은 오는 길에도 계속 좀 떨렸었고 지금.

0: 네, 저희 또 고등학교, 대학교가 저희 또 같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네. 또 우리 여기 작가님께서 인기가 엄청 많으셨답니다라고 써 주셨는데, 네, 알고 계셨어요? 우리 승균 씨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좀 인기가 많으셨어요. 아,
1: 저는
0: 알고
1: 잘.
0: 계셨어. 네. 주변에서 얘기를 해줬었잖아요, 그래도. 진짜 당황스러워요? 네,
1: 제가 인기가 많았나? 네,
2: 인기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0: 그러니까요.
2: 본인은 모르고 주변에서는 알고.
0: 맞아.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저 고등학교 때는 아니 고등학교 때도 아니다. 대학교 때 가서는 저희 여자 동기들끼리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승균 선배 조심해야 된다고.
2: 치명적이어서?
0: 치명적이어서.
1: 아, 그래요.
0: 승균 선배가 뭘 하지는 않았는데 워낙 또 선배가 너무 착하고
2: 맞아,
0: 그리고
2: 맞아.
0: 또 눈도 너무 예쁘고
2: 맞아.
0: 이러니까 약간 이렇게 쳐다봐주고 뭐 알려주고 이럴 때 약간 저희 여자 후배들이 살짝 왔다리 갔다리를 좀 했었어요.
2: 저도 그래서... 연습실에서 심쿵 몇 번 했어요.
0: 진짜.
2: 워낙 맞지? 다정하잖아요.
0: 맞아 맞아. 스윗해 가지고. 네. 부끄럽죠?
1: 네, 너무 부끄럽고
0: 넘어갈게요. 네. 우리 박미정 님께서 어머나 오늘 3인조 신인 아이돌 에밀리오 초대석인가요? 다들 어쩜 이리 훈훈하세요? 점심 먹고 나른해지려고 했는데 세 분 덕분에 잠이 확 깨네요. 아우. 라고 또 이렇게 환영하는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우리 배우들이 컴퍼스 배우분들이 지금 문자 보내 주셨는데 네. 한번 좀 읽어 주세요, 바다 씨.
2: 네, 우리 소리 배우님이 컴어펀스 하고
0: 라고
2: 인기나 많으신
0: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소리 배우님은 그 크리스티나 역할을 맡은 배우분이시고
2: 맞아요.
0: 또 우리 승균씨도 소개해주세요.
1: 저 김보나 배우님이 꺄! 컴어펀스 세상 기대작이에요.
0: 맞아. 또
3: 현영 씨랑 같은 역할을 맡은 김민성 배우.
0: 맞아, 케이틀린 역할.
3: 깍, 컴어펀스 기대된다. 우와, 잘생긴 오빠들이다. 보조개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승균 배우님.
0: 또 보조개, 이쁜 보조개 또. 아이고, 잘하신다. 또 우리 김범수님도 우와 배우분들 안녕하세요. 세 분 멋있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범수 배우님은 이제 파코 역할에 배우님이시죠. 자 그런데 이 컴어펀스 무슨 뜻이에요?라고 또 보내주셨거든요. 컴어펀스가 약간 안 갚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2: 네.
0: 평소에 우리가 안 갚음이라는 말을 잘 쓰진 않는 것 같아.
1: 네.
0: 그렇죠.
3: 인과응보?
0: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2: 맞아, 맞아.
0: 안 갚음, 인과응보.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쨌든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고 많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안에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 좀 안 갚음하게 되는 인과응보의 결과를 좀 가져오게 되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죠. 우리 6566님은요. 오 안승균님 지금 우리 학교 눈에 나오신 분 맞죠? 최강 동안 덕분에 27살인데도 고등학생 연기가 전혀 어색하지 않아서 화제였던 그분 팬입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이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정교 2등 오준영 역할로 또 활약해 주셨어요. 맞아. 아니 우리 승균 배우님은 좀 이렇게 동안이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때도 27살이었는데 지원님도 지금 물어봐 주셨거든요. 그럼 지금 몇 살이시냐고. 아니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형인 거냐고. 다들 동안이신 것 같아서 나이 가늠이 안 된다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우리 승균 씨가 몇 살이시죠?
1: 제가 지금 33살입니다.
0: 33살. 네. 그리고 우리 바다 씨가
2: 저는 이제 30대 후반에 머무르고 있죠.
0: 이거 몇 살이시죠? 그래가지고
2: 저 39입니다.
0: 39 이제 좀 마흔을 네. 바라보고 있고 또 우리 시윤님은
3: 35입니다.
0: 35. 근데 세 분 다 진짜 다 동안이신 것 같아. 그쵸? 네. 아니,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에밀리오들이 다 뭔가 동안인 배우분들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쵸? 그럼 궁금한 게 동안 배우면은 평상시에 좀 장단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 막 뭐 장점도 많겠지만 단점이 있다면 뭘까요? 뭔가 동안이어서 배우로서 뭔가 단점이다 이런 거 있어요? 고충이라든지?
2: 승균 씨.
0: 승균 씨는 어때요?
1: 사실 지금 컴어펀스에서 이제 에밀리오 역할을 맡았잖아요.
0: 네.
1: 이 역할이 나이가 이제 39.
0: 맞아.
1: 살인데 그렇게 뭔가 안 보이는 느낌들 그런 어떤 제가 했던 연극들이 대부분 10대 역할이 많았었는데
0: 맞아요. 순수하고 해맑고
1: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할을 할 때 되게 아 뭔가 내가 이렇게 보일까
0: 좀 어려 보이지 않을까 네. 하는 부분들.
1: 친구들과 그 다른 배우들과 친구처럼도 잘 보이고 싶고 그 케미를 잘 쌓고 싶은데 그런 태도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연출님께서도 아,

0: 아 뭔가 자꾸 이렇게 아 지금 너무 선해 뭐 순수해
1: 아,
0: 이런
1: 그러니까.
0: 디렉팅이 좀 있어요.
1: 우리 승균 배우님 지금 얼굴에 근심이 지금 가득가득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사실 이건 승균 배우님만의 고충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이제 고민해 나가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2: 맞아요.
1: 아 물론 바다 배우님은 30대 후반이셔서 딱 나이대가 맞지만은
2: 맞아요.
1: 저도 이제 막 서른이 되고 저도 이래가지고
2: 네.
1: 사실은 좀 이게 연기하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연기로 다 이걸 또 커버할 수 있도록 또잘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렇죠. 우리 356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우리 시우 배우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3: 아니 제가 좋아하는 김바다 배우님과 주연영 배우님의 합이 어떨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이렇게 컴업헌스를 보기 전에 라디오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빨리 보고 싶어요. 다른 배우님들이 표현하는 에밀리오도 꼭 다 볼게요. 그리고 바다 배우님 곧 생일도 축하드려요.
1: 네, 우리 바다 씨 이틀 뒤에 생일이세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4: 축하드립니다.
1: 아, 그러니까 축하합니다. 바다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2: 감사합니다.
1: 우리 바다 씨 팬분들께서 또 뒤에 보시면 장미꽃 선물까지 이렇게 또 로맨틱하시네요 팬분들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 케이크도 해가지고 도시락까지
2: 와,
1: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진짜
2: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거 하고 나서 연습 바로 하러 가잖아요.
2: 맞아요.
1: 그래서 밥 먹을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해가지고 저희가 보내주신 이 도시락 먹고 힘내서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려요. 또 우리 민유진님은 저는 이미 공연 예매완이요. 7월 15일 수요일에 보러 갑니다.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2: 15일.
1: 자 이렇게 또 이미 예매해주신 분들이 계시지만 김바다, 김시우, 안승균 세 분과 저와 함께 또 열연을 펼칠 화제 연극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올 여름 대학로를 뜨겁게 달굴 작품이죠. 7월 11일 연극 더 컴업헌스의 막이 오릅니다. 박수! 사실은 그동안 제가 이제 라디오에서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더 많이 하고 싶었어요. 좀 눈치 없이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좀 이제 참고 있었는데 오늘 좀 실컷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1: 이 더 컴업헌스가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첫 연극 도전인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 작품을 이제 극단 바바 서커스와 프로젝트 기지개라는 팀이 함께 만들게 된 거예요. 이 프로젝트 기지개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또 짧게 말씀드리자면
2: 네.
1: 저랑 이제 우리 배우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랑 이제 크리스티나 역할을 맡은 연소리 배우 또 케이틀린 역할을 맡은 김민성 배우 그리고 이번 작품을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자주 얘기했던 제 친한 친구 다혜까지 해서 저희가 사실은 사랑하는 이 대학교 연극과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랑 같이 이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작품을 좀 하고 싶다 하던 와중에 저희가 너무너무 이제 존경하는 이 극단 바바서커스의 이은진 연출님께 이제 같이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같이 하고 싶었던 배우분들께 연락을 막 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어렵게 섭외가 되신 거예요. 처음에 어떠셨어요? 이렇게 뭔가 캐스팅 제안을 들으셨을 때 바다 씨는 어떠셨어요?
2: 아니 미팅을 그 다른 배우님들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영 씨랑 같이 했어요.
1: 맞아요. 저도 이제 다 같이 가서
2: 네, 그래서
1: 했었죠.
2: 저는 처음에는 현영 씨가 배우로만 참여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다른
1: 제작도.
2: 파트에서도 열심히 캐스팅 디렉터 역할도 하시고 PD 역할도 하시고
1: 맞아요. 참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2: 네, 저희 연습 때는 또 뭐 홍보 관련해서 PPT도 막 직접 준비해서
1: 맞아. 그래서 이곳저곳에 그 PPT 들고 다니고 했었어요.
2: 네, 그래서 너무 놀랬죠. 이런 열정을 가지신 분이구나.
1: 네.
2: 그래서 어쨌든 너무 좋은 사람들이랑 작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죠.
1: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 조금 망설이셨었는데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꼬셨어요. 바다 배우님하고 너무 하고 싶어서 꼬셨었고 또 우리 시우님은 어떠셨어요? 처음에 딱 이 작품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을 때
3: 우선 너무 흥미로웠는데 저는 현영 씨랑 미팅을 못했어요.
2: 아,
1: 맞아.
2: 네.
1: 맞아. 시간이 또 안 맞았었어가지고
3: 했는데 저는 대본 읽고 바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1: 맞아. 대본이 그만큼 진짜

0: 약간 배우들이 읽었을 때 약간 좀 욕심나는 어떤 그런 대본이지 않았을까?
1: 대본 일단 너무 재밌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흥미롭고.
0: 정말 술술 읽혔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승균 씨는 어땠어요? 승균 씨는 또 제가 또 연락을 드렸었잖아요.
2: 일단 왜 현영이가 캐스팅을 너가 하고 있어?
0: 그러니까.
2: 뭐지? 하고 이제 미팅을 갔는데 되게 떨렸던 게 어쨌든 리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동생이 앞에 있고 연출님이 계시고 하는데 나 왜 이렇게 연기하기가 떨리지?
0: 이게 뭐지?
2: 뭔가 그런 기분이 또 있었고 이렇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본이 진짜 너무 흥미로워서
0: 맞아.
2: 그 제안이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정말 캐스팅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신 건지 정말 배우들이 다 너무 좋아요.
0: 그러니까 저는 너무 보물 같은 배우분들이 다 모여주셔가지고
2: 맞아요.
0: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연극 더 커머펀스 어떤 작품인지 또 어떤 내용인지 우리 에밀리오 중 한 분이 또 직접 소개 부탁드려요. 누가 해주실래요?
1: 이런 것도 시우 배우님이 잘하시고.
0: 아 진짜 기대된다. 네. 렛츠고. 어떤 내용이죠?
3: 고등학교 동창회를 가기 위해서
0: 네.
3: 15년 만에 만난 친구들의 이야기고요.
0: 네, 15년 만에.
3: 네. 하지만 20주년 기념 동창회지만
0: 네.
3: 이 친구들이 모인 건 15년 만에 모였고요.
0: 어떤 친구들은 계속 만났기도 했지만 그렇죠. 어떤 친구들은 되게 오랫동안 못 봤잖아요. 네. 그렇죠.
3: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추억을 공유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듯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숨겨졌던 진실과 과거의 상처들이 드러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안갚음을 하고 그게 자신에게 어떠한 대가로 돌아오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작품이라고
0: 맞아요.
3: 할 수 있습니다.
0: 사실 이 대본을 읽으면 너무 우리가 다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하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쌓여왔던 또는 서로 아는 채 하지 않았던 티내지 않았던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이런 동창회를 가기 전이죠. 가기 전에 이렇게 모이면서 그게 막 의도치 않게 서로를 좀 뭐랄까 긁기기도 하고 그리고 의도치 않게 또는 의도해서 뭐 그런 게 팍 섞이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바다씨께서 우리 준호님이 지금 문자 보내주셨는데 한번 네. 소개해주세요.
1: 네, 서준호님께서 주디 보려고 연극 예매했어요. 예매하면서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작품이라던데 한국에서 처음 공연되는 거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0: 맞죠, 맞죠. 이게 이제 작가가 브랜든 제이콥스라는 작가인데요. 2024년, 2025년 2년 연속으로 토니상을 수상할 정도로 현재 또 미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극작가신데 굉장히 핫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 더 커머펀스도 뉴욕을 휩쓴 화제의 연극이다라는 이런 타이틀도 있어요. 우리 6006님은 각자 가장 인상 깊은 대사 맛보기로 연기해봐주실 수 있나요? 어떤 느낌일지 설명만 들으니까 너무 감질만 나고 궁금해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인상 깊은 대사. 그런 대사들이 정말 많은데 약간 저 먼저 해볼게요. 저 먼저
1: 네.
0: 하는 동안 한번 생각해주세요.
1: 네.
0: 케이틀리는 너 이번에 동창회에 빠지면 정말 이상할 거야. 애들이 너 죽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대사도 있을 것 같고
1: 네.
0: 그리고 괜찮아. 너 정도면 괜찮아. 다 너보다 훨씬 더 흉측한 꼴한 애들 더 많을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그렇게 걱정하는 듯 하지만 그런 좀 웃긴 대사들이 있죠.
1: 네.
0: 네. 에밀리오. 혹시 세 분 중에서 어떤 분이 한번 시작해 보시겠어요?
1: 저희 역할이랑 그 케이틀린이랑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도
2: 그것도
0: 처음 만났을 때? 네. 뭐 어떤 부분이지?
2: 딱 인사하고
0: 나서 딱 만났을 에이. 때? 야!
1: 오늘 기분 좀 묘한데? 오늘
0: 그러니까.
1: 계속 이럴 것 같다.
0: 우리 크리스나 결혼식 이후로 처음 아닌가?
1: 여기서 대사 연습하시죠.
0: 저 사실 이따가 연습해야 돼가지고 지금 조금 미리 연습 좀 해봤어요. 맞아요. 자, 우리 또 방송 들으면서 이 커머펀스가 궁금해진 주주님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더 커머펀스 팀이 지금 또 이 12시엔 주연영 출연을 기념해서요. 오늘 2시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50% 할인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0: 50%나 할인이 됩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예매 사이트로 달려가 주시면 됩니다.
1: 들어가 주세요.
0: 네. 그리고 더 커버판스는요, 여러분, 7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공연되고요. 아, 그리고 하나 정정할게요. 아까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더 줄었어요, 여러분. 네. 얼른 또 예매해 주셔야 됩니다. 서두르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김바다, 김시우, 안승근 이제 세 분이 맡은 이 에밀리오는 어떤 캐릭터인가요? 또 우리 승근 씨 한번 또 설명해 주세요.
2: 되게 제가 캐릭터 소개 영상에서는 솔직한 친구라고 했었는데.
0: 네, 솔직한 친구.
2: 네, 근데 이 솔직하 지금 연습을 하다 보니까 솔직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너무 날카롭고 예민하고. 좀 이렇게 꼬여있는 친구여서 솔직하지 오히려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사운드 아티스트로 되게 예술가이고 막 베를린, 뉴욕 오가는 그런 아티스트인데
0: 그러니까.
2: 이 극 속에서 15년 만에 친구들을 이제 만나러 와서 이 동창회를 완전히 개판으로 만드는 어떤 갈등을 만드는 인물이기도 한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 뉴욕과 베를린을 오가는 받는 현대 미술가요. 너무나 멋진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오랜 짝사랑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또 설명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공감돼요. 솔직하지만 솔직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그렇게 솔직했으면 이렇게까지 막 터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솔직하지 못해서 그동안 뭐 얘기를 뭐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와서 또 마저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승균 씨의 신청곡이에요. 김수철의 와, 김수철의 못다 핀 꽃 한 송이 들어볼 건데요. 왜 이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2: 아, 이 곡을 근래에 되게 낮이든 밤이든
0: 네.
2: 어떤 시간 상관없이 제가 자꾸 듣게 되더라고요. 가사도 좋고 뭔가 이렇게 좀 계속 요새 제가 듣게 되는 노래여서
0: 네.
2: 큰 이유는 없지만 좋은 노래 요새 저에게 좋은 노래라서 네.
0: 그러면 그걸 우리도 같이 느껴볼게요.
2: 네,
0: 네 우리 주주님들도 승민 씨랑 같이 느껴주세요. 자, 김수철의 못다 핀 꽃 한 송이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3부에서 얘기 더 나눠볼게요.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3, 2, 1 가평

0: 12시 주현영.
1: 네, 12시엔 주현영 수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주현영이 진행하는 인터뷰 주터뷰. 오늘은 연극 더 컴어펀스의 주인공 에밀리오 역을 맡은 김바다, 김시우, 안승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4757님은요, 와, 못다 핀 꽃 한 송이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우리 가게 손님도 정말 좋은 노래 나온다면 따라 부르셨어요. 야, 덕분에 추억 소환 제대로 했네요. 연극도 대박 기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승균 배우님이 너무 좋은 노래를 또 이렇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우리 주주님들이 또 같이 또 느껴주신 것 같아요. 야. 우리 김민성님께서 우리 배우분이신데 케이틀린 역, 저랑 이제 같은 케이틀린 역할의 민성 배우님이 승균 배우님 못다 핀 꽃 한 송이 한 소절 불러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2: 그러면은 저희는 네. 한 몸이잖아요, 에밀리오.
1: 그렇죠, 다 지금 한 사람인
2: 네,
1: 거잖아요.
2: 저희 같은 역할인데 형님들께서 좀 도와줄 수 있으실까요?
1: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3: 그러기로 했잖아요. 네.

0: 네. 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시리 그룹 사실 짜맞추긴 했어요. 셋이서 아까 광고 나갈 때.
1: 혼자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0: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또 보여주세요.
2: 못다 핀 꽃 한 송이 비율이라.
3: 네, 감사합니다.
0: 진짜 한 소절이다. 네. 그리고 사실 너무 감쪽 같았어요. 보이는 라디오를 안 보는 분들은 보이는 라디오 안 보시는 분들은 이게 한 사람이 부른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아
1: 너무 고마워요, 현정 씨.
0: 네, 감사합니다. 감미로웠고 우리 문정현님 문자 받아시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뭔가 연극 설명을 들으니 자극적이고 도파민 팡팡 터질 것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에밀리오 세 분 많이 친해지셨는지도 궁금해요.
0: 진짜 이게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네. 그리고 이 자극적이다라는 말이 뭔가 이 관람을 좀 유도하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들까봐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맞기는 해요. 그렇죠. 굉장히 자극적인데 그게 뭐랄까 자극적이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자극적인 거라서 다양한 부분에서
1: 저는 어제 그렇죠. 연습 보면서 문득 이 작품이 너무 종합예술 같은 거예요. 아니 저희가 연극이잖아요.
0: 그쵸.
1: 근데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0: 맞아 이건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1: 볼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0: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게 너무 많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 몸이 아파요. 저도 얼마 전에 목이 안 돌아가가지고 저희 라디오 제작진분들께서 왜 목이 아프냐라고 했는데 제가 이러이러한 어떤 움직임을 하게 됐다고 했더니 도대체 연극 그 연극에서 왜 그걸 하냐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봐 주셨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가 좀 굉장히 현란한 어떤
1: 그냥 춤도 아니고 현란하고
3: 아주 독특하고
1: 독특하고 빠르고
0: 보통 우리가 신날 때 추는 춤 그 이상의 어떤 기괴한 어떤 움직임들을 맞아요. 할 네네. 예정인데요. 그게 뜬금없이 저게 뭐야 라기보다는 어쨌든 다 이어지는 그런 지점들이 있기는 한데 네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자극적이고 많이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김태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우리 시우씨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4: 더 컴업헌스 완전 기대 중이라 올라오는 사진 영상 싹 다 찾아봤거든요. 개인 포스터에서 다들 소리 지르고 계시던데 진짜 소리 지르면서 촬영한 거예요? 대사 영상에서 요상한 손 모양은 무슨 뜻인가요?
0: 그렇죠. 이거를 찾아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개인 포스터에서 다들 소리를 지르고 있거나 뭔가 표출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우리가 뭐 어떤 뭐 딱 봤을 때 분노라는 감정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분노도 있고 답답도 있고 뭔가 해소하고 싶은 맞아요. 그런 감정들을 각 이제 배우들이 캐릭터의 느낌으로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요상한 손 모양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 어떤 이게 뭐죠? 뭐예요? 우리 시우 씨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요상한 손 모양 우리 하는 거 이거 뭐예요?
4: 그렇죠. 그 캐릭터마다 이유가 다를 겁니다.
0: 맞아요.
4: 에밀리오는 루저라는 뜻입니다. L 모양으로 에밀리오가 성공한 예술가지만 그 껍데기 말고 본인의 내면은 스스로를 루저라고 생각하고 계속 어떤 자격지심과 자존감이 좀 낮은 상태의 인물의 어떤 상태를 그런 걸로 또 표현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또 뭐 케이틀린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게 스탑 그만해라. 근데 이게 어떤 인물에게 하는 말인지는 제스처인지는 사실 작품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진저리 나거든요. 진저리가 나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어떤 스탑의 의미가 있는데
5: 맞아요. 그것도 저희를 보고 지금 진저리
0: 아니요. 저 허공을 봤어요. 허공을 봤고
1: 네, 모르죠. 누구에게 진절머리가 나는지.
0: 그러니까요. 뭐 그런 다양한 의미들이 각 캐릭터별로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또 이번 시간은요 우리 또 컴업헌스 팀을 위해서 특별한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주주 오락관. 자 김바다 김시우 안승균 그리고 저 주현영까지 4명이 함께 여러가지 미니게임에 도전해볼건데요. 주주님들은 과연 이 4명 중에 누가 제일 게임을 못할 것 같은지 오늘의 구멍 멤버 오늘의 엑스맨을 예상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모든 게임을 마친 후 오늘의 엑스맨을 선정을 할거예요. 그래서 이 엑스맨을 맞춰주신 주주님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엑스맨이 뽑히면은 이제 그에게는 이제 벌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주 저도 모르는데 무시무시하고 부끄러운 벌칙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예외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게임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주 오락관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바로 탕수육 게임. 다들 아시죠? 탕수육 게임. 네. 그래서 저희는 더 커머펀스 이 다섯 글자를 돌아가면서 한 글자씩 외칠 거고요. 일부러 이걸 느릿느릿하게 하면은 전원 탈락이라고 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저부터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
4: 컴
1: 업 펀스
4: 더
1: 컴 업
0: 펀스
1: 더
4: 컴 업
1: 펀스 더
0: 컴
4: 업
1: 펀스
0: 더
4: 컴
1: 업 펀스
4: 더
1: 컴
0: 업
4: 펀스
1: 더
4: 컴
0: 업
4: 펀스
1: 더
0: 컴
4: 업
1: 펀스
0: 더
4: 컴
0: 업 컴 컵이라고 했다. 컵이라고 했어. 자, 우리 시우 씨가 컵이라고 하셨어요. 컵이라고. 아, 어떻게 뭐 인정하시나요?
4: 인정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너무 잘해가지고 이거 뭐 시간도 있는데 우리 계속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나 다행히. 그거 틀려주셨어요. 컵이라고.
4: 심장이 뛴다.
1: 그러니까.
0: 자, 이제 드디어 탈락자가 첫 번째 탈락자 나왔고요. 자, 이 탕수육 게임 엑스맨은 우리 김시우 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게임 분발해 주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게임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바로 릴레이 절대 음감. 자, 이번에도 제시어는 더 커머펀스고요. 자, 그래서 이거 아시죠?
1: 네.
0: 더 그거를 또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바다씨 먼저 이렇게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1: 네.
0: 바다씨부터 가겠습니다.
1: 더 커머펀스 더 커머펀스 더 커머펀스.
0: 틀렸다. 아, 틀렸어요.
5: 틀렸습니다.
0: 딴딴딴 틀렸어요. 틀렸어요. 네, 바로 틀렸어요. 이렇게 나 못할 수가 있나?
1: 아니, 하나 핑계 대도 돼요? 저 이거 글자 보고하고 있었는데 이게 글자가 넘어가가지고.
0: 근데 더 커머펀스를 글자를 볼 게 있어요?
1: 그러니까요. 제가 왜 보고 한 걸까요?
0: 아, 그러니까 왜 보고 했을까? 이렇게나 쉬운 거를.
1: 그러니까.
0: 어떻게 다른 분들 하고 싶었는데 지금 아쉬운 거 아니죠?
4: 아니죠.
1: 승균 배우님 것만 좀 들어보면 안 될까요?
0: 우리 승균 배우님 거 궁금하다. 그냥 한번 해보자. 자, 시작.
4: 더 커머펀스 더 커머펀스 더 커머펀스 더 커머펀스 더 커머펀스.
0: 이게 어렵구나.
5: 어려워요.
0: 어렵구나.
1: 넘어갔어도
4: 이게 컴 어펀이 어렵네요.
0: 이게 발음이. 뭔가 좀 아니 우리 바다 배우님이 이게 진짜로 모두가 이걸 어렵다라는 거를 증명해 주신 것 같아.
1: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0: 자,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자, 음악 주세요. 더 커머펀스 더 커머펀스 더 커머펀스 더 커머펀스.
1: 아, 이게 제 생각에는
0: 자신
1: 발음이 발음이 어려워서 그런 거 같아.
0: 어렵네 이거. 우리 작품 제목 어려워. 자, 그럼 아쉬우니까 시우 씨 한 번만 가자.
4: 한번 성공해 주세요.
0: 자, 렛츠 고.
4: 더 커머펀스 더 커머펀스 더 커머펀스 더 커머펀스 더 커머펀스.
0: 아니야, 애초부터 더 컴 업 업을 안 했어. 아, 이게 어렵구나.
1: 어렵다.
4: 컴 업.
0: 이거 진짜
1: 들으시는 분들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0: 그니까 나는 우리 그냥 공연 보러 오셔가지고 뭐 공연 끝나고 우리 관객분들이랑 이거 게임 하고 싶어. 해가지고 한번 관객분들 잘하시는지 어떻게 보고 싶네요. 네. 아, 지금 우리 주주님들이 엑스맨을 열심히 예상 중이신데 김경준님은요, 저는 주디요. 미안하지만 다들 승부욕이 좋아 보여서 주디가 왠지 엑스맨이 될 듯요.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6006님은 안승규님이 엑스맨. 또 우리 종선님 님은 꼴찌는 김바다 배우님, 민영님은 김시우님이시네요. 다행이다. 누구 하나한테 몰리지가 않았어 지금.
1: 네,
0: 그렇죠. 우리 모두 다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1: 네.
0: 자, 이제 마지막 게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서 오늘의 엑스맨이 결정되고요. 엑스맨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부끄럽고 끔찍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잘 모면해 봅시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게임은요. 바로 시장의 가면이 아니라 더 커머펀스 연습실의 가면 게임. 이거 어렵다.
1: 말이 어려워.
0: 자, 이거 작가님들 이거 미니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시장에 가면 요 게임은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뭐 나물도 있고 이런 식으로 쭉쭉
1: 맞아요.
0: 이어가는 건데요. 저희 커머펀스 연습실에는 뭐가 있는지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단어를 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동안 연습실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정말 뜬금없는 걸 말한 사람은 바로 탈락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저희가 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1: 동의하지 않으면
0: 동의해야 돼요. 네네네. 우리가 또 이 게임은 기억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사람은 좀 유리하고.

0: 마지막 사람이 좀 불리한데요. 그래서 이 게임 순서는 제가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예요. 네. 제가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는 헷갈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갈게요.
1: 이렇게.
0: 환영, 네. 바다, 승균, 시우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더 컴업번스 연습실에 가면 연출님이 있고,
1: 더 컴업번스 연습실에 가면 연출님이 있고 정글 주스도 있고,
2: 더 컴업번스 연습실에 가면 연출님도 있고 정글 주스 있고 사랑스럽고 예쁜 현영이도 있고,
3: 컴업번스 연습실에 가면 잠깐
0: 잠깐만요. 뭐에 당황하신 거예요? 그건 뒷부...
1: 본인 거 자, 본인
3: 아니
1: 거
3: 사랑스럽고 그 너무 길어가지고 그거 생각하다가
0: 아니 앞에는 분명히 연출님이랑 정글 주스 있었는데 거기 많이 당황하셨었던 것 같아.
2: 사랑스럽고 예쁜
3: 한 번 더 안 돼요?
0: 사랑스럽고 예쁜 한 번 더? 아, 한 번 더 된대요. 자, 시간 관계상 된다고 합니다. 자, 한 번 더 가볼까? 그럼 우리 시우님부터 먼저 가볼까? 어때요? 새롭게 리셋해보자.
2: 좋아.
0: 자, 그럼 시우님부터 현영이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3: 좋습니다. 이렇게요.
0: 네, 이렇게.
3: 네네네.
0: 자, 렛츠고!
3: 그냥 연습실에 가면?
0: 연습실에 가면을 하자.
2: 좋아요.
0: 자,
3: 연습실에 가면 배우보다 연기를 잘하는 연출님도 있고,
0: 연습실에 가면 배우보다 연기를 잘하는 연출님도 있고 파티컵도 있고,
1: 연습실에 가면 배우보다 연기를 잘하는 연출님도 있고 파티컵도 있고 연습화도 있고,
2: 연습실에 가면 배우보다 연기를 잘하는 연출님도 있고 파티컵도 있고 연습화도 있고 대본도 있고,
3: 연습실에 가면 배우보다 연기를 잘한 연출님도 있고 파티컵도 있고.
0: 아, 틀렸다. 우리가 다 고만고만하긴 했었는데요.
1: 맞아요.
0: 자, 어떻게 우리 작가님께서 기회를 또 드려도 구멍이시네요. 시우씨 엑스맨 당첨입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의 엑스맨은요 바로 김시유.
2: 시우하게.
0: 자, 시우하게 우리 또 시우 씨가 엑스맨이 됐어요. 근데 사실 고만고만하긴 했어. 우리 아까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컴업번스 연습실에 가면은 그 정글 주스 있다고. 그렇죠. 정글 주스가 뭐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동창회 가기 전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정글 주스를 또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정글 주스가 굉장히 또 위험한 친구예요. 우리 주주님들 그런 술 있잖아요. 계속 먹다가 앉은뱅이 술이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랜만에 만나서 내릴 때 그걸 이제 붓게 먹게 되잖아요. 마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될지 뭐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연소리님께서 김시우 배우님은 대본만 잘 외우시는군요. 그러니까 대본은 진짜 잘 외우시잖아. 그렇죠. 우리 최주연님은 배우보다 연기를 잘하는 연출님만 기억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것도 맞는 부분이에요.
1: 맞아요.
0: 그렇죠. 네. 주연님께서 정말 또 연기를 또 저희 보다 훨씬 더 잘하시기 때문에. 자, 오늘의 엑스맨을 맞춰주신 주주 10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당첨되신 주주님들은 12시엔 주한영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하단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의 엑스맨에게는 충격적인 벌칙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요.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너무 다행이고.
1: 네.
0: 자, 바로 더 컴업헌스 네가 좋아 챌린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우씨는요 오정세 선배님의 그 그윽한 눈빛과 깜찍한 율동까지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셔야 되고요. 12시에 주연영 공식 인별그램에 챌린지 영상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방송 마치고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막상 판 깔아주면 너무 잘할 뿐이셔.
1: 아, 그럼요.
0: 네,
1: 그럼요.
0: 왜냐면 또 우리 시우 씨께서 사실 저희 연습실의 분위기 메이커시잖아요.
1: 아,
0: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챌린지 영상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바다 씨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어떤 곡 신청해 주셨어요?
1: 아, 제가 사실 아주 소소한 주주거든요, 저도.
0: 맞아, 원래 주주셨어요.
1: 네, 저도 이제 아침에 저희는 이제 일반 직장인들보다 출근 시간이 조금 오후다 보니까
0: 네.

0: 오전에 강아지 산책시키고 커피 한잔 하고 가면 딱 이렇게 현양씨 라디오 할
1: 늘
0: 시간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요 시간대가 은근히 살짝 나른해지는 시간이더라고요.
1: 힘을 내야 되거든.
0: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들을 때 신나는 곡한 번씩 나오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날씨가 좀 엄청 더워졌잖아요. 네, 꿉꿉하고 이런 날 이럴 때또 바다 가고 싶잖아요.
1: 맞아, 맞아.
0: 그래서
2: 바다.
0: 바다 노래 중에 또 클래식한 노래 중에 한 곡이죠. 유엔의 파도 신청했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다, 시원한 바닷속에서 추천해주신 유엔의 파도 듣고 오실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0: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엘 닥터피엘.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3: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점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클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8: 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우리 재현님은 시우 배우님 인생 잘 나오겠네요. 네가 좋아 챌린지 기대한다고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1123님도 오늘 방송 듣고 연극 궁금해져서 이따 2시에 예매하려고 대기 타는 중인데 세 분 중에 누구로 보러 갈지 행복한 고민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세 분을 다 예매하시기는 어려우시겠죠? 아, 그냥 뭐 저희의 바람이에요. 자, 주토비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세 분 오늘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도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짧게 또 부탁드립니다. 네.
9: 네, 오늘 인생 라디오 첫 출연이어서 생각보다 많이 떨었고 어머님이 또 이 라디오를 많이 듣고 계셔서 아이고. 너무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가문의 영광 같고요.
8: 네.
9: 저희 작품 또 홍보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 저희 배우들 모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극장에 와서 함께 완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8: 네, 저희 승균 씨.
10: 저도 이렇게 라디오를 데뷔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현영 주주님들 현영이 잘 이쁘게 늘 봐주시고.
8: 아유.
10: 그리고 우리 컴업퍼스 팀 사랑합니다.
8: 우는 거 아니죠? 사랑해요.
11: 네, 네, 저도 평소에 즐겨 듣는 라디오에서 이렇게 컴퍼스 홍보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8: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기대해 주셔도 좋을 연극이니까요. 7월 11일부터 8월 30날까지 공연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세 분 보내드리면서 김시우 씨의 신청곡인데요. KCM의 물론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컴퍼스 많이 많이

0: 정치권에서 격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연일 치솟는 환율이 먹거리 물가 부담도 키우고 있습니다.
2: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3: 시사가 지겨울 때 도시탈출 거투쇼.
4: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5: 돈
4: 워리 비 하겐.
5: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4: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0: 진행형.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SBS 생활정보.
7: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 다이어트 시작한 분들 많으시죠? 식단 관리를 위해 식사량을 무리하게 줄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선 무리하게 양을 줄이는 것보다 필요한 영양을 균형 있게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럴 때 간편하게 영양소를 챙길 수 있는 식품이 바로 우유인데요.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 등이 많아 일상에 필요한 영양을 골고루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착유 3일 이내 냉장 유통되는 국산 우유는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 품질 기준으로 관리돼 더 신선하게 섭취할 수 있는데요. 올여름 건강한 식단 관리, 신선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결과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 몰래 방귀를 끼고 싶었다는 4032님. 마침 매장에 노래가 흘러나오길래 일부러 하이라이트 타이밍만 기다렸다는데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 순간 노래가 뚝 끊겼다고 합니다. 이에 당황한 4032님은 괜히 옆 테이블 손님을 쳐다보며 본인은 아닌 척 혼신의 연기를 펼쳤다고 전했습니다. 1076님은 오랜만에 파마를 하고 집에 들어갔다는데요. 어린 아들이 한참을 바라보더니
1: 우와 엄마 주원형 닮았어요
0: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1076님은 주현영씨인지 장원영씨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두 분 다 미인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좋다며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한편 청취자 최서현님은 인생 첫 셀프 염색에 도전했다가 대차게 망했다고 합니다. 현재 머리가 치타 무늬처럼 얼룩덜룩한 상태라는데요. 하지만 서현님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요즘 유행하는 MG 스타일이라고 우기며 당당하게 다니겠다고 밝혔습니다.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네, 별단위에 이어서 아이브의 애프터라이크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지금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소식과 신청곡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영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미나, 김남희 주연의 영화 눈동자 관람 티켓을 1인 2매로 총 5분께 드리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번에 유료문자 샵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신청해 주시거나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하은맘님께서 저 오늘 방송 처음 들어보는데 되게 아기자기하게 방송하시는 게 참 듣기 좋아요 라고

시간이 됐어요. 오늘도 덥지만 배달 가는 곳마다 어머님들께 간식도 어머님들께서 간식도 챙겨주시고 힘내라고 해주셔서 힘이 불끈 샘솟네요. 시원한 노래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힘드셔도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뭔가 또 파이팅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얹어서 주디까지 힘을 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제시카 박명수의 냉면 듣고 와서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게요.

제시카 박명수의 냉면 듣고 왔습니다. 우리 권하윤님은요, 카페에서 일하면서 고릴라로 듣고 있는데 노래가 너무 신나서 못 참고 바로 발로 탭댄스를 쳤어요. 벌써 열대야가 두려워지는 날씨네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열대야 그리고 이 더위가 하윤님을 힘들게 해도요, 다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탭댄스로다가 하윤님이 그 숨겨진 어떤 내재된 끼와 그 내적 댄스를 참지 못하는 그런 게 또 이렇게 착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하윤님은 아주 여름에도 거뜬히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6139님은요, 주디, 꽃게가 이번 주면 금어기 시작된 데서 마지막 꽃게 사러

농수산물 시장 왔어요. 맛있겠죠? 주디도 오늘 저녁 꽃게찜 먹어요. 라고 보내주 맛있겠다. 아니 금어기가 뭔가 했더니 이게 어패류의 산란기나 치어기에 맞추어 포획을 금지하는 기간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꽃게를 사러 왔다고 하셨네요. 맛있겠다. 저도 꽃게찜, 꽃게탕 다 좋아하는데. 또 우리 4448님은 라이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저도 배달 일을 해서 종일 운전을 하는데요. 저는 차에서 뭘 먹으면 체해서 종일 커피 하나로 끝입니다. 배달길에 콩국물 파는 곳이 있어서 처음으로 하나 사서 마셨네요. 뭘 먹으면 체하기 때문에 좀 덜 드시는 건 너무나도 이해하지만 커피 하나로는 좀 그렇다. 이게 콩국물 잘 사셨어요. 아무래도 좀 단백질이다 보니까 이런 걸로 좀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커피는 오히려 이게 수분 시원하긴 하지만 수분 충전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또 이뇨작용을 또 활발하게 하잖아요. 또 이거 라이더 하시다가 또 화장실 급해지시면 어떡해요. 커피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저희가 우리 힘내시라고 샌드위치 교환권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운전 다 하시면 꼭 챙겨드세요. 또 우리 1383님은 허리에 수영이 좋다는 말을 듣고 이달부터 아침 수영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도전이네요. 다들 왜 이렇게 잘하시는지. 강사님이 매번 저만 지적하시는 것 같고 점점 쭈구리가 되네요. 오늘은 너무 가기 싫어서 땡땡이 쳐버렸어요. 내일은 다시 용기 낼 수 있도록 주디가 응원해주세요. 잘하셨어요. 그런 날도 있어야죠. 이렇게 또 하루 한 번, 두 번은 그냥 땡땡이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음에도 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계속 안 나가게 되면 그거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다음부터는 너무 또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계속 하다 보면은 느는 거는 진리인 것 같아요. 계속 그 제자리 걸음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게 좀 느릴지라도. 아시겠죠? 주디가 응원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지영 님도 아이가 셋이니 병원도 매일 갑니다. 어제는 막둥이 정형외과 가고 오늘은 지금 일 끝나서 애 데리고 한의원 가요. 오전만 일하는 워킹맘인데 진짜 모든 워킹맘 분들 존경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셋이면은 이런 것도 진짜. 또 우리 김아진님은 추디 우리 집 냉장고가 고장나서 며칠간 시원한 걸 못 먹었는데 어제 기사님 왔다 가시고 오늘부터는 드디어 냉장고가 정상 가동되고 있어요. 아우 이제야 살 것 같아요. 냉장고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네요. 저도 그걸 느꼈어요. 그 얼마 전에 저도 그 이사하면서 한번 이제 냉장고가 고장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잠깐 그게 좀 이슈가 생긴 적이 있었는데 야, 이게 진짜로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 냉장고가 참 이렇게 또 소중했구나. 새삼 깨달았죠, 저도. 아, 또 우리 5086님은 주디 번호 말고 이름 불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문자 보내실 때 주주님 이름도 같이 보내주시면 돼요. 아니면 고릴라 어플 회원 가입하셔서 무료인 고릴라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우리 2057님도 오랜만에 남편 연차라 데이트하는데 비바람이 장난 아니네요. 그래도 주디 목소리 들으면서 드라이브 하러 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주주님 혹시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 여기 서울 목동에는 지금은 괜찮고 오늘 밤에 소나기 소식이 있기는 하거든요. 비바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다시 만날게요. 소리 질러!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원 헤어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챔프레.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레노.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4: 레노.
5: 넌 대체 누구야?
6: 건방진 녀석. 코코리 구름이.
7: 대체 정체가 뭐야? 하고 물으신다면
8: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7: 취주분들께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
8: 취주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7: 미친 텐션을 자랑하는 우리는
8: 퍼스널 뮤직 센터의 원장 한희준,
7: 실장 혜진 초이,
9: 난 조디다냐.
10: 12시에 주연영에서 준비한 6월 선물, 저희 퍼뮤센즈가 직접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진사랑,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권,
7: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1: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0: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7: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 관리기,
11: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10: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7: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1: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7: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11: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10: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11: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7: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12: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10: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까 여러분 비바람이 분다던 우리 2057님은 제주에 계시대요. 그리고 또 문자로 이름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이름 읽어드린다고 했더니 우리 9770님께서 처음 알았네요. 네, 이름은 최형규 불러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형규님 반갑습니다. 또 우리 엄상숙님은요, 매일매일 매장에서 듣기만 하다 주디한테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전 군마트에서 근무하는데요, 매일매일 주디 덕에 행복 충전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주셨어요. 다행이네요. 오늘도 우리 상숙님의 하루에 우리 주디가 행복을 이렇게 충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건데요. 여러분, 저 주디가 출연하는 연극 컴온펀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가 속한 세대를 돌아보고 또 치유와 그런 또 힐링을 할 수 있고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힐링하고 살짝 거리가 멀 것 같네요. 아무튼 여러분, 저희는 끝곡으로 진영의 에버 러브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안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2: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2: 성원 에드피아.
4: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0: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클라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11: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정
1: 하트!
0: 예,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이 시간만 되면 여러분의 달팽이관을 찾아오는 여러분들의 달팽이관 절친 고막배 보정민한 유상윤 균디와 함께 오늘도 여러분께 해피 바이러스를 사부작 같이 쏴줄 스페셜 DJ는요.
1: 그렇습니다. 골드쇼의 수요일이면 나타나는 치열한 남자 줄여서 수타치남 열치열 황치열입니다.
0: 황치열. 오늘 정민의 유상현 균디와 함께 우리 예. 열디가 열정적으로 같이 놀아줄 텐데
1: 그렇습니다.
0: 우리 열디가 사부작 컴백 준비를 하고 콘서트 준비를 사부작 하고 있는데
1: 그렇죠. 사부작 그냥 예.
0: 총 12부작이죠. 사부작
1: 예, 그렇죠. 사부작
0: 12부작으로 예. 하고 계신데
1: 너무 좋습니다.
0: 예, 얼마 전에 종로삼과 야장거리에서 나 이거 SNS에서
1: 어 맞아요
0: 버스킹을 또 이렇게 했네.
1: 예, 네, 그게 와, 이제 그 노트북 촬영을 했는데 저는 이 종로 그 낙원상가 어렸을 때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이 많이 가거든요. 이제 건반이나 이런 거 기타 이런
0: 그렇지,
1: 거.
0: 그렇지, 거기 악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네,
1: 난 옆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
0: 와, 여기 장난 아닌데.
1: 와, 완전.
0: 서울 온 지 얼마 됐노?
1: 21년이 됐는데
0: 야, 여기 이런지 몰랐나?
1: 몰랐어요.
0: 아하.
1: 어, 굉장히 뜨겁고 핫플레이스입니다.
0: 아 그럼 어. 포차거리에 갑자기 급습을 한 거야?
1: 급습한 거야.
0: 야.
1: 차에서 내리면서 노래를 하는
0: 거야. 반응이 너무 좋았겠다.
1: 너무 좋아. 또 저는 아, 나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실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반겨주셔.
0: 왜냐면 술 한 잔 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
1: 술 먹는 곳을 찾아다녀야 돼. 예.
0: 어 몇 곡이나 한 거야 그럼 노래를?
1: 여기서 세 곡.
0: 우와.
1: 중간 중간에 이제 뭐 고해랑 너를 위해 이런 것도 부르고.
0: 이야.
1: 막 사진이랑 영상이랑 막 다 찍어드리고.
0: 이야.
1: 제가 너무 즐거워가지고.
0: 이야.
1: 이야. 야호.
0: 그럼 저기 많은 사람들을 다 술값 내주고 온 거예요?
1: 이야.

0: 제가 아, 그 생각을 못했네. 아, 그 생각을 못했어.
1: 와. 아. 아니 곧 나올 신곡인데 노래가 너무 시원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우리 여름이라는 곡이잖아요.
0: 그렇죠. 여름.
1: 아, 우리 이 여름. 네. 우리 이 여름은 누가 노래해 주는 거예요?
0: 계절이 여름이잖아요.
1: 여름이죠. 어. 여름.
2: 우리 여름.
1: 노래 조금 불러.
0: 조금 아, 하이라이트 조금 불러. 어, 어. 우리 뜨거. 아, 여기 막살이구나. 우리

0: 아 여기까지.
1: 아 좀 더 해주시겠어.
2: 네. 6월 26일 날 나오니까 많은 기대 부탁.
1: 아 아직 오픈한 게 아니기 때문에.
2: 아직 안 했어요. 여기서는 벌써 사람들은 불러줘 알고 계시고. 네, 네.
1: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름 너무 기대됩니다. 우리 요일디 컬처쇼 패밀리들은 다들 나오면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다운받아주시고 그렇죠. 스트리밍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2: 예, 지발 부탁드립니다.
1: 지발 지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지발요.
1: 예. 지발로 찾아온 놈이니까.
2: 그러니까요.
1: 지발 지발요. 자, 우리 첫 곡 소개해 주시죠.
2: 자, 첫 곡 고급스럽게 나갑니다. 더피. 가수 이름이 더피의 물씨.
1: 예, 물씨. 아주 유명한 가수의 아는 노래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렇습니다.

0: Mercy.
1: Mercy.
0: 약간 뮤지컬스럽죠 노래가, 그죠?
1: 예. 아. 재밌죠. 그 보컬의 그 굉장히 그 약간 날카로운.
0: Mercy.
1: 아. Mercy. Mercy.
0: Mercy.
1: I got a man of mercy.
0: 자, 김민정 씨가
1: 예. 어, 황치열 씨 노래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0: 우리 여름 아까 좀 불렀어요.
1: 예, 예, 잠깐 불렀었는데. 어,
2: 지금 이제 개그맨 그만두시고 가수하세요.
1: 아, 이제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이제.
0: 예. 예. 중간중간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데 예, 예. 개그맨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지금 가수입니다.
1: 그래도 웃기도 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잘 배우고 있습니다.
0: 네, 노래 잘한다는 얘기하고 너무 웃겨요라는 얘기하고
1: 너무 웃겨요 가서 더 와다다. 약간 형도 그렇잖아요.
0: 어, 그렇죠.
1: 예. 그 스승이 그 제자죠.
0: 예예. 예, 예. 나는 개그맨이고 넌 가수잖아요. 예.
1: 매한가지죠. 예예. 예. 형도 노래 하시잖아요.
0: 예. 우리 3,4부는 네. 대한민국의 중간을 찾아보는 시간이 있죠. 오늘 중간만 가자.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분이 작년 7월에 스페셜 DJ로 함께 했었는데 여전히 뭐 아, 잘생겼어요.
1: 아, 잘생겼죠.
0: 역시나 노래를 잘해요.
1: 아, 너무 잘하시죠.
0: 방송놈들이 또 와달라고 눈물의 호소를 했는데 아하. 근데 이번에는 바로 영화 배우로 다시 찾아옵니다.
1: 아, 정말 예. 멋진 그분이죠.
0: 예. 바로 오늘 6월 17일에 개봉하는 얼마 전에 이제 지금 방송하고 있는 그분이 마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더 스카웃이라는 네네. 오디션 프로그램에
1: 그쵸.
0: 제가 심사위원 평가단으로 가갖고 저는 이틀 전에 아, 녹화를 같이 하고 왔어.
1: 아하.
0: 예, 미리 만나고 와서 어, 저 걸스 좋아요 그러더라고.
1: 네네.
0: 예, 바로 공포 영화 신사 악귀의 속삭임에서 명진 역을 맡은 김재주.
1: 야하!
0: 그리고 유미 역을 맡은 공성하.
1: 야하!
0: 두 배우와 함께 저희가 3, 4부에 신나게 영화 얘기도 해보고 이런저런 중간만 가자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잠시 후에 기대해 주시고요.
1: 네, 오늘은 1, 2부도 바쁩니다. 이번 주 컬투쇼가 컴백한 보이그룹, 걸그룹이 연속으로 출연하는 주간인데
0: 어제
1: 난리 났었다.
0: 난리 났어요.
1: 보이 넥스트 도어에 이어 이 뜨거운 여름 썸머퀸을 노리면서 경쾌하고 청량한 음악으로 돌아왔습니다. 슈가 허니 아이스티로 컴백한 베이비몬스터!
0: 야하! 배몬! 배몬이 온다!
1: 오늘 놀라지 마세요. 오늘 라이브 두 곡이 준비되어 있다고
0: 합니다.
1: 정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팀입니다.
0: 너무 좋아.
1: 베이비몬스터!
0: 베이비몬스터! 애기 괴물!
1: 그렇죠. 아, 너무 좋아요.
0: 자, 이거 외치고 나서 여러분들 쏟아놓은들 문자 보낼 번호 고지 외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50원 100원 자 집중하세요. 열대한테 집중
1: 갑니다. 샵에 1077
3: 50원.
1: 아, 아버님께 눈치를 보시면서
0: 네. 못한 사람이 있어요. 다시
1: 샵에 1077
3: 50원.
1: 긴 문자
3: 100원.
1: 합쳐서
3: 150원.
1: 고릴라는
0: 땡큐. 예, 자 외치지만 말고 문자를 참여하세요.
1: 네, 참여하세요.
0: 광고 듣고요. 특별 초대석 스페셜 게스트 베이비 몬스터를 만나봅니다. 광고요. Here we go.
1: Here we go.
4: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4: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가면 하하이.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0: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4: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6: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8: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와!

0: 2024년 4월 11월, 2025년 7월 10월 오늘로 이 걸그룹이 걸투쇼에 등장한 게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한 번 잡은 물고기는 절대 놓치지 않는 걸투쇼가 Open the door. 언제든지 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건 그만큼 이 그룹이 대세라는
1: 그렇지.
0: 얘기입니다.
1: 대세 중에 대세.
0: 엄청 잘하고 엄청 인기 있는 야, 이 친구들이 또 왔어요.
2: 그렇습니다. 오피셜 너튜브 채널 구독자가 1230만 명!
0: 더!
2: 자, 뮤직비디오를 공개만 했다 하면 1억 뷰를 훌쩍 넘어버리는 글로벌 파워!
0: 나이스!
2: 자, 예쁘네 옆에 예쁘네, 그 옆에 또 예쁘네
3: 계속 예쁘네,
2: 다 예쁘네!
3: 다 예쁘잖아!
2: 보컬, 랩, 댄스, 미모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데뷔한 지 2년 조금 넘었는데 입이 떡 벌어지다 못해 턱까지 빠져버리게 되는 실력파!
0: 자, 괴물 같은 실력을 가진 걸그룹이 떴습니다. 자, 소개합니다. 베이비 몬스터! 자, 오늘은 라이브 무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 5월 4일에 나온 노래인데 무대를 아주 씹어먹는 파워풀한 노래, 바로 YG. 아, 이게 YG지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2: 그렇지.
0: 자, 미니 3집이죠.
2: 자, 미니 3집 타이틀곡 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네. Get crazy. 1, 2, 3.

0: Monster!
1: Chum, chum, chum, chum, chum, chum, chum, chum, chum, chum, chum, chum, chum, chum, chum, chum, chum, chum, chum, chum, chum, chum, chum,
0: chum, chum, chum, chum, chum, chum, chum, chum, chum, chum, chum, chum, chum, chum, chum, chum, chum, chum, chum, chum, chum, chum,
1: chum, chum, chum, chum,
0: chum, chum, chum,
2: chum, 인형이 말을 하고 노래도 하고 아주 잘하네요.
0: 김현숙 씨가 이렇게 보내셨어요. 네,
1: 그렇습니다. 6219님께서도 아따 랩 쩐득하다.
0: 야,
1: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그 대낮이 그 고음도 그냥
1: 네.
0: 아 이거 그냥
1: 어우, 쭉, 그냥
0: 대박이에요. 예,
1: 대박입니다.
0: 자, 베이비 몬스터 컬투쇼의 다섯 번째 출연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연했던 게 8개월 전인데 오랜만에 옵니다. 자, 베이비 몬스터 인사 들어보겠습니다.
3: 네, 잠시만요.
1: 이제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0: 괜찮아요, 괜찮아요.
3: 네, 괜찮아요. 네.
4: 둘, 셋. 안녕하세요, 베이비몬스터입니다.
1: 빼모.
0: 저분 이렇게 음원이 나올 때마다 컬투쇼를 찾아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1: 맞아요.
3: 아유, 당연히 와야죠.
0: 어머.
1: 당연히래.
0: 예쁜데 저렇게 그러니까, 말도 예쁘게.
1: 맞아, 예쁘게 하고.
0: 아이고.
1: 인사성도 얼마나 밝은데요.
0: 그러니까 한 번씩 좀 들어볼까요? 인사를 한 번씩. 네.
3: 안녕하세요, 베이비몬스터 아사입니다.
1: 아사.
0: 네.
5: 안녕하세요, 바리타입니다.
0: 바리타.
5: 네, 안녕하세요, 베이비몬스터 로라입니다.
0: 로라.
6: 안녕하세요, 치키타입니다.
0: 치키타.
7: 네, 안녕하세요, 베이비몬스터 아연입니다.
0: 아연이에요. 네.
8: 안녕하세요, 베이비몬스터 루카입니다.
1: 아, 예.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1: 맞아.
0: 안 그래도 뭐 잠깐 대기실에서 있을 때 얘기했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일본 도쿄를 갔다 왔었는데 거기 도쿄 시내에 베이비몬스터를 이렇게 랩핑한 그 차들이 엄청 돌아다니더라고요. 너무 반가운 거야 막. 네. 오, 배모님이다. 막 이러고.
1: 배모.
0: 도쿄에서 막 제가 버스에 대고 인사하고 막 그랬던 네. 기억이 나는데.
5: 감사합니다.
0: 이렇게 실물을 보니까 제가 막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1: 아, 나도.
7: 아,
1: 나도.
7: 야, 이랬다.
0: 우리도 연예인인데 그지?
1: 야. 자, 베이비몬스터가 저랑도 이제 컨텐츠에서 두 번째.
0: 아, 벌써 두 번째. 네,
1: 뵙는 거고 전에 이제 베이비몬스터를 향한 팬심을 제가 고백한 적이 있어요.
0: 아하.
1: 7월에 나왔던 노래 중에 이제 핫소스.
3: 네.
1: 제가
0: 그제 핫소스
1: 운전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고요.
3: 와, 말려.
0: 아, 그래요.
1: 핫소스!
3: 핫소스!
1: 운전하면서 계속.
0: 조금만 좀 불러줘요, 얘한테. 네.
1: 아, 영광이야. 바로 옆에서.
0: 조금만 불러.
1: 바로 옆에서 듣다니.
5: 그럼 다 같이 후렴구.
3: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4: 핫소스! 핫소스! Everybody wants some fucking handle what I brought them.
1: 어? 야, 오늘. 행복합니다.
0: 네, 오늘 페이 안 받아도 되겠다.
1: 아, 예. 예, 그렇죠. 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0: 예. 아까 첫 곡으로 조금 불러줬던 우리 춤이라는 노래가 5월 4일에 나온 미니앨범 3집의 타이틀곡이었습니다. 노래 안에 춤이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오는지는 알고 계세요, 멤버들은?
5: 아니요, 정확히
0: 세보진 않았죠.
5: 네, 세보진 않았어요.
0: 이거 세보신 분이 있는데 우리 방송 넘버를 세봤어요.
5: 와, 진짜요?
0: 39번.
3: 39.
0: 예, 예. 와, 39번이 나옵니다. 방송 놈들이 아주 나오네. 대단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1: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이제 글로벌 그룹이라 노래 제목을 영어로 짓는 것도 고민을 이제 많이 할 텐데.
0: 그렇지.
1: 춤은 이제 댄스로 영어로 댄스잖아요. 댄스.
0: 댄스.
1: 근데 이제 한국어 그대로 그 춤이라고 이걸 지었거든요.
0: 예.
1: CHOOM 이렇게 춤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나요?
7: 아,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0: YG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7: YG스럽기도 하고 represent Korea니까 한국 대표해야 되니까 네, 더 오히려 그런 한국적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춤이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렇게 한글 가사로 된 거 이렇게 점프도 있는데
1: 그렇죠.
0: 뛰어로 하잖아요.
1: 그렇죠.
0: 보면.
1: 뛰어.
0: 예, 그렇게 하는 느낌이
1: 맞아.
0: 한글을
1: 외국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댄스가 춤이구나. 춤이라는 거
0: 이렇게 알게 되는 그렇죠. 거죠. 이 경북 경상도 사투리로 춤이 침이죠?
1: 침이죠. 춤 뱉지 마라. 하거든요. 그렇게 사투리.
0: 그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는
1: 예, 그렇습니다.
0: 사투리입니다.
1: 예, 예. 전 많이 까먹어서 잘 몰라요.
0: 예, 예. 데뷔 2년이 조금 넘은 신인 걸그룹. 와, 2년이 조금밖에 안 넘었는데 벌써 이렇게 글로벌한 영향력을.
1: 어마어마한 거죠.
0: 예, 뮤직비디오를 공개만 했는데 뭐 1억 뷰를 그냥 넘깁니다. 바로 야. 춤 뮤직비디오도 벌써 1억 5천만 뷰를 야. 넘겼습니다. 와.
1: 1억 5천만 뷰.
0: 멤버들도 들어가서 보죠.
5: 아 저희는 사실
0: 에이, 솔직히
5: 우리가
0: 많이 보잖아요.
5: 솔직히 뮤비가 딱 공개되면 이제 각자 확인해 보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찍었는지 나한테 보자. 해보고 안 보는 편들인 것 같긴 한데.
0: 어 진짜? 네. 왜? 막 난 너무 이렇게 너무 멋있는데. 이렇게 이쁘고 그러면 막 응. 몇 번씩 볼 것 같은데.
1: 너무 멋있어.
5: 뭔가 뮤비에서는 막 멋있는 척도 하고 막 예쁜 척도 하고 그러잖아요.
0: 아 좀 약간 민망해.
5: 약간 그럴까? 약간 오글거리기도 오글거리고. 하고 그냥 아. 저희가 찍었으니까 아 이렇게 편집됐구나. 좋다. 어, 끝. 오케이. 내가
0: 아 그렇게 편하게 그냥. 그냥.
5: 이렇게.
1: 아 좋았어. 아 딱 보고 이제 좋았어. 하고
5: 좋았어.
0: 그럼 멤버 모두 다 한두 번씩밖에 안 보고. 10번 넘게 본 사람 없어요 혹시? 어? 어 아이언 10번 넘게 보지 않았어요?
7: 아 근데 저는 이번에 조금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0: 그렇지, 아 그런 것 같아요.
7: 이번에 멤버들 다 너무 예쁘게 나왔고 또 멤버들이 공들인 그런 작품인 것 같아서.
0: 어 공을 들여갖고.
7: 네 좀 더 많이 봐서 저도 최소 이렇게.
0: 이야.
1: 힘들거든요. 오래 찍잖아요 또.
0: 네. 뮤직비디오 한번 찍으면 천 번씩 본다는 얘기 있어요 우리 왕철 씨.
1: 저는 그냥 틀어놔요. 저는 그냥 틀어놔요. 그냥 자동 재생으로.
0: 아, 아니 그러면 이런 건 일단 올려놓으면 막 그렇게 조회수가 높은데 팬들이 올려놓은 댓글 이런 거는 봐요.
1: 맞아. 어. 아, 궁금하긴 하겠다.
9: 저는 약간 팬들이 리액션 해주는 영상 같은 게 따로 있거든요.
0: 아, 그래? 리액션 영상 있어?
1: 뮤비 보면서 리액션 하고.
0: 아사는 그걸 봐요?
9: 네, 그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0: 와, 댓글을 좀 많이 보는 멤버 누구 있어요? 와, 치키타. 치키타 마이크 대고
10: 마이크 아, 저요 저 어. 많이 봐요.
0: 어 진짜 좀 인상 깊었던 댓글 있어요? 와
10: 어 뭐 있었지? 되게 좋은 댓글 되게 많았어요.
0: 그렇죠. 저거 아 그렇지 다 좋은
1: 댓글에서 막 너무 멋있어 이런
10: 약간
1: 댓글.
10: 약간 이번에 어. 노래 좋다 이런 느낌.
0: 그러면 이제 네. 자존감 올라가잖아요. 네, 우리가 잘했구나. 맞아요.
1: 에너지 충전하는 거죠 그렇게.
0: 예 로라는 뭐 기억나는 댓글 있어요?
5: 이번에 특히 저희가 좀 공주공주한 세지 않은 헤매를 많이 하는데 막 어, 공주 배모니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어. 이런 댓글도 많이 받고
0: 어, 원했던 대로 이제 네. 취향 저격이 된
5: 맞아요,
0: 거니까
5: 맞아요 맞아요 어. 그리고 또 막 어, 내 여름 치트키 왔다 약간 이런 댓글 아, 것 같아요.
1: 여름 치트키 이야 자 베이비몬스터를 세계에서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영어를 조금 하니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0: 그런 얘기를 왜 먼저 꺼내고 하는 거야?
1: 예, 예, 여기 적혀 있는데 예. 미국 음악 전문지 롤링스톤에서 K-팝스 모스트 익사이팅 뉴 걸그룹이라고.
0: 야 발음 좋다.
1: 예, 석석 들리잖아.
0: 예.
1: 가장 기대되는 신예 걸그룹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0: 야 이거 유명한 롤링스톤이네요.
1: 이거 포브스 아시죠? 미국의 경제.
0: 어 경제지 이거 유명한데.
1: 예, 유명한. 여기서 The only way is up.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아... 얘기를 했어요.
0: 올라갈 일만 남았대요.
1: 인정한 거지 전부.
0: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 자 우리 파리타하고 치키타가 영어를 되게 잘하는데.
1: 어, 잘하세요.
0: 우리 욜디의 발음은 어땠습니까? 우리 욜디의 발음 어땠어요?
1: 석석 들어왔죠 귀에.

0: 네, 좋습니다.
1: 네. 멜몬한테 멜몬한테 인정받은 영어 실력이에요.
2: 아, 그럼 요거를 파리타가 한번 요 발음 그대로 쫙 이게 원어 발음을 한번. 예.
0: 아, 그럼 제가 위에.
2: 어, 위에. 뒤에는 이제 우리 치키타가.
1: 그러니까.
0: 어머.
2: 얼른 해야지. 얼른 해야지.
0: 얼른 해야지. 누가 BGM을. 네. K-pop's most exciting new girl group.
2: Yo.
0: 더. The only way is up.
2: Yeah, the only way is up.
1: 뭐 비슷하네.
2: 더가 아니었어요. 더 올리가 아니고 디 올리였습니다.
1: 예예. 왜 한 가지죠? 예. 예.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배몬.
2: 자, 2부로 넘어가서 우리 배몬의 매력에 푹 빠져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가수 옥상 달빛입니다.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평범한 일상 이야기들을 담아 노래를 만들어 왔는데요. 그 노래가 힘이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면 저희도 큰 위로를 얻곤 합니다.
4: 세상엔 참 다양한 위로가 있죠. 노래가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되기도 하고 말없이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 그 자체가 위로가 되니까요.
3: 꼭 큰 무언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온기 하나, 함께 있는 시간,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4: 앞으로도 저희 노래에 여러분이 기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3: 지금까지 옥상 달빛이었습니다.
0: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쇼. 자, 걸트쇼 우리 베이비 몬스터와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1: 야하, 오픈 더 2부.
0: 정혜민 씨가 루카짱 얼굴 보니 실력이 좋아졌어요.
2: 오, 예쁘게
0: 와
2: 제가 왔어요.
0: 예예 혜민 씨.
3: 감사합니다.
0: 혜민 씨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3: 혜민 씨 감사합니다.
2: 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1015님도 아사는 아름다운 사람의 줄임말인가요?
3: 커커커커.
0: 그런가요?
3: 어머 어머.
0: 아름다운 사람의 줄임말인가요?
3: 감사합니다. 그럼
4: 오늘부터 그런 걸로 합시다.
3: 오늘부터 그런 걸로.
0: 네.
3: 감사합니다.
0: 자 이제 신곡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5월 4일에 미니 3집을 발표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이렇게 빨리 또 컴백을 했습니다.

0: 자, 6월 8일 새 디지털 싱글 Sugar Honey Iced Tea가 나왔습니다.
1: 자, 한 달 만에 새로운 컨셉으로 이제 컴백을 하는 건데 네. 이게 사실 이게 기간이 좀 짧잖아요. 이렇게 춤 다음에 이렇게 준비할 때 좀 힘들지 않았나요? 이렇게 금방 나온 건데.
0: 금방 나왔어. 미리 준비가 돼 있었나?
2: 네, 저희가 이번에 춤을 준비하면서 사실 같이 그 앨범에 넣을까 했었던 곡이어서 그래서. 동시에 준비를 했었는데 예. 뭔가 좀 이제 깜짝 이벤트처럼 디싱으로 발표를 하자 야하. 더 이 노래 알리고 싶어서 따로 낸 것 같습니다.
1: 야. 그만큼 좋았던 곡인
0: 그런 거지.
2: 맞아요.
1: 젠가 놓은 거예요 이렇게.
0: 젠가요?
1: 나중에 내려고.
0: 어, 예, 예. 게임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 젠가.
1: 아예예 아, 젠가. 예.
0: 자, 아, 곡 제목에 슈가 거기다가 또 달달한 허니까지 들어갔어요. 야, 정말 달달한 노래인가 봐요. 네. 와, 이거 뭐 한 노래 하나 들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확 올 것 같은 느낌이.
1: 딱 먹으면.
0: 어, 와.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아, 이 노래 니네가 하게 될 건데 처음 이 슈가 허니 아이스티 들었을 때 어땠어요?
2: 어땠나요 멤버들?
0: 어땠나요 멤버들 얘기해 보세요.
1: 딱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있거든요. 첫 곡 딱 들었을 때.
3: 어, 저는 완전
0: 루카.
3: 이 곡이 제일 제가 좋아하게 될 곡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저희 곡 중에서.
0: 아, 제일 루카의 최애 곡이라고 네. 생각한 거야. 오, 확 와닿는 모양이다. 네. 그러면 저기 아이언은 어땠어요? 아이언.
4: 아, 저는 이 곡 딱 듣자마자 어, 이게 뭔가 정말 여름에 나오면 너무 적절한 시기에 잘 나오는 곡이겠다 해서 처음에 저희가 이거를 춤 앨범에 넣을지 아니면 따로 싱글로 낼지를 고민을 했었던 곡이었어 가지고
0: 그만큼 좋았던 거.
4: 네네네.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었어요.
0: 그래. 다들 그런가 보다. 치키타는 어땠어? 치키타.
5: 저는 이 노래 되게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 있어.
5: 계속 안드 슈가 허니 아이스티. 계속 이렇게만 든 것 같아요.
0: 예, 계속 중독적으로 하다가 어느 브랜드에선가 이 카페에서 이 메뉴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에요.
1: 그죠, 그죠.
5: 아, 슈가 허니 아이스티.
0: 예, 슈가 허니 아이스티.
1: 슈가 허니 아이스티 주세요. 이렇게.
5: 어. 기대할게요.
4: 좋다.
0: 뭐 허니 블랙 자몽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슈가 허니 아이스티.
1: 어, 맞네.
0: 예. 예.
1: 만들어 주면 되겠다. 그죠. 굉장히 핫하는 질문이긴 한데 음료 얘기가 나왔으니까 멤버들은 최애 음료가 뭐예요?
0: 그래, 그래.
1: 혹시 탄산 이런 거 잘 안 드시잖아요.
5: 탄산.
1: 설탕 많이 들고 이러니까.
5: 의외로 막. 치킨 이런 거 먹을 때는 멤버들 다 같이 조금씩 마시는 편인 것 같은데 아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료들이 다 다를 거예요.
0: 자, 로라부터 가까이 로라
1: 들어오자. 로라. 궁금하다.
5: 뭔가 고급스럽게 아 좋아해요 이러고 싶지만 아, 초콜라떼 좋아합니다.
1: 아, 초콜라떼. 아, 초콜라떼.
0: 로라는 초콜라떼. 초콜라떼.
5: 아, 그것도 초콜라떼. 고급스러워.
0: 아, 그렇지. 초콜라떼 좋지.
1: 그렇죠.
0: 화리타는?
1: 슈가 흔이죠.
6: 저는 라테?
0: 라테?
6: 라테. 라테. 아이스 라테입니다.
0: 아이스 라테. 시원한 아이스, 아이스. 라테? 네. 라테.
1: 라테?
0: 자, 우리 아사.
6: 저는
0: 아름다운 사람은 뭘 좋아하나요?
1: 아름다운 사람은
6: 저는 사실 물을 좋아합니다.
0: 물!
1: 워터.
6: 워터. 물을 좋아합니다.
1: 우리 아사는 워터.
0: 아이스 워터?
6: 네, 아이스 워터.
0: 아이스 워터. 워터. 네. 아이스 워터. 자, 그럼 루카는 뭘 좋아하는지?
3: 저는 아, 사이다.
0: 사이다.
3: 사이다.
5: 사이다.
1: 사이다. 그
0: 예.
3: 오, 사이다. 공연 끝나고 마시는 게 진짜 맛있어요.
0: 공연 끝나고 마시는 사이다.
3: 얼음에다가 같이 해서 사이다. 사이다 먹는 게 진짜.
1: 와, 아이 사이다.
0: 아이 사이다.
3: 아이 사이다.
1: 아이 사이다.
0: 아, 아사가 아이스 사이다인가요? 네, 헛소리였습니다.
1: 그럼 아연 씨는?
0: 아연.
4: 아, 저도 탄산 너무 사랑해서 저는 언니가 사이다 얘기했으니까 전 진저에일만
0: 진저
4: 먹는 거예요.
0: 진저에일.
1: 진저에일.
0: 예, 진저에일.
1: 뭐죠?
0: 생강, 생강.
1: 아, 생강. 아, 네. 오.
4: 근데 기내식으로 이제 음료 시킬 수 있잖아요.
0: 그때 맞아, 그 맞아. 캔으로 나오잖아요.
4: 네, 네. 얼음 해가지고 마시는 거.
0: 위드 아이스로 해갖고 이렇게 딱 진저에일 딱. 네. 아, 좋죠.
1: 아, 좋네요.
0: 맛있죠. 우리 치킨 마지막 치킨 탑니다.
7: 저는 무조건 딸기라떼요.
0: 딸기라떼.
1: 아, 딸기라떼.
0: 딸기라떼 완전 매니아구나.
7: 딸기라떼랑 슈가하니 아이스티.
1: 아, 좋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노래가 아이스티인데
0: 아무도 아이스티를 아이스티를 안 좋아해.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1: 슈가하니 아이스티를 아무도 이렇게 아이스티를 안 좋아하네.
0: 평소에 그 아이스티 별로 홍차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4: 따로 시키어서 마시진 않는 것 같아요.
7: 아, 근데 선배님들은 어떤 음료를 제일 좋아하세요?
6: 아, 그래.
7: 궁금합니다.
0: 뭐라고?
7: 어떤 음료?
1: 어떤 음료 좋아하세요?
0: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뭐 아를 제일 많이 먹는데
1: 그렇죠, 그렇죠.
0: 카페 가서 먹을 때는 저 우유 들어가는 거를 잘 못 먹어.
1: 저도요.
0: 그리고 줄이 들이 들고 있으면 맨날 아만 들고 있죠.
1: 저도. 아, 시꺼먼 거 그냥 썩은 거.
0: 썩은 거.
1: 저는 이제 그런데 또 콜라도 저는 매일.
0: 아, 콜라.

0: 아, 진짜. 아,
1: 진짜 많이 먹어요.
2: 와.
1: 하루에 거의 뭐.
2: 난 탄산음료 못 먹으니까.
1: 큰 좀 작은 PT 있잖아요. 그걸 두 개씩 먹어요.
2: 와, 진짜 콜라 많이 먹어. 에. 콜라 귀신이야.
1: 너무 많이 먹어.
2: 콜기 콜기.
1: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배모는 절대 쉬지 않습니다. 콘서트도 준비 중입니다.

0: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
1: 와.
0: 이거 지금 이 그렇죠. 역광으로 해가지고.
1: 와.
0: 아, 멋있어요.
1: 3일이나 하네요.
2: 맞아요.
1: 와. 3일, 26, 3일, 27, 3일. 28.
2: 맞습니다.
1: 여기 보면 매진 됐겠죠?
0: 아, 그럼요.
2: 네. 네.
1: 야. 감사합니다.
0: 매진이요.
1: 여기가 자리가 엄청나게 많은.
0: 싶다.
1: 또 YG 선배님들이 엄청 공연을 많이 했던 곳
0: 그렇죠.
1: 아닙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예, 정말. 그리고 이제 뭐 신곡들 다 선보이겠지만
0: 네.
1: 선배님들의 노래를 커버하는 거나 뭐 그런 노래들이 있나요? 스포를 살짝 해주면 좀 걸출쇼 입장에선 행복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너무 행복해요. 스뽕.
2: 스뽕.
3: 어디까지 해야지?
4: 콘서트 스포를 정말 안 하거든요.
1: 그러니까.
4: 그분들한테 진짜 막 해줘 해줘 하는데 정말 안 하는데
0: 한 개만 하나만 스뽕 하나만 해줘.
4: 뭐 기억났어요?
2: 적당히
4: 적당히 단속 들어왔는데 어떡하지?
0: 루카가 적당히 해.
2: 적당히 그럼 루카 언니가 할까?
1: 그래 루카가 스포 안 해주세요. 적당히
2: 적당히
5: 적당히. 어 근데 저번 콘서트보다는 확실히 곡이 많아져서 정말 많은 곡들 할 예정이고요.
1: 꽉 차 있어.
5: 네 꽉 차 있어요.
1: 샌리스트에 커버곡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4: 커버곡
2: 근데 여섯 명 각자 다른 색깔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4: 맞아요, 맞아요.
0: 아 예상됩니다.
4: 그렇죠?
1: 어떤 예상이죠?
0: 네, 있다는 거죠.
1: 예, 있다는.
0: 예,
2: 뭐죠?
1: 각자의 솔로 무대도 그렇죠. 있다는 얘기인가요?
4: 오,
5: 여기까지,
2: 여기까지입니다.
1: 있다는 얘기인가요?
0: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다 생각하고.
4: 아, 어떻게?
1: 자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월드투어 일본 아시아 북미 유럽 야. 남미 총 18개 도시 28회차 공연을 확정을 야. 지었고요.
0: 대박.
1: 유럽 그리고 북미 남미 일정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야. 합니다. 아마 북미
0: 지금 포스터가 뒤에 나오고 있네요.
1: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월드컵이 끝나면 북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예. 와, 뭐 월드투어 다녀오면은 각자 비행기 마일리지가 장난이겠어요 그죠?
4: 아,
0: 그게 개인꼴로 쌓이거든요.
1: 그러니까 예, 그거는 예. 비행기 티켓은 그게... 회사 돈으로 샀지만 그렇죠. 마일리지는 개인 되는
4: 맞아요, 맞아요.
0: 마일리지는 개인으로 다 쌓아요.
1: 야,
0: 럭키예요.
1: Yeah.
4: Thank you, thank you.
1: 예, 예. thank you, thank you.
2: thank you,
1: thank you. thank you, 웃긴다. 자, 회사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0: 아, thank you, thank you.
1: 와,
0: 루라 씨가 제일 좋아하네요.
1: 기내식 장기로 이제 비행기에 있다 보면 잠을 제일 잘 많이 자는 멤버가 있을 거고 그리고 끼니 때마다 식사를 계속 챙기는 친구
0: 잘 먹는 거예요.
4: 맞아요, 맞아요.
1: 잘 자는 친구는 누구예요?
4: 잘 자는 친구는
1: 아이언
4: 언니도 잘 자고 루카 언니도 맨날
1: 루카도 잘 자고
5: LA에서 여기 올 때까지 계속 잤어요.
1: 그럼 열두 시간?
0: 두 시간 정도
1: 되죠.
4: 맨날 비행기 내리면 너 한 번도 안 깨고 잤어.
2: 너무 잘 잤어. 대박이다.
1: 근데 원래 그렇게 자다가도 이게 기내식이 올 때가 되면 냄새 때문에 깨는 사람이 있어.
4: 맞아요.
0: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라면.
1: 그럼 식사를 꼭 잘 챙기는 멤버는 누가 있어요? 아이언이에요? 제일 많이 자기도 하면서?
2: 잘 자고 잘.
0: 냄새는 바로 깨나 보다.
1: 아, 잘 먹고 잘 자는구나.
2: 후고속으로 먹고 바로 자요.
4: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 약간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아이언이랑 같이 자서 옆자리에 타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아 이제 좀 허기가 져서 좀 쿠키를 시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저기 쿠키 한 번만 주실 수 있나 했는데 아 죄송해요. 방금 시키신 분이 다 먹으셔서
1: 아 바로
4: 쿠키가 떨어졌어요. 이랬는데
1: 방금 시키신
4: 옆에 쿠키가 산처럼 아 진짜 아 진짜로 언니가 다 시켜 먹어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 근데 약간 너무 과장.
1: 쿠키 귀신이구나.
2: 너무 와전됐어요. 너무 과장돼.
4: 그래도 옆자리였어.
2: 딱 세 개 먹었어요. 세 개인데 그게 마지막 라스트 샐러드였어 가지고.
1: 비행기에 쿠키를 세 개만 갖다 놨겠습니까?
0: 그렇죠.
1: 예. 좀 뭐 그래도 그 좋아한다니까.
0: 네.
1: 예. 자, 여기서 6월 8일에 나온 슈가 허니 아이스티.
0: 네네.
1: 야, 요거 우리가 안 들어볼 수
0: 없어. 라이브로 네. 또 청해 듣습니다.
1: 자, 살짝 이제 우리 들어가 있는 포인트 안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면 예, 무리되지 않는 라이브에 무리되지 않는 편에서.
0: 이거 뭐죠?
1: 뭐야?
0: 이렇게.
1: 자, 우리 검지하고 엄지를 딱 붙여갖고 양손으로.
2: 이렇게 맞대서 박수를 치면 돼.
1: 요게 박수. 약간 키스하듯이 입 모양처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2: 하고 아이스 할 때 이렇게.
1: 아이스 할 때
2: 네,
1: 입꼬리에다가 이렇게
4: 되게 힙해졌어요.
5: 힙해졌어요.
0: 힙하다고요?
4: 힙해.
0: 나 힙하대.
1: 앙앙
0: 이렇게.
1: 야, 이렇게.
4: 네.
1: 야, 애기 손가락을.
0: 아, 좋았어.

0: 입니다.
1: 꼬리에다 대고 싹 이렇게 깨물었습니다.
0: 네. 어? 한 가지.
1: 오랑철 씨 지금 전화 받는 것 같다고.
0: 전화 받으세요.
2: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예. 자, 베이비몬스터 라이브를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무대로 예. 모셔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 목격담 그리고 요거 슈가 허니 IST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러분들 문자로 여러분들 감상평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아. 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있고요. 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네. 합쳐서 150원. 돈 쓰기 싫다 하시는 분은 고릴라로 보내시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2: 샵에 1077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베이비 몬스터의 노래입니다. 슈가 허니 IST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야하!

0: 허니 아이스티.
1: 암드 슈가 허니 아이스티. 들었어요. 노래 너무 좋다.
0: 1215 님께서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서 당장 슈가 허니 아이스티 사 먹으러 가고 싶다.
1: 메뉴가 있는 것 같아. 빨리 카페로 달려가면 이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천선미 씨.
2: 허리 아파서 엎드려 있었는데 엎드려서도 허리를 흔들게 만드는 노래예요.
1: 아하.
2: 아우 허리야, 아우 허리야. 크크크크크크크크.
0: 엎드려서 이렇게 허리 흔들기 쉽지 않거든요. 대단합니다.
1: 노래를 부르면서도 아주 신나겠어요, 이 노래는.
0: 맞아.
1: 부르는 사람도 신나요. 엄청 신날 것 같아.
3: 맞아요.
1: 그지 그지. 8개월 만에 걸스에 온 배몬 조금 더 파보기 위해서 코너 속의 코너를 짜봤습니다. 배몬 하우스가 궁금하다.
4: 빠밤!
1: 자, 배몬 하우스가 뭐냐면 베이비몬스터의 너튜브 채널에 올라온 리얼리티 콘텐츠라고 합니다. 맞죠?
3: 네. 네. 맞습니다.
1: 리얼리티, 멤버들의 리얼리티 콘텐츠. 작년 9월에 시작해서 두 달 정도 함께했던 콘텐츠인데 배몬이 무대가 아니라 숙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리얼로 지내는지 볼 수 있는 그 프로였다고 하는데요.
0: 어?
1: 시즌 2 안 나오냐는

0: 팬들이 많은데 어때?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1: 와, 이게 생각보다 엄청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저희도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단편 이번 시리즈로 하고 끝나려고 했는데 이제 편집을 하고 저희도 보니까 갑자기 뒤에 시즌 1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언젠간 시즌 2가 나오겠구나. 하지만 아직은 예정되어 있는 건 저희가 시작되지는 않았고 언젠가 맞아요. 꼭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좋은 집에서 해보겠습니다.
0: 아니 그게 그러면 이걸 찍고 있는 거를 인식을 멤버들이 다 해요?
2: 하죠.
3: 하죠.
1: 카메라가
3: 맞아요.
1: 엄청 많아요.
0: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솔직하지 않으면서 조금 더 이뻐 보이려고 하는 멤버들이나 있을 수 있잖아요.
2: 있죠. 있지 않을까요?
1: 있습니까?
3: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 만약 그렇게 있으면 나는 계속 오른쪽 얼굴 잘 나오니까 계속 이렇게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렇죠. 자, 워낙 스케줄이 많아서 숙소 있는 시간이 이제 많지는 않겠지만 지목 토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0: 그래, 지목 토크.
2: 네네. 네. 우리 아사 씨에게 네. 물어봅니다. 방 청소를 반들반들 제일 열심히 하는 멤버는 누구? 하나, 둘, 셋.
0: 어허. 와, 100% 그냥 루카야.
2: 루카 씨는 언니. 그냥 딱 바로.
0: 루카 깔끔하구나.
3: 네, 루카 언니 방에 가보면은 정말 그. 아세요? 뭔가 인테리어 가게 가면은
2: 모델 하우스처럼
0: 진짜?
3: 그냥 딱 심플하고 깔끔하게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0: 네. 그럼 루카는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4: 쉬는 날은 항상 뭐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막 청소하고
0: 그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2: 못 보는 거야. 이렇게 막 어지러운 거.
4: 맞아요.
0: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좀 풀리죠? 청소하면서. 네.
4: 맞아요.
0: 야, 어떻게 그럴까 그지?
2: 저도 좀 그렇긴 해요.
0: 예.
2: 네. 좋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고요. 자, 로라에게 물어봅니다. 네. 자, 집에서 냉장고를 가장 많이 여는 멤버는 하나, 둘, 셋.
1: 루카?
0: 어? 어?
1: 아, 왜냐면 요즘 언니가 요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요즘 막 활동할 때는 좀 바빠서 못하지만 좀 텀이 있을 때는 막 식재료들 막 사가지고
0: 찾아갖고
2: 요리해주고
0: 요리해줘요?
1: 저는 아직 못 먹어.
0: 혼자 먹어?
1: 혼자 먹었는데 냄새가 진짜 그치? 장난 아니게 맛있고 또 막 새벽에 오는 배송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식재료들 막 아침에 이렇게 문 열면 그게 막 쌓여 한 두 박스 쌓여있던데 최근에.
0: 와, 어떤 최근에 했던 요리 중에 본인이 해먹은 요리 중에 맛있었던
4: 최근에는
0: 거?
4: 최근에는 활동 때문에 못 했는데 그래도 가라아게 만들었어요.
0: 가라아게?
4: 네.
2: 가라아게?
0: 그럼 기름 튀긴 거잖아요.
2: 그러니까 그거 쉽지 않은데.
0: 그 혼자 다 먹었어?
4: 먹고 네 리턴을 먹었잖아.
3: 근데 저도 그때 있었어가지고 먹어도 돼? 하는데 맛있더라고요.
2: 옆에서 옆에 잘 먹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0: 좋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좀 냉장고 좀 열지 않나요? 네. 아연이도 많이 좀 열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기도 하고
2: 아이스크림 많이 먹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0: 아까 쿠키도 있고 비행기에서 그렇죠. 가장 일어나갖고 많이
2: 식탐이 좀
5: 저는 디저트 좋아해가지고 아이스크림 특히 많이 먹는 것 같긴 해요. 집에 있으면
0: 맛있겠네. 아이스크림 어떤 맛 제일 좋아해요?
5: 아 저요? 아 이것도 정말 다양한 장르가 있죠. 근데 저는 팥
0: 지금 상상하면서 되게 행복해하고
2: 있어. 오늘 되게 굉장히 행복한 미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예. 예.
0: 아연이 최애 아이스크림?
2: 최애 아이스크림.
5: 바닐라랑 말차입니다.
2: 바닐라 말차.
0: 바닐라 말차. 알겠습니다. 요 얘기를 끝으로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2: 예, 광고요.
0: Here we go.
2: Here we go.
6: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가격이 착.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박찬순 씨가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배머니 최근 정신여고 학생들에게 커피차를 보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어허. 얼굴도 이쁜데 마음씨까지 이뻐도 되는 거예요. 칭찬 마구마구 드립니다 하셨네요. 어, 학생들에게 보낸 이유가 있습니까? 커피차를?
1: 아, 저희가 최근에 이제 깜짝으로 학교에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2: 게릴라
1: 네, 게릴라 공연을 하는 그런 콘텐츠를 찍었는데 정신여고 학생분들이 정말
0: 좋아하죠.
1: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시고 엄청 즐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이제 에너지를 주려고 갔는데
0: 받아왔구나.
1: 오히려 너무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멤버들이 너무 고마운 마음을 이제 보내자 해서.
0: 야,
3: 마음씨까지 줬다. 어떡해.
0: 네, 네. 자, 슈가허니 아이스트로 컴백한 우리 베이비 몬스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월드 투어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또 놀러 와줘요.
0: 다음 컴백 때 뵙겠습니다.
3: 네. 수요일에 오세요.
0: 배몬 화이팅!
3: 배몬 화이팅!
1: 화이팅! 화이팅!
0: 3, 4부로 넘어가요.
3: 3, 4부로 갑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3, 2, 1 가평으로.

0: 주시오. 한 시간이 지난 3부의 문을 엽니다.
1: 야하! 오픈 더 3부!
0: 아, 정말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네요. 그죠?
1: 맞아요.
0: 아, 직접 와보니까 좋죠, 여러분들?
1: 아, 너무 좋죠.
0: 왜 이제 왔어요? 20년을 기다렸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빨리빨리 와야지. 아,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올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신청 안 하고, 아, 여러분 방구석에 앉아 있다고 우리가 전화해서 와달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1: 그렇습니다.
0: 신청 한번 해보시고 오시면, 그러니까 듣는 거랑 좀 다른 생동감이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1: 자, 방청 신청 문자 번호, 샵1088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를 적어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샵1088번이고요. 우리 베이비몬스터가 너무나 한 시간을 잘 이따 가셔갖고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1: 맞아요.
0: 드릴 건 없고 제가 선물을 좀 드려야 되는데
1: 예예. 예.
0: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1: 드리겠습니다.
0: 아는 동안에 차 안에서 들으시라고
1: 그래,
0: 기쁜 그렇습니다. 소식을요.
1: 네.
0: 우리 멜땡 차트
1: 멜땡 차트
0: 현재 실시간 검색어 베이비몬스터가 1위를 차지합니다.
1: 가는 길 좋은 선물이 되길
0: 네, 좋은 예,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바라면서
1: 예예 예.
0: 예.
1: 있을 때 말씀드렸어요.
0: 걸치쇼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1: 그렇죠.
0: 예예 예, 예.
1: 저희 딱 정확하게 보이죠? 베이비 몬스터
0: 정확합니다.
1: 정확합니다.
0: 예. 자, 잠시 후에는 중간만 가자 공포영화 신사 악귀의 속삭임의 두 배우 김재중 공성아 씨가 찾아옵니다.
1: 네.
0: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1: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0: 자, 저희가 빨리 하겠습니다.
1: 예.
0: 전국민 똥꼬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서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박제에 맞춰서 준비. 똥꼬 근력 강화 운동.
1: 자.
0: 급똥이 찾아왔을 때
1: 그렇죠.
0: 당황하지 않고 긴 시간 참아낼 수 있게 만들어둔 능력을 네. 길러드립니다. 다 같이 하세요.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1: 올라가죠?
0: 뺐다,
1: 예.
0: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
1: 요거 어려워.
0: 줬,
1: 아 어려워요.
0: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엉덩이에 힘을 주면 똥꼬에 힘이 들어가죠.
1: 그렇죠.
0: 빼면 빠집니다. 풀려요. 그렇죠.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 줬, 줬, 뺐다.
1: 하는지 안 하는지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0: 자, 이렇게 몸이 살짝 들썩, 어깨.

0: 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1: 그렇죠.
0: 자 갑니다. 소개하면서 이 박자에 맞춰서 똥꼬글 역강화 운동을 계속하면서 안내드리십시오.
1: 그렇습니다.
0: 자동주문 태종자동문에서 백화점 서포권,
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이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1: 에머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0: 자연체를 지키는 닥터미니시스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1: 베베스원에서 허리 편한 조끼 아기띠,
0: 발효의 대가 딱 좋아 청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 진액,
1: 세탁전문기업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0: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퍼브에서 화장품 세트,
1: 눈건조 눈건강엔 LGU에서 아이리프 눈건강 기능식품,
0: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1: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좋다 와,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탈인로즈에서 캐노피 신발,
0: 건강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1: 참숙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1: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0: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1: 와 맛있겠다, 꽃배달 전문 업체 컬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절이 올라와요. 네.
0: 광고요 Here we go.
1: Here we go.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7: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6: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8: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8: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9: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8: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안녕하세요, 국가데이터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주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11: 내일을 설계하는 오늘의 데이터 경제총주사.
1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1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0: 머리둘레 61cm.
1: 와우!
0: 다 내 거야, 씨!
1: 서프라이즈!
0: 백! 대두!
2: 자, 현체 지방 12% 살 좀 쪘어요. 자기 관리 잘하는 스타일이!
3: 2022년 SBS 연기대상에서 여자 신인 연기상을 수상.
4: 나이스!
3: 여운이 남는 눈빛과 특유의 분위기가 매력인 배우지만 어릴 땐 장구채를 집어들어 국악을 배웠고,
0: 아, 그랬구나.
3: 올해는 사진전도 열었고,
0: 오!
3: 집에선 사과 콩포트와 레몬 셔벗을 직접 만들어 먹으며 브라질 노래까지 잘 부르는 완전 매력 부자

0: 배우 1위.
1: 야!
2: 이거 되게 오그라든데.
1: 야, 진짜 오그라든데 뻔뻔하게 잘한다.
3: 그러니까요. 잘하시네요.
4: 2003년 K-POP 한류 열풍의 시초이자 배우, 작곡가, 작사가, 프로듀서, 기획사 대표님으로 활동하며 혼자 늙지 않는 영혼 불멸 청년이 박수무당이 되어 돌아왔다. 사자 보여주는 가라. 아 이거 너무 힘들어.
3: 가라.
4: 방울을 흔들면서 우리 마음까지 흔들어제끼는 비주얼 쇼크. 박수무당의 명진 선배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화 신사 악귀의 속삭임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스크린에서 봐야 진가를 더더더더더 더욱 알 수 있는 배우 1위.
1: 야.
3: 자, 평균 이상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중간을 찾는데
1: 대한민국 빅데이터 중간만 가자! 자, 중간만 가자. 개봉 당일에 컬트쇼를 찾아준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신사 악귀의 속삭임의 김재중 공성아 배우입니다. 어서오세요!
3: 어서오세요!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자, 레이디 퍼스트.
6: 네, 안녕하세요. 저 신사에서 유미 역할 맡게 된 배우 공성아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야.
3: 공성아 배우님.
1: 정말 얼굴이 조그마십니다.
3: 예, 예. 어, 진짜 작으세요.
1: 예. 예.
5: 안녕하세요. 네. 신사 악기의 속삭임에서 명진 역할을 맡은 김재중입니다.
3: 아하!
1: 어, 개봉 당일은 좀 바쁘지 않나요? 인사
3: 그러니까.
1: 다니시고 막 이제 이렇게 쉬느라고?
5: 어, 아무리 바빠도 컬투는 나와야죠.
3: 아~
1: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3: 어, 뜨거 보라.
1: 어, 야, 재종 씨가 작년 여름에 놀러 왔었고
3: 네.
1: 우리 조재즈가 같이 했을 때 출간만 가자를 네, 같이 했었는데 네, 1년 네. 만에 컬투쇼 그 안에 공사를 한번 했거든요, 저희가. 예, 개별 해서 인테리어도 다 바꾸고
3: 업그레이드.
1: 예, 업그레이드가 어. 돼갖고 여기 뭐 여러 가지 화면도 많이 많아지기도 하고 일단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콘솔이 예, 영국에서 8억짜리가 들어왔어요.
3: 아.
1: 예, 그래갖고 사운드도 아주 좋아졌고.
3: 그렇죠.
1: 예, 네. 재중 씨 온다고 저희 한번 이렇게 바꿔봤어요.
5: 네. 아니 설마요.
3: 안 속네.
1: 컬투쇼는 첫 네. 출연이시죠, 우리 공성아.
6: 네, 그렇습니다.
1: 어떠세요, 이 분위기? 드론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6: 방금. 어, 그럼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어, 장난 아니네요. 막
1: 예.
6: 어, 이상해요.
1: 약간... 너무 사람들이 가까이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6: 네, 약간 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아까 그 소개 뻔뻔하게 잘하시는데.
3: 어, 잘하셨는데.
6: 네, 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1: 와, 우리 재중 씨는 진짜 바쁜 와중에 또 컬투쇼를 찾아주셨는데
3: 네.
1: 주말에 일본 하네다로 또 공연을 다녀왔대요.
3: 야,
1: 와, 네. 영화 시사회도 다니고. 네. 공연도 갔다
3: 공연도
1: 오고.
3: 하고 시사회도 하고
1: 방송 녹화도 월요일 날 저랑 또 뭐 하나 했어요 같이.
3: 네.
5: 그렇죠.
1: 예예.
3: 체력적으로 진짜 체력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예. 네.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평소에?
5: 체력 관리요?
1: 예. 뭐
5: 지금은 충전 중이에요 오히려.
1: 오히려?
5: 네. 이렇게 에너지를 또 받고 있고.
1: 아, 일하면서 에너지를 또 받아.
5: 이렇게 박수 쳐주실 때.
1: 아 박수.
3: 아. 네.
5: 저는 이렇게 박수 먹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1: 그럼요, 그럼요. 아. 예, 이거 우리 다 먹어야 돼요, 이거.
3: 그렇죠. 냠냠냠냠.
1: 네, 와, 자 우리가 그 공성아 배우가 처음이다 보니까 컬투쇼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그렇습니다.
1: 앞서 소개했듯이 SBS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로 2022년 연기 대상에서 여자 신인 연기상을 수상했고요. 최근에는 드라마 세일앤 러브 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 신스틸러로 활약을 하면서 하시면서 기억나시죠 이제 여러분들?
3: 네.
1: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배우로 자기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3: 그렇습니다.
1: 아. 어, 그런데 아까 얘기 소개해 들어보니까 국악을 했었어요.
3: 그러니까요. 장구채 네. 이렇게 들고.
6: 네, 저 10살 때부터 사물놀이를 해서
1: 아, 진짜?
6: 뭐 상모 돌리기, 판꽃 상모 돌리기도 어? 했고요.
1: 와.
6: 그래서 예, 예 이렇게 오. 하면서 공연을 많이 다녔었어요. 해외 공연도 많이 다니고.
1: 이걸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6: 어머니가 시켜서 갔는데 이제 재밌게 하게 됐죠.
1: 빠진 거구나.
3: 네. 재능을 본 거지. 잘 돌리니까 이렇게.
1: 그 돌리면서 이렇게 도는 거 너무 힘든데 그거.
6: 그거 막 토너하게 연습하고 했죠.
3: 와
1: 대단하다.
3: 대단하네.
1: 와 악바리 스타일이 좀 있나 봐.
6: 하게 되니까 또 하더라고요. 엄마가 계속 시켜 하셔가지고 그리고 형제가 다 같이 배웠었어요.
3: 아,
6: 5남매인데 언니 빼고 이제 넷이 같이 다 같이 사물놀이를
1: 사물놀이니까 그냥 네 명이서 했네요 그러면?
6: 네 그래서 최근에 막내 동생 결혼식 때 저희가 같이 공연을 했었어요 넷이
1: 축하 공연을?
6: 네 같이 우와 동생이 깽가를 치고
3: 그러니까
1: 야, 뜻깊었겠다
6: 엄청 재밌었어요
1: 그래 결혼식 사진 내가 많이 봤지만 그 사물놀이나 이런 걸로 축하 공연

0: 공연하는 건 나 못 봤거든요.
1: 그러니까요.
2: 엄마 친구들 막 울고 막 약간 저희 보면서 그러셨어요.
0: 아, 야,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다 배우를 하신 거예요?
2: 배우는 제가 20살 제가 좀 특이한 이력인데 제가 사진을 또 전공을 했어요.
0: 그러니까 아까 사진 얘기도 있었잖아요. 아, 전공이 사진이야.
2: 네, 전공이 사진이고 그래서 원래는 뭐 뮤지컬학과를 갈까 연극학과를 갈까 하다가 이제 학교 들어가서 부전공으로 연극학과 수업을 듣게 되면서 이제 연기를 하게 됐었어요.
1: 아, 부전공으로요?
0: 다재다능하다.
3: 재능이 많다는 얘기인 거죠.
0: 그러니까요.
2: 네, 이거저거 다 합니다.
0: 이야. 아니 그 아까 뭐 브라질 노래는 뭐예요?
2: 아, 브라질 노래는 제가 20대 초에 공연을 막 뭐 노래도 해보고 싶고 무대도 서보고 싶고 뭐 다 해보고 싶어가지고 하다가 이태원에서 이렇게 재즈 공연을 어떻게 하게 되면서
0: 이런 재즈 공연
2: 짧게 했었고요. 그래서 취미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브라질 노래도 같이 부르기도 하고
0: 다른 노래들 많은데 왜 브라질 노래를 굳이?
1: 그쵸.
2: 그게 또 보사노바라고 또 아시죠?
0: 아, 보사노바.
2: 아실 텐데 예, 약간 그런 제가 그런 곡들을 좀 좋아해서
3: 리드미컬 한
0: 스탄게츠 뭐 그쪽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일베르트 스탄게츠.
2: 예, 잔잔하고 약간 졸렸고 약간 이렇게 나른한 노래요.
0: 조금만 무반주로 좀 들어볼까요?
2: 아, 곡이요? 그 제가 그러면 오칸타도르라는 노래인데요.
3: 오칸타도르.
2: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곡이에요.
0: 오칸타도르.
2: 네, 오칸타도르. 이렇게 해본 건 처음인데?
3: 노래하는 사람.
0: 자, 여기 박수.
3: 박수.

0: 아, 목소리 좋다.
1: 목소리 굉장히 좋으시네요.
0: 상당히 매력있다.
2: 초반에 약간 성당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 살짝. 뭔가 되게 경건하면서. 그러니까
0: 여기가 지금 약간 조그만 개척교회 느낌이니까 예, 약간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요. 예. 와, 좋다 좋다. 자, 이제 그러면 제일 중요한 얘기죠?
2: 그렇죠.
0: 영화 얘기 해봅시다, 우리 재중 씨. 네. 왜 빨리 안 하냐라는 표정으로 지금.
3: 그렇죠.
0: 예, 어떤 영화입니까?
3: 네,
0: 오늘 개봉한 이 영화.
3: 오늘 개봉할 영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사 악귀의 속삭임이라는 네 영화고요. 네, 오컬트 호러 영화입니다.
0: 오컬트.
3: 아~ 네. 네, 호러 지금 딱 이 시즌에
0: 너무 어울리죠. 더우니까 우리가
2: 딱이 좋다.
3: 영화 잘 어울리고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흔한 영화랑은 조금 차별점이 있는 영화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 이렇게 무섭고 뭐 잔혹한 부분들도 나오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15세니까 지금 여기에도 뭐 아이들도 이제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15세 관람가니까. 네. 보실만한 공포감이에요. 그래서 뭐 소스라치게 무서운 장면 있긴 있지만
0: 네. 아, 그래야지. 아니, 그래야지.
2: 맞아요.
0: 그렇게 나와줘야지.
2: 맞아요. 놔줘야
3: 그래서
2: 돼요.
3: 가족과 함께 보러 갈 수 있을 정도의 네, 시원한 영화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0: 이야, 무려 김재중 씨의 스크린 복귀가 14년 만의 작품이에요.
2: 아하.
0: 예, 예.
2: 14년 만에 선택한 작품.
0: 예. 예. 신사 만관부.
2: 신사.
0: 그 역할 이름이
3: 네, 명진입니다.
0: 명진.
3: 네.
2: 명진.
0: 명진은 박수무당이에요?
3: 네, 그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한일 합작이나 마찬가지예요. 감독님께서 이제 일본인 분이시고.
0: 아, 일본 감독님.
3: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님이 바라보시는 박수무당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박수무당이 아니셨다.
0: 아, 그렇겠네. 그렇겠네.
2: 아, 결이 좀
0: 문화가 다르니까.
3: 되게 환타지적인 존재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0: 아.
3: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박수무당, 뭐 그런 약간 옷에게 알록달록한 옷을 입거나 뭐 그런 뭐
0: 구슬하고
3: 네, 구슬을 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는 박수무당하고는 조금은 다른 네, 형태의 캐릭터로 그려져 있습니다.
2: 저는 아까 예고편 보니까 그 이렇게 재중 씨가 그
0: 방울
2: 제가 방울을 네. 들고 이렇게 네.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0: 막
2: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막.
3: 와, 근데 형님은 진짜 나이를 안 드시네요.
0: 갑자기?
3: 아유, 진짜 깜짝 놀랐네.
2: 어, 잠깐만, 야, 뭐가 온 거야 지금? 무당님 온 거야.
3: 잠깐만.
2: 우리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래서?
0: 갑자기 이런 토크가 네. 치고 들어오면 박수 무당한테 뭐가 내려온 모양이지.
2: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3: 황치열. 네. 진짜 나 진짜 안 드시네 나이를.

0: 에이스
1: 안 먹는구나.
0: 신난다.
1: 신사
2: 애기신이 내린 모양. 와.
3: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그 박수무당 역할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 박수무당을 레퍼런스 삼아서 뭐 따로 공부를 한다거나
0: 하진 않았고
3: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없었어요.
0: 그럴 수 있겠다.
3: 네, 오히려 차별화된 캐릭터였고.
0: 그러면 이제 뭐 그런 무당이 그 어떤 캐릭터지만 명진이란 아이는 어떤 그 남자 캐릭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3: 명진이는 좀 상처가 있어요. 과거 잠시만요.
4: 상처가 있는 캐릭터. 네,
0: 상처. 그 상처를 생각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목이 메이는 그러니까. 거죠. 목이 메여갖고.
4: 우리 명진이.
0: 예.
3: 상처가 좀 있어요. 예. 갑자기 제가 아프네요. 접신을 한 것처럼.
4: 뭐?
3: 그래서 조금 뭔가 되게 고독하고 외롭고 조금 약간 다크한 면으로
0: 다크하고.
3: 면이 그려져 많이 그려져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영화가 후렴부로 갈수록 굉장히 뭐 극단적이고. 뭔가 이렇게 표현을 전혀 안 하다가
0: 갑자기 이렇게
3: 나중에 엄청 네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해요. 이거 좀 약간 스포 방지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0: 여기까지밖에 얘기 못하겠다.
4: 뒤로 네. 가면서 막 절정으로 가는 거죠.
3: 네, 절정으로 야. 들어갑니다.
0: 지금 방울 흔드는 저 사진이 지금 뒤에 깔려 있습니다.
3: 네,
4: 멋있다.
0: 귀신을 쫓는 거구나 기본적으로.
3: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설정인데 그것 또한 영화를 보셔야지 알아요. 무조건적인 선한 캐릭터는
0: 아니다.
3: 것 같아요.
4: 보통 그 신사라고 하면은 그 절이죠.
0: 그렇죠.
3: 그래서 신을 모시는
4: 네.
3: 신당이죠.
4: 네. 무섭다.
0: 무서워.
4: 네. 저는 공포 영화도 일본 건 진짜 무서워요.
3: 네. 네. 네.
4: 그 왜냐면 사운드도 그렇고 되게 놀래켜.
0: 일본 감독님이 하셨으니까 더 놀래키게 할 것 같아요.
4: 놀래켜. 무서워.
0: 그래도 봐 가서.
4: 아 무서워. 같이 봐야 돼.
0: 공성아 씨는 어떤 역할입니까?
5: 저는 유미라는 역할인데 저희가 일본 약간 한일 합동 미술 프로젝트 같은 걸 이제 대학생들이 하는 거라서 대학생들이 같이 이제 일본 고베에 넘어가요. 근데 제가 그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매니저 같은 역할로 그들을 이렇게 인솔 해서 데려고 갔다가 문제가 이제 한 명씩 사라지면서 제가 찾으러 이제 다니죠.
0: 그럼 배경이 일본?
5: 네, 일본이 완전히 고베에서 이제 다 촬영을 했고.
0: 그러면 명진과 선후배 사이인 거예요?
5: 맞아요. 대학교 때 선후배 사이여서 이제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무당인 명진 선배가 이제 와주시죠 고베.
0: 고베.
4: 이게 전 궁금한 게 연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저 공포스럽게 이렇게 호러. 해놓고 이제 호러 무섭잖아요. 이렇게. 근데 촬영하면서도 안 무서운지.
0: 그래서 공포 영화는
4: 무서울 것 같아. 분위기가 막.
3: 근데 그게 화면에 담겨 있는 걸 보면은 사실 무섭긴 하죠.
4: 네.
3: 근데 저희는 직접 보잖아요.
4: 네.
3: 그래서 저희는 그 영화나 그 영화의 소재거리가 좀 무섭다라기보다는 그 소재긴 소재죠.
4: 네.
3: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저는 공성아 씨가 제일 무서웠어요.
0: 진짜?
3: 이분이 제일 무서웠어요. 저는 이분이
4: 사람이야.
3: 그 영화를 보시다
0: 아니 사람으로 나오는데 왜 무서워요?
3: 이것도 스포.
4: 궁금해.
0: 뭐가 다 스포야? 아니
3: 후반에
4: 성아 씨가 약간
3: 무섭다는 그 네 캐릭터의 변화가 한번 생겨요.
0: 아 여기도.
3: 근데 그때 전 너무 무서워가지고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4: 제가 또 예고편 본 것 중에
0: 성아 씨가
4: 눈이 이렇게 막 그쵸? 눈알이 이렇게
0: 눈알이 돌아.
4: 눈알 맞죠? 눈 초점이 이렇게 막.
0: 막 돌아가?
4: 그리고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5: 근데 저는 아니에요 그게.
4: 그렇죠. 예고편에서.
5: 많은 인물들이 계속 그렇게 약간 이상해지는 그런 거.
4: 재중 씨는 성아 씨가 제일 무서웠다.
3: 예. 사람이 제일 무섭다.
4: 사람이 제일 무섭다.
0: 근데 이게 그 사실은 이런 호러 무비나 이런 거는 계속 무섭기만 하고 막 깜짝깜짝 놀랄 때 갑자기 확 튀어나오고 와 이런 것도 있는데
4: 맞아.
0: 반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3: 아 네.
0: 있죠?
3: 반전.
4: 아 이것도 근데
3: 있죠. 반전도 있죠.
0: 예.
4: 스폰
3: 반전 있습니다. 가장 선할 것 같은 사람이 악하고 가장 악할 것 같던 사람은 더 악하고.
0: 다 결국 선한 사람은 없는 거네요.
4: 전신에 다 악.
3: 인간은 다들 악함을 가지고 있다. 그 악함을 이용하는 무언가가 있다.
0: 악함을 이용하는 무언가가 있고.
3: 네.
0: 영화에는 두 분만 나오는 건 아니죠.
3: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이렇게 그 귀신 영화나 이런 호러 영화 얘기할 때는 원래 그 자리에 귀신이 온다 그러잖아요.
6: 싫어.

0: 약간 이 귀신이 오면은 그 영화도 대박이 나고.
1: 그렇죠. 아, 아, 혹시 그런 거 막 느끼고 이러신 적 없어요? 촬영하면서 뭐 귀신을 봤다고 하는. 아니면 오디오에 뭐 귀신 녹음이 된다.
0: 뭐 그러면 막 잘 된다며. 어. 대박 난다며.
1: 어. 그런 거 있잖아요.
2: 저희는 기본적으로 좀 다들 아팠어요. 어. 네, 많이 아팠고 맞아요. 제가 되게 신기한 게 그때 지금 같은 증상으로 지금 제가 아파요. 저 아까 기침한 거 보셨죠?
0: 갑자기
2: 같은 증상이에요. 제가 계속 그 터널 안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다들 아프시고 좀 감기도 심하게 걸려주셨는데
0: 여기는 공기가 상당히 쾌적한데요.
2: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컨셉은 아니고요. 진짜 약간 그렇더라고요.
0: 그 촬영할 때 그 느낌의 그 캐릭터가 일로 다시 들어왔는 모양.
1: 그 일본 그 소문이죠. 그런 터널 이런데 약간 잡귀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2: 아, 맞아, 맞아. 네. 잡귀들.
0: 네. 따로 왔나 보다. 여기 따로 왔어.
2: 붙었나 보다 여기.
0: 안 꺼져.
3: 아니 근데 저희가 그 패신사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됐는데 한국처럼 고사를 지내고 이제 영화
0: 그렇지 영화 시작 전에 고사를
3: 하잖아요 보통 근데 고사를
0: 근데 일본은 없어요?
3: 했었어요 일본에서도 꼭 했으면 좋겠다 감독님께서 하셔가지고 고베에서 저희가 이제 그걸 하러 간 거죠 그래서 근데 전 나중에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 끝나고 나서 감독님 인터뷰에서 그 패신사가 정말 위험한 곳이어서
0: 찍고 나서?
3: 거기를 가면 진짜 거기 안 가는 게 좋다라고 하셨었대요. 그 말을 할 때도 저는 몰랐고 저희는
1: 유령 나오는 곳.
3: 네, 그리고 그래서 꼭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자기한테 연락을 달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 아.
2: 정말 근데 그거 알아?
0: 어이 깜짝이야.
1: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그걸 알아.
2: 저희 그 다른 포스터에 보면은 저희 그 인물 초상이 없는 포스터가 하나 있는데 네? 거기 보면은 그 신사 진짜 실제 촬영지를 그거를 사진을 찍어
0: 아까 봤던 포스터 같은데요. 네.
2: 거기가 그러니까 일본인 분들이 실제로 아 여기서 영화를 찍었대 저곳인데요. 저곳으로 실제로 놀러 가신 거예요 관광 차원으로.
0: 어머머머.
2: 가셨는데 없어졌대요.
0: 사라진 거야?
2: 네, 패신사인데 패신사조차가 지금 없어졌대요. 그래서 이게 저희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어쨌든 고베 시 차원에서 이걸 철거를 한 건지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1: 어디 갔지?
0: 어떻게 그 사람은 어디서 사라졌지? 네. 실종된 거야?
2: 사라졌어요, 진짜로.
1: 그 신사가 사라졌어. 사람이 사라진
2: 거야. 네, 신사가.
1: 신사가.
2: 네. 와.
1: 굉장히 신사적이네. 네,
2: 정말 없었는데.
0: 신사적이네. 와.
1: 너무 신사적이었어요.
2: 아, 근데 무서운 얘기였는데.
1: 예. 아, 그러니까 진짜. 아니, 네. 이따 혼자 잘 때 무서울까 봐. 자꾸 말 돌리는
3: 겁니다. 겁이 많으세요?
1: 네, 겁이 많아요. 귀신 되게 무서워요.
3: 이게 네. 운동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1: 그거랑 달라요. 아,
0: 겁쟁이에요, 겁쟁이. 우리 감독님 성함이 구마키리 가즈요시 감독님.
1: 가즈요시.
0: 네. 독특한 영상미로 일본에서 주목받는 감독님이시라고 하신대요. 일본 감독님은 영화 찍다가 오케이 컷 뭐 이렇게 하는데 일본 감독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케이 스바라시.
3: 약간 근데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한국이랑도 말이 이렇게 어쨌든 컷 오케이는 이거 다 비슷한 영어니까. 근데 감독님이 저희 처음 리딩 할 때도 저는 일본에서는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리딩을 해봅시다 하고서 하시는데 요이 아이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0: 요이 우리가 아는 그 요이 땅의 그 요이.
3: 이거다. 약간 이거구나. 약간 시작이 이거구나 하고 이렇게 막 읽다가 컷 하실 때도 컷도 이렇게.
0: 아 컷도.
1: 굉장히 네, 여리여리하신데 네, 소리에
0: 소리가 단단해
1: 단단함이
0: 있어 공성화 씨가
1: 이야 재중 씨 그래서 무섭다 한 거구나 자
0: 3부는 여기까지
2: 제일 무서워요
0: 갓도
1: 갓도
0: 스바라시
3: 스바라시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

0: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데이제이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쇼리 실라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처음 먹으면 강한 향 때문에 놀라는 우리나라의 홍어처럼 아이슬란드에는 더 강렬한 향을 가진 전통 발효 음식 하우카르틀이 있습니다. 하우카르틀은 독성이 있는 그린란드 상어 고기를 땅에 묻어서 몇 달간 발효한 음식인데요. 과거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추운 환경 속 겨울철 식량을 위해서 땅속에 상어 고기를 발효시켜서 독성을 분해하고 음식을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죠. 하우카르틀의 경우 아이슬란드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특유의 향 때문에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축제처럼 특별한 날에 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하우카르틀은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선택한 아이슬란드 사람들의 지혜가 만들어낸 음식인 셈이죠.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걸트쇼. 아, 중간만 가자. 오늘 스페셜 DJ 황치열과 함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스페셜하게 우리 두 배우 신사 악괴 속삭임 영화 두 배우 김재중, 공성아 배우와 함께 4부에 문을 엽니다. 예.
1: 4부 신사.
0: 이제 공성아 씨 좀 편하죠?
2: 아, 네. 아,
0: 30분 지나니까.
2: 좋아요, 좋아요.
0: 그지. 편하게 이제 좀 여유로워지신 것 같아.
1: 네.
0: 자, 문자를 하나씩 읽어주실래요? 우리 재중 씨랑 우리 성아 씨가?
2: 저 혼자 네. 영화 보고 왔는데요. 아,
0: 장미래 씨.
2: 네, 장미래 씨께서 혼자 영화 보고 왔는데요.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명진이가 너무 잘생긴 무당이라 제가 귀신이라면 저절로 성불할 것 같은 기분이에요.
1: 아, 이해돼요.
0: 이해돼요.
1: 예, 예.
0: 잘생긴 우리, 무당.
1: 재중 씨가 와가지고 나한테 막 이러면 넘쳐요. 성불할게요.
0: 예. 그러니까 이게 잘생긴 그 귀신이 이렇게 가위가 눌리면. 매일 밤 가위 눌리고 싶어. 몸을 피곤하게 한대잖아요. 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갖고. 예. 재중 씨 하나 문자 읽어주세요.
3: 네, 2030님입니다.
0: 아니, 2303이요.
3: 2303님.

0: 님다. 네, 재중 씨 예전 예능에서 그 에메랄드 캣을 발걸음 부르는 거 보고 팬이 된 택시 기사입니다. 네, 지금 일본 승객분이 재중 님 나오자마자 볼륨을 높여달라. 이분도 팬인가 봐요. 발걸음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아, 현재도 지금 택시를 몰고 계시는 모양인데
0: 아, 지금도?
1: 현재 지금 일본 분이 타 계신 모양이에요. 일단 그 일본 팬 여러분 팬분께 일본말로 인사 좀 해주세요.
0: 아, 네, 예, 아리가도우 고자이마스. 네, 한국은 야수빈이 기대 그려마시다네. 네, 偶然 그 택시 안에서 このラジオを聞い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え、まあ、韓国来たんで一応その映画館でその映画見に行きませんか？
1: はい。
0: お願い、お、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1: わあ、いや
2: わあ、너무 멋있다.
1: 그팬 여러분 지금 그분 택시 안에서
2: 난리 났지, 난리 났지. 와! 와! 스바라지! 난리 났어, 지금. 어. 근데 정확하게 좀 풀이를 하면은 무슨 말인가요?
0: 예. 아, 택시 한국, 아, 한국 오셨냐? 예. 오신 김에 영화 보러 가시라고.
1: 아, 영화. 그렇지. 영화 보고 가시라고. 잘했네.
2: 신사를 해주고.
1: 그러면 발걸음 한 소절 살짝 들어보시죠.
0: 발걸음.
2: 아, 오랜만에 부르네.

0: あー、キャーガシと
1: ブラボ
2: ー、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1: いやー、じゃあ노래면노래연기면연기진짜뭐만능입니다우리재중씨
0: 못하는게없습니다
1: 정말혼돈이스바라시
0: 그나저나오늘방청객중에 예우리영화를보신방청객이한분계시죠
1: 아맞아요
0: 그마이크를한번들어보겠습니다감상평을한번들어봐야되겠어요예자안녕하세요언제보셨어요마이크를가까이대고
3: 8일에도보고어제도
0: 두번을봤어
1: 두번을보셨
3: 어네
0: 아제가너무이제팬이셔서그렇기도하고이제우리가저여러가지스포때문에여러가지얘기를많이할수없었는데그래도이제감상평을얘기하신다면추천을해주신다면
3: 이제마지막이제일저는하이라이트라고생각을하는데이제마지막그장면에서그아까말씀하셨듯이그착함이완전한착함이아니고그부분이이제변하는그시점이저는진짜가장이영화에서꼭봐야되는장면이라고생각을합니다
0: 본인도악한면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3: 있을것같습니다
0: 추천합니까강력추천
3: 네그한이렇게무더운여름에좀오싹하게만들어주는영화이자좀생각을깊게할수있는영화가될수있을것같아서추천
1: 합니다이야
0: 하네요예
1: 두번본사람의말씀
0: 그러니까추천이죠 두배우의추천그말씀에는없었던얘기예요생각을할수있게끔한다
1: 그쵸
0: 나를돌아볼수있게끔그쵸
3: 그악함이란거에대해서조금생각을해볼수있는그런
0: 악함에대해서
1: 생각많이하게되는영화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사실공포영화는저는개인적으로극장에서가서보는걸추천
0: 아그렇지당연하지극장가서봐야지
1: 혼자보면무서워요
0: 그래서
1: 그러니까
0: 그래서큰화면으로
1: 옆에같이누가있어야돼이렇게앞뒤로
0: 커다란사운드로이렇게싹
1: 그렇죠
0: 에어컨빵빵하게틀어놓는데서딱들어야지또오싹하게볼수가있어요
1: 완전오싹하게앞으로사람다같이
0: 자우리중간만가자코너를한번진행해보도록하겠습니다김재중공성화배우가대놓고홍보하러온영화신사악귀의속사님에대한이야기좀더나눠볼텐데요
1: 네
0: 중간만가자일단어떤코너인지빨리치열씨가네설명해주세요
1: 자특정주제를놓고과연한국인들은어떤생각을갖고있는지설문조사를해보는시간중간만가자고요단최대도최소도아닌딱중간의생각을찾아보는겁니다고퀴즈는바로저희넷이고요이렇게넷의생각과각각일치하신분들중제일많거나제일적으면탈락딱중간인분들께선물을드립니다요번에는팀을이제재중씨랑성하씨
0: 한팀이에요
1: 네그다음에저그리고
0: 각자이균형세팀이되겠죠
1: 그렇습니다
0: 자중간만가자그럼오늘도전해볼주제를발표합니다
1: 갑니다
0: 영화 신사 악귀의 속삭임에 김재중 공성화 배우가 개봉 당일에 놀란 만큼 팍팍 저희가 밀어줄 요리

0: 명으로 뽑아본 주제.
1: 그렇죠.
0: 한때 우리를 놀라게 했던 귀신은. 많지요.
2: 아니, 어렵다.
0: 많지요.
1: 많죠.
0: 그 어렸을 때 진짜 오싹했던 그 귀신들 많죠. 처녀 귀신부터 시작.
1: 그렇죠.

0: 홍콩
1: 아, 유명했죠. 홍콩 알맹이.
0: 홍콩.
2: 어, 빨간 마스크도 유명했죠.
0: 아, 빨간 마스크.
2: 마스크 이렇게 떼면 이렇게 입이 이만하다고.
0: 오, 네. 입 찢어져갖고 이만하다.
3: 근데 이거는 약간 연령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0: 아, 달라.
3: 완전히.
0: 근데 불특정 다수의 많은 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기 때문에.
2: 아, 그렇죠. 네. 지금 홍콩 할매 귀신을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맞아 맞아 하면은 그렇죠. 나이가 예, 들통납니다.
0: 뭐 구미호, 구미호 꼬리가 아홉 개 달린. 귀신. 어. 야 옛날에 전설의 고향 때문에
3: 맞아요.
0: 그 드라마 때문에 정말 무서운.
2: 진짜 무서웠어요. 말씀, 내 다리 내놔.
4: 내 다리 내놔.
2: 너무 무서웠어요.
4: 내 다리 내놔.
3: 그럼 요즘 어린 친구들은 뭐 사자보이즈.
0: 사자보이즈죠.
3: 사자보이즈.
0: 네, 사자보이즈.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설로만 남아 있는 것들 있잖아요. 자유로 귀신.
3: 어,
0: 아. 자유로 귀신이 있고
2: 많았죠.
0: 어, 뭐 4호선 쪽에 이제 귀신이 있다 그래요. 그 4호선
2: 4호선 귀신.
0: 예예. 예. 그리고 뭐 이게 영화 쪽으로 가면 또 있잖아요. 뱀파이어도 있고.
2: 아 그렇죠.
0: 어?
3: 드라큘라 영화. 근데 뭔가 이렇게 서구권 귀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안 무섭지 않나요?
0: 맞아. 우리 동양 귀신들이 훨씬
3: 제일 무서워. 좀비도 우리나라 원래 동양권이 아닌데 동양권으로 오면서 더 무서워졌잖아요.
0: 그러니까
2: 맞아 맞아. 네. 맞아.
0: 한국 좀비가 제일 무서운 거.
3: 제일 무서워.
0: 되게 빨라.
2: 되게 빨라. 어. 원래 아까 외국 귀신이 살짝 여유가 있어 맞아, 살짝 맞아. 애들이
3: 느려.
2: 근데 애들 확 막 할킬 것 같아 빨리 와.
3: 어.
0: 와.
2: 프랑켄슈타인도 있네 맞아.
0: 예, 프랑켄슈타인. 뭐 팔척 귀신. 이거 일본에 귀신 어디 나왔던 거 아닌가요? 팔척 귀신? 거기
2: 키가 큰. 아.
0: 그 김고은 나왔던 그 영화. 파묘 그래 파묘의 막 그 팔척 귀신
2: 아, 어 맞아 맞아
0: 엄청
2: 맞아.
0: 큰 귀신
3: 근데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
0: 아 그래요?
3: 팔척은 좀 안 무서워요.
0: 너무 커갖고?
3: 작은 게 무섭지 않아요.
0: 아 오히려 조그만 귀신?
3: 작은 거 옛날에 그 우리 척키.
0: 아 척키 아 척키
3: 오 그런 작은 게 저는 더 무서워.
0: 어 척키 무서워. 척키 무서워.
2: 공감돼. 아 공감돼.
0: 나는 그 링 영화에 나온 그거 진짜 나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링 그 우물에서 튀어나와갖고 그러니까 TV로 확 나올 때 있잖아.
2: 충격적이었어.
0: 어, 짱이었어. 그거는 뭐라 그러죠, 내 그러면?
3: 그 우물 귀신, 네. 우물 귀신.
2: 저준 귀신. 우물 귀신.
0: 저준 귀신.
2: 예, 네. 거기서 주원도 있죠, 주원. 토시오.
0: 토시오 네. 그래, 토시오.
2: 얼굴 허옇게 해가지고.
3: 어, 그 목소리가 너무 싫죠.
2: 아.
3: 옛날에 그 총각 귀신이나 뭐 천녀 귀신 이런 거.
0: 천녀 귀신, 총각 귀신.
3: 어, 저는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서 천녀 귀신이 나오면은 늘 약간 미모의 배우분들을 섭외하셔가지고 어, 천녀 귀신들은 다 예쁜가 보다.
0: 아, 그래, 그래, 그래.
3: 애기 때 그 생각으로 봤어요.
0: 아, 맞아. 그랬던 어, 기억나 네. 나도. 네. 아. 우리 저승사자도 있고요.
2: 예. 네.
0: 도깨비, 물귀신, 지방령 되게 많습니다.
2: 그렇죠.
0: 우리 망태 할아버지.
2: 망태 예. 할아버지. 예. 늑대 인간도 있고.
0: 예, 예. 많습니다. 예. 자, 귀신도 때마다 유행을 많이 타는데 요즘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성아 씨는 무서워하는 게 뭐가 있어요?
5: 저요? 저는 무서운 얘기를 진짜 못 듣고 못 보는 편이어가지고
0: 아, 그래?
5: 생각도 근데 신사 찍으면서 많이 이제
0: 좋아졌어요.
5: 약간 재밌어졌어요. 이 무서운 얘기가 약간 그렇게 무섭지 않구나? 약간
2: 이러고
5: 더 제대로 해보지.
3: 아니 안, 아 미안해. 제대로 할걸.
0: 와 두 분이 다복한 집안이구나 다. 공성화 배우가 5남매래요.
5: 네, 네.
0: 김재중 배우는 뭐 워낙에 또 다복한 건 잘 알고 그렇죠. 있죠.
2: 9남매.
0: 야 몇째예요?
3: 저 아홉째입니다.
0: 막내.
3: 네네네. 네, 네. 어. 막내 귀신.
2: 막내 귀신.
0: 막내 귀신 뭐 무섭죠. 네. 예.
2: 뭐 막내 귀신 무서워요.
0: 막내 무서워요. 어, 어떻게 장남 귀신보다 막내 귀신.
2: 아 그렇죠.
5: 저희 집도 막내가 제일 무서운 것
0: 예.
5: 같아요.
0: 막내가 이제 버르장머리 없는 데가 많고 대부분 그렇진 않습니다만 네,
2: 그렇죠.
0: 계속 뭐 달라 그러는 귀신이
2: 그렇죠 그렇죠.
4: 나 이거라 줘. 어,
2: 나는
0: 귀신을 본 적은 있으세요 혹시? 이거 귀신이었나 싶을 정도로 오싹했던
2: 건데 재중씨 있지 않을까요?
3: 나 저는 없어요 한 번도.
0: 오.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3: 귀신은 네.
0: 가위는 눌려봤어요?
3: 가위는 한 번 눌려봤어요.
0: 와.
3: 무섭더라고요.
0: 어 무서워. 가위
3: 눌렀더라고. 진짜 무섭더라고요.
0: 오싹하다니까 진짜.
3: 정말 그 태아 자세로 막 그 입을 뒤집어 쓰고 잤어요.
0: 흘려서
3: 잤어요.
0: 어.
3: 너무 무서운 거예요.
0: 이게 몸이 안 움직이잖아. 몸이 안 움직여.
3: 쥐난 것처럼
0: 어.
3: 네,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 뒤로 조금 그 공포감이 생기더라고요. 또
0: 가위가 올까 봐.
3: 네.
0: 피곤할 때 온다 그러더라고요.
2: 맞아 맞아.
0: 많이 피곤해.
3: 피곤한 거는 성인이 돼서 더 피곤한데 저는 10대 때 눌렸거든요.
0: 아 그래?
3: 피곤하더라고요. 불안했나?
0: 성화 씨는 귀신 본 적 있어요?
5: 저...

0: 또 없는 것 같아요. 귀신을 저는 형제가 많아서 귀신 볼 시간이 없었어요. 진짜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진짜 항상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1: 어 같이
2: 사람 많으니까
1: 복잡하니까
0: 그걸 볼 시간이 없고 뭐가 이렇게 조용하려면 뭐가 저기서 또 막
1: 뭐가 일이 벌어지고 있고
0: 저뭐 하면 또 저기서 뭐가 진짜 그래가지고 약간 생각해 봤는데 내가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다 동생들 데리고 이제 할머니 댁 한번 가셔가지고 혼자 잔 적이 있어요.
1: 중학교 집안에 혼자.
0: 네, 근데 그게 저는 살면서 처음 이렇게 혼자 있어 본 거여서 그때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1: 그럴 수 있지.
0: 보진 않았지만.
2: 아 이게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지거든요. 예.
1: 그러니까. 그래서 저 혼자 살 때 어렸을 때 저도 집이 뭐 몇 층 이상이 집에서 좀 바깥에 밤에 창문 보기가 좀 무섭지 않아요?
2: 그렇죠.
1: 창문 쪽으로 쳐다보면 그냥 보고 누가 보고 있을 걸 같고
2: 맞아.
1: 1층도 아닌데 괜히 얼굴 나타날까봐 그쪽을 못 쳐다보고 막 그냥 그랬던 기억이 나요.
2: 그것도 구석 보면 안 되고.
1: 그리고 이제 엘베를 타고 있다 어렸을 때는 엘베 타면 위에 보면 누가 이렇게 보면 누가 이렇게 거꾸로 있을 거고 막 맞아, 그런 맞아. 거 있잖아. 샤워할 때도 이렇게 위에 보면
3: 맞아.
1: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0: 아,
1: 얘기.
0: 아 맞다. 그러면 저는 집에 가면 이렇게 항상 문을 딱 들어가서 다 살피는 것 같아요.
2: 아,
0: 괜히 무서워요.
2: 뭐, 한번 쭉 보시는 거예요.
0: 집에 딱 들어가면 혼자 사는데 이러고 뭐가 있나? 괜히 한번 보기에는 겁이 많아가지고.
3: 공포 영화 같은 거 보고 집에 가서 이제 샤워할 때 샴푸 잔뜩 묻히고 거품이 이제 눈 거품이 눈을 가릴 때 그거 딱 생각나면
1: 맞아.
3: 막 미친 듯이 빨리 씻잖아.
1: 맞아. 네,
3: 빨리 눈 뜨려고.
1: 그 짧은 순간에 와 눈 씻겨 나갈 때까지 그 짧은 순간에
2: 너 멘트를 쳐요. 뜨기 전에 가라.
1: 눈 뜨기 전에 가라. 가라. 죽는다.
2: 가라.
1: 어? 그지라.
2: 좋은 말 할 때.
1: 아 이분은 그 다른 의견을 그 무서운 귀신을 문자로 보내달라 그랬더니 아 사하나 오하나 전혀 다른 의견이네요. 돈 귀신 돈 귀신 돈 가져가는 막내 삼촌이 제일 무서워요.
2: 아까 재중 씨가 사람이 무섭다 했잖아. 아,
1: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그거야. 돈이 뭐였는지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돈 좀 빌려달라 그래.
2: 기가 막히게.
1: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아 돈 귀신. 아, 최은미 씨도 엘리베이터 귀신을 얘기하셨네요.
2: 아,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때 우리를 놀라게 했던 귀신은 무엇인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되신 분들께는 어릴 때 도깨비, 망태 할아버지, 저승사자 이런 귀신들이 너무 무서웠는데요. 나이 먹고 나니까 출근, 카드가, 직장 상사. 이거 아내 등등
1: 아내분들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죠.
2: 자 귀신보다 무서운 게 더 많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바로 이게 명약이죠. 정신 번쩍 나게 하는 아이소 아메리카노를 쏴드립니다. 한 문제당 기회 한 번뿐 여러 개의 답을 보내주시면 안 되고요. 문자로만 받습니다.
1: 자 노래 하나 듣고 올 동안 무서워하는 귀신을 하나 적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4 0 7 7 5 0원 김문자는 100원입니다. 노래는 이 노래입니다.
2: 예, 사자보이즈의 소다팝.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2: 리아야 놀러 갈게.
1: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2: 리아야 함께하자.
1: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2: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3: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4: 르노

0: 문자는 마감했습니다. 핸드폰에서 손 떼세요.
1: 손 떼!
0: 문자는 3시 50분 52초까지 보내주신 분들만 인정!
2: 어? 인정!
0: 자, 그러면 한때 우리를 놀라게 했던 귀신. 전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귀신 때문에 정말 며칠 거지 같았어요, 기분이.
3: 맞아요.
0: 자, 바로 이겁니다. 우물 귀신 링!
3: 아, 정말. 네. 저는 굉장히 쇼크했어요.
0: 아.
3: 그 공포 영화를 보다가 누가 그 TV에서 자꾸 티 나온다라는.
0: 예, 그 TV를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채 나올까 봐.
3: 나오는 거 아니야?
0: 어.
3: 그렇죠. 저는 구석진 이 친구 때문에 구석진대를 못 봤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각기를 굉장히 잘하는구나.
0: 아.
3: 이 소리의 주인공.
0: 아.
3: 토시오.
0: 그래 그 고깃집 가도 토시살을 안 먹었다면서요.
3: 예, 싫어요. 예. 한 토시도 싫어.
0: 자, 두 분 답을 고개해 주시죠.
4: 네. 저희는 짠 천여 귀신입니다.
0: 천여 귀신. 자, 자, 그러면 몇 명이나 왔는지 네. 집계를 했습니다. 먼저 저처럼 링에 나오는 우물 귀신. 아, 요거 적으신 분. 과연 실시간으로 몇 명이나 됐을까요?
3: 우리 신사팀이 중간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이렇게
0: 우물에서 튀어나온 그림을 제가 그려봤어요.
3: 그래요, 잘 그렸어요.
0: 예. 과연 어떻게 될 걸까요? 오, 몇 명인가요? 실시간으로 몇 분이 우물 귀신을 적었나요?
3: 바로!
0: 바로!
3: 바로!
0: 오. 와, 꽤 많다. 30명! 오,
3: 아, 저는 우리 신사팀이 중간 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토시오를 적어주신 분은 바로!
0: 바로!
1: 바로! 아우!
0: 아! 41명!
3: 어.
0: 야, 그러면 이 오늘 스페셜 게스트 두 분이 네. 중간에 가려면 30과 41 사이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3: 야, 어려워졌어요. 예.
0: 자, 그러면 11명의 여유가 있습니다. 자, 과연 몇 명이나 나왔을까요? 자, 영화 신사 악기의 속삭임 팀이 중간을 가게 될까요? 처녀 귀신을 적어주신 분은 몇 명인가요? 바로!
1: 바로!
4: 바로!
0: 아오! 바로!
1: 야호!
0: 100명입니다!
3: 우와!
0: 이렇게 해서

0: 게스트가 왔음에도 황치열 리가 또 중간을 가게 됩니다.
1: 자, 죄송스럽게도 중간만 가자. 황치열의 이름으로. 그 옆에 신사 붙여주면 안 돼요? 신사 황치열. 자, 도시오를 보내주신 41명 전원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0: 아, 만약에 아하. 이 100명이란 답이 중간에 갔으면 100명 전원에게 주는 건데.
1: 딱 맞게 가는 건데.
2: 그러니까.
0: 예. 아쉽다. 아하. 야, 김동준 씨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네. 아유, 처녀 귀신을 적다니 중간 갈 생각이 전혀 없으셨군요. 이렇게 적으셨어요. 예, 김동준 씨.
1: 우리 9554님께서 무서운 걸 보내주셨는데, 어우, 컬투쇼 들으면서 운전 중인데 터널 들어오니 갑자기 노이즈 섞인 여자 목소리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0: 어머, 지금 터널 들어갔는데
1: 영화 대박 나려나 봐요.
0: 아, 그래요. 예. 대박 나겠죠, 당연히. 예. 자, 우리 김재준 공성화 씨, 저 이제 여유 있게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개봉했으니까 많이 좀 봐달라고.
1: 네. 네.
0: 공성화 씨부터.
3: 아, 저 너무너무 여기 나와가지고 재밌었고요. 약간
0: 또 나오세요.
3: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저 방송을 많이 못 해봤는데 약간 이번 기회에 어쨌든 이렇게 많이 뵈서 좋고 약간. 아무튼 저희 신사 오늘 개봉하니까 꼭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재밌는 신기한 조금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네. 아까 저 방청인 얘기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 자기를 그렇죠. 돌아보게
3: 그것도
0: 된다.
3: 그것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서 아마 네. 재밌으실 거예요 분명히.
0: 어, 좋습니다. 재중 씨.
4: 네. 사람은 다 악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이나마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변을 생각해보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냥 깜짝 놀라는 공포 영화기보다도 정말 좀 철학도 담겨져 있는 영화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보시고 두 번 보시고
0: 세 번 보시고
4: 네 번 보시고 감사합니다.
0: 자, 두 분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요리디도 수고했고요.
1: 아, 형님 또 수고하셨습니다.
0: 야, 나도 수고한 것 같아. 예. 영화 보러 가야지.
1: 대장도 고생하셨습니다.
0: 자, 와주신 분들도 그리고 들어주신 분들 방송놈들 다 수고했어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예. 행복하세요. 땡큐!
1: 행복하세요. 영화 신사 보러 가세요.

0: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1: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0: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1: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0: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1: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0: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2: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3: 성원 에드피아.
5: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6: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7: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8: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0: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1: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0: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1: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0: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1: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0: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2: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4: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3: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4: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5: 잘 만들었다, 몽잘.
6: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7: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6: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너튜브 콘텐츠로 오래된 상가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옷도 사고 가끔은 의도치 않은 강제 헤어컷을 당하기도 하죠. 뭐 다 경험이죠. 이제 제 앞머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즘 10대나 20대들에겐 이런 오래된 상가가 전통시장이나 마찬가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 손잡고 장도 보고 간식도 사먹고 학교 준비물도 사고 했던 그런 상가니까요. 야, 진짜 가게마다 추억이 가득하겠죠? 재건축 재개발로 이런 상가들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오래된 상가 탐험 계속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오래되고 규모가 큰 상가가 있으면 저 추천 좀 해주십시오. 제가 찾아가 볼 거라고요.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오.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황제팡어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자, 첫 곡은 더블루 그대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상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죠. 오래된 이 노포 상가를 요즘에 돌아다니는 콘텐츠를 찍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좋아해주고 계시고, 저는 이제 뭐 어릴 때 많이 돌아다녔던 곳이니까 요즘 친구들은 이제 뭐 상가보다는 이제 뭐 노포라고 부르면서 이 싱글 종목으로 된 가게들을 많이 돌아다니죠. 출발은 그거였습니다. 저희 그 제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사무실에 제가 어디서 받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촌스러운 상가 수첩이 있었어요. 촌스러운. 그 동네에 새로 뭐 이사를 온다거나 이 하게 되면은 문 앞에 이렇게 맛집이라든지 이런 거 수첩을 주잖아요. 그 수첩이 시작이었습니다. 아주 촌스러웠는데 너무 그게 레트로 감성이 너무 잘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돌아다녀 보면서 느낀 거지만 저의 그 결핍, 지금은 이제 느낄 수 없는 어렸을 적의 그런 풍경들을 그나마 느낄 수 있는 곳이 좀 상가가 아니었나. 가보면은 아니나 다를까? 야, 이 가게가 만약에 성수동에 입점을 했다면은 초대박이 났을 것 같은 가게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목만 그 상가에서 벗어나서 정말 거기 장사를 하셨다면 이런 맛으로, 와, 이런 퀄리티로, 이런 손기술을 가진 장인분들이 다 거기서 그냥 싼 가격에 저렴하게. 이렇게 이번에 최근에 찍었던 게 제가 이제 시계 고치는 상가를 좀 찾아가지고 고장난 시계들을 좀 많이 고쳤었거든요.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 시계도 거기서 고친 거예요. 한 5년 동안 못 차고 있다가 사놓고 결국에는 예, 고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찾고 있는 게 구두 닦는 가게가 있는 집을 찾고 있어요. 그 옛날에는 상가에 구두 닦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분리하셔가지고 정류장 옆이나 그런 데 있는데 상가 안에 있었을 때가 진짜 낭만이 있었다고요. 그분들이 나무 구두통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주변 상인들 구두를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거기서 막 닦아주시고,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우소 같은 곳이었다. 어? 여성분들이 가는 네일샵 같은 거 막 이렇게 짹짹짹짹짹짹 털고, 여성분들 그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저씨가 하이힐 뒤에 이거 뭐 조그만하게 되는 거 있던데, 고무 같은 거 하이힐 뾰족한 거 밑에 무슨 고무 밑창 되게 작은 거 달죠. 그거 잘라가지고 막 대주시던 아저씨의 모습이 막 망치질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 코미디언보다 더 재밌는 상인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을 상대했겠습니까. 아무튼 갈수록 이렇게 낭만에 조금 조갈이 나네요. 이게 갈증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이런 걸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 제가 업로드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추천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 황제파워 상가에서 드리는 황제의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색 검색 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이고요. 빨간 고무통 속에 들어가 있는 왕관 팡디, 아이스바를 어느 손에 들고 있나가 문제입니다. 1번 오른손, 2번 왼손. 정답 아시는 분

0: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방 보라로 함께하고 있는데 보라로 들어오신 분들은 또 제가 사위를 들여서 지가 먹고 싶은 거를 또 남의 이름으로 시킨 게 아니냐라는 복숭아가 또 진열이 돼 있습니다. 제가 시킨 거 아니고요. 또 우리 빵댕이 한 분께서 저한테 신비 복숭아를 보내주셨는데 향이 또 흐드러집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넉넉하게 보내주셔가지고 복숭아를 또 이른 이날에 즐기게 됐네요. 혼자 먹어서 죄송스. 제작진들이랑 나눠 먹을 거예요. 자, 광고 듣고 와서 출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츠 까꿍.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와, 건강한 데 맛있네.
2: 낙지 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6: 르노.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0: on their power.
1: 오늘도 황제파워의 송숙이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남이

제가 제 실력에 놀랐습니다. 오 마이 베이비. 그 청취자들이 못 듣는데 저만 듣는 어? 그 버튼 누르고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임팔라 감독님. 그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 혼자 느끼고 있잖아요. 자, 0098님. 아니 진짜 요즘 복숭아 당도가 굿굿입니다. 동생이 박스로 사왔는데 진짜 맛있어요. 아, 안 그래도 제가 그 이게 딱 2주만 나온다면서요. 이 신비복숭아가. 먹었는데 진짜 복숭아 주스가 나오더라고. 진짜 먹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태어나서 먹은 것 중에 이렇게 단 복숭아가 처음이에요, 여러분. 우와! 같이 맛보고 싶다. 아, 그래도 제작진이랑 같이 먹어서 알아주는 사람이 다행입니다. 아, 너무 맛있습니다. 다 같이 신비복숭아. 신음식혀. 아, 이것도 해줘야 되는데. Oh my baby. 1476님, 바삐용 옷을 입고 오셨네요. 색이 진한 거 보니까 아직 초봄이구만. 아, 뭐 이거 혀 드리블이 아주 굉장하죠. 1476님 어서와요, 웰컴.

양혜경님, 치킨 먹는 줄 알았잖아요. 닭다리 뜯는 줄. 아, 방금 이제 잠깐 귀신 들려서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창호님, 아, 다행히 복숭아 잘 갔네. 맛있게 먹으세요. 내가 보낸 건 아니니께. 아, 아, 창호님 덕분에 웃었습니다. 김소라님, 빵디, 딱복파예요. 물복파예요. 원래 딱복이었는데, 시비 복숭아 먹고, 아, 이거 물복도 참 괜찮네요. 우와, 이 입에서 향이랑 지금 손에 복숭아 향이. 여러분들 못 드시니까 괴로우실까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곡 김원준 짧은 다짐으로 살랑 넘어가 버립니다요. 검색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이는데요. 빨간 고무통 속에 들어가 있는 왕과 빵디. 아이스바를 어느 손에 들고 있나요? 1번 오른손, 2번 왼손. 5분 추첨해서 선물

0: 최윤선님, 전혜진님 어서 오십시오. 김희춘님, 권태리님도 입장. 2807님
1: 어디 보자. 오늘은 원리를 찾아라 그건가? 크크크크. 숨어보시오 어디?
2: 네, 분홍이 방에 분홍이 옷을 입고 왔습니다. 아, 또 이게 뭐 티셔츠가 눈에 또 거슬리나 보시죠?
1: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0: 김설님, 김영진님, 노준서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호시님, 기현우님도 웰컴.
1: 9509님, 빵디 옷을 비틀어봐요. 크리스마스 지팡이 모양 사탕 같아요. 아, 저거 말했어.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0: 5234님 정답 삼겹살 젤리. 이렇게 상큼한 옷을 보고 삼겹살 젤리라니요.
1: 어 있네 진짜로. 어 삼겹살 젤리가 진짜로 있네요. 아 진짜로 있어. 이게 무슨 일이고.
2: 어 저 없는 걸 만들어내신 줄 알았는데 이럴 수가.

0: 조아라니 오늘 휴무 인 남편이 꽃게탕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다네요. 여보
1: 달리는 거야.
0: 야 남편분이 꽃게탕까지 하실 수 있다고요. 아 이게 칫솔로 또 손질 치카치카 그냥 꽃게한테 치카치카 해가지고 맛있게 끓여놨나 보네요. 아라님
2: 아 결혼 잘했습니다. 콩그레츄레이션.
1: 좋았어.
0: 자 박상님께서 복숭아로 저글링 보여주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이게 또 보여드려야지. 알고 싶죠.

생방 중에 진짜로 저 사고 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편안하게 방송해서 황 죄송합니다. 자 최현진이 요즘 수박도 겁나게 달아요. 오늘 손질했는 뒤 자르자마자 쩍하고 쪼개지더라고요. 아 말씀드리는 순간 또 황제파워로 간식이 도착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 오늘 제 생일인가요? 머선 일이고 대체 머선 일이고.

0: 이러니까 제가 살을 뺄 수가 없습니다. 성현민 빵댕이가 간식을 보내줬습니다. 맛있는 호두과자
1: 잘 먹겠습니다.
0: 인순이 열정, 먹을 것에 대한 저의 열정을 담아 출첵 다시 한번 출발합니다. 누님 이제 그만 출발하시죠.

때 튕겨서 주문한 것 같은데. 최은지님, 아빠한테 그만 사요. 뭘 또 샀어. 제가 산 게 아닙니다. 어떤 정신 나간 연예인이 자기가 먹고 싶다고 남의 이름으로 이렇게 간식을 주문하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네. 근데 우리 가짜뉴스가 재밌어 버리죠? 그럼 그냥 냅둬야지. 김영동님, 김명아님, 황세영님 어서 오십시오. 한지혜님, 김소라님, 임지혜님도 오늘도 황제파원을 찾아주셔서 땡큐.

0: 사랑한다고 말했다. 오늘만 많이 먹고 다음에는 많이 먹지 마. 오늘만 많이 먹고 다음에는 많이 먹지 마.
1: 아, 이렇게 동시 다발적으로다가 제가 한 모든 방송을 통틀어서 이렇게 먹을 게 많이 도착하는 방송은 진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이건 거의 이츠 사육당하는 느낌이지?
2: 앙?
1: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임지혜님이 마지막으로 부르셨나요? 임지혜님께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부침 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2: 축제다, 축제. 음악과 음식. 네. 맛있게 드세요.
1: 자, 검색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무통 속에 들어있는 팡디. 아이스바를 무슨 손으로 쥐고 있나? 1번 오른손, 2번 왼손. 정답은 1번 오른손이었습니다. 네, 다섯 분을 추첨했고요. 자, 현재 생방송으로 보시면은 지금 복숭아, 신비복숭아들이 아주 귀요미들처럼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들처럼 이렇게 가지런히 있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버리죠?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복숭아 냄새가 아주 흐드러진다고요. 그 옆에 이제 하필이면은 호두과자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먹성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언능 발표하고 한입 맛보겠습니다. 김화영님, 동태희님, 최종민님, 6741님, 1108님, 콩그레츄레이션. 자, 끝곡은 보이 넥스트 도어의 바이럴 준비했고요. 이거 듣고 2부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따 봐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풍성한 먹거리를 주고 기후를 조절해주는 존재인데요. 지금의 바다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기후변화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해양의 날이 있는 6월, 이젠 바다가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우리의 삶이 바다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돌아봐야겠죠.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진심어린 관심과 작은 실천이 어느 때보다 간절한 요즘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없이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0: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레노 르노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3: 레노
4: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상님, 저녁 식사 전에 에피타이저가 과한 거 아니에요? 절대 절대 제 주작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내주셔가지고, 아 근데 하필이면은 완전 취향 저격의 음식들이 지금 제 앞에 깔려 있어가지고, 사실 그 지금 방송 시간이 아니라면 아 이게 지금 어린이 친구들도 같이 듣고 있어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이 친구들을 먹을 수 있는데, 참 방송이라서 네, 또 일은 해야죠. 백혜선님, 간식이 다 빵디처럼 동글동글한 것들로 오네요. 아 진짜 그래서 그런가? 동글동글한 걸 많이 먹어서 점점 제 몸이 동글동글해지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방송은 참 그 나눔이 많은 방송입니다. 자 지금 밖에 저희 방송 밖에 고위관료 한 분이 냄새를 맡고 지금 오셔서 지금 신비복숭아를 하나 에스파에 세비지 해서 드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아 드십시오. 드시고 그 복숭아 주스 드세요. 네, 이게 나눠 먹어야지 근데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혼자만 이거 먹으면 뭐가 맛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일용할 양식을 보내주신 우리 빵댕이들 감사드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호두 이행시가 또 아니나 다를까 시작이 되었죠. 0202님. 야, 왜 0202님 가만히 있나 했어. 호날두 두. 두피미남. 호호호호. 0390님. 호날두가 부릅니다. 두. 도레선 남 눈눈눈 안나. 자, 현님. 호두과자 먹고 싶다. 두. 두바이 초콜릿 먹고 싶다. 꿀꿀. 김동준님, 호랑이는 두 송으로 온다. 어흥! 지금 제가 다 살리고 있죠, 여러분. 자, 7199님, 홍만매는 안악내. 야, 두적삼이 흠뻑 젖는다. 김진희님, 홍도야 아글씨 두 오빠가 있다. 이렇게 홍도의 오빠는 두 명인 것으로 밝혀졌죠.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심지어 이 노래를 누가 불렀는지 그 배우까지 아시는 분이 있다면 굉장한 옛날 사람입니다. 이 백일소 선생님께서 옛날에 이거 아글씨 이 제스처까지 한다. 저도 어릴 때 많이 따라했습니다. 자 일단 이 열렬한 성원 감사드리고요. 이 먹을 게 오면 저만 흥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 빨간 깃발을 본 소처럼 흥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신나는 쿵쿵 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이모 삼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스피커 앞으로 모이시고요. 노래는 심정은 김정은 오렌지나무 듣고 올게요.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주경님, 아, 나 왜 백일 서브 안 알아? 김동준님, 아, 글씨가 포인트죠? 크크크크. 정답입니다. 아, 글씨. 글씨가 이게. 추임새가 한번 제스처가 들어가죠. 아, 글씨. 6047님, 아, 글씨. 크크크크. 아들과 딸이죠. 맞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드라마 아들과 딸. 거기서 백일섭 씨가 불렀던 홍도야 우지 마라. 그때 그 최수종 씨가 귀남이 역할을 하셨고요. 김희애 씨가 후남이 역할을 했습니다. 이야, 추억의 아들 같다. 오랜만에 소환해봤네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추억 하나 가지고 또 대동단결을. 자, 음악 마저 감상하시고 쿵쿵 따로.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끝말잇기 신나는 쿵쿵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노래가 나가는 동안 잠깐 우리 제작진 영상으로 진짜 오리지널 백일섭 씨가 하던 아글씨 영상을 보여줬는데 저희 궁금한 게 이게 그 당시는 이게 애드립이 참 이게 작가님이 토시 하나 못 바꾸게 했을 시절인데 이걸 애드립이었을까요? 아니면 대본에 써 있었을까요? 와, 그때는 이 아글씨 이것만 해도 이게 유행이 되던 시청률 막 50% 60% 나와야지 잘 나오고 있구나. 그냥 이랬던 대단하지 않습니까? 50% 60%. 네, 추억에 한번 빠져봤네요. 자, 우리 어린이 청취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신나는 쿵쿵따. 여러분 한번 저 한번 교대로 끝말잇기 세 글자 단어로 끝말잇기를 해보는 거예요. 먼저 쿵쿵따 주문부터 외워보겠습니다. Careless, careless, 아이,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아, 단어 나갑니다. 콩국수 쿵쿵따. 자, 콩국수. 제가 너무 사랑하는 계절 여름. 여름의 별미 콩국수. 콩국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잘 갈아진 콩물에다가 쫄깃한 면을 넣고 기호에 맞게 소금이나 설탕, 토마토, 방울토마토죠. 방울토마토, 오이채, 깨 이런 거 해가지고 살랑살랑 뿌려드시면, 저는 총각김치에 이제 콩국수 먹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설탕 잔뜩 뿌려가지고 호로록 면치기를 하고 콩국물을 이렇게 쏙 마시면은 그냥 갈증이 다 사라져버리죠. 여름에 이만한 별미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콩국수의 수로 쿵쿵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로 시작하는 세 글자 보내주십시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노래를 연달아 두 곡 듣는 동안 할 겁니다. 첫 번째 노래, 클래식 콰이, Be My Love, 출발. 신나는 쿵쿵따 콩국수 출발했습니다. 수로 시작하는 세 글자 어서와요.

바로 도착했어요. 어? 2088님 수영장 쿵쿵따. 네, 홍국수를 수영장 수영장으로. 와, 오늘 뭐 계절 이 맞춤으로 가나요? 장? 장 그러면 장. 아, 또 이 트렌드 쫓아가야 되네. 장원영 카리나 서륜 장가설 쿵쿵따 좋았어. 아, 저 이거 압니다 여러분. 이거 원래 장가설 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세 글자니까 아, 장가설 유 맞다. 유 설까지만 갈게요. 장가설. 자, 설로 시작하는 세 글자. 아, 조카들아 미안해. 이거 난이도가 좀 높은데 삼촌 트렌드 좀 뽐내야 되니까 미안해.

0: 자, 바로 도착했습니다. 장카 설 쿵쿵따의 설거지 쿵쿵따. 노문희님께서 설거지로. 네, 그럼 지. 지하 철 쿵쿵따. 철로 시작하는 세 글자 다시 출발.
1: 잘 부탁합니다.
0: 자, 콩국수 수영장, 장카설, 설거지, 지하철 쿵쿵따 여기까지. 자, 철로 시작하는 세 글자 덤비면 돼요.

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 쿵쿵따, 철도청 쿵쿵따, 585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청. 청. 예. 청. 아, 좀 쉬운 걸로 할까? 그 여름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청계천 쿵쿵따. 천. 천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자, 다음 두 번째 노래 출발했습니다. 이 노래가 마지막 노래입니다. 바비킴 거래의 꿈.

시작하는 세 글자 어서 보내줘 I'm falling in love again 너 아유 또 도착했네요 청계천 쿵쿵따 김선희님 천자 문 쿵쿵따 그러면 문 문방 구 쿵쿵따 자 구로 시작하는 세 글자 문방 구 아, 추억의 문방구죠 요즘은 뭐 펜시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니었습니다 우리 때는 문방구 조금 더 시골로 가면 상회였습니다 저기 무슨 상회 가서 공책 좀 사라 아? 지금 생각하면 상회에 왜 공책 있어? 상회 옆에 폭죽도 팔고 소주도 팔고 공책도 팔고 옛날엔 그랬어요 자 문방구 출발했습니다

아유, 도착했네요. 문방구 쿵쿵따, 구렁이 쿵쿵따, 허홍님 축하드립니다. 구렁이 이 아 이거 쉽게 가야 되는데. 이유식 쿵쿵따, 아 이유식 식은 좀 쉬워요. 네.

도착했습니다. 자, 이유식 쿵쿵따 식목 1 쿵쿵따. 자, 7587님의 식목 1까지 왔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도착을 했다고. 자, 7587님께서 식목 1로 마무리를 지어줬고요. 자,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콩국수, 수영장, 장가설, 설거지, 지하철, 철도청, 청계천, 천자문, 문방구, 구렁이, 이유식, 식목 1까지 왔습니다. 자, 2088님, 노문희님, 그리고 5858님, 김선희님, 허홍님, 7587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끝말잇기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걸 또 무지성 스토리로 황은희 작가로 빙의를 해가지고 무지성 스토리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얼핏 봤는데 이게 한 번에 딱 스토리가 떠올라야 되는데 떠오르지 않은 거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는 거. 콩국수 가볍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콩국수, 아, 너무 맛있겠다. 시켜놨는데 이따 이거 먹고 수영장 가자. 수영장? 그럼 집안 밀린 일 어떻게? 장가설 애들한테 시키면 되지. 장가설 애들한테 설거지하고 나중에 지하철 타고 오라고 하자. 근처에 철도청 있으니까 거기서 타면 될 거야. 우리 끝나면은 청계천에 해서 뭐라고 이 녀석아, 장가설이 너 하겠어? 장가설한테 그런 걸 시킨다고 안 되겠다. 너 청계천에서 천자문 획수대로 한번 맞아볼래? 이 녀석 천자문 획수대로 맞는다. 그럼 나 문 방구로 막아버리지 냄새나게. 이 녀석이 구렁이처럼 아주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는구나. 너 이렇게 자꾸 나한테 하는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시끼야? 이유 시끼야? 이유식 식목일 쿵쿵따. 아, 마지막에 엔딩이 조금 허접했는데. 마지막 좀 괜찮아. 이유가 뭐야? 이유. 네. 죄송합니다. 2807님. 뭐라고 이 녀석아 등장. 아, 제가 뭐라고 이 녀석아 했습니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해야지 이게 나오는구나. 아, 급했나 봐요, 오늘. 아, 이제 웬만큼 궁지에 몰리지 않으면 이게 잘 안 쓰는 스킬인데. 5633님. 오늘도 폭력 사태 등장. 9909님. 또 이 녀석이. 5544님, 궁지에 몰리니까 이 녀석 등장. 아, 노래 되게 비참한 타이밍에 트네요. 뭔가 패배한 기분 들게 트네. 타이밍 진짜 별로다. 자, 일단 2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태양의 Live Past Die Slow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우리 3부에서 봐요. 여기까지.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여름철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폭염특보죠. 기상청은 체감 온도에 따라 폭염특보를 발령하는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와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각각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내려집니다. 특히 농업 현장은 무더위 영향을 많이 받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엔 작업을 멈추고 온열질환 위험이 큰 어르신들은 무리한 작업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

0: 이걸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 복원의 달과 함께하세요.
0: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2, 1 가평으로

0: 여보세요.
1: 상디, 의정부에 사는 고릴라 인사드려요. 황제 파워 하는 시간에는 항상 보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는데요. 얼마 전 평소처럼 보라를 보고 있는데 아들이 곁으로 와서는 기웃거리더라고요. 같이 볼래? 하며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더니 상대를 보며 화들짝 놀라면서 곽범 아저씨다!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아니야, 상대 아저씨야 라고 정정까지 해줬는데 아닌데, 곽범 아저씨랑 똑같은데 진짜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아니라고! 황재성이라고! 하고 화를 내치 노예요. 그러다 아들 말을 듣고 저도 유심히 보니 묘하게 닮았더라고요. 몇 번의 의심 끝에 다른 사람으로 결론을 내린 아들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러네, 팡디 아저씨가 조금 더 하얗네. 팡디, 팡디랑 곽범님이랑 헷갈려하는 우리 아들에게 정신 차리도록 정신 차려 빔 한 방 쏴주세요. 노래는 있지 달라달라 신청해요.

0: 자, 오늘은 고릴라님의 신청곡 이제 달라달라 듣고 오셨습니다. 아, 우리 초등학교 친구가 우리 곽범 씨와 저를 헷갈렸군요. 결국에는 이제 까맣고 하얗고로 구별을. 이제 그 눈알족들이 있습니다. 눈알 종족들 김숙, 네, 박미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리고 이제 뭐 황재성, 그 다음에 곽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규원이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SNL을 하고 있는 김규원.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살컵을 한다면 규원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언젠가 한번 저기 그 눈알족들을 좀 모아서 네, 한번 눈알 파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아, 우리 조카가 많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 아빠 말대로 정신 차려 빔을 좀 쏘도록 하겠습니다. 0202님께서는 곽범은 호두알 같고 황디는 호두 과자 같은데 안 헷갈릴 텐데. 아니죠. 제가 호두알이고 범이가 과자죠. 과자는 한번 굽잖아요. 네. 범이가 좀 구워졌죠. 걔는 왜 이렇게 까만 거죠? 왜 이렇게 까매 걔는? 운동을 밖에서 계속해서 그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얘질 때도 됐는데. 효님, 두 분 다 아랍상임. 아, 근데 또 범위를 내려놓고 예를 들어서 신현준 씨와 이런 이제 오일 왕자들과 함께 붙여놓으면 걔는 또 어울리지 않아요. 그 마침 이번에 제가 업로드하는 컨텐츠가 그 아랍 왕자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스폰데 신현준 씨하고 저하고 그 아이콘에 또 송윤영 씨가 있어요. 아 진짜 느끼하게 생긴 사람 지금 세 명이서 놓은 게 있는데 거기 사이에 놓으면은 또 걔는 아닙니다. 담백해요 얼굴이. 뭐 일단 우리 조카야 정신 차려 빔.
1: 정신 차려.
0: 네 여기까지. 아 아주 즐거운 해프닝이었습니다. 자 3부 아, 또 제가 좋아하는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음악을 듣고 있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코너 인천공항 뮤직 라운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하시죠. 광고 까꿍.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2: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3: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황제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아란 수에서 묵은 각질을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5: 렛츠 고! 오후 4시 파워 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6: 레이디스 앤 젠틀맨, 플리즈 리슨 캐어풀리. This i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Music Lounge. Let's enjoy K-pop with people all over the world. Thank you.
4: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함께 듣는 장르가 된 K-pop. 자랑스러운 K-pop을 전 세계에 조금만 더 알리기 위해서 만든 코너 인천공항 뮤직 라운지. 오늘 3부에 함께합니다. 이런 식으로 K-pop 성장의 숟가락을 살짝 올려봅니다. K-pop을 사랑하는 내 사랑 방고정 외국인, 그분에게 K-pop 한 곡을 들려줬습니다. 그 외국인이 K-pop 흥얼거리는 걸 듣고 과연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지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게 난이도가 이 친구의 컨디션에 따라서 아니다, 매번 어려워요. 매번 어렵습니다. 진짜 귀신 들려가 접신해서 노래 부르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시니까. 자, 이 외국인이 흥얼거리는 노래 제목을 적어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인천공항 뮤직 라운지에서 K-POP 감상에 빠져있는 외국인 한 분을 섭외해서 전화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피터!
7: Hello, all right, mate.
4: 뭐라고요?
7: All right, mate.
4: 오바이트 했어요?
7: 아니, 그 영국식 인사 예전에 청취 조율 그 조사 기간 때 배웠잖아요. 또 까먹었어요.
4: 이게 뭐예요?
7: Alright, mate.
4: Right, mate?
7: Alright, mate. 영국 남자들의 인사.
4: 아, 영국 남자. 아, 이건 무조건 외워야지.
7: 우리 한 세 번이나 배웠어요, 김영철이랑요.
4: 어, 영철이 형한테 말 놨어요?
7: 우리 같이 몇 번이나 배웠어요.
4: 아, alright, mate. Alright,
7: 아, 됐어요, mate. 됐어요. 이제 안 가르쳐줘요.
4: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 휘발성 메모리라 네. 듣고 흘려버립니다. 왜냐면 다른 거를 입력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아, 삐지지 마요.
7: 그럼요,
4: 외울게요, 그럼요. 진짜 확실히.
7: 네.
4: 아, 피터.
7: 네.
4: 아, 왜냐면 지금 제가 지금 오늘 너무 신난 게
7: 네.
4: 지금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7: 어, 월드컵 좋아해요.
4: 피터는 진짜 축구에 미친 사람이잖아요.
7: 어, 너무 좋죠.
4: 지금 아스날을 응원하기는 하지만 월드컵 때에는 영국을 응원합니까?
7: 어, 느낌이 다르죠. 영국, 근데 영국은 이때 다르게 나오잖아요. 잉글랜드.
4: 그렇죠. 잉글랜드 정확하게
7: 잉글랜드 응원하고 네. 또 대한민국도 응원하고 너무 좋아요.
4: 대한민국이랑 잉글랜드랑 붙으면 어디 응원해요?
7: 이런 질문 하지 마요.
4: 왜 하지 마?

0: 왜 하지 마?
1: 아,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붙었어요. 8강에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잉글랜드 응원하게 됐어요.
0: 아, 당연히 자기 미안해요. 고향을 응원을 해야지.
1: 아, 근데 어머니도 한국 사람인데 저도 약간 배신감 느꼈어요. 좀 죄책감.
0: 아, 그럴 수는 있겠다. 네. 네.
1: 어쩔 수 없어요.
0: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똑같은 축구인데.
1: 네.
0: 영국은 왜 풋볼이라고 하고 미국은 사커라고 하고 이거 무슨 차이죠?
1: 아우, 진짜 짜증나는 약간 그 차이점인데. 네. 미국은 미식 축구 있으니까 American football.
0: 네.
1: 그래서 그쪽에서 풋볼 하면 그 스포츠를 의미하니까.
0: 네네, 그 다른 거죠.
1: 다른 단어를 쓰는 거야. 네. 미국 사람한테 풋볼 하면 진짜 손으로 던지는 그 그렇죠, 스포츠 그렇죠. 의미하니까.
0: 네.
1: 근데 전 세계 거의 다 풋볼이라고 하고 미국, 뭐 캐나다 아마 한 나라 더 사커라고 했는데 풋볼만 기억하면 돼요. 발로 했잖아요. 풋으로 했잖아요.
0: 아, 근데 우리는 사커로 알고 있어요. 팔로차 사커. 팔로차 사커.
1: No way. 그렇게 하지 마요. 그래서 우승 못했어요.
0: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1: 아니, 사커라고 부르는 나라 우승한 적 없어요. 팩트예요.
0: 팩트. 우리는 축구죠, 축구.
1: 네, 그래요. 네.
0: 아니, 잉글랜드 이번에 조편성 어때요?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나쁘지 않은. 내일 첫 경기해요. 우리 아직 경기 안 뛰었어요.
0: 그러니까 내일이라더라고. 근데 나라는 알 거 아니에요. 크로아티아가 버티고 있던데.
1: 크로아티아가 좋은데 선수가 많이 늙었어요. 약간 호날두, 메시, 필처럼 거의 40세 있는 선수도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겠죠.
0: 늙어도 축구는 열심히 네. 뛰기만 해서 되는 스포츠는 아닙니다. 이게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게 또 크로아티아의 모드리치가 또 있잖아요. 마지막 경기 한다고.
1: 지금 거의 할아버지예요.
0: 아니, 마지막 경기 한다고 지금 불사를 거래요.
1: 에이, 부상 당할 수도 있고 그냥 살살 뛰면 돼요.
0: 아니 왜 남의 선수들 부상을 유도하고.
1: 부상 당하지 말라고 살살 뛰라고.
0: 가나와 파나마도 있다고 하네요.
1: 우리 조 1위 해야죠.
0: 뭐 어떻게 우승까지 노려봅니까?
1: 무조건 지금 딱 60년 전에 그 첫 뛰자 마지막 우승했어요. 그래서 올해 또 우승. 왜 이렇게 안 믿어요?
0: 개인적으로 한판 붙었으면 좋겠네요. 한국이랑 저기 잉글랜드랑 해가지고
1: 붙을 수 있어요. 잘하면 16강인가? 저기서 붙을 수 있어요.
0: 진짜 한판 붙어가지고 우리 저기 뭐야 황제 파워에 나와가지고 한번 설전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한번 덤벼볼까요?
0: 네, 아 뭐 좋죠. 아, 우리는 물러섬 없습니다. 네.
1: Come on.
0: 자, 오늘도 문제 네. 받았죠?
1: 받았죠.
0: 자, 우리 오늘은 노래로 붙읍시다. 어때요?
1: 네. 오케이.
0: 느낌이 어땠어요? 이거 노래 듣고.
1: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0: 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기억나는 대로 네. 흥얼거려 주시면 됩니다. 준비됐죠? 오케이. 자, 네. 여러분 1차 힌트입니다.
1: 인트로 부분.
0: 인트로 출발.
1: 오케이.

0: 어때요?
1: 피터.
0: 약간 별이 빛나는 밤 상상되지 않나요?
1: 아니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진짜 흉가에 온 것 같았어요.
0: 약간 아름다운 분위기죠.
1: 노래가 너무 을씨년스럽고 너무 무서워요. 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쇳소리도 좀 섞였던데 목이 좀 성대가 좀
0: 오늘 하이노트 안 되네요. 원래 잘 되죠. 근데 오늘은 조금 네, 무리했어요. 축구 응원하다가요.
1: 아 응원하다 목소리가 살짝 쉬었군요.
0: 대한민국 UPS 코리아 하다가. 네.
1: 아 지금 8993님께서 이게 무슨 잉글랜드 실책골 넣는 소린가라고 해주셨어요.
0: 정답은 많이 들어오고 있죠.
1: 무슨 말하는 거예요? 실책골 넣는 소린가라고 지금 사람들이 아예 감을 못 잡고 있다니까요.
0: 오케이 그러면 약간 그 가사 부분. 들어가는 부분부터 네,
1: 조금 더 기억을 되살려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0: 네.
1: 출발.
0: 알죠. 이제 알죠.
1: 피터. 아, 나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피터.
0: 네.
1: 아, 제 지금 술 한 4차 끝나고 전봇대 밑에 꾸겨져 있는 부장님 같아요. 오바이트 하기 직전에. 정답이 아니, 왔어?
0: 그거 진짜 매력이죠. 그런 부장님이 매력이에요. 거 봐요.
1: 우리 청취자분들이 진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지금 듣고 있는데 정답이 한 개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많이 오고 있대요.
0: 그게 어디 있어요?
1: 지금 많이 네. 오고 있대요.

0: 아, 많이 오겠죠. 제 아니, 노래 근데... 실력도 어떤데요?
1: 아니 근데 이걸 듣고 정답을 맞춘 사람도 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0: 어 진짜 그런 천재 귀 가지고 있나 봐요.
1: 자 민트의 초코빼님께서 끌어내라고 해놨고요. 장영민님께서 피터 제발 제발 그만이라고.
0: 왜 그만? 아 너무 많은 사람 맞출까봐.
1: 네 이번에는 네. 저 기억나는 네. 가사가 있으면 가사를 좀 넣어서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오케이.
1: 아무래도
0: 좋아요.
1: 지금 정답이 네. 막 100개씩 쏟아지고 이러지 않거든요.
0: 아 오케이. 지금 한 코러스 뭐... 부분 제일 유명한 부분.
1: 아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마지막 3차 힌트.
0: 네.
1: 출발. 피터.
0: 예.
1: 똑바로 안 할 거예요, 피터?
0: 네?
1: 피터 왜 아까랑 1차랑 똑같잖아요, 이거 지금.
0: 아니에요. 이거 아니, 절대 안 똑같은데요.
1: 아, 1, 2, 3차가 다 똑같잖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0: 완전 다른 쪽인데. 근데 솔직히 다음 라인 제가 하고 싶은
1: 오케이.
0: 말이었어요.
1: 오케이, 다음 라인.
0: 그, 아니, 그냥 말로 할게요.
1: 오케이.
0: 또박또박하게. 용서해 주세요. 그게 바로 다음 라인이었어요.
1: 용서해 주세요?
0: 네, 용서해 주세요.
1: 아, 이게 힌트이자 다음 가사입니까?
0: 네네네.
1: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0: 진짜 구하고 싶어요. 용서 구하고 있어. 오늘은
1: 아, 지금 용서 구하고 죄송, 있어요?
0: 죄송했어요.
1: 네. 역대급 난이도를 자랑하는 자 네. 오늘 노래였습니다.
0: 네.
1: 자 일단 피터의 신들린 노래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힌트 하나만 더 주고 가면 안 되나?
0: 오케이. 타이틀은
1: 네.
0: Stop Moon의 반대말.
1: 뭐라고요?
0: Stop Moon.
1: Stop Moon?
0: Stop. 멈춰.
1: 아,
0: moon, 달. 네.
1: 멈춘 달의 반대말.
0: 네.
1: 아,
0: 반대말.
1: 진짜 이거. 초등학교 유치원 영어 학원에서 나올 법한 퀴즈네요.
0: 재밌지 너무.
1: 네, 아 좋습니다. 아니 근데 아주 좋은 힌트였다. 일단
0: 네.
1: 피터 전화 끊지 말고 대기.
0: 네 알겠습니다.
1: 자 여러분 다들 잘 들으셨죠? 마지막 힌트가 스탑 그리고 문이었습니다. 이 두 단어의 반대말을 순서대로 이어붙이면 이 노래가 나오고 용서해 주세요. 네 용서해 주세요. 노래방 3대 금지곡으로 선정된 노래입니다. 네, 영국 사람 피터 빈트 씨가 30분 전에 들은 K-POP 한 곡을 방금 흥얼거렸습니다. 자, 과연 어떤 K-POP 노래를 들으면서 흥얼거렸는지 방금 들으신 노래 제목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고요. 윤세환님 정답 잉글랜드 져서 우는 소리. 황은하님 도저히 모르겠다. 수능보다 어려워. 그럴 수 있죠. 수능보다 어렵지만 우리가 그냥 힌트를 후하게 넉넉하게 드려버리니까 자 스탑 문 네 요거를 반대말을 잘 생각해서 이어 붙여보십시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언니스 랄랄라송.

0: 공항 옆에 그럼 가드 한 번만 바꿔주실래요?
1: 아 지금 짐 붙이고 있어요. 그 집 안에 그 좋은 기운 월드컵 한국 선수들한테 네네. 보내고 있어요. 지금 되게 중요해요. 전화 바꾸면 안 된대요.
0: 아 그래요?
1: 네네네.
0: 네, 지켜드리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아, 항상 이 순간만 되면 피터가 전화 끊고 집에 갔을까봐 긴장이 돼서 그래요. 혹시나 깜빡하고. 오늘 불러준 노래 다시 기억나죠?
1: 당연히 나죠.
0: 다시 한 번만 흥얼거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됐죠?
1: 네.
0: 큐!
1: 어디 있노요 내 얘기 좀 들으시나요.
0: 좋습니다. 좋아요. 피터.
1: 좋죠.
0: 네. 네. 어, 갑자기 멀쩡하게 돌아오니까 또 이상하네요. 진짜.
1: 너무 잘하죠.
0: 아니, 어떻게 노래를 그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멀쩡하게 또 돌아왔어요.
1: 자,
0: 정답을 공개해 주시죠. 피터 어떤 노래였죠?
1: 바로 임재범의 고해.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0: 아, 피터 그
1: 죄송해요.
0: 아 이렇게 애원하는데 용서를 안 해줄 수가 없네요, 피터.
1: 네, 임재범 노래 조금 난이도가 너무 어렵네요.
0: 아 근데 애절함 같은 경우는 피터가 임재범 씨보다 훨씬 더 앞섰습니다.
1: 아 그럼요.
0: 진짜로 그 목숨을 구걸하는 것 같았어요. 어떤
1: 저는 황디를 위해서죠.
0: 네, 아, 영국의 못된 귀족에게 잡혀서. 목숨을 구걸하는 그 평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1: 그거 상상하면서 불렀어요. 어떻게 알았죠?
0: 아, 드러났어요, 피터.
1: 와우.
0: 아, 최경옥님께서 피터 쌤 코 한 번만 풀게 해주세요. 제발 해줬고요. 최성주님은 피터가 피토하는데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해주셨어요.
1: 어, 노력을 다 하는 거죠. 피토까지 하니까.
0: 아 이거 애칭으로 피토 괜찮은데요, 피토?
1: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0: 피를 토하는 장법의 피터. 피토.
1: 너무 좋아요. 네, 네. 이름 바꿀게요.
0: 네. 최은숙님 피터의 이 노래 듣고는 용서하기 힘들겠다고.
1: 그래서 노래방 못 가요 요즘.
0: 아 그래요? 노래방 못 갑니까?
1: 소문이 났어요. 제가 너무 못 부른다고 사람들이 이거 듣고 안 가져요.
0: 저는 황은아님의 의견에 찬성입니다. 노래가 정말 슬프게 들린다고.
1: 어, 그거 봐요.
0: 오히려.
1: 감정이 중요하죠.
0: 네, 사람이 진짜로 간절하면 막 목에 음이탈도 나고 하잖아요. 그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우리 피터.
1: 누구나 그거 할 수 없어요.
0: 아, 근데 이 노래를 알고 있어요?
1: 잘 몰랐어요. 임재범 노래 조금 비슷비슷한 느낌도 있으니까.
0: 이 한국에서 이 한국에서 그 마음에 드는 여성한테 좀 어필하려고 많이들 부르는 어. 노래예요.
1: 근데 이 타이틀가 진짜 가라 해 그 위에 있는 해 그런 뜻 아니죠?
0: 아니요. 고백한다. 아니요. 고백한다.
1: 죄송합니다.
0: 네, 피터 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자고요.
1: See you next time. Bye bye.
0: Bye bye.
1: 네.
0: 자 당첨자 빠르게 발표합니다. 7874님, 9845님, 허동진님, 정주현님 축하드립니다. 자 저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도.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SBS 생활정보.
7: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익숙한 속담이죠? 아무 경험 없는 사람이 철없이 덤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하룻강아지는 정말 태어난 지 하루 된 강아지를 말할까요? 하룻강아지는 원래 하릅강아지에서 온 말이라고 해요. 여기서 하릅은 동물의 나이를 셀 때 쓰는 제주 방언으로 한 살을 뜻하는 말이라 원래는 한 살 된 어린 강아지를 말합니다. 시간이 흘러 하릅은 하룻으로 바뀌었고 지금처럼 쓰이게 된 거죠.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속담에도 살면서 써온 오래된 말의 흔적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이 왕자 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 때 진행시켜.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6: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내일로요.
9: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9: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회사 간식 서랍을 비밀 금고 열듯이 살짝 열고 계시는데요. 소리 날까봐 어금니로 조심히 씹으시는데 다 들립니다. 네, 사연 받았습니다. 6555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버지가 수박 농사를 하셔서 농사일을 도우러 왔어요. 수박은 그냥 크게만 두면 안 되고 주기적으로 방향을 돌려줘야 골고루 익고 더 달달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 밭에 수박 절반을 열심히 돌려놨는데 문제는 이따 저녁에 남은 반을 마저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수박을 너무 오래 봤더니 이제는 동그란 것만 보면 다 수박으로 보여요. 지금 보라로 동글동글한 빵디 얼굴을 보는데 괜히 줄무늬가 보이는 것 같고 오늘 하필 제가 옷을 또 가서 슬쩍 한번 굴려보고 싶네요. 빵디, 저녁에 남은 수박 무사히 돌릴 수 있게 거기 계신 수박, 아니 수박 닮은 빵디가 응원 한마디 사주세요. 네, 오늘은 수박 굴리고 있는 6555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잘 오셨나요? 수박처럼 동글동글하고 수박 줄무늬 같은 옷을 입고 온 저에게 잘 오셨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수박 농사를 지을 때 그냥 방치해두면 지가 알아서 동글동글해지고 맛있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기들 재우듯이 이렇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를, 이야, 이게 진짜 정성이네요. 정성이에요. 이 정성에 비하면 진짜 수박 가격이, 이야, 좋은 가격으로 수박을 먹게 해주셔서 우리 농부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우리 수박들이 무럭무럭 주렁주렁 자라야겠죠? 그래서 주렁주렁 무럭무럭 빔도 쏘겠습니다. 주렁주렁 무럭무럭 자라나라 빔. 네, 6555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네, 부모님은 이것도 군말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자식 키우셨잖아요. 네,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 저희가 신나는 음악으로, 선물과 음악으로 힘을 드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마침 제가 오늘 프란츠 퍼디난드의 러브 일루미네이션 신나는 노래 선곡해놨으니까 선물과 함께 음악도 보내드립니다. 음악 들을게요. 프란츠 퍼디난드 러브 일루미네이션.

시작. 오른팔 왼팔 머리 머리 배 배 엉덩이 엉덩이 오른팔 왼팔 머리 머리 배 배 엉덩이 엉덩이. 아, 이 박자가 딱 맞네요. 이 동작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대박입니다. YMCA, YMCA하고 쌍벽이죠? 다음 곡도 갑니다. 아마 오락실 좀 다니신 분들 이 노래 아실 거예요. 스마일의

0: 잊혀 추억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죠. 1274님 빵디 느낌대로
1: 진행시켜 한마디.
2: 여보 망자리 한 장 있어.
0: 김동준님 또 사족 보행 좀 나온다. 아니요 다음 곡들 다음 곡이 사실 저는 제가 오락실에서 가장 많이 봤던 곡입니다. 다음 곡은 여러분 펌프와 DDR을 안 하고 배길 수가 없어요. 정주현님 DDR TV 연결해서 장판 춤추기 그런 추억들 다들 있지. 다음 곡입니다. 저는 다음 곡이에요. 신지현님 영등포 오락실에서 펌프 DDR 많이 했어요.

이때 늦었어요. 어. 여고생들 한번 봐주고 다시. 지금 여고생들이 저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얘들 머리 한번. 얘들아 어때? 나 고인데 몇 살이니? 대학생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야. 나 진짜 이거 못하겠다.

0: 탑승해서 인기가 많아지고 싶었어. 여고생들한테 박수 받고 싶었어.
1: 뭔지 형님, 빵디 신내렸나요?
0: 그래, 나 신내렸다. 한 번 더. 이거 그대로 들어주세요. 디디야 그대로 해보게.

0: 包。啊，大力，你大力。啊！
1: 七零零八零，演一下，擦擦下脚。七三五三零，还三九七四啊，不，一个劲，一个劲。

0: 거죠. 제발 헤이
1: 아 정말 이 노래 컴플 하니까 되게 안 끝나네요.
0: 없어져 없어져.
1: 다음은 이 노래 다음은 펌프 DDR 초고수들이 했던 노래입니다. 이게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이거 하는 형들 여자들한테 인기 겁나 많았습니다. 가자 잭스키스 잭스키스 컴백. 아 나도 바람을 한번 갈라보고 싶은데 형들은 정말 잘했어요. 이거 멋있었어. 막 베이비하고 윈드미라고 난리였습니다.

0: 이게 초급 난이도구나. 원래 이거 고수들 이걸로 안 하는데.
1: 아, 드디어 재밌네요.

0: 골라서 그 위에 거 이상한 알 수 없는 막 울트라 이런 걸 골라서 난리 부르스르셔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념갈비 먹을 때 숯불 구이 하잖아. 그 숯불 위에 세워놓으면 사람이 그렇게 바로 움직일 거야. 바바바바바박. 황은하님 하드모드로 해야 해요. 정답
1: 좋았어.
0: 7242님 많이 뛰었으니까 고칼로리 점액주. 그렇다면 오늘 점액주는 스파게티 피자로 7 2

0: 다 같이 한번 컴백 해볼까요?
1: 컴백!
0: 자, 이제 회사 끝났으니까 집으로! 집으로! 컴백! 7097. 저거 봐, 저거 봐. 숨

0: 뉴스룸 순천 뉴코어에서 장판 펌프 사서 집에서 했었습니다. 아따 동네 주민이 왔구만. 소민이 반갑더라고. 더놀라하게 최유진님 순차하시는 것 같은데 쓰러지시는 거 아니에요? 정도로 또 제가 쓰러질 제가 아닙니다. 네? 아시죠?
1: 그렇지 이겁니다. 이거예요. 제가 말한 거 바로 최유진님
0: 하드모드의 2배속이 정상
1: 바로 이겁니다. 8576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0: 아주 좋습니다. 펌프의 잭스키스 컴백 레시피를 알려준 8576님 감사.
2: 마음을 배가 너무 재밌어요.
1: 체키드
0: 아 근데 이거 아 펌프 재밌다. 펌프 좀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가님이 말이죠 너튜브로 펌프를 틀어준다 이거 맞춰서 하는데 야 그때 그 시절에 제가 부끄러워서 못했던 아 그 펌프 감성이 되살아나네요. 1209님 전 타샤니 경고 무지하게 연습했다지요. 크크크 그래 이거 힙합 바지 입고 어? 여자 여학생들은 이거 했어요. 정말 막 하면서 이거는 근데 이것도 은근히 느려서 쉬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스텝을 되게 힘차게 밟았어요. 이렇게 힘차게 기억이 나네요. 왜냐하면 저는 오락실에서 하루 종일 살았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너무 재밌네요. 8509님 앙 마무리는 터킹 진곡이죠. 아 이거는 서서 하시는 분 못 봤어요. 뒤에 봉 잡고. 자 여러분 또 즐거웠죠? 우리 또 옛날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오늘도 행복한 퇴근길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오늘 끝곡 미도와 파라솔 너에게는 나에게는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기까지.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서머네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긴 담벼락에 초록 이파리들이 하나 둘 뻗어가더니 어느새 주홍빛으로 물이 듭니다. 능소화, 능가할 능, 하늘

꽃화, 하늘을 능가하는 꽃. 뜨거운 태양 아래 하늘을 향해 잘도 피워냈죠. 이 꽃은 한입 한입 시들지 않아요. 싱싱함을 간직한 채 송이채로 툭, 그리곤 또 피고 다시 또 핍니다. 지치지 않는 생명력, 미련 없는 끝맺음 담고 싶네요.

페퍼톤스 공원 여행 박소현의 러브게임 수요일 첫 곡이었고요.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무 올란송 DJ 박소현입니다. 이강욱님 능소화가 그런 뜻이었어요. 저는 꼭 유럽 쪽에 프랑스 쪽에 꽃 같았는데 능소화 능소화 농소화 이렇게 되는 거죠. 5086님 담벼락에 능소화 펴서 너무 예뻐요. 귀족꽃이라고 들어서 그런가 자태가 남달라요. 옛날에 그 양반집의 담에 담벼락에 그렇게 많이 심었던 꽃이 바로 이 능소화라고 합니다. 동네 골목 담벼락 같은 데도 많죠.

0: 하지만 요즘에는 능수와 명소도 많이 있어서 여러분 서울에는 뚝섬 한강공원에 길게 능수화가 핀 그 벽이 있어서 능수화 폭포라고도 부릅니다. 검색창에 능수화 폭포 뚝섬 검색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창덕궁 능수화도 검색하시면 또 직접 가서 보면 제일 좋지만 여러분 둘러보면 참 안 예쁜 곳이 없네요. 예, 그래서 오늘 주제 오늘의 풍경 받아볼게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풍경 마치 사진으로 보듯 자세하게 묘사해서 보내주세요. 뭐 꽃도 좋고 하늘도 좋고 지나가는 아이들도 좋고 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풍경들을 그림 그리듯 말로 잘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생생하게 오늘의 풍경이 주제입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시면 되고요. 김유미님 라송 보라 왔어요. 오늘은 새콤달콤 레몬이네요. 제가 오늘 예, 레몬 컬러 노란색 니트를 입었습니다. 오늘 3, 4부에 신곡을 들고 우리 재아 씨가 찾아옵니다. 예, 재아 씨 맞이. 예, 레몬처럼 좀 상큼하게 맞아보려고 레몬 컬러 니트를 입어봤습니다. 3, 4부에는 러브 119 함께합니다. 이진혁 그리고 신곡을 가지고 찾아오는 재아 두 분과 함께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3: 리아야, 놀러 갈게.
2: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3: 리아야, 함께하자.
2: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3: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0: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9: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0: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9: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네가 좋아.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있는 곡입니다. 아이들부터 예, 많은 영상에 이 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성건 네가 좋아. 7042님 신청곡이었어요. 우리 가족 쿠키라며 쿠키를 만들어 놓고 동생과 함께 아빠 엄마의 퇴근을 기다리는 예쁜 딸내미 사랑스런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곡이라고. 우리 가족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너무 귀여워요. 쿠키를 솜씨가 있어요. 잘 만들었습니다. 컬러도 올리브 컬러, 초콜릿 컬러, 베이지 컬러.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도 솜씨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너무 잘 만들, 너무 귀엽습니다. 최성건의 네가 좋아. 예. 넥타이 딱 맨 그 거북이는 아버지 거북이고, 그렇죠? 엄마는 리본을 딱 초콜릿 컬러로. 그러니까 이게 참 센스에, 그래서 재능이라는 게 있나 봐요, 여러분. 아, 너무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최성건의 네가 좋아 이어드렸습니다.

똑같은 풍경도 내 기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법이죠. 지금의 풍경은 흑백인가요? 파스텔 톤인가요? 오늘의 기분으로 그려봅니다. 오늘의 풍경! 3521님, 제 눈앞의 풍경은요. 오전에 널어놓은 알록달록 여러 개의 빨래가 가득하고 화이트색 라디오에서 러브게임이 크게 들려오고 있어요. 아, 영화의 한 장면 아닌가요? 요즘에 다 건조기에다 빨래를 건조시키는데 이렇게 알록달록 여러 색의 빨래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너무 낭만적입니다. 4566님, 카페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네요. 이제 퇴근하는 사람들인 듯 휴대폰을 보거나 옆 사람과 이야기하며 이동하네요. 335 모여가기 하고 혼자 가기도 하고 뭔가 모를 평화로움이 느껴집니다. 하, 퇴근길. 예. 저하고는 좀 다른 퇴근길이지만 항상 이런 모습 속에 제 모습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6174님, 지금 차 안에서 바라보는 풍경입니다. 앞쪽으로는 도로가 시원하게 뻗어 있고 하늘에는 해가

하얗은 구름 뒤로 은은하게 떠 있고 길 양옆에는 울창한 나무가 늘어져 있고 왼쪽에는 작은 집들 그리고 들판이요. 들판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고층 아파트들이 우뚝 솟아 도시적인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고요. 여름 저녁의 석양이 하늘과 도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하루의 끝자락에 느껴지는 여유와 낭만을 선사하는 풍경입니다. 아니 이거 제가 소설 읽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이거 어느 동네예요? 예, 인증샷이 왔나요? 어느 동네인지 너무너무 궁금해집니다. 뭐, 너무 좋은 곳인데요. 9218님 광안리 바다에 나와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덥지는 않은데 습도가 높아요. 아, 푸른 하늘과 더 푸른 바다와 파도 소리에 조만간 피서객들이 모이겠어요. 지금도 수영하는 분이 있어서 부산 사람으로서는 신기합니다. 특히 비키니 입고 계시고 선베드에 파라솔 없이 선탠 즐기는 것도 대단해 보이네요. 여러분 이거는 인증샷이 왔는데 그냥 포스터. 예, 정말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너무 좋아 보이네요. 도심의 건물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여기는 여름이네요 진짜. 듀스 여름 안에서 이어집니다.

아, 파도 소리 들으니까 저도 바다 가고 싶네요. 여름 안에서 뉴스였습니다. 0100님, 저의 퇴근길 풍경 묘사해 볼게요. 저는 주택가 사이를 통과해서 이동합니다. 왼편에 빨간 벽돌로 된 담장 위에 고양이 밥그릇 두 개가 있습니다. 사료 그릇과 물그릇이 있고 노란 치즈. 어미 고양이가 태어난 지 1, 2개월 된 새끼 고양이와 함께 담벼락에서 밥을 먹고 있네요. 제가 지나가니 살짝 놀라며 경계 모드에 들어갑니다. 아니, 우리 솔방울들은 모두 작가예요. 예, 이 정도 필력이면은 다 인정입니다. 인정. 4648님, 저는 농원에서 마무리하는 중인데 옆집 할머니 밭에 콩잎과 옥수수가 너무나 잘 크고 있어서 제 기분이 다 좋아집니다. 옥수수 술이 빨갛게 익어가고 가끔 바람 불 땐 옥수수 잎 스치는 소리가 시원하게 들려옵니다. 나 이런 데 살고 싶어요. 나 정말 이런 데서 일주일만 퇴근길을 맞이해봤으면 좋겠어. 4648님 너무 부럽습니다. 이분께 선물 갑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이 굉장히 삭막하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상당히 좋은 곳에서 퇴근길을 보내고 계시네요. 차설주님, 라송 이런 풍경 되나요? 지금 회사 사무실 분위기가 너무 살벌하고 응? 퇴근 직전엔 고성도 오가서 저녁 전인데도 체한 것 같아요. 이야, 이건 또 너무 빡빡한 풍경인데 사실 근데 좀 아니 왜 이렇게 됐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아유 정말 고성이 오가면 사람이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리면서 그저 빨리 퇴근해야 돼. 퇴근하고 나서도 심장이 벌렁거리잖아요. 차설주님께 선물 갑니다. 소랑과 안녕하신가영이 함께한 그리고 너 이어집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매일 사용하는 전기가 홍수, 가뭄과 같은 물 문제와 깊이 닿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물이 냉각에 쓰이고 온실가스가 배출돼서 기후변화를 악화시킵니다. 거창한 실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전력 소모가 많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전력 피크 시간대엔 전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또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거나 전등을 끄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물 문제를 해결하는 큰 힘이 됩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3: 매출.
2: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5: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으니 위의 기운을 고르게 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 설사를 먹게 하며 기운을 돋우고 번뇨를 없앤다. 늦게 거둔 백미가 더욱 좋다. 바로 쌀에 대한 기록인데요. 예로부터 쌀은 소화기 질환을 가진 허약한 체질의 환자에게 훌륭한 식이요법이자 약재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쌀은 밀가루나 다른 곡류에 비해 소화 흡수율이 높고 속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특히 쌀을 곱게 갈고 우유를 넣어 끓인 타락죽은 수락관이 아닌 내의원에서 직접 만들어 왕에게 올렸다니까요. 쌀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보약과도 같은 귀한 식재료인 셈입니다. 이 캠페인은 농업농

네, 법칙. 전 비혼주의자입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초면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뭐야? 이럴 거면 소개팅은 왜 나왔어? 결혼 정년기를 넘겨도 한참 넘긴 나이에 소개팅을 나오면서 이런 자세 이해가 안 갔죠. 머리로는요. 한데 제 마음은 이 남자 너무 괜찮네.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미 이 남자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첫눈에 반한 게 죄라고 그렇게 결혼 기약이 없는 늦은 연애를 시작한 우리. 제 나이 37, 그의 나이 39에 시작된 연애는 풋풋함은 없어도 매일이 설레고 달콤했습니다. 가끔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만남이 불안하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가 마냥 좋으니까 오늘 행복하면 됐다.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랑을 쌓아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그때만 해도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땐데요. 친구를 만나고 온 그가 대뜸 자기 내 친구랑 데이트 했었어요. 이러는 겁니다. 뭔 소린가 싶어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때는 10년 전 그때도 소개팅이 잡혔는데요. 미리 연락처를 건네고 기다리는데 정작 연락이 온 사람은 원래 만나기로 했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아, 실은 제 친구가 나가기로 한 건데 소개받기 싫다고 해서 제가 대신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매너냐고요. 자기가 생각이 없으면 차라리 거절을 하든가 마음대로 내 번호를 주고 받고. 너무 화가 났지만 대신 미안해하는 그 앞에서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어서 몇 번 데이트를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남친 친구였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때 그 무례하게 번호를 넘겼던 당사자가 지금의 남자친구였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래요? 아, 나 그때 얼마나 기분 나빴었는지 알아요? 지금 생각해도 또 열받네. 아, 미안해요. 아, 그때는 지금보다 더 결혼 생각도 여자 생각도 없었거든요. 나는 싫다는데 자꾸 주위에서 밀어붙이니까 욕먹더라도 싫은 건 싫다 하자 그 생각뿐이었어요. 듣고 보니 그 입장도 이해는 갔죠. 그래서 지금은 뭐 생각이 좀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처음 알았네요. 하지만 결혼은 행복하고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결혼만은 거부했던 남자. 그 속을 알기에 저는 보채지 않았습니다. 지금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가 먼저 말했죠. 우리 결혼할까? 우리의 사랑을 위해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했고 그렇게 우리는 4년을 연애한 뒤 올해로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가끔 남편은 물어요. 그때 착한 내 친구 만났으면 결혼도 더 빨리 하고 좋았을 텐데 후회하지 않냐고.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행복하니까요.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과거의 인연이 어땠든 미래의 그림이 어떻든

16개월 된 아이 인증샷도 왔는데 오래오래 결혼 3주년 행복했던 이 저녁을 기억해 주시고 예, 두 분의 사랑의 또 러브게임 추억도 오래오래 함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현선님 정말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인연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인공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10년 전 소개팅에서 이게 굉장히 좀 드라마적인 시작이었는데 너무 재미있는 러브스토리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또 18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인생 제2막을 시작하신다는데 새로운 일도 파이팅입니다. 카더가든의 해피엔딩 준비했고요. 이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갑니다. 주간베스트 후보에 오르시고요.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 편하게 올려주시고 이렇게 뭐 결혼 3주년이다 이런 특별한 이벤트 뭐 남편의 생일이다 하면은 미리 좀 여러분 사연 주시면 저희가 날짜를 맞춰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주시면 예 미리 주시면 맞춰보겠습니다. 김승호님 저도 비혼주의였다가 27살에 결혼했어요. 아니 비혼주의를 하지 마요. 예, 너무 짧게 하셨네. 27살에 결혼이라니 요즘 너무하네 진짜 이분들. 예, 비혼주의는 안 하는 걸로. 카더가든입니다. 해피엔딩.

0: 하이수연 나는 달라를 이어드렸습니다. 재하 씨와 3, 4부에 함께할 텐데 여러분, 예, 재하 씨가 남달라요. 나는 달라. 저, SNS 하시는 분들은 박수연의 러브게임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러브게임 1077인데요. 미리 사진을 좀 공개해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정말 이런 열정. 나는 재하 씨 진짜 방송에서는 우리가 또 오랜만에 함께하는데 이런 에너지가 너무 예, 놀랍습니다. 우리 재하 씨가 여러분 깜짝 놀랄만한 보는 라디오 보시면 아니 재하 씨가 맞나 이럴 정도로 예, 누구세요 할 정도로 변신을 하고 왔습니다. 예, 나는 달라 들으면서 재하 씨 얼굴을 봤는데요. 3, 4부에 우리 이진혁 재하가 함께하는 러브 119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수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5: 매콤 누룽지 팝.
6: 하나 먹으면 계속 먹고 싶은
5: 매콤
6: 매콤한 누룽지 팝. 매콤 고소 바삭 짭짤.

0: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비빔밥.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4: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3: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레노,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6: 르노.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5030님, 아내의 전폭적인 지지 덕에 소방공무원 시험 5개월 만에 합격하고 소방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오늘 하늘이 특히 더 맑고 좋아서 아내와 걷는 이 길이 너무 행복해요. 5개월 만에 합격. 축하드리고 축하 선물 갑니다. 앞으로 길 걸으면서 러브게임 또 종종 들어주세요. 이 사연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예, CN블루의 사랑빛 준비했거든요. 마침 또 9110님도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 가사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이 곡 듣고 잠시 후 예, 러브119 보는 라디오 들어와주세요. 오늘 스페셜 게스트 재아 그리고 이진혁 씨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미선입니다. 최근 달성한 KLPGA 투어 우승은 제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보기 없이 경기 내내 선두를 지키며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흔들림 없는 티샷으로 코스를 공략한 게 우승 비결 중 하나였죠. 안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필드에서 한 번의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스트론과 함께 완전한 안전을 말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건 진짜 안전이 아니니까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카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인싸.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워.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미음 디귿. 연애할 때 남녀 사이의 미묘한 심리전을 뜻하는 단어로 이것을 적당히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도 이걸 하는데요. 퇴근길 만원버스를 탈까 말까, 야식을 먹을까 말까,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밀고 당기기의 줄임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미음 디귿으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바이브 첸 헤이즈가 함께한 썸타였습니다. 오늘 정답은 밀당이었는데요. 박태영님, 해본 적은 없지만 고수님들 밀당 어찌 하는 건가요? 7420님, 결혼 30년 차인데 밀당 중인 듯. 오! 그리고 7360님까지 세 분께 선물 갑니다. 미음 디귿으로 만두가 왔어요. 오늘의 야식은 만두라며 4069님 주셨고요.

0: 7282님이 만담을 주셨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이 뜻을 알까요? 만담. 요즘에 그 너튜브에 만담쇼가 있기 때문에 압니다. 예, 그 이재율 씨랑 곽범 씨 이런 분들. 예, 만담쇼. 1989님 목동이 되네요. 언니는 목동, 나는 수완. 오은주님 목돈이 됩니다. 목돈. 필요하대요. 여행 가려면. 1536님 명동. 명동에서 썸 좀 타서 밀당이란 걸 하고 싶다라는 바람과 함께 또 명동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요. 7282님 그리고 1989님 두 분께 선물 갑니다. 잠시 후에는 재하 씨 스페셜 게스트 재하 씨 함께합니다.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꼭이요. 그리고 이진혁 씨 늘 이 자리를 빛내주는 이진혁과 함께하는 러브 119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6: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5: 하이마트로 가요.
6: 가정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8: 메디솔라.
9: 숙면 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0: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11: 지긋지긋 무조맨
12: 티 어실 원스야
11: 딱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에 필수품.

0: 사랑에 깨지고 다치고 아픈가요?
1: 이리 와요. 우리가 후해줄게요. 세상 모든 사랑에 응급진료실 러브 119. 박사님 러브캠 공식 연애 주치 이진혁 씨 어서 오세요.
2: 예, 네. 안녕하세요.
1: 자, 그리고 오늘 여기 우리 연애 모지리들을 일깨워 주고자 스페셜 게스트 초빙 교수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제 로맨스 하면 그녀에게 맡겨 주세요. 짠 수업키스 연애학 전공 스킨십 부전공 은 아니지만 아무튼 초빙 교수 부하걸 재아. 예! 들어와 들어와 재아 씨. 오, 반갑습니다.
3: 네, 반가워요.
1: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미쿡 언니가 돼가지고 아, 나 깜짝 놀랐잖아요. 나 화장실에서
3: 어머 그러니까요.
1: 너무 놀랐죠 재아 씨를 보고.
3: 그래서 덥석 누가 안 와서 깜짝 놀랐어요.

0: 내가 너무 뒤에 모습 네. 멋있어서 지금 제아씨를 안아버렸어요.
1: 제아 멋있다 이러면서.
0: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은주님이 제아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최은숙님 헐리우드에서 온 배우 같아요.
1: 정확해요. 그 컨셉이에요.
0: 그렇죠. 그 미국 언니 LA 쪽 언니 이쪽 저 동부 보스턴 쪽 이쪽 아니고 여러분 워싱턴 오. 쪽 아니고 그죠. 이쪽
1: 네. 예. 볕이 좋은 곳.
0: 그렇죠. 볕이 좋은 캘리포니아주 이쪽 예 그쪽. 아니 근데 어떻게 네. 이렇게 또 변신을 하게 되셨는지.
1: 아 곡이 곡인지라 노래 따라가다 보니까 그쵸.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아,
0: 그죠, 그죠. 곡 제목이 로맨스입니다.
1: 로맨스.
0: 로맨스. 아니 근데 왜 갑자기 로맨스? 뭐 특별한 로맨스가 없었잖아요.
1: 아 언니 로맨스 없으면 로맨스란 제목 쓰면 안 됩니까?
2: 아 역시 저희 DJ님이시라.
0: 아 그게 역시. 아니라 무슨
1: 뭐. 그 로맨스가 네. 사실 사랑 로맨스일 수도 있는데 낭만. 네. 아, Give me the romance. 아, 누군가에게는 뭐 음식이 될 수도 있겠고 강아지일 수도 있겠고 아~ 뭐 이거 그때 그 시절의 향기 네. 어떤 바이브 네, 막 네, 이런 네. 느낌으로
2: 그래서 누나한테는 그때 그 시절 이런 미국 시절의 네. 그게 향기인 거예요?
1: 우리 90년 언니아들 보고 아~ 영감을 많이 받았잖아요 저희가.
0: 여러분 90년 언니아들 클라우디아 시퍼라고 yeah. 여러분 알아요? 그 요즘 친구들은 몰라. 이걸 알아듣는 분은 그래도 오.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1: 근데 그게 정말로 요즘 친구들도 그 레퍼런스로 많이 쓰거든요. 네. 90년대 언니들.
0: 왜냐면 이게 30년이 지나면 네. 뉴트로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다시 맞아요. 도니까. 요즘 최근 버전으로는 여러분 바디를 부른 다영 맞아, 씨 맞아. 생각하면 됩니다. 다영 씨가 맞아, 맞아. LA 미국 언니 컨셉으로 나와서 큰 성공을 거뒀잖아요.
1: 어, 맞아.
0: 근데 이제 지금 재하 씨가 그 시대를 실제 살았기 때문에.
1: 그, 언니 네. 그 시대 살았죠.
0: 아, 너무 멋있어.
2: 그 말씀하신 게 그 네. 게스
0: 맞아요.
1: 어, 얘기해도 돼요? 그렇게?
0: 개땡
1: 모델 그 역대 모델 언니들이 아. 굉장히 진짜 글래머러스하면서 뭔가 느낌이 아. 저같이 이렇게 약간 뽕도 많이 띄우고
0: 그리고 데님 입고 네. 그리고 약간 크롭 입고 위에 야. 상의를 딱 붙게 입고
1: 맞아요.
0: 이런 모습이 재하 씨가 이제 지금 그러면 뮤직비디오도 그 모습으로 가나요?
1: 난리 납니다, 여러분.
0: 뮤직비디오
1: 11착을 네. 입었어요.
2: 방금 제가 보고 왔는데 네. 제가 작년에 혼자 앨범 냈었었잖아요. 네. 그때랑 비교도 안 되는 때깔을 가지고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원래 혼자 하면 네. 이게 당연히 이게 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퀄리티가.
0: 근데 뮤직비디오가 퀄리티 너무 좋아요.
2: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 네. 제가 그랬어요. 누나 이거 뭐 어떻게 했어? 아니 이걸 뭐 어떻게 한 거야?
1: 여러분 저 잘 돼야 돼요.
0: 아니 근데
1: 제가 다 제작했어요.
0: 맞아 이게 중요합니다.
2: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 네. 빨리 설명해 이게, 주세요. 빨리
0: 이게 재하 씨가 직접 다 제작을 한 그래서 홍보고 네. 뭐고 사실은 이게 본인이 제작자가 아니면 러브게임 출연이 불가능한 것이 내일이 여러분 공개 음원 발매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마 회사가 있었으면 하루 전날 공개는 절대 못합니다. 네. 이거는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맞아요. 본인이 제작자라서 네. 오늘 처음으로 선공개를 박선의 러브게임에서 예! 세계 최초로 선공개를 해드립니다.
1: 와 느낌 있다.
0: 와 그래서 있다. 야 이게 이제 재하 씨가 제작자가 됐다는 게 그 전까지는 안 느껴지다가 이런 거에 확 느껴지는 거예요.
1: 근데 저는 정말 박수현 러브게임한테 너무 감사드리는 게 사실 이렇게 초대석에 이렇게 제가 좀 늦게 연락을 드렸는데. 에이. 이렇게 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저는 진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0: 다음에는 네. 연락을 좀 빨리 줘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0: 빨리 줘야 되는데 너무 늦게 주면
2: 급하게
0: 이제
2: 주긴 했죠.
0: 급하게 주면
1: 혼자 막 20인분 막 역할을 다 하다 보니까 야, 아 근데 다음번엔 진짜 미리 연락드리겠습니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2: 아, 근데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이것 때문에 영준아 오늘 안 온 게 아닙니다.
0: 아 영지 씨는 개인 스케줄이 또
2: 개인
0: 있어요.
2: 개인 스케줄이 있었어요.
0: 네,
2: 근데 정말 운이 진짜 너무 좋게 맞은 거라.
0: 맞아요. 근데 재하 씨랑은 네. 저는 항상 운이 좋아. 이게
1: 그런 식이에요.
0: 델사대래요. 옛날에도 우리가 어디 축구장을 갔나 어딜 갔는데 정말 늦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재하 씨랑
2: 아 그때 거기
0: 정말 영화처럼 축구장을 들어갔잖아.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게 델사대래요.
2: 델사대리네.
1: 정말
0: 기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1: 네.
0: 뮤직비디오를 그런 고퀄리티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네. 어떻게 해외에서 찍은 거예요? 아니면 한국에서?
1: 그건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
0: 아 여러분 지금은 검색이 안 돼요. 지금 못 보시고 내일 볼 수 있습니다.
1: 저녁 6시.
0: 내일 러브게임 제가 하는 그 시간 이후부터 네. 로맨스 검색하시면 뮤직비디오 네. 공개되는데 아마도 이제 미국 느낌 물씬 날 것 같고요. 네. 챌린지를 우리 진혁 씨하고 챌린지 촬영한 걸 제가 미리 봤는데 아직까지 업로드 되진 않았지만
1: 맞아요.
0: 진혁 씨, 그 어땠어요? 처음에 그 네. 챌린지 하면서.
2: 저는 일단 레퍼런스로 제임스 딘을 받았었어요.
0: 야, 제임스 딘 알아요, 여러분. 제임스 딘 검색해보셔야 됩니다. 이야, 제임스 딘은 우리 엄마 세대인데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1: 왜냐면 남자들의 그 로망이지 않습니까?
0: 그 데님.
1: 로맨스.
0: 데님. 그렇지,
1: 남자들의 로망.
0: 야, 그 컨퍼런스, 네. 아, 그걸 받았어요.
2: 근데 네. 다행히도 그때는 이사 전이었어가지고 짐을 싸기 전이었는데 네. 딱 그 옷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 그래서 청 느낌.
0: 그래서 여러분, 데님으로 위아래 요즘에도

0: 평창을 네. 많이 입잖아요.
1: 그죠.
0: 옛날에도 그렇게 입었어요.
2: 제가 와, 그래서 그렇죠. 카우보이 모자랑 네. 벨트는 빌려 놓았으니 네. 청청을 입고 오거라.
0: 정말 정말 그래서, 아티스트다.
1: 그래서 그렇게 입고 갔죠.
2: 네. 그래서 어땠어요? 거기 왔을 때 공간을?
1: 아니 근데 네. 공간도 되게 잘 빌린 게 그 네. 그 컨셉에 맞게 되게
2: 서부 뭐, 느낌이라고 서부 해야 되나?
1: 느낌, 오, 네. 서부 네네. 느낌이 물씬 나게 그렇게 꾸며놨더라고요. 네.
0: 여러분 이게 다 서부 쪽하고 연관되는 컨셉입니다. 그렇죠? 아, 카우보이도 맞아요. 다 여러분 예전에 서부 영화라는 게 있었어요. 네. 네. 옛날에
2: 로맨스
0: 맞죠, 그런 맞죠. 그래서 여러분 노래가 나갈 텐데 난 너무 또 깜짝 놀란 게 노래 나가는데
2: 오 마이 갓
0: 영어 가사예요. 싹 다 영어입니다. 근데 특별히 네. 어떻게 글로벌 시장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2: 이 노래와 너무 네. 영어랑 잘 맞고 아. 그리고 진짜 아 뭐라 그래야 되지? 진짜 영어로 하는 거를 저희 어머니께서 되게 좋아하세요.
0: 아, 예, 예.
2: 근데 이건 어떤 저희 어머니의 로망을 좀 이뤄드리는?
1: 아, 여러 사람의 로망이 모여서 로맨스가
0: 됐군요. 그렇네. 그렇네. 네. 어머니의 로맨스, 로망이 이루어졌네요.
2: 네.
0: 아니, 항상 작사, 작곡을 우리 재하 씨가 합니다. 곡 정말 네. 잘 쓰거든요. 그쵸. 근데 이번에 가사는 그러면은 다른 분이?
2: 제 영어를 못해서 아하. 다른 친구한테 저의 로망을 다 들려줬어요.
0: 하고 영어로 아, 작사를.
1: 영어를 못해요?
0: 영어를 아니, 영어 잘하지만
1: 너, 가사를 잘하는 줄 알았어.
0: 잘하는데 누나가. 가사를 쓸 정도의 표현이 아니니까.
2: 발음은 그래도 좀 곧잘 따라한다고는 느끼는데.
0: 맞아. 아니 재하 씨 영어 잘해요. 영어 잘하는데 네. 이제 시적인 표현이기 네. 때문에 가사를 맡겼고 작곡은 우리 재하 씨가.
2: 그렇죠.
0: 작곡은 재하입니다.
1: 아니 왜냐면 네. 제가 왜 놀랐냐면
2: 왜요?
1: 아니 너무 잘하는 줄 알고
0: 이따가
1: 네. 진짜 깜짝 왜냐면 저는 이 노래를 들어봤잖아요.
2: 네.
1: 그래서 저는 영어를 잘하는 아 누나 역시 작사 작곡 혼자 다 하고 하니까 네. 영어도 잘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2: 잘할 겁니다. 앞으로 선생님 섭외했습니다. 제가
0: 아 그리고 재하 씨는 네. 사실 영어 예전부터 팝송을 연습생 네네. 때부터 팝송만 그쵸. 불렀잖아요.
2: 맞아요. 네.
0: 자 SNS에 곡 속에도 영어로만 써놔서 우리 제작진이
2: 제가 몰입했어요 좀
0: 아, 이... 곡 속에도 네. 영어로 써놓으면 어쩌란 말이냐 이래서 우리가 지금 설명을 못하니까 재하 씨 짧게 설명해 주세요 이 가사를.
2: 아 근데 사실 제가 이 가사를 쓸 때 네. 어떤 심정이었냐면은 제 자체가 로망 그러니까 좀 낭만이 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제 네. 자신에게.
0: 네.
2: 그래서 약간 나는 그때 과정 속에서도 너무 행복했는데
0: 아.
2: 지금 막 결과만 쫓으면서 굉장히 그 가는 여정 속에 낭만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처럼.
0: 네네.
2: 그래서 그런 낭만을 좀 찾았으면 좋겠었어요.
0: 아 그런 가사
2: 그런 내용입니다.
0: 이게 사실 한 2년 동안 목소리 안 나오고 막 네. 많이 힘들었잖아요.
2: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작곡가로만 2년을 살았어요.
1: 맞지.
2: 근데 그래. 그래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작년에 제스비 네. 분들이 했던 너와의 모든 지금 또 네. 많이 사랑받아서.
0: 네.
2: 잠깐 이렇게 치유를 받았지만 마음적으로
0: 네.
2: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네. 아, 이대로 그럼 어떻게 난 살아가야 되지?
0: 네네.
2: 노래를 못하면?
0: 그쵸.
2: 아니면 음역대를 확 낮춰야 되는 건가?
0: 아.
2: 그래서 너무 오만가지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도 회복이 많이 되어서
0: 아, 다행입니다. 얼마나 다행이야. 네. 왜냐면 재하 씨 하면 보컬을 정말 네. 최고의 보컬인데
1: 그렇죠. 그럼요.
0: 이번 음악 내일이면 공개될 네. 로맨스라는 곡 지금 바로 세계 최초로 러브게임에서 성공합니다. 들어보세요.
2: 떨려.
0: 로맨스.

0: 로맨스라는 재하 씨의 신곡입니다, 여러분. 재하님 살아있네. 4818님 팝송이에요, 언니. 엄청 독특하다. 전혜원님 팝입니다. 이게 재하 씨, 이게 팝이죠?
1: 네, 그렇죠.
0: 옛날에는
1: 디스코 팝.
0: 디스코. 옛날에는 여러분, 네, 제가 학창 시절에는 이런 음악을 많이, 맞아요, 들었어요. 이런 음악이에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항상 팔랑기 막 이런 거랑 룸팔랄룸막 이런 거 듣다가 이 곡을 들으니까 정말 너무 신선하다.
1: 우리 그때의 낭만, 로맨스 약간 이런 딱 느낌이 생각나지 않나요?
0: 야, 너무너무 네, 신선한 접근입니다. 네. 이거 드라이브 할때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래요. 맞아요. 양은정 님이 주셨습니다.
2: 읽어주세요.
1: 로맨스만 알아듣겠어요. 그
0: 로맨스를 들으셨네.
1: 은정 님, 로맨스만 알아들으면 돼요. 네. 왜냐면 김미대 로맨스, I want that romance. 난 낭만을 원해.
2: 아오.
1: 그것만 알아들으면 돼요.
0: 아, 그래. 고기가 키포인트.
1: 그럼요.
0: 킬링 파트.
1: 야.
2: 옛날에 팝송 같은 거 들으면 어릴 때 딱 그 싸비 부분만 들리잖아요. 그 맞아. 부분만.
0: 맞아요.
2: 그런 느낌이군요.
0: 그렇죠. 맞아요.
2: 아, 로망 있네요, 이게. 확실히.
1: 어머, 일사칭님께서 드라이브에 딱 듣기 좋겠네요. 네. 플레이 넣어야지 내일. 꼭 그쵸? 넣으실 거죠?
0: 내일 6시 이후에 공개됩니다. 6시 이후에. 네.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우와. 아니, 라디오에서 이렇게 나가니까 어때요? 이건 이제 사실 네, 음원으로 듣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처음 듣는 거잖아요.
1: 와, 이거 진짜로요. 뭔가 그 헬스장이나 예, 예, 마트나 막 신나게 쇼핑할 것 같은데요? 힐리 데브로 이것도 사야지? 저것도 사야지? 막 이러고 운동할 때도 엄청 힘이 날 것 같아요.
0: 근데 러닝하면서 여러분 그 네, 걷고 뛰고 할땐 진짜 좋을 것 같아요.
2: 좋을 것 같아.
0: 아, 근데 저는 막 야자수 생각났어.
2: 아, 야자수.
0: 네, 그 뭐 너무 뭐 네, 여름에 들으면 너무 좋을 썸머송이다.
1: 언니의 로망인가 보다.
0: 어, 맞아요. 야자수. 야자수 나 가고 싶진 않아.
1: 맞아요. 그런 게 떠오르게 하는 게 저의 네, 어떠한 그런 임무였어요. 아, 여러분들 딱 들으면서 네, 뭔가를 딱 추억하게 만들고 떠오르게 만드는 거. 아,
0: 그럼 이거 안무가 지금 있는 거죠?
1: 네, 네, 챌린지 안무를 네, 배윤정 언니와 전홍복 단장님, 야마야나 하칙스.
0: 아, 배윤정 단장.
2: 진짜 오랜만이다.
1: 진짜 전홍복 배윤정 단장님께서.
0: 야, 정말 옛날 사람들 우리 다 모였네.
1: 정말 의리로.
0: 그래, 아니 근데 이거 추억이야. 최고의 멤버들.
1: 아니 근데 진짜로 너무 잘 만들어주셔서 네, 제가 챌린지 할 때마다 모든 아티스트 분들이 아니 춤이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아. 지금도 너무 좋아요.
2: 진짜 좋아요. 왜냐면 저희가 네, 이걸 찍었을 때가 한 달 반이었거든요. 누나 거 틀어줬을 때. 네네. 아직도 기억이 나요.
0: 그쵸.
2: 이 지금 바로 이렇게 춘 거 보면은.
1: 맞아.
0: 야, 근데 그 배윤정 단장님도 네, 죽지 않아. 그분도 정말 너무 잘 만들어.
2: 아유,
1: 맞아요. 진짜. 우리 언니 사랑합니다.
0: 진짜 감사드립니다.
1: 홍복 오빠, 윤정 언니 사랑해요.
0: 감사합니다. 네. 언니 1인 기획사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허소영님 질문입니다.
1: 1인 기획사가 아니라 1인.
2: 회사가 아, 없어요. 기획사, 회사조차 없어요. 회사조차.
0: 그런데 본인 제작 기획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법인이 없어요.
1: 1인.
0: 1인이야, 1인. 아,
1: 예, 그래서
0: 힘든 거는 다 해야 되는 거 본인이.
1: 근데 진짜 다 해야 되고 다 컨택해야 되고 다 연락을 제가 돌려야 되고 네, 그런 건 힘들었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솔직히.
0: 아, 재밌었어요.
1: 재밌고 왜냐면 돕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0: 그래, 우리 다 막 마음으로 진심으로 네, 응원하니까.
1: 진짜로 너무너무 네.
2: 아니 이게 왜냐면 저도 또 얘기하지만 작년에 네, 혼자 했잖아요. 네. 근데 누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네. 왜냐면 네, 이게 이런 음악 만들고 작사 작곡하는 건 저희 선이지만 네, 그 이후에 만들어지고 나서 네, 이걸 컨택하고 컨펌하고 네, 방송국에다가 이렇게 넣고 등록하고 뭐 하는 게 네, 생각보다 너무 많고 너무 맞아요, 오래 걸리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기간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0: 맞아요.
2: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하면 저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절대 네, 못해서 네, 이제 도움을 이제 구하는 거죠.
0: 그래서 재하 씨는 그걸 지금 혼자 다 해냈습니다.
1: 그리고 정말 기적적이게도 제가 아는 형님

0: 네. 지금 녹화를 했는데요.
1: 네네네. 녹화 예능 많이 하셨네.
0: 아니
1: 무슨 레스토랑도 내가, 하시고
0: 네. 우연히도 그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아. 마침 또 저 날짜와 또
2: 아 봤다 네.
1: 맞춘 듯이 맞춘
0: 지금
1: 듯이.
0: 예고편에 제 네. 노래가 살짝 나가요.
1: 아니 그러니까 참 어떻게 맞춘 듯이 그렇게
0: 네네네네.
1: 우리 SBS 사전 심의 등록은 우리 네. 재하 씨가 1인이기 때문에 우리 네. 이선아 PD가 또 했거든요.
0: 네. 맞아요.
1: 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0: 정말 선아 PD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 그리고 더 이제 좋았던 거는 네. 제작 본인이 제작을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미리 성공개를 업계에서 할 수 있고 본인이 네. 모든 스케줄을 다 조정합니다. 그게 너무 좋아 우리는 또.
2: 그렇지. 네. 본인, 편하지.
1: 뭐 편하죠. 본인이 모든 거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로맨스 여러분 내일 저녁 6시 이후에 공개되니까
0: 사랑합니다.
1: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잠시 후 4부에는 러브 119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혹시 자다가 움찔하거나 깜짝 놀라 깨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반응을 수면 놀람증이라고도 하죠. 스트레스나 피로, 운동 부족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미네랄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밤사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인데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 가장 손쉽게 미네랄을 섭취하는 방법이니까요. 오늘 밤 편안한 숙면을 준비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니 12시에 뭐하래?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불면증 어떻게 해결하세요?
1: 클래식을 많이 틀고 자면은 좋더라고요. 다른 방법은 뭐 운동을 하면 좀 피곤해서 잠이 잘 온다거나 뭐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2: 저는요, 잠이 오지 않을 때 책을 읽어요. 제가 두 페이지 이상을 넘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책이 최고의 방법이랍니다.
3: 누워서 그냥 눈을 감고 숨을 쭉 들이마시고 한 2, 3초 기다리다가 다시 내쉬면은 잠이 잘 온다라고 인터넷에서 읽어서 그걸 써봤는데 실제로 좋기도 하더라고요.
0: 고습한 여름 날씨 때문에 잠들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단순히 잠을 못 잤다 하고 넘기면 체력은 물론 마음 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나만의 불면증 해결법을 준비해두면 어떨까요?

0: ことやね。ラブゲームパクソヤネラブゲーム。오늘스페셜게스트제아그리고이진혁씨함께하고있습니다。러브게임 SNS 여러분러브게임1077예러브게임1077제아씨사진이올라갔는데다들 、네、 키가170이넘냐며
1: 아유너무잘찍어주셔서
0: 정말근데크롭을입으니까제아씨가、네、 비율이더좋아보입니다제가원래도비율이좋은데더、네、 좋아보여
1: 챌린지찍다가살이좀많이빠졌어요
0: 아, 아힘들게
2: 그래보여요
0: 네, 네아그래서여러분、네、SNS 예많이팔로우부탁드리고우리제아씨의비율좋게나온사진아마요런느낌이에요로맨스의느낌뮤직비디오의느낌이에서많이많이봐주시면좋겠습니다
1: 많이봐주세요내일6시입니다
0: 네, 네아이제오늘이제많은분들이이제사랑에대한고민을올리셨는데연애에대한연애에대한모든고민걱정의문상상오해한풀이뭐든보내주시면저희가읽어드리고처방을해드립니다예러브119첫번째사연은익명요청하신남자분이에요공살균청정기가선물로가고요어떤사랑고민인지함께읽어보겠습니다
3: 제여자친구는요뭐랄까너무뜨겁습니다처음만났을때부터
1: 나너무좋다우리사귀자와락
3: 처음엔좋았죠내숭없고당당하게마음을표현하는모습이매력적이었습니다근데좀때와장소를가리지못한다고나할까요저번엔횡단보도앞에서신호를기다리는데
1: 아더워왜이렇게뜨거운거야
3: 더워이리와내가해가려줄게
1: so sweet
3: 왜이래왜이렇게가깝게
1: 왜좋잖아
3: 아니덥다며
1: 뭐야날미쳐싫어내가싫어
3: 아니싫은게아니라사람들도많고또덥고
1: 그럼겨울에만나지그랬니어이없어
3: 삐진거달래느라하루해가다갑니다지난번엔친구들다같이모이는자리에같이갔는데요
0: 아제아씨 진혁이녀석이제아씨자랑을그렇게합니다부러워죽겠어요
1: 어머그래요제자랑을뭐라고했는데요
0: 네아뭐 예쁘시다고요
1: 어머정말요정말그랬어그래내가그렇게이뻐나도네가이뻐죽겠어
3: 자기야여기지금친구들모임자리인데
1: 왜친구들이어때서내자랑그렇게했다며다들부럽다는데그렇지않나요
0: 예예아예예예맞습니다뭐뭐해뭐뭐해
1: 이것봐하라잖아
4: 고기나왔습니다반갈아드릴게요
3: 아식당직원덕분에그냥넘어갔지하마터면큰일날뻔했습니다시도때도없이스킨십을하는스킨십을시도하는여자친구어쩌면좋을까요
0: 이현주님이아니언니목소리이래서19금제아인가요연기를또농있게잘해주셨습니다
1: 맞습니까
0: 맞습니다
3: 아니확실히영진누나랑다르네요
0: 이게또이게또나는느낌이
1: 아제가목이또쉬어가지고
0: 굉장히허스키하게
3: 아괜찮아요그게더지금매력있게잘나오고、네、있어요
0: 문자주제알려드립니다、네、난감한스킨십입니다여러분이런상황에서이렇게하는스킨십이싫다이런경험담또너무빠른스킨십혹은너무느린스킨십기억에남는각자의경험담을보내주시면돼요스킨십전후뭐이런행동은질색이다스킨십과관련된생각나는여러분의경험담을보내주시면됩니다난감한스킨십샵1077 50원유료문자100원의기문자고릴라로지금여러분의경험담을보내주세요
3: 난감한스킨

0: 음식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1: 이런 거 식당에서 저는 이거 엄청 난감할 것 같아요. 아, 막 고기 너무... 불판 들어오고 막 불 들어오고 하는데 자기야.
2: 오 마이 갓.
1: 나는 이게 너무 별로일 것 같아 사실.
2: 아 저는요 진짜 너무 그런 분들을 가끔 봤어요.
1: 그렇죠. 예.
2: 그러면은 아는 동생이 만약에 데리고 왔다. 아. 다음부터는 데리고 오지 말아라.
1: 그렇지. 얘기하시
2: 힘들다. 아,
0: 그럼. 지인들 중에 이렇게 네. 왔는데.
1: 어, 왜냐면 이게 지금 다 지인들
0: 느낌이니까.
2: 그리고 일단 손을 안 놔요. 땀띠 안 나나?
1: 아 그래. 그래서 맞아.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좀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지.
2: 네. 그러니까 예. 집중을 못 하고 그러면 둘이 좀 그냥
0: 따로 잡아라.
2: 따로 있지. 왜 그래. 우리를 굳이 만나러 와서 그렇게 막 약간 사랑하는 걸 좀 티내고 싶은지.
1: 그렇죠.
2: 그럴 때 좀 힘들어요.
1: 어 맞아 좀 힘들어요. 아니 그리고 나는 또 처음부터 다 오기로 하고 약속하고 온 건 괜찮아. 근데
2: 맞아.
1: 이제 이렇게 셋이 만나기로 해서 나갔는데 예를 들면 진혁 씨가 여친 따로 전화해가지고 다시 이제 나중에 합류하는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0: 불편하지.
1: 막 스킨십 하고 이러면 좀
2: 할 말을 못해요 그럼
1: 그래 우리끼리 얘기 못하지 그래서 이제 진혁이를 보내야 되는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 맞아요.
1: 스킨십 난감한 스킨십을 보내주시고 뭐 이런 상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2: 자.
0: 아 이게 근데 네. 지금 느린 스킨십도 살짝 있잖아요
1: 그렇죠
2: 얼마나 느린 거
0: 얼마나 느려야 되는 거죠 아 예전에
1: 문자 보면 돼요 문자 이제
0: 예전에 그그 네. 그 얘기 했었어요 썸의 그 기준 네. 썸은 어디까지 타야 되냐 왜냐면 썸도 사실 좀 비슷하니까
1: 그렇죠 네. 네. 노래를 듣고 와서 여러분의 경험담을 바로 이어드립니다 어 이 노래 너무 오랜만에
2: 들어요
1: 브라운 아이드 걸스 마이 스타일

0: 한국의 명곡 와우. 브라운 아이드 걸스 마이 스타일.
1: 아우 간드러져 간드러져.
2: 야, 20대 때는 이렇게 안 불렀는데 이제는
3: 허스키해졌네요.
2: 와 정말 멋있다. 예, 여러분 마이 스타일이었고요. 이름 재하 씨 스페셜 게스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스킨십 경험담을 읽어드립니다. 김다연님.
1: 공공장소 엘리베이터에서 하는 스킨십.
2: 엘리베이터에서?
1: 에이? 뽀뽀 쪽쪽 엉덩이 뒷주머니 손 넣고 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2: 이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게 나온 거 아니에요.
1: 아니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2: 시시카 이거 다 돌아가죠.
3: 그죠.
1: CCTV 아니 관리실 아저씨가 다 볼 텐데.
2: 다 보죠.
3: 아 저는요 얼마 전에 차를 대야 되는데 네. 거기 주차 공간에서 네네. 진짜 이게 그거 불이 들어오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네. 계속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1: 뒤에서?
2: 뒤에서? 빨간 불 들어오는데
3: 우리가 앞에 앞으로 가는데 그럼 나와줘야 돼서 네네. 스킨십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2: 신고해야 돼 진짜.
1: 어이,
2: 진짜
1: 아, 신고까지.
3: 언니 왜 약 올랐어요?
2: 그 정도면 신고해야 돼. 아, 위험하잖아.
3: 난감했어.
2: 그 난감하죠.
1: 아니,
2: 여러분
1: 근데 어떻게 주차 공간에서 그걸
3: 난감했어요 진짜.
1: 이거는... 숨어서 한 게 아니라
2: 대놓고 다 맞고 그 차 못 들어오고. 아. 5333님
3: 뽀뽀는 기본이고 음식 먹을 때 서로 손이 없어지는 커플이 있어요. 물까지 먹여주더라고요. 제발 적당히 좀 합시다요.
2: 물 먹여주는 건 심하다.
1: 어, 근데 물 먹여주는 건 일심동체도 아니고 이거 너무 힘들지 않나요?
2: 아, 뭐 음식까지는 이해하는데 4566님
3: 아이고야.
1: 예전에 홍대 주차장 쪽 골목이었는데
2: 여기 주차장 나왔어요.
1: 어디선가 막대사탕 추룩추룩 하는 소리가 너무 커서 돌아보니까
3: 나랑 똑같은
1: 한 쌍의 남녀가 키스를 하는 거였어요.
2: 아, 그러니까 이 주차장에서 많이 하나 보다.
3: 이게 제발
2: 헤어지기 아쉬워서 그런가?
3: 그러지 마세요.
1: 근데
3: 위험하잖아요.
2: 그렇네.
3: 혹시나.
2: 그럼 위험하지. 이현주님. 네.
3: 커피숍에서 무릎이 앉아있는 거 보고 참 그렇더라고요.
2: 아, 무릎이에요.
3: 이건 좀 여러분 공공장소잖아요.
2: 그래 이거 좀 자제 부탁드려요.
1: 이거 말씀하시는 둥가둥가둥가
2: 그거죠. 그거는
3: 아유 참
2: 이 더운데 정말. 최은숙님.
1: 신우 남편이 미국인인데 우리 집 와서 가족 모두랑 대화 중에 신우랑 입을 쪽 맞춰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3: 아유, 문화 차이.
1: 한국 왔으면 한국 정서에 맞게 행동해야지 함부로 쩍쩍거리면 안 돼.
2: 아니 그래도 이거는 가족 앞이니까 좀 나아요. 공공장소보다는 가족 앞이니까.
3: 아이고야.
2: 네 공공장소에서는 안 됩니다.
1: 아 근데
2: 네.
1: 저도 이거 조금 놀라운 게 저희 사촌 저희 이제 이모의 그 이모부도 외국 분이시거든요. 네네. 프랑스 분이신데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아. 이런 스킨십을 하시진 않았어가지고.
2: 그러니까 이게 성향의 차이고.
1: 성향의 차이라서.
2: 그렇죠. 예.
3: 그리고 언지를 줬을 수도 있죠. 아. 이모께서 야, 한국에서는 이러지 마.
1: 그럴 수도 있어요.
2: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 방효빈님.
3: 네. 초등학교 앞에서 전 여친 출근시켜주고 가려는데 고맙다고 여친이 차에서 내리기 전에 진한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썬팅이 안 돼 있어서 초등학생들이 등굣길에 우르르 쳐다보던 기억이.
2: 애들 눈에도 그게 눈에 띄었나 봐요.
3: 여친 못 내려주고 한참 가서 내려주던 기억이. 아 민망.
1: 아 이거는.
2: 이거 아이들 눈에도 뽀뽀한다 뽀뽀한다 이래가지고 쳐다본 거죠.
1: 우와 우와.
3: 근데
1: 우와.
3: 진짜 진한 키스를 했으면 좀 그치. 민망은 하겠다.
2: 놀래지 아이들 놀래. 네.
1: 애들이 얼마나 둘러싸서 봤으면은.
2: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고. 멀리서 내려주고 예 네. 이분께 선물 갑니다. 예 이안수님.
1: 연애 초반 손 잡는 것도 떨려서 데이트 내내 주머니에 손 넣고 다녔어요. 큰맘 먹고 손을 잡았는데
2: 파!
1: 알고 보니 여자친구 가방끈이었어요.
2: 어머 너무 긴장해서요?
1: 민망해서 얼어 있었더니 여자친구가 먼저 손 내밀어줘서 더 부끄러웠어요.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난감했을까요?
2: 아니 근데 내 손인 귀엽다. 줄 알고 귀엽다, 잡았을 이거. 텐데 가방끈을 계속 이렇게 잡고 가면 상대도 좀
3: 네.
2: 그래서 손을 먼저 내줬나 보다.
3: 아. 근데 이건 너무 귀여워요.
2: 로맨스지. 네.
1: 이런 게 로맨스지.
2: 그래, 이런 게 로맨스야 맞아. 그럼 로망. 여러분 이거는 공공장소 아니고 그냥 둘이 있을 때 이런 거니까
3: 진짜
2: 로맨스야.
3: 그리고 귀엽고 이거는 여자한테도 좀 귀여워요. 기억이 오래 남아요.
1: 그쵸. 네. 세게 남죠.
2: 그럴 것 같아. 좋은 추억.
3: 네. 손을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타이밍 보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어렸을 때 그런 네. 거 기억 남아요.
2: 그러니까.
1: 이게 남자들은 이게 여자친구가 눈치를 못 챈다고 생각해요.
3: 다 보여요.
1: 다 보이죠. 이게
3: 너무 보여.
1: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의 시야가 많이 넓어요.
3: 그리고 관심 있으면 네. 다 봐요.
1: 다 보이지. 이게 보이지.
2: 느끼고 네. 예, 미리 알려드립니다. 네. 예, 이한수님께 선물 가고요. 1620님.
3: 첫 연애 때 영화 보다가 손을 잡았는데 언제 놓아야 할지 몰라서 끝까지 땀 흥건하고 손에 쥐가 났었어요. 네. 그것도 추억이네요.
2: 야, 이럴 수 있겠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고야. 잡는 거는 용기 내서 잡았는데 네.
3: 그다음에 뺄 타임을 몰라.
2: 언제 왜냐면, 빼고 언제.
1: 왜냐면 놔버리면 뭔가 좀 서운할 것 같고.
2: 그렇죠. 그래서
1: 그러니까.
2: 충분히 이해가 가는 스킨십입니다.
3: 근데 이 와중에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2: 뭐요?
3: 언제 적에 그랬던가 더듬어 봤는데
2: 20년 전.
3: 아, 너무 옛날이라.
1: 저 초빈 교수님이시잖아요.
3: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1: 아 그렇죠.
3: 더듬어 봤는데.
1: 더듬어 봤는데.
2: 너무 옛날에.

0: 우리가
1: 참나.
2: 아유, 넘어가시죠.
0: 네. 2620님께도 선물 갑니다. 와. 자, 러브119 이번에는 문자 고민, 짧은 고민들 OX로 참견 빨리 해드릴게요. 네. 로켓 상담 OX 참견. 자, 익명이고 남자분이에요.
1: 네.
0: 데이트할 때 오늘 뭐 먹을지 물어보는 남자와 오늘 뭐 먹을지 미리 정해서 편하게 통보해주는 남자 중에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먹을지 물어보는 남자면 O, 미리 정해서 통보하는 남자면 X를 외쳐주세요. 누가 더 좋아요? 하나, 둘, 셋.
1: X.
0: 아, 이게 갈립니다. 자, 여자분이에요. 48살 친구가 연애를 시작하더니 자꾸 귀여운 척을 합니다. 보다 보면 정말 짜증나는데 그러지 말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친구가 상처받을 것 같아 고민이에요. 말을 해줄까요 말까요? 그러지 말라고 말해라 하면 오, 그냥 돌아 하면 X를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1: X.
0: 어, 두 분 다. 자, 여자분입니다. 2년 전 헤어진 전 남친이 전화와서는 고깃집 개업했는데 너 고기 좋아하잖아 이러면서 계속 놀러 오래 요. 무슨 속내로 이러는 건지 가요 말아요. 가라 하면 오, 가지 마라 하면 X를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2: X.
0: 아, 이거 둘 다 X예요? 아... 가지 마요.
1: 가지 마요.
0: 어, 왜요 왜?
1: 아, 진짜 어떻게 고깃집 개업했다고 전 여친한테 연락을 합니까?
0: 아, 예, 그거 자체만 해도 짜증이다.
1: 왜?
0: 근데 이분은 가요 마요 이런 거 보면
1: 마음 있네.
0: 어,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갈 것 같아.
1: 그분은 예. 뭐 다른 속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 그냥 매상 올리려고 아. 연락한 거니까 가지 마요.
0: 어, 그냥 매상이야 매상. 네. 아, 이거 요거는 이건 정확해. 왜냐면 아.
1: 화나 화나.
0: 어, 이건 정확히 알지. 우리 재하 씨는
1: 왜 고민해?
0: 아, 이건 아니다.
2: 야, 바로 아까, 때려버리네.
0: 그렇죠. 아까 OX가 나뉜 게 있었어요. 네. 오늘 뭐 1번. 먹을지를 물어보는 남자와 통보해주는 남자 이게 왜 달렸습니다.
2: 아니, 통보해주는 남자요?
1: 왜냐하면 네. 저는요 정말 정확해서 뭘 좋아하는지 남자들이 금방 파악해요. 아. 그래서 이제는 묻지 말고 그냥 바로 정해서 가자 하면 가는데 네. 뭐 먹을까 하면 제가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네, 네.
2: 아, 본인의 뭐? 생각으로서 생각을 하셨을 때 그렇게 나온 거구나. 네. 그러니까
1: 제 입장에서
0: 그렇지. 아.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가 먹는 게 패턴이 어느 정도 이제 만나면 정해지기
2: 정해져
0: 때문에
2: 있죠.
0: 그렇게 좀 센스 있게 미리 그냥 통보를
1: 네.
0: 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1: 네, 네, 네.
0: 진혁 씨는 왜 물어보는 남자 좋다고 한 거예요?
2: 왜냐면 이제 날마다의 기분이란 게 있잖아요. 네. 날마다의 입맛도 그렇고 네. 아무리 이게 정해져 하더라도 네. 오늘은 이런 걸 먹고 싶은데 뭔가 쇼츠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네. 야, 이런 거 먹어보고 싶은데 하면은 항상 마음에 담아두거나 피드에 담아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오늘 뭐 먹을래? 내가 생각해놓은 것도 있지만 뭐
1: 근데
2: 먹을래?
1: 그러다 싸우는 커플 너무 많이 봐가지고 물어보면은 아직도 몰라? 막 약간 이렇게 되거나
2: 와,
1: 이게 약간 물어보면은 그치. 생각이 많아져. 대부분이 많이 싸우더라고요.
0: 그치, 그치.
1: 의외로.
0: 아, 이게 근데 실전에는 이럴 수 있어요.
2: 아. 네.
1: 물어보는 것 자체에서 은근히 생각이 많아지면 네. 아니 왜 물어봐?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 커플을 봐가지고 야 물어봐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 그걸로도 싸우니까
0: 그러니까 항상 몇 년 뭐 1년 만나면 네가 이제 좀 센스 있게
1: 옵션 주면 좋아요.
2: 그러면
1: 차라리
2: 그러면 이거 먹을까? 뭐 예를 들어서 설렁탕 먹을까? 떡볶이 먹을까?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1: 아니면 옵션이 딱딱 정해 이거 중에 뭐가 좋아? 이러면은 너무 좋지.
2: 이지선다를 좀 만들어 놓는 듯한.
0: 그게 제일 좋아요.
1: 네.
0: 아우 근데 한 개 정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내가 뭐 먹을지 뭐 먹고 싶은지도 잘 모르는데 이거 어렵다. 예, 어려워. 밥을 매번 먹는데 어려워. 예.
2: 무슨 오마카세 셰프도 아니고.
0: 그러니까 이거 한 세 개 정도를 정해놓고.
2: 파인다이닝이에요.
1: 저는요 그렇죠. 냉삼 좋아합니다.
0: 아 냉삼 좋아요. 예. 아,
2: 이렇게 항상 어필하시는 거예요.
0: 어필을
2: 지금?
0: 하니까. 남자친구한테도 이렇게 어필을 조금씩 했을 거예요.
1: 저 허거도 엄청 잡니다.
0: 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2: 고기류네 고기류.
0: 그렇죠.
1: 아 고기 좋아하네 나.
0: 그렇네요. 예. 박수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꼬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숙면 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2: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6: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 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 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 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아영님이 주셨습니다.
7: 재하 언니 노래 벌써 들었나요?
6: 들었어요.
7: 언니 노래 들으려고 고릴라 어플 깔고 어머. 달려왔는데 재하 화이팅, 부활걸 화이팅, 20주년 축하해요.
6: 20주년 축하드립니다.
8: 어, 감사합니다. 아영아 사랑해요. 제가 20주년이라서 진짜 그냥 좀 멀멀한 노래로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좀 약간 화끈하게
6: 그쵸.
8: 여러분들께
6: 여름 썸머송으로
8: 보여드리려고.
6: 여러분 이거 로맨스 네. 오늘 끝곡으로 한 번 더 들을 거예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 이 곡입니다. 아,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신나. 너무 시원하고 재하씨 내일 음원 공개됩니다. 지금은 검색해도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일 6시 이후에 뮤직비디오 많이 검색해주시고 예,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재하의 로맨스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 재하씨 오늘 못한 얘기 있어요 혹시?
8: 정말 너무 사랑하고요. 여러분들 내일 뮤직비디오 꼭 봐주세요. 제가 진짜 예. 갈아 넣었습니다. 사랑합니다.
6: 갈아 넣었습니다. 예, 진혁씨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만나요. 재하 씨 사랑해요. 안녕.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6: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7: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8: 잘 만들었다, 몽잘.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밤마다 자기만의 걸음걸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곤한 밤이면 약간 비슷한 모양새를 갖게 되기도 하죠. 힘없이 터덜터덜 걷게 되잖아요.

이럴 때 발걸음을 경쾌하게 바꿔주면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 주말이 멀게 느껴지는 수요일, 날씨까지 더워서 축 처진 발걸음으로 걷고 계셨나요? 이제 잠시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보시죠. 즐거운 기분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요. 여기는 영스위트, 저는 웬디입니다.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페퍼톤스 현민의 공원 여행이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걸음걸이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보폭 적당한 것 같아요. 가끔은 종종 걸음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 조금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홍수아님께서 저는 제 고등학교 친구가 저보고 게임 NPC처럼 걷는데요. 지금 퇴근해서 집에 가는데 그래 보이려나요? 라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와, 근데 약간 가끔 그런 게임 캐릭터들처럼 조금 걸으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걸음걸이들이 다 각자마다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김현아님, 완디, 전 오랜만에 칼퇴하고 좋아하는 김밥이랑 라면을 먹고 산책 나왔습니다. 배는 무겁지만 발걸음은 신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맛있겠다. 김밥은 뭐 항상 맛있고 라면도 뭐 항상 맛있잖아요. 네. 그래도 혈당 스파이크가 오기 전에 산책을 하신다니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우리 5290님, 터덜터덜 걷다가 집 현관 문 앞에서 다시 한번 가다듬고 발걸음 씩씩하게 문 열고 엄마 왔다 라고 외칩니다. 그럼 혼자 있던 막내딸이 후다닥 나와서 안아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주셨는데요. 어머, 귀여워. 너무 귀엽다. 엄마 왔다 하면 엄마 하면서 이렇게 딱 앉는 거잖아요. 집에 너무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예, 이말 한마디 하려고. 이 아이가 나를 안아주는 모습을 그 경험을 하려고 집에 빨리 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영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요, 여섯 번째 싱글, To Love로 컴백한 스테이시와 영수 앤 웬일이야 함께합니다. 라이브도 들려주신다고 하니 기대해 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수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시원한 실내인지, 아니면 밖에서 산책하며 듣고 있는지,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딘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사연 소개해드리신 모든 분들께 제가 너무 좋아하고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매운 볶음라면 쿠폰 보내드릴게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한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둥근 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7: 든든하게
6: 집에서도
8: 간편하게
6: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8: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6: 오딸.
8: 와, 건강한데 맛있네.
9: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8: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10: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1: 리아양, 놀러갈게.
10: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1: 리아양, 함께하자.
1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1: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1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2: 비다샵!
1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2: 비다이렉트샵!
1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5780님 회사 탕비실에서 잠깐 쉬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끝내야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팀원 전체 야근 중이에요.

아이고, 팀원 모든 분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몇 시까지 또 야근하실진 모르겠지만 프로젝트 하나를 위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위해서 모두들 끝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수를 듣고 있는 완소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차 안에서 듣고 있는지, 밖에서 산책하며 듣는 중인지 다양한 장소를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레 게시판은 무료고요.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스트레스 시원하게 푸시라고 매운 볶음라면 쿠폰 보내드릴게요. 지금 운동 중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8248님, 저는 열심히 공원 돌며 운동 중이랍니다. 처음 들렀어요. 종종 올게요.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또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영스 들으면서 또 재밌는 라디오인지 한번 또 경험을 해보시고 자주 또 방문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7425님, 저는 지금 땀 흘리며 슬로우 조깅 중이에요. 너무 덥지만 땀 흘려 운동하고 나면 개운한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근데 진짜 확실히 땀 흘리면 도파민이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개운하고 몸도 더 가벼워지는 것 같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쵸? 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성님, 저는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에서 운동하러 왔어요. 안성 양진초등학교입니다. 양진초 친구들아, 잘 지내고 있는 거니? 나 올해 결혼한다, 메롱!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축하드립니다! 근데 진짜 요새 결혼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와, 축하드리고, 지금 우리 오성님, 우리 양진초 출신 오성님이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같은 양진초 출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문자 보내주셔도 너무 감사드릴 것 같네요. 또 1429님, 퇴근 후 버스 기사님 덕분에 영스 듣고 있어요. 곧 내리는데 9200번 기사님, 안전운전 너무 감사합니다. 9200번 기사님. 기사님, 영스 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완디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1429님도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문자 보내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영수를 청취 중인지 남겨주세요. 그동안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선미의 Sunny.

선미의 써니 듣고 왔습니다. 완소들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아까 우리 오성님 사연에 온 문자가 와있네요. 5835님 안녕하세요. 양진초는 아니지만 옆 초등학교 교직원입니다. 라디오 듣다 반가워서 문자 보내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우와! 우와! 아니 근데 양진초는 아니더라도 옆옆 초등학교도 너무 신기한데요? 너무 신기하다. 라디오로 이렇게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옆옆 초등학교 교직원분께서 결혼 축하드린다고 우리 오성님께 전해달라고 합니다. 네. 우리 이인표님, 전 헬스장인데 레드벨벳 빨간맛 나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빠 빨간맛! 아주 재밌게 신나게 들으시면서 운동 열심히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미자님, 저는 학원 끝나고 와서 라디오 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또 보는 라디오를 또 보고 계신 것 같네요. 네, 학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0053님, 저는 지금 양양 바다 앞에서 차박하면서 보는 라디오 보고 있어요. 맨날 듣기만 하다가 웬디님 보니 더 반갑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도 보는 라디오로 봐주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와, 바다 앞에서 차박?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도 가고 싶다. 네, 우리 노종환님, 취업 준비만 2년째라 자신감이 바닥이었어요. 면접에서 또 떨어진 날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사장님이 서비스라면 따뜻한 빵을 주셨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였대요. 별말 아닌데 잘 될 거예요.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처음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는 용기가 생겼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처음에 어떤 걸 도전할 때는 막 이 자신감도 있고 다양한 감정, 되게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감정이 계속 오래, 이 시간이 오래 좀 흐르다 보면은 아,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아, 난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나에게 맞는 시기가 꼭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왜 난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또 제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드시겠지만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계속 또 문을 두드리다 보면은 분명히 또 웃을 날이 곧 머지않아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6865님, 퇴근 후 담양 가서 블루베리 사서 집에 가는 차 아닙니다. 요즘 블루베리 철이거든요. 건강 위해서 방송 드리면서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담양이 블루베리가 유명한가요? 오, 어느 지역이 블루베리가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블루베리 맛있잖아요. 그리고 블루베리가 좀 알이 좀 작은 게 있고 또 커다란 것도 있고 맛있는 것들이 많은데 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은정님, 미국에 실습 와서 듣고 있어요. 매일 밤에 운동 끝나고 듣다가 아침에

웬디 목소리 들으니까 새롭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미국 어디로 가셨나요? 무슨 어떤 주로 가셨는지 궁금한데 또 해외에서 챙겨 들어주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실습을 또 가셨다고 하셨는데 또 건강 챙기면서 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8485님 이번 주 토요일에 띠동갑 동생 결혼식 사회를 보게 되어서 옷을 사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영스됐습니다. 너무 떨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결혼식 사회, 뭐 축사, 축가 이런 거 다 떨리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 그 두 분을 그 두 명을 위하여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또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더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4884님 아들이랑 치과에서 치료받고 집 가는 중이에요. 완디 목소리 너무 예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드님 치과 치료 잘 받으셨나요? 보통 치과 무서워하는데 네, 그래도 아주 멋지게 해낸 것 같네요. 그리고 칭찬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서현님, 신랑이랑 급 연차 써서 무코로 여행 왔어요. 회랑 닭강정 사서 동해를 앞에 두고 맛있는 저녁 먹습니다. 완디랑 함께하니 더욱더 낭만적인 저녁입니다. 재영 오빠, I love you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맛있겠다! 아니 또 사랑하는 분과 또 함께 좋은 곳에 놀러가서 또 맛있는 것도 같이 드시고 행복을 뭐 말로 못할 정도로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맛있게 드시고 또 예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급 연차를 쓰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쓰신 만큼 후회 없이 또 좋은 시간 보내다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 3부는 영센 웬일이야. 여섯 번째 싱글로 컴백한 스테이씨와 함께합니다. 재밌는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방송을 듣기만 해도 마칠 수 있는 아주 쉬운 복습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여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만나요. 윤종신의 1월부터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지역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고릴라
5: SBS 생활정보.
6: 한여름이면 생각나는 과일 바로 복숭아죠. 복숭아는 삼국시대 이전 중국에서 전래돼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일인데도 예로부터 여름 보양식으로 꼽혔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복숭아에는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아스파르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나 오렌지, 포도보다 훨씬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복숭아엔 칼륨과 식이섬유, 폴리페놀도 풍부해 무더위에 지친 몸을 활력을 주고 땀으로 빠져나간 영양을 보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좋은 영양소는 껍질에 많이 들어있다니까요. 여름 복숭아 깨끗이 씻어 껍질째 즐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더위를 잡으러 컴백한 썸머 퀸들과 함께합니다.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안녕하세요. 세시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분씩 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윤 씨부터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썸머 퀸 스테이시윤입니다.
1: 아, 안녕하세요. 썸머 퀸 2 스테이시 수민입니다.
3: 안녕하세요. 썸머퀸 3 아이사입니다.
0: 어, 숫자를 붙이는 건가요 이제?
4: 안녕하세요. 썸머퀸 4 아이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썸머퀸 5 시은입니다.
6: 안녕하세요. 썸머퀸 6 제이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또 스테이시 분들께서 바로 어제 컴백을 했습니다. 하시자마자 또 영수를 달려주셨어요. 영수님이니까 아,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니 우리 숨당님님께서 이번 활동에서 곡 속의 역할을 맡은 우리 자윤이의 똑부러진 설명에 의하면 짝사랑 노래라고 하던데 네. GPT의 연장선인 건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GPT는 상상도 못했고요. 짝사랑 곡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적극적인,
0: 적극적인
1: 사랑 노래가 되겠습니다.
0: 아니 궁금한 게 활동마다 곡 속의 멤버가 바뀌나요?
1: 네 바뀌고 있어요.
0: 아, 이번에는 자윤씨가
1: 네 제가 오랜만에 곡 속의 담당을 맡게 됐습니다.
0: 이게 내가 할게요? 아니면은 가위바위보로 정하나요? 아니면은 순서대로 그냥 가나요?
1: 순서대로.
0: 다음은 누구예요?
1: 그거는 아마 이제
6: 그 까먹어서 그렇지만 저번 언제 활동 때 했던 그 친구들이 그대로
0: 아 이게 순서가 또 있으니까 해왔던 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안타레스님께서 스테이시 컴백 축하해요. 수미님이 이번 활동 주황머리 개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들었는데 꼭 이러길 응원합니다 라고 주황머리 개
1: 주황머리 개
0: 이제
1: 주황머리
0: 왜요? 아 왜요? 근데 이 머리 색깔들을 멤버분들이 지금 다 본인 머리 색깔 다 의견을 낸 건가요?
1: 네,
4: 저희 의견 냈어요.
0: 오, 너무 좋아요. 근데 이번 활동 개인적인 목표 같은 게 다른 멤버분들도 있는지 약간 수인 씨처럼
1: 주황머리 개.
0: 네. 그런 게 있는지 혹시 있나 궁금합니다.
6: 저는 앞에 나왔듯이 썸머퀸 스테이시.
0: 아니 아까 입장하실 때부터 확 느꼈어요. 의상부터 그냥 비주얼이 일단 놀러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네. 바닷가 느낌 있잖아요.
1: 바캉스 룩으로.
0: 네, 바캉스 룩으로. 네, 일단 그거는 일단 좀 성공한 게 아닌가. 이번에도 머리색들이 다 화려합니다. 지금까지 혹시 변화가 제일 많았던 멤버 누구일까요?
1: 수민이
4: 저인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네.
4: 저는 한 번도 겹친 색이 없어요. 활동 때.
0: 아 그래? 머리가 버텨져요?
4: 어떻게든 다시 기르고 탈색하고 기르고 탈색하고 이렇게 하고
0: 와,
4: 있어요.
0: 이거는 타고난 거다. 이건 진짜 네. 건강한 거예요. 네. 그 정도면.
4: 열심히 길러요. 진짜로.
0: 아니, 길러도 안 길러주는 사람이 있고 이게 하고 싶어도 머리 결이 이게 안 버텨지고 녹는 맞아요. 사람들이 있는데
1: 맞아요.
0: 진짜 예. 혹시 다음에 또 생각 중인 거 있나요? 안 해본 색? 안 해본 색 있으세요?
4: 저 있긴 해요.
0: 뭐요?
4: 저
5: 파란색?
4: 네 파란색 안 해봤어요.
0: 파란색.
4: 근데 약간 파란색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저 약간 하늘색 해보고 싶어요. 하늘색 해보고 싶어요.
6: 딱 영수 색깔?
0: 아니 저것보다 좀 더 밝은 하늘색.
4: 네 밝은 하늘색. 약간 금발에 살짝 한 스푼
0: 약간 파스텔 약간 진짜
6: 예쁘겠다.
0: 솜사탕 하늘색.
4: 네, 솜사탕 하늘색 하고 싶어요.
1: 진짜 색깔이란 색깔은 다 해보겠다.
4: 도전.
0: 아니 이게 도전할 수 있는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6: 진짜.
0: 진짜. 나도 하고 싶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4: 맞아요. 다 끊기니까.
0: 그쵸.
1: 항상 잡초가 이렇게 나 있어요.
0: 아, 진짜요?
1: 네. 그녀의 머리는 건강한 적이 없어요.
0: 아 그래요? 그 제가 네. 지금 잘못 얘기한 거구나.
1: 네, 사실 건강한 적 없어요. 예쁘게 되어 있지만. 네.
0: 아 그렇구나. 역시 세팅이 되어 있으면 건강해 보이는 느낌.
1: 맞아요.
0: 아니 이번 앨범의 의상부터 안무 그리고 곡 제목까지 멤버분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네. 혹시 제목 또 멤버분들의 아이디어인가요?
6: 제목은 아니고 그 Where You At이라는 수록곡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0: 아,
6: 그때 아이디어를 내긴 했어요.
0: 네, 어떤 아이디어를?
6: 아, 원래 가이드가 Where You At이었고 I'm the One이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가이드로 불렀을 때 Where You At이라는 가사가 너무 찰떡이길래 이걸로 하면 어떨까요? 라고 다시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픽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0: 그래도 이렇게 멤버분들의 의견을 되게 많이 좀 이렇게 해주시네요.
4: 맞아요.
0: 들어주시고 너무 좋다. 네. 너무 좋네요. 오늘 9582님께서 스테이시 레코딩 비하인드를 너무 사랑하는 팬인데요. 이번에도 올려주시겠죠? To Love 녹음할 때 뭐 재밌는 일 없었나요? 라버지와의 케미 너무 웃겨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말하세요. 생각난 게 있는데 세연 언니 먼저 말할래요?
6: 같은 거일 수도 있어.
1: 혹시 하나 둘 셋 불러볼까요? 시작. 빠바라바바바바바바.
0: 왜요? 뭔데?
1: 아 이게 빠바라바바바바바바 이런 네네네네 그거를 PD님이 갑자기 반반 나눠서 셋셋 들어가서 한번 불러보자. 빠바라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해서 불러보자 해가지고 저랑 윤이랑 제이가 속아서 그걸 녹음실에 들어가서 불렀는데 알고 보니 PD님의 장난이었다는.
4: 아니야, 그거 진심이셨어.
6: 진심이라고
4: 완전 진심이셨어.
1: 아니 그게 이제 녹음실에 들어가서 그 멜로디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막 따라 불렀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목소리를 이렇게 바꿔 변형시켜서 이렇게 들리는 건데 그럼 피엔님께서 이거 그냥 우리가 할까? 해가지고 오 네! 하고 들어가서 녹음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 나와 안 쓸게 이러셔서
0: 쓰지 않으셨구나.
1: 네. 근데 사실 멤버들은 내심 안 쓰길 원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6: 당연히 장난인 줄 알았어.
0: 오히려 퀄리티가 여기가 내가 불렀어 이게 맞나? 저희끼리니까.
4: 그래서 애들 녹음할 때 속으로 빌고 있었어요. 제발.
0: 녹음하실 때 같이 계세요? 항상?
4: 네. 저희 이번 타이틀은
1: 맞다.
4: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요.
1: 타이틀만.
0: 끝날 때까지?
4: 네. 파트 순서대로 녹음한 걸 좋아하셔가지고.
0: 맞아요. 아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를?
1: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바꾸실 때도 있어요.
4: 맞아요.
0: 파트를?
1: 네. 근데 이번에 조금 더 공을 기울이셨어요. 전에 녹음할 때보다 제 생각에. 원래 들어가서 제 파트 쭉 녹음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0: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1: 근데 이번에 그렇게 안 하고 딱 순서대로.
0: 아 그래야지 뭐 흐름이 딱 잘 어우러지니까 이게. 네.
1: 근데 또 하시다가 좀 브릿지쯤 넘어가면은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멤버들 쭉쭉쭉 멤버들 거 치고 빠지고 약간 이렇게.
0: 되게 뒤에 가면 갈수록 힘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아니 지난번에 우리 윤 씨께서 라더 PD님께 활동 시작하면 전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수신발을 하셨어요.
1: 네. 이번에는 전화가 안 왔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근데 이번에는 가이드가 나오기도 전에 전화가 왔어요. 나이가 진짜 대박인 노래 하나 나왔다. 우리가 진짜 대박이야. 진짜 장난 아닌 노래 나왔어 하고 이 가이드를 받기 거의 한 달 전쯤에 저한테 영상통화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저희 포인트 안무를 막 To love, to love 하면서 우리는
0: 혼자서?
1: 네 근데 네. 노래는 안 알려주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VL 이렇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했는데 가이드를 받고 To love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셔서 그런지 예, 전화는 안 왔습니다.
4: 원래는 딱 오늘 밤? 새벽쯤에 연락 오시는 약간 저번에 그랬거든요.
0: 아 그래서 앨범 나오자마자 보통 연락 오시나요?
4: 네. 내일이 첫 방이니까 이제 첫방 전에 전화하셨는데 아마 오늘은 지금 외국에 계셔서
0: 모르죠.
1: 모르죠 그거는
4: 국제전화.
0: 아니, 모르죠. 아니면은 뭐 톡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시냐면 그걸로 뭐 올 수도 있고 시간 맞춰가지고 애들 이제 라디오 끝났겠구나 전화해야지. 네. 연락 왔으면 좋겠네요.
4: 푹 쉬고 오셨어요.
0: 네. 푹 쉬시고 이제 여행 가셨으니까 편하게 즐기다가. 그쵸 그쵸. 그럼요. 우리 1952님께서 이번에 라버지 결혼식 때 보미님이 에이핑크랑 스테이시 중에 누가 더 소중하냐니까 고민 없이 스테이시를 골랐잖아요. 감동 좀 받았나요? 스테이시는 에이핑크 선배님들과 라버지 중에 누구를 고를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바로 에이핑크 선배님 대 라도님. 하나 둘 셋
2: 라도님.
1: 그니까요.
0: 에이핑크 선배님 말씀하신 분 있었나요?
1: 다 라더피니님
6: 그랬던 것 같아요.
0: 다. 네.

0: 이유는요?
1: 아무래도 피디님께서 저희 거의 키워주셨다시피
2: 맞아요.
1: 해주셨다 보니까
0: 그쵸.
1: 모든 과정이에요.
0: 함께 하다 보니 네.
3: 아, 제가 결혼식 때 느낌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0: 왜요?
3: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축하하는 마음으로만 갔는데

0: 하더라고요.
1: 아, 근데 진짜 나와 함께 오래된 사람이 누군가 결혼하면은 진짜 너무 좋게 보내주는 건데 이게 이런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런 게 있긴 했어. 있긴 해. 네. 맞아요. 다시 또 음악 얘기로 돌아와서 네. 우리 다희님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한 음반 기대 중이에요. 엔딩 포즈 하나씩 보고 싶어요. 어머. 라고 보내주셨어요. 엔딩 포즈를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썸머 퀸으로서. 네. 이제 또 신곡 라이브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혹시 노래 끝날 때 썸머 퀸들의 엔딩 포즈 좀 가능하실까요? 미리 맛보기로.
2: 좋습니다. 네. 네.
1: 그럼 멤버분들 편하게 또 라이브 준비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우리 서용준 님께서 어제 6시 땡 하고부터 투 러브 계속 들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효선 님께서 스테시닷 울다리 수인 씨랑 어제 음원 들었어요 라고.
3: 감사합니다.
1: 어머, 가족분들끼리 또 이렇게 다 함께 듣고 계셨습니다. 혹시 멤버들 준비되셨을까요?
4: 네.
1: 네. 그러면 저희는 스테이시의 투 러브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좋습니다. 네, 스테이시의 True Love 라이브를 듣고 왔습니다. 아, 라이브를 워낙 잘하셔가지고.
1: 아닙니다.
0: 그리고 노래가 너무 좋아요. 특히 코러스 파트에 네. 되게 약간 밀당하듯이 부르잖아요.
2: 느끼는 이모션.
0: 네, 거기랑 그 완전 True Love, True Love, 빨리 거기도 그렇고 너무 막 되게 캐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뮤비를 봤는데 다들 너무 예쁘고 계속 엄마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보는데.
1: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빨리 안무도 너무 귀여운 것 같고 해서 빨리 이걸 무대를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2: 감사합니다.
0: 우리 삼삼삼님께

0: 그래서 오 너무 신나요. 썸머퀸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우리 민정이님께서 귀한 내가 듣기 딱 좋은 귀한 노래입니다. 라고.
1: 좋습니다.
0: 우리 강성태님께서 믿고 듣는 스테이시 라이브 라고 유보요. 그러니까 라이브 워낙 잘하셔가지고.
2: 네. 감사합니다.
0: 또 이렇게 스테이시 라이브까지 만나봤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4: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3: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레노,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6: 레노,

0: 웬디의 영스테이트 광고 듣고 왔고요. 수인님께서 이번 True Love 1위 할 것 같은 느낌이 어머. 빡 오는데 1위 공약 시원하게 한번 가봅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썸머 퀸들
1: 했으면 좋겠다.
0: 1위 공약!
2: 아 뭐가 있지?
3: 생각도 안 해봤는데.
0: 그러니까요. 1위 공약! 1위 공약 한번 생각해보세요.
1: 딱 지금 생각나는 거는 뭔가 진짜 너무 근데 뻔한데!
0: 뻔한 것도 좋아요. 뭔데?
1: 테니스 치기!
0: 아 뻔한데? 무대 위에서? 어 괜찮은데? 어, 그래. 테니스 치기? 어, 무대 위에서?
1: 근데 무대 위에서 테니스 치기.
0: 어떤 생각나시는
3: 거 날아가는 거 아니야?
1: 어 그러네.
3: 그런 재미.
0: 아니면 전 그런 것도 괜찮았대요. 약간 서머퀸이니까 전 봤을 때 노래가 되게 시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놀러 간 것처럼 아~ 이런 곰 같은 거
3: 튜브랑
0: 튜브랑 곰 같은 거 그런 거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완전

0: 좀 집중해서 하고 싶다 하면 팥빙수나
1: 어, 맛있겠다.
0: 네, 요런 거 좀 시원한 거 가지고서 예쁘게 또 포즈하면서 표정하면서 또 1위 공연 해도 괜찮아요. 여름이랑 관련된 뭔가 액티비티나 이런 먹는 걸로 같이 해서 두 가지 해봐도 좋지 않을까.
1: 좋아요.
0: 어떠신가요?
1: 너무 좋아요.
0: 서머 퀸으로서. 예. 네. 3부에서도 계속 스테이시와 함께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복습 퀴즈. 여러분이 오늘 방송을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신지 확인하는 복습 퀴즈를 준비해봤는데요. 제이씨 문제 하나 내주시죠.
2: 네, 스테이씨의 여섯 번째 싱글 타이틀곡 제목은 무엇일까요?
0: 보기도 주시죠, 우리 세은씨.
3: 네, 1번 트루러브, 2번 투러브.
0: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아이사씨?
1: 네,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0: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3부에서 계속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같이 외쳐주실 수 있나요?
4: 네.
0: 저희는 잠시 후에
4: 많은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날 농업 현장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죠. 작업을 나가기 전에 폭염 상황 확인하기, 아이스팩, 모자, 냉각조끼 챙기기,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보단 둘이 함께 움직이기. 그래야 좀 안심이 되겠죠. 또 일하는 동안엔 찬물을 자주 마시고 1시간 정도 작업했다면 10분쯤은 그늘막에서 바람을 쐬며 쉬어주세요. 비닐하우스나 축사처럼 더운 곳은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도 자주 해주시고요. 올여름 농사 건강이 우선입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택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3, 2, 1 가평으로.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SH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안채숙님, 승인이 엄마예요. 우리 공주들이 이번 컴백 행복하게 안 아프게 즐겁게 활동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어머니! 아니 우리 라디오에도 문자까지 보내주시고.
2: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1: 아니 승희 씨 또 네. 어머니께서 이렇게 다 챙겨보고 실시간으로 들어주시고 하셨는데 네. 응선 편지 한번 해주세요.
3: 네, 아 엄마. 아, 이 서울말로 말하려니까 이상하네. 아니 얼마 전에 포항 갔다 왔는데 너무 힐링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엄마 포항 또 내려갈게. 근데 엄마 내일 올라오지 않나? 내일 봐. 아 내일 모레 봐. 엄마 조심히 와. 감사합니다. 와.
4: 그리고 저희 울산에서 최근에 공연했는데 네, 그때 알아요. 저희 도시락이랑 샌드위치랑
5: 오이도 직접 다 씻어서 저희 주시고요.
4: 진짜 너무 잘 먹었습니다.
2: 맞아요. 어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1: 어머니 진짜 사랑입니다. 아니 그때 저도 윤씨 아버님께서 과외도시락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다 어머니 부모님들이 다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가나 이게 다 멤버들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님께 감사드린다고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어머니도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6: 건강하세요.
1: 다음 문자 또 하나 시은씨 소개해주세요.
7: 네, 허니님께서 유재석님을 비롯해서 주우재님 등등 컴백 때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챌린지를 찍잖아요. 스테이씨의 섭외력에 매번 놀라운데 이번에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오,
1: 혹시 꼭 이번에 혹시 꼭 함께 찍고 싶은 분이 있나요? 저를 빼고. 이게 근데 유재석 선배님이

0: 그냥 주호쟁님도 그렇고 되게 다양하게 네. 찍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또 다 할 수도 있잖아요. 팬분들이 어떻게 또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1: 그쵸.
0: 진짜. 우와. 다.
2: 우와.
3: 우와.
0: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어렵죠.
2: 생각하려니까 어렵다.
3: 일단 뭐 공백을 한번 채워보자면 정말 누구든 어떤 분이든 그쵸. 영광스럽게 함께하고 싶습니다.
0: 그쵸. 아니 근데 이번 챌린지 다 뭔가 멤버들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이번 노래의 그런 컨셉이 근데 어떤 분이랑 찍어도 다 너무 잘 나올 것 같은 느낌이랄까.
3: 네. 네. 저 갑자기 떠오르는 게 네. 정말 그냥 아무나 얘기해도 되는
0: 아무나예요,
3: 거잖아요.
0: 진짜 아무나.
3: 갑자기 떠오르는 게 이광수 선배님이 저희 어깨춤 추는 걸 상상을 했어요 지금.
0: 어머,
3: 너무 좋다.
0: 어머,
4: 좋은데.
3: 너무 매력적일 것 같으셔가지고.
0: 어머. 네, 이광수 선배님 듣고 계신가요? 만약에 듣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이 지금 마음과 뭐 이게 영상이 꼭 닿길 바라겠습니다. 선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바라겠습니다.
0: 네. 혹시 또 챌린지 조회수 탑은 또 시은 씨와 또 박남정 선배님의 또 영상이라고 합니다.
1: 맞아요.
0: 알고 계시나요?
3: 제가요?
0: 네, 알고 계셨나요?
3: 그렇죠. 네.
0: 이번에도 어떻게 아버님께서 함께
3: 안 그래도 원래 저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0: 아버님께서 먼저 얘기하셨나요?
3: 아니요 주변에서 이렇게 원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안 그래도 낮에 그 일정 하나 끝나고 얘기를 했어요.
0: 네.
3: 아빠 우리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가 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았으나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우리 또 1등공 씨 또 아버지께 그런 음성 편지 또 한번 해본다면
3: 아빠 좀 우리 연습해서 어깨 같이 한번 흔들어 보자.
4: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0: 다들 너무 귀엽네요. 네. 오늘 영수를 위한 포인트 안무 영상도 남겨주고 가신다고 하는데요. 이건 저희가 따로 촬영을 해서 영수 인별그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찾아봐 주시고요. 이번에 이 싱글 앨범인데 네. 수록곡이 3곡이나 또 실렸다고 합니다.
1: 맞아요.
0: 지금부터는 이번 앨범의 수록곡들을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노래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0: 번째 트랙 Where You At인데요.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Where You At은 약간 운명 같은 만남을 가지고 나서 아,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 그런 곡인데요. 그래서 되게 그 운명에 대한 그런 가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2: 맞아요.
1: 그래가지고 그런 곡입니다.
0: 아니 이게 스테이시만의 그런 통통 튀는 느낌이 되게 듬뿍 담긴 것 같아요. 이번 앨범이 스테이시만의 매력이 가득 담겼다 할까? 네, 그리고 이 노래는 가사도 귀엽고 표현도 귀엽고
1: 맞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곡이 또 수민씨와 또 아이사씨의 최애곡이라고 합니다.
1: 네.
0: 스테이시 지금까지 노래 중에 탑3 안에 드는 노래라고?
3: 제 피셜.
0: 아, 제
3: 아이사 피셜.
0: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으세요?
3: 그냥 제가 그 옛날에 부하걸 선배님 노래도 되게 많이 듣고 좋아했었는데 이게 딱 그런 감성인 거예요.
0: 알 것 같아요.
3: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그때 생각도 나고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탑3 안 듭니다.
0: 그럼 이 노래 언제 들으면 좋을지 우리 수민 씨랑 아이사 씨 두 분이 좀 추천해 주신다면.
1: 와, 저는 약간 퇴근길이요.
0: 아, 퇴근길.
1: 나 이제
0: 지금이네 거의.
1: 퇴근하지롱, 퇴근하지롱.
0: 뭐야?
2: 개사를 해버리셨네.
0: 운명에 관한 노래를 재밌네요.
1: 와.
3: 퇴근을 너무 좋아하네.
0: 그렇게 재밌네요. 아, 너무 재밌다. 아, 그거 재밌고 또 우리 아이사 씨.
3: 저는 어쨌든 운명에 관한 내용이니까 되게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0: 설레는 마음으로
3: 들으면 더 배가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0: 그리고 그 상황이 성공할 것만 같고.
3: 네.
0: 좋습니다. 멤버분들 평소에 멤버분들의 노래 자주 들으세요? 활동기 노래 빼고.
1: 저 있어요. 저 들어요.
0: 어떤 거요?
1: 저도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희 산책할 때 그 저희 노래 중에 Same Same이라는 곡을 네. 자주 들어요.
0: 또 다른 분들 계세요?
4: 저도 요즘에 좀 갑자기 옛날 저희 수록곡들을 좀 듣는데 컴플렉스랑 뭐 아비데어라든지 Same Same도 그렇고 뭔가 그때 스테레오타입인가? 그 앨범 수록곡이 너무 좋았었는데 그 감성이 참 좋아요.
0: 아, 그럴 때 있어요. 한 번 딱 빠지는

0: 그렇죠.
1: 네. 맞아요. 맞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곡 만나보기 전에 이 노래가 최애라고 했던 우리 수민 씨 또 아이사 씨 혹시 좋아하는 파트 한 소절 라이브 될까요? 아까 퇴근하지롱 말고
2: 먼저 할래요?
3: 네, 저희 퇴근하지롱 멜로디 참 좋아해가지고
1: 네네네 거기로
3: 네 좋습니다.
2: Baby where you at? Baby where you at? Baby where you at? Now I'm gonna make you like me like me.
1: 좋습니다.
2: 네.
1: 네.
2: 저는요. 네. 저는 제 파트 부분인데요. 네. Feeling in my heart 너무 분명한 느낌 여기를 좋아해요. 오~
1: 아까 그 파트는 아니었네요.
2: 네.
1: 아,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곡 만나볼게요.
2: 네. 퇴근하지롱.

0: 세 번째 트랙 Sorry입니다.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이 곡은 한 사람에 대해서 친구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제발 좀 그만해 라고 하는데 아 Sorry 미안 근데 또 말하게 돼 Sorry 이런 곡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안 궁금할 수 있잖아요.
2: 귀찮고
1: 네, 그래서
3: 반복적이니까.
0: Sorry.
2: 아 타이밍 기가 막히네요. 우리 윤 씨가.
0: 아니 저 이거 듣자마자 이것도 되게 스웨시 느낌이 되게 가득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되게 이번 앨범이 귀엽고 상큼한데 특히 이 노래는 귀여우면서 뭔가 성숙해진 무드가 한스푼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되게 들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열정적으로 소개해준 윤 씨의 최애곡이라고 합니다.
1: 네, 네 맞아요.
0: 언제 들으면 좋을까요?
1: 아, 저는 이거 차에서 그냥 출근할 때 듣는 거 좋아해요.
0: 왜?
1: 뭔가 그냥 사실 가사랑 별 의미는 없는데 그냥 노래가 너무 좋아서
0: 아, 노래가 좋아서
1: 자꾸 듣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추천하고 싶은 타이밍은 그 이제 아이돌들 좋아하시면 이제 팬분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나누신대요.
0: 아, 네네네.
1: 근데 서로 이제 내 아이를 아, 어필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때마다 팬분들께서 이 노래 너무 공감된다고
0: 아 미안 미안
1: 네 미안 미안 근데 미안한데 나 내가 좋아하는 스테이씨 얘기하고 싶어 그리고 친구도 미안 미안 근데 내가 좋아하는 누구 얘기하고 싶어 이런
0: 맞아,
1: 느낌
0: 맞아. 어허 너무 좋습니다. 아니 우리 3951님께서 윤이 얼마 전 소통앱에서 멤버든 없는 삶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서로에게 표현도 자주 하는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2: 오. 오, 좀 표현을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다같이?
0: 제일 와, 많이 하시는 분 계세요?
1: 세연 언니가 은근히 가끔 고백을 해요.
0: 아~
1: 그러니까 오랜만에 저희가 활동 준비하기 전에 공백기 시절에 이제 다 같이 만나는 일이 좀 적었어요. 근데 세연 언니가 오랜만에 안무를 쓴 하는데 어, 저 사실 오늘 너무 기다렸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너무 귀여웠어.
0: 아, 너무 귀엽다.
4: 행복했어요. 멤버들 오랜만에 보는 게.
0: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다.
2: 혹시 최근에 서로에게 미안했던 일이나 고마웠던 일 같은 것도 있어요?
5: 저는 갑자기 고마웠던 일 생각이 나는 네. 게 그 제가 뮤지컬을 최근에 했잖아요.
0: 네 알죠 알죠.
5: 뮤지컬에 다 놀러와서 봐줬는데 근데 되게 너무 잘 봐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저의 넘버와 대사를 엄청 따라하지 않나.
0: 아 진짜.
5: 네. 그리고 또 막 소감도 잘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되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뭔가 연습한 과정을 뭐라고 해야 되지?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해준다고 해야 되나? 그게 조금 이렇게 언니 너무 고생했겠다 이걸 이렇게 같이 느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0: 고마워서 약간 울컥했을 네. 것 같아요, 그죠?
5: 그런 부분들이 고맙더라고요.
0: 역시 멤버분들 어떠셨어요 봤을 때?
2: 너무
0: 기특하셨어요.
2: 기특하셨어요.
1: 기특하셔. 기특해는 아니요. 기특하시다.
0: 아 기특하시다.
1: 네. 그래서 저희 멤버 중에서 뮤지컬을 이제 처음 도전하는 그쵸. 거다 보니까 그 신 언니가 이제 살다 보면 하면서 등장을 하거든요 처음에. 근데 안 슬픈 장면인데 눈물이 나가지고 맞아. 휴지를 이렇게 눈 밑에 대고 기특하셔 이러고 봤었던 기억이 나요.
0: 진짜 이게 또

분야이고 또 네. 이걸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또 말로 맞아요. 표현하지 못할 만큼 또 열심히 했을까라는 생각에 또 멤버분들이 그렇게 또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슬프지도 않는 장면인데 다 운다 하더라고요. 보통 멤버분들 보러 가면. 네. 되게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서 바로 또 다음 곡 만나볼게요.

0: 마지막 트랙 Be My Love입니다.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저희 Be My Love라는 노래는 저희가 이전에도 같이 작업했던 범인왕이 피디님들과 함께 작업을 한 노래인데 되게 힙한 부분도 있고 서정적인 맞아요. 멜로디도 있는 정말 매력적인 노래고요. 네. 뭔가 막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이런 감정이 있지만 어쨌든 나는 내 감정에 솔직하겠다, 직진하겠다 이런 노래입니다.
0: 아니 이게 인스트랑 멜로디가 약간 옛날 2000년대 그런 멜로디 사랑 노래 느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더 좋았고 그런 거 들으면 약간 울컥하는 거 뭔지 아세요? 그런 멜로디 들으면 그리고 중간중간에 떼창 부분들도 중간 있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곡은 또 시은 씨와 또 세은 씨의 최애 곡이라고 해요. 두 분도 이 노래 언제 들으면 좋을지 추천해 주실 수 있다면?
2: 저는 딱 생각나는 게 그 퇴근길 노을 질 때가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0: 요새 많이 입죠 노을 질 때
2: 그때가 딱 이 감성을 느끼기 너무 좋은
3: 맞아요
0: 또 우리 또 시은 씨는
1: 저는 너무 언제 들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전 그러면 자기 전에로 할게요.
0: 하루를 마무리하는 느낌.
1: 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뭔가 너무 약간
0: 근데 뭔가...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잠들 수 있을까?
1: 약간 추억 회상하고 감성에 젖어들면서 기분 좋게 자는 거죠.
0: 아 기분 좋게 잠드는 네. 걸로 좋습니다. 솔직해지는 건 참 어려워 라는 가사가 있는데 멤버들 중에 누가 제일 솔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솔직?
2: 저요? 윤 아니면 수민이? 근데 제이도 되게 솔직해요.
1: 맞아. 제이도 솔직해.
0: 다 솔직하시군요.
1: 네.
0: 근데 그런 거 같아요. 다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고
1: 맞아요.
0: 우리 3299님께서 제이가 최근 찬미님 너튜브 나가서 T랑 F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중심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제이도 데뷔 초에는 F였다가 바뀐 거 아닌가요? 아 요새 T세요?
2: 아 T 된 지는 꽤 됐는데 네.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검사해보니까 계속 티가 나오더라고요.
0: 일을 하다 보니까.
1: 사회가 만드는 거야.
0: 사회. 네.
2: 그래서 저도 믿을 수 없어서 계속 검사한 게 ISTJ거든요. 원래 제가 원래 맨 처음 했을 때가 ISFJ였는데 안 돌아와요.
0: 안 돌아와요? 이게 사회 적응을 되게 잘하셨다. 되게 잘해서 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티랑 F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난데? 나 중심이 없나?
4: 이게 MBTI 하니까. 검사를 할 때는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특히나 이게 가명이 있고 본명이 있잖아요.
0: 그쵸.
4: 그래서 진짜 심자윤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할지와 스테이시 윤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할지가
0: 섞여 있으니까
4: 네,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0: 근데 뭐 저는 활동하는 사람으로서도 그냥 제 원래 본 그 캐릭터로서도 중심이 없긴 해. 딱딱하긴 해.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긴 해요. 왔다 갔다 하긴 해요. 예, 맞긴 해서 너무 정확한 말을 해서 아까 대본 읽고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으로 이 노래가 최애라고 했던 우리 시은 씨, 세은 씨 좋아하는 파트 한 소절 라이브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어디 하지? 저는
0: 네.
1: 네, 해볼게요. Stuck in my head, nothing to add. Always I keep tripping in my mind, mommy 말 잘 듣질 않아.
0: 또 이렇게 랩으로 와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세은 씨 또 좋아하는 파트 있다면
2: 저는 아까 말했던 솔직해지는 건 참 어려워 거울 속에 비친 나에게 더던 너의 이 부분입니다.
0: 랩이랑 노래를 다 들려주셨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수록곡까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멤버분들 앞으로 문자들 좀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JJ님, 저 직장인들 진짜 좋아하는데 시즌3로 돌아온다는 소식 듣고 너무 기대 중이에요. 첫 게스트가 무려 공효진님이라는데 대선배님들 사이에서 귀 안 죽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와.
1: 예, 처음에는 진짜 어려웠어요.
0: 어려웠죠.
1: 귀가 많이 죽었는데 그래서 분량도 적었어요.

0: 없었거든요. 근데 시즌2에서는 이제 제가 마음이 좀 더 편해지고 선배님들도 이제 자주 뵙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그냥 혼잣말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분량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시즌3에는 제가 승진을 하거든요. 제가 거의 2년 만에 지금 인터넷 벗어나는
1: 쉽지 않아요.
0: 보여드릴 것 같은데.
2: 와 대박. 와, 대박.
3: 어 그러면 잠깐만 승진했다는 건 새 인턴이 들어오나요?
0: 어? 아 그건 시즌3에서
3: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또 대본과 애드립이 섞여 있습니다. 윤 씨가 볼 때 애드립이 거의 대부분인가요?
0: 네, 대본이랄 게 사실 없죠. 틀만 정해져 그쵸. 있고 그냥 그 멘트는 다 애드립이세요.
3: 그렇죠. 그러니까 네. 흐름만 정해져 있지 네, 멘트가 맞아요. 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도 막내로 또 사랑을 받고 계신데 네. 거기서 또 제일 잘 챙겨주시는 선배님들이 계시다면 다 잘 챙겨주시겠지만
0: 다 너무 잘 챙겨주시는데 그쵸. 특히나 백현진 이제 부장님 부장님이랑. 아 부장님들이 저를 잘 챙겨주세요. 김민규 부장님께서도 되게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말도 많이 챙겨주시고 탁구도 같이 쳐주시고 예 그렇게 되게 많이 친근하게 많이 챙겨주세요.
3: 조언도 좀 많이 해주시나요?
0: 네 조언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근데 선배님들이 다 원훈 선배님도 와서 아 자연아 나 이거 있다 너랑 이거 하고 싶은데 한번 할래? 이러셔가지고 아 너무 좋아요. 제가 이따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것도 되게 많아요.
3: 아 너무 좋다. 너무 감사드리네요.
0: 네 진짜.
3: 혹시 다른 멤버분들도 혹시 욕심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 와. 그래서 또 많이 있으니까.
4: 저 있어요.
3: 네.
4: 심야 괴담.
0: 아, 그럴 줄 알았어.
3: 저, 무서운 거 좋아하세요?
4: 저 무서운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심야 괴담에 틀어놓고 자고 막 그러거든요.
3: 어, 약간 그래서... 갑자기 제이씨 무서워.
0: 아니,
4: 잠이 잘 와요.
0: 강의 들릴 것 같아.
4: 그래서 진짜 이렇게 읽어보고 싶어요.
0: 아, 너가 직접
4: 잘할 것 같아.
3: 근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심하게는 불러주세요!
0: 불러주세요!
3: 아, 이 정도로 무서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4: 네.
3: 와 진짜 대단하다. 좋아요. 그걸 틀어놓고 주무시다니.
4: 네.
3: 아, 멋집니다. 네. 또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까지 만나봤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마다 쓰제약. 약국에서 만나요.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가격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쌀.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가

0: 사랑을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옷들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제 아까 2부에서는 퀴즈 정답을 발표할 차례인데요.
1: 네.
0: 스테이시의 여섯 번째 싱글 타이틀곡 제목은요. 바로
1: 2번 줄라비였습니다.
0: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참여해주신 분들 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민님께서 8월에 하는 팬콘 너무 기대 중이에요. 앞으로도 스위틀과 오래오래 함께해요. 짱테이씨 파이팅이라고.
1: 파이팅.
0: 8월 22일 2025 팬콘서트 투어 스테이시 클로저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1: 네.
0: 또 이렇게 또 기대하고 계시는 많은 팬분들을 위해서 스포를 하나 해주신다면. 항상 저희는 스포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팬분들은.
2: 아, 그 한 번도 춤을 추지 않아 춤 못 보여드렸던 그런 무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1: 그러니까 팬콘에서만 보여드릴 수 있는
2: 무대가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안 보여준 무대를 이제 팬콘을 통해서 보여준다.
1: 네. 제가 수록곡합니다.
3: 잠깐 저 대망 스포 하나 더 할게요.
1: 네, let's go. 드라마를 팬콘에서 합니다.
3: 아, 이거 말해도 되나?
1: 안 돼 사실은.
0: 네, 방송 사고다 이거. 네, 방송 사고입니다.
3: 슬립스로 이렇게.
0: 스테이시와 함께한 영세 웬일이야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1: 벌써.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마칠 시간이라고 해서 와 진짜
4: 그 오늘 저희가 이게 오늘의 마지막 스케줄인데 너무 마무리를 잘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0: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니 우리 4484님 문자 하나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5: 네. 이따 퇴근하지롱 들으면서 퇴근하려고요. 퇴근송 정해줘서 고마워요. 잘가요.
4: 감사합니다.
0: 아니 저도 오랜만에 또 스테이시분들 만나 뵈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또 이번 노래가 너무 좋아서 서머퀸이 이제부터 또 확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활동부터 또 팬콘까지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또 마무리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컴백하시면 또 나와주세요.
1: 좋아요.
4: 너무 좋아요.
0: 그럼 저는 여섯 분 보내드리고 4부 영스랩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돈 머리 비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돈 머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머리 비 하겐.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단지 밖은? 동탄과 세교의 다양하고 편리한 더블 생활권 인프라.
0: 단지 안은? 필봉산과 단지에서 여유로운 에코라이프.
1: 두 가지 삶의 완벽한 조화. 이 모든 게 가능해?
0: 부고산 자이 드포레.
1: 6월 오픈 예정. 문의 1660-2792.
0: 시공 GS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5: 오늘은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버린 음식물 쓰레기가 지구 사막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단순히 음식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식재료를 키우기 위해 사용된 물과 토지의 에너지가 함께 낭비되는 셈인데요. 버려지는 음식이 많을수록 더 많은 농작물을 생산해야 하고 더 많은 경작지를 일구면서 토양이 황폐해지고 환경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냉장고 속에 있는 식재료를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식재료를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고 음식을 먹을 땐 먹을 만큼만 덜어 먹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작은 실천으로 세계 사막화 방지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완소들의 취향을 알아보는 이곳 영스랩스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8293님께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의뢰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완소분들,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영스랩스에 들고 와봤는데요. 여러분은 여름에 일상에서도 선글라스 쓰시나요? 저는 햇빛이 세면 밖에서도 그렇고 운전할 때도 눈이 너무 부셔서 평소에도 자주 쓰는 편이거든요. 요즘엔 패션으로도 쓰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선글라스를 쓰면 네가 무슨 연예인이냐, 어디 여행 왔냐, 왜 이렇게 머플이냐 등등 보는 사람들마다 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은 선글라스 휴가지에서만 쓰나요? 저처럼 일상에서도 쓰시는 분들이 많은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 의뢰해봅니다. 알려주세요.

영스 랩스 첫 번째 리서치 연구는 휴가지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선글라스를 쓴다 안 쓴다입니다. 1번 쓴다, 2번 안 쓴다.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딕펑스의 선글라스.

딕펑스의 선글라스 듣고 왔습니다. 완소민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2번 안 쓴다. 귀찮아서.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말씀하세요. 눈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선글라스 꼭 써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뭐 여행가서는

여행을 만약에 간다 하면은 그때는 들고 가려고는 하거든요. 근데 뭔가 이거 쓰는 거 자체가 너무 뭔가 그러니까 확실히 쓰면은 너무 편해요. 막 눈도 안 부시고 좋은데 그냥 이 쓰는 거 자체가 되게 귀찮은 느낌이 들어서 아직 선글라스랑 친하지 않아요, 제가. 친해지는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좀 시간을 두고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선글라스랑 아직 친하지 않아서 쓰진 않습니다. 9814님 1번 쓴다. 버스 운전기사입니다. 선글라스는 필수입니다. 없으면 눈이 너무 아파요. 쓰다 보니 익숙해져서 평소에도 자주 씁니다. 종류도 여러 가지로 4개나 있어요. 야간 선글라스도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운전하시고 또 밖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 만큼 더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수아님 2번 안 쓴다. 양산에 들고 다니는데 선글라스는 안 써봤어요. 조금 어색해요. 쓴 제 모습이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또 우리 수아님과 찰떡같이 어울리는 디자인의 선글라스를 만나면 또 안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양산도 저는 귀찮고 선글라스도 귀찮고 아직 두 개랑 다 안 친해서 나예원님 1번 쓴다. 정 선글라스도 쓰고 양산도 씁니다. 살기 위해. 근데 진짜 좋은 거예요. 양산 쓰는 것도 타지 않을 수 있어서 좋고 또 선글라스 눈의 건강을 위해서도 너무 좋고 아주 예원님 잘하고 계십니다. 8265님 안 쓴다. 안경이랑 선글라스랑 바꿔 끼는 게 귀찮아서 변색 렌즈로 한 방에 해결 중입니다. 오!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밖에 나가면은 딱 선글라스 되고 안에 들어오면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안경으로 돌아오고 또 우리 민준기님 2번 안 쓴다. 하지만 영스랩스 선글라스는 한번 쓰고 나가보고 싶네요. 한번 어떻게 빌려드려요?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요걸로? 이 콧대 엄청 아파요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요거 가지고서 이거 근데 UV 차단 이게 안 될 텐데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햇빛 다 들어올 텐데 가능하시겠어요 준기님? 네.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은 일상에서 선글라스를 쓴다. 61% 안 쓴다. 39% 일상에서 선글라스를 쓰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쓰는 게 좋아요. 예, 쓰는 게 정말 좋고 부모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질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리서치 연구 주제 만나볼게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은 여름에 쪼리 잘 신으시나요? 저는 발이 시원한 게 좋아서 슬리퍼는 너무 좋아하는데 이건 발가락 사이가 너무 불편하고 아파서 오래 못 신겠더라고요. 요새는 예쁜 디자인도 많이 나오니까 신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하는데 발은 편해야 한다는 주의라 도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저처럼 이 신발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완디 그리고 완소분들은 어떠신가요? 영스랩스 결과가 궁금해요.

영스랩스 두 번째 리서치 연구 주제는 발가락 사이에 끈이 들어가는 샌들. 일본어로는 조리, 영어로는 플립플롭, 한국에서는 쪼리 라고 하는데요. 다들 뭔지 아시죠? 지금 보는 라디오 들어가시면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 즐겨 신는 바로 이 신발, 선호한다, 선호하지 않는다 입니다. 1번 선호한다, 2번 선호하지 않는다.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지금 이렇게 뜨니까 제가 이 물건 판매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두 개의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파란색 그리고 베이지색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제품을 골라주면 지금 거의 매진 임박이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 게시판 무료고요.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FX의 Hot Summer.

FX의 Hot Summer 듣고 왔습니다.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제 상태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원래 엄청 선호입니다. 근데 이번 네 선호하지 않는다? 원래는 잘 신었었는데 이게 잘못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고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몇 번 넘어졌던 적도 있고 비가 와도 넘어지고 걸려서 넘어지고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거 밖에 좀 있잖아요. 요 모양대로 그대로 타요. 예, 요 모양대로 타는 게 너무 싫어요. 그 제일 보기 싫은 게 차라리 예쁘게 다 타면 모르겠는데 양말 모양 그대로 타는 것과 요 쪼리 모양 그대로 타는 게 전 제일 못생겼다고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긴 바지에 양말에 운동화를 신겠다. 예,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조금 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어디 휴양지나 어디 그런 데 놀러 가지 않는 이상 조금은 네, 신진 않습니다. 3505님, 저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한번 신고 나면 엄지발가락이랑 검지발가락 사이가 너무 아픈데 다른 분들은 괜찮으신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요런 지금 보는 라디오에 보여지는 쪼리 모양도 있고 요새는 요것보다 조금 더 두껍게 나오는 듯한 완전 고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거는 발가락이 아프지 않습니다. 저도 발가락이 아파서 이런 걸 잘 못 신어요. 그래서 무조건 신어보고 사야 되는데 그렇게 두껍게 나온 아이들은 괜찮다. 우리 9839님 1번 선호 요즘은 전용 양말이 따로 나오더라고요. 아 엄지발가락만 싹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양말을 신고 쪼리를 신어요? 아 진짜? 그래요? 그럼 탈 일은 없겠네요. 예, 달리는 없겠지만 그렇구나. 신기철님 2번 예전에 신어봤는데 검지랑 엄지 사이가 너무 아프기도 하고 신발이 미끄러워서 못 신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한 번 몇 번 넘어졌어가지고 제가 조심을 안 해서 그런 거긴 한데 그래서 이것보다는 만약에 너무 신고 싶으신 분들은 이것보다 두껍게 나오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아이들인데 또 서의령님 1번 선호한다. 없으면 안 돼. 발가락만이라도 자유롭게

시원하게라고. 아, 시원하긴 진짜 시원하죠. 네. 근데 또 햇빛을 또 직방으로 또 받는 것도 요아입니다. 예. 햇빛을 딱 받아가지고서 타니까. 그래서 자유롭지만 뜨겁다. 네.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은 발가락 슬리퍼를 선호한다. 27% 선호하지 않는다. 73% 발가락 슬리퍼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어? 오, 저 거의 반반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선호하지 않는다가 더 많으시네요. 근데 아무래도 좀 아파하시는 분들도 선호하지 않는다를 누르신 것 같은데, 만약에 신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좀 도톰하게 나온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찾아보고서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리서치 연구를 함께 해봤는데요.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제와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일상 속 궁금했던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해드립니다. 의견이 나뉘는 문제들이나 평소 궁금했던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영스 랩스로 의뢰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실라!

0: 안녕하세요. 국가데이터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조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조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내일을 설계하는 오늘의 데이터
1: 경제총조사. 여보, 이 사업 잘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레노.
1: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레노.
2: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선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딱 6월 한 달만 영세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 선물.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번호로 문자 발송 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끊을 수 없는 중독적인 라디오 완소는

와라, 완소 아니어도 와라.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밴디의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이거 아닌데. 이거 장난하는데.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웬디의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세요.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일 영씨 티지 마칠 시간입니다. 5224님 사무실에서 야근 중입니다. 3월 법인세부터 계속해서 왜 이리 일이 많은지 너무 지쳤어요. 이번 주에 다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까지 가야 할 것 같아요. 힘낼 수 있게 기운 팍팍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또 이리 5224님 포함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 뭔가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고 뭔가 미뤄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 법인세부터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정신도 없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칠 때마다 조금씩은 약간의 휴식을 취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오늘 하루는 좀 빨리 마무리하고 퇴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오늘도 영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드비타 featuring Gray의 Stay the Night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만나.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11: 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코드쿤스트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
12: 9 8 7 6 5 4 3 2 1
13: 속보. 맥주보다 더 팔렸다. 월드컵이 키운 무알맥 시장.

0: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월드컵으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 오늘부터 일주일간 코드쿤스트의 텐을 진행하게 된 코드쿤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곡은 코르티스의 레드레드였고요. 오늘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맥주보다 더 팔렸다. 월드컵이 키운 무알맥 시장이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시즌 경기를 볼 때 먹는 음식의 국룰은 치킨 맥주 치맥인데요. 경기가 오전 10시, 11시에 열리다 보니까 치맥을 먹기는 조금 시간이 애매해서 그런지 요즘 뜨고 있는 게 무알맥, 무알콜 맥주입니다. 무알맥도 월드컵 특수를 누리고 있는 건데요. 코로나 이후 건강에 관심이 쏠리면서 술에 취해 마시기보다 분위기에 맞춰 가볍게 즐기는 무알콜 맥주가 인기입니다. 기본 맥주의 대체제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맛이 밍밍하다, 맛이 없다 이런 반응도 있는데 사실 분위기에 취해 먹다 보면 큰 차이를 못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느끼는 편인 것 같긴 합니다. 멕시코전, 남아공전이 코앞인데 오전에 분위기 내고 싶다면 무알콜 맥주도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오다 가다 만나며 알게 된 친구 수줍은 두 남자가 함께하는 고민 상담 코너 해보겠습니다. 오존의 오존네 상담소. 가수 오존 씨와 함께 할 거니까요. 존소리, 쿤소리 콜라보 상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민 있는 사연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코드쿤스트의 텐 두 남자의 어색한 비주얼 보면서 들을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땡튜브 에라오 채널 초록창 치지지직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창으로 재밌는 참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쿤스트에게 편하게 남기고 싶은 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건강한 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르노

0: 아, 오늘부터 새롭게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코드콘서트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네, 임진숙님께서 코쿤님은 코디인가요? 아님 쿤디인가요? 후후. 근데 큰 관심 없으실 것 같긴 한데 다들. 근데 저는 쿤디가 조금 더 익숙합니다. 예전에 스페셜 DJ 했을 때 쿤디로 불렸었습니다. 1794님께서 코쿤 DJ 예전에 베템 말고 백햄 스페셜 DJ 하실 때 방송 들었는데 더 반갑네요.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조금 여기 다른 결이긴 한데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1957님께서 코쿤 방송에서 벌크업을 꽤 많이 했다고 했는데 요새 근황은 어떠세요? 70kg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몇 킬로 정도 나갈 것처럼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73kg 정도 됩니다. 네, 뒤에 거는 타 방송국에서 코코님 본 적 있어요. 3328님 무표정으로 있으니까 차도남 같고 귀로 곧 날아갈 것 같고 아무튼 되게 멋있어서 기억에 남아요. 이 뒤에 게 귀로 날아갈 것 같아를 말하고 싶어서 그냥 급하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아무튼 이상 NPC 타임이었습니다. 이거는 계속 질문. 네, 오존의 상담소. 쓸데없는 고민도 요리조리 씹고 때리고 돌리다가 어쨌든 해결해 드립니다. 요즘 좀 너무한 오존의 오존내 상담소. 오존내 고민 상담소 함께하는 분. 비주얼은 거친 힙합씬의 래퍼 같지만 사실은 감미로운 감성의 순수한 청년. 가수 오존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오존입니다.
0: 예. 저는 존이가 뭔가 안 친한데 친한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1: 있어요. 예,
0: 저희가 그렇게 많이 본 사이는 아니어서.
1: 그렇죠.
0: 근데 뭔가 굉장히 친하게 느껴집니다.
1: 주변에 겹치는 지인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저도 이제 워낙 친한 형들이랑 또 친하시니까. 또 여행도 막 가는 영상도 올라오고 하면
0: 뭔가 그 무리에 섞여 있는 것 같잖아요.
1: 그쵸, 그쵸. 계속.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렇게 되면 친한 사이는 마찬가지죠.
0: 맞아.
1: 예, 겹치는 거니까.
0: 그리고 굉장히 어딜 가면 항상 존이는 어땠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1: 제 뒷얘기로
0: 나는 존이의 그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이 친구가 이랬구나.
1: 그렇죠. 아, 일단은 제일 먼저 결혼식 초대 못 드려서 죄송하고.
0: 아니, 다행입니다.
1: 네, 제가 식장에

0: 작아서 모든 분들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1: 근데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네. 예, 마음으로 제가 함께 한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도.
1: 아, 여기 좀 짓궂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김정남 씨께서 넉살과 카더가든 둘 중에 한 명만 선택해야 된다면
0: 아,
1: 이게 근데 선택 따위를 해야 되나요? 이
0: 그렇죠.
1: 애초에 선택 따위를 뭐 하고
0: 물에,
1: 싶지 않은데
0: 물에 빠진 건가요? 아니면 한 명이 그냥 뭐 저승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1: 물에 빠졌다면 흘려 보내야죠. 근데 뭐.
0: 아, 분명히 살아남을 겁니다.
1: 네네.
0: 예, 일단은 넉살형은 입부터 떠가지고 그 호흡은 할 수 있을 거고 그 카더가든 형은 이 부력이 크기 때문에
1: 둥둥 뜨죠.
0: 무조건 살아요.
1: 네, 네.
0: 그래서 뭐 굳이 안 구해도 살 것 같긴
1: 네,
0: 한데
1: 저도 둘 다 안 구하겠습니다.
0: 정답입니다.
1: 네.
0: 예.
1: 아무튼 그래서 저희 둘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친한 줄 알지만
0: 아...
1: 친하긴 해요. 근데 아... 아직 서로의 약간의 배려는 있는 상태가
0: 아, 예. 실제로 뵌 적은 많이 없어서 네, 네.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만 빨리 친해질 것 같긴 해요.
1: 네, 네 지금 느낌이. 지금 벌써 마음으로는 이렇게 훅이 몇 번 나갔습니다.
0: 아, 때리는 거 좋아하시죠?
1: 네, 저도.
0: 예, 저는 주로 맞는 편이라서 그 관계가 편합니다.
1: 로리.
0: 예, 예 그렇죠. 예, 저는 탱커 역할이고 주로. 네. 예.
1: 여기 되게 이 흔한 질문 하나 있는데 오준 씨가 래퍼라는 오해를 많이 받는다는데
0: 아직도 많이 받아요. 예,
1: 그 어, 진짜로 이게 그 이름 때문인가?
0: 검색 엔진에 제 이름을 치면 뭐 나이, 군대 이런 거 뜨고 심지어 요새 냄새도 많이 보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아 근데 그 과학 오존 냄새가 있대요 실제로.
1: 아 그거 아닐 거예요.
0: 아니요. 저 굉장히 향수 자주 뿌리고 네, 깔끔한 걸로 유명합니다만 그런 것도 뜨는데 이제 무조건 래퍼, 힙합 이런 게 주로 떠요. 뒤에 수식어로.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그냥 뭐랄까. 가수인 거 음악하는 사람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제 장르를 잘 모르겠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예능으로 많이 접하셨는데
1: 그리고 친구들도 네. 이제 래퍼 친구들도 많고
0: 많죠. 그래서 아 무조건 힙합일 것이다라고 오해를 해서 딱 들어오셨다가 아 이런 감미로운 노래를 부르는구나 해서 이제
1: 노래 기가 막히죠.
0: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인정해요. 왜냐면 이 관상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딱 봤을 때 어 노래 좀 하겠는데에서 아, 랩을 좀 하겠는데로 가는 그 구조가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예예. 예.
1: 근데 멋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뮤지션의 완벽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0: 아 구간 구조가요?
1: 삶을 노래할 것 같아요.
0: 네. 제가 좀 이렇게 다 튀어나온 편이어서 굉장히 이 어떤 진취적인 음악 성향일 것이다라는 오해는 많이 받습니다. 예, 진취적인 상.
1: 멋있습니다. 제 눈에는 멋있어요.
0: 감사합니다. 네,
1: 문자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8116님께서 오존 얼굴 보고 얼굴에 킥이 몇 개야 라고 무례한 발언을 했던 코쿤인데 오존의 얼굴에 킥이 정확히 네. 몇 개라고 생각하시나요?
0: 아 그러게요. 몇 개일 것 같아요 요새? 보셨을 때 그때,
1: 아 근데 네. 그때보다 많이 잘생겨졌어요.
0: 혹시 그때 제가 탈색을 하고 있었나요?
1: 아
0: 머리가 짧았나요 그때?
1: 그러니까 뭔가 전체가 탈색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썹 말고 그러니까 전체가 탈색된 느낌이었어요. 그때
0: 약간 누런 느낌.
1: 네, 근데 오늘은 네. 뭔가 눈썹이 진해서 뭔가 더 선명하게 느껴져요.
0: 아, 사실 아니, 그때랑 그렇게 달라진 거 없는데. 네.
1: 근데 훨씬 멋있어요 제 눈에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0: 아 오늘 많이 가리고 와가지고 좀 그런가? 아, 자세히 보지 마세요.
1: 아 지금 마이크에 가려졌을 때
0: 이목구비가 거의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
1: 네, 다음 문자. 코쿤, 오존이랑 코쿤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오존은 복싱도 했는데 오존이 이기겠죠? 아 이건 오존이 이기죠.
0: 아 근데 이 73kg라고 하셨죠.
1: 네.
0: 이게 5kg 이상만 차이 나도 사실 이 체급이란 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1: 아 체급이 깡패라는 말도 체급 있잖아요.
0: 체급 깡패예요. 네. 그리고 그 축구 잘하시잖아요.
1: 네, 네. 아 저는 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0: 예.
1: 오준 씨가 저한테 첫 방을 맞추지 못하면 사커킥이다.
0: 다리 멀어서 사실상 제가 가까이 가질 못합니다. 이게 다리 힘 좋으신 분들은 아, 제가 또 킥복싱이 아니고 복싱이라서 이게 이 발을 잘 쓰시는 분들한테 제가 칩니다. 예.
1: 아 근데 조니 그 복싱을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0: 아,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그 심신 수양을 위해서.

0: 전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1: 저도 싸우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아, 쪽이에요. 저는.
0: 저도. 네. 그게 지혜죠. 네. 아 바퀴아오라고 하시는 분 안 됩니다. 이거 바퀴아오라뇨. 이게 언제적 별명입니까 지금?
1: 아, 나 처음에 저는 파가 바로 오타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의도적이어서.
0: 아닙니다. 네, 예. 네. 아 이, 여기 아기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예. 이 본색적인 비난 피해 주세요.
1: 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 네, 그러면 오존내 상담소. 네. 오존 씨에게 고민 상담 받을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 주세요. 소개되신 분들께 선물 커피 쿠폰 드립니다.
0: 아. 혹시 코쿤 님은 네. 고민이 생기면은 그 상담하는 주로 그 창구가 있나요? 주로 아. 이 친구한테 상담한다.
1: 저는 들어서, 예. 동생. 아 동생이 저보다 몇 배는 똑똑하고 항상 현명한 판단을.
0: 남동생이요?
1: 네, 남동생.
0: 아 형제가 친해요?
1: 어 저희는 엄청 친해요.
0: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몇 살 터울이에요?
1: 세 살 터울인데. 어? 동생이 너무 착해서 다 받아줘요. 단 한 번도 저한테 반기를 든 적이 없습니다.
0: 어릴 때부터요?
1: 어릴 때부터.
0: 아주 어릴 때부터. 네. 어 그거 쉽지 않은데. 그 약간 그 형 동생 사이에 부조리 같은 게 많이 없었나 봐요. 그
1: 어, 집은? 저희 없었어요. 저희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아, 같이 잤어요. 잠을.
0: 그래요?
1: 한 방이 따로 있는데도.
0: 이거는 쉽지 않은데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친한 형제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팀도 없어요.
1: 아 저희 근데 진짜 친해요.
0: 이거는 근데 동생 입장도 들어봐야 하긴 합니다. 네, 형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1: 오준 씨는 누가 있어요?
0: 저는 네. 두 살 터울의 누나가 있는데.
1: 아니 고민을 해결하는 사람. 자 그것까지는 괜찮고 고민. 아,
0: 저는 네. 주로 어릴 때는 특히 사춘기 이후로는 말이 진짜 없는 편이었어요 집에서. 그래서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고민을 혼자 속으로 썩이는 성격이었는데 지금 이제 아내가 된 여자친구 만나고 성격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아내가 된 이 준희 씨한테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1: 역시 네. 역시 다 똑같구나.
0: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네. 네.
1: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고민만 생기면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0: 예, 네, 저는 일단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1: 정답 맞아요. 네. 적어도 내 답보다는 정답이 확실할
0: 그게
1: 거예요.
0: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이 우유부단함이 좀 커서. 네. 네. 어떤 성격이세요? 좀 우유부단하신 편이세요? 아니면 좀 이렇게 딱 강단이 있는 편이세요?
1: 아, 저는 강단은 확실하게 있는데 아... 그 강단이 그렇게 정답이라고는 얘기 못하겠어요.
0: 아, 날카로운 편.
1: 네, 날카로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분에 가까운.
0: 아 기분파. 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코쿤 네. 형님에 대해서. 아 기분파.
1: 그러면은 한번 예. 고민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또 연애 상담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1: 아 근데 자격 있죠.
0: 네 있어요.
1: 네 이뤄냈으니까 예, 자격 있죠.
0: 저 사랑 권위자입니다.
1: 아 예, 좋습니다.
0: 예. 오늘도 연애 사연 많이 해결해 보겠습니다. 8738님 네. 남자분 사연입니다. 8개월 차 커플입니다. 여친은 스킨십만 하려고 다가가면 윽 소리를 지르고 저를 밀칩니다. 그렇다고 저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 그냥 스킨십이 너무 싫대요. 간신히 손은 잡았는데 힘드네요. 싫다는 걸 억지로 할 수도 없고 그치만 사랑하면 닿고 싶은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혹시 그 뒷번호 8738이에요?
0: 아니죠.
1: 혹시나.
0: 이러면 좀 그런데 네. 제가 입이 좀 이렇게 앞으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스킨십에 굉장히 유리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킨십 권위자라는 말도 살짝 얹어보고요.
1: 아, 좀 빨리 닿는구나.
0: 그렇죠. 의도와
1: 내 의도보다 조금 의도보다 더 가까운
0: 내가
1: 거리.
0: 계산한 건 한 0.3초 전이었는데 네. 더 빨리 닿는 그 정도. 예, 예. 그런 점에서 좀 유리합니다. 굉장히 진취적이고. 예.
1: 근데 이게 8개월 차 커플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윽을 할 정도면
0: 거의 1년 됐는데 이 정도면. 예.
1: 이 정도면.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 스킨십이 싫은 이유가 있는데 착해서 대답을 못하고 돌려 표현하는 거 아닐까? 아, 이 정도면
0: 이게 아
1: 근데 은 잘 안 하잖아요 사실.
0: 그렇죠. 8개월인데 스킨십을 손만 잡았다는 저는 사실 조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긴 하네요. 예.
1: 아 그럼 이걸 어떻게

0: 해결할 수 있지?
1: 보통 네. 요즘 추세로는 사귀기 전에 손을 잡는 경우도 많고 이런 선을 정해주신 게 있나요? 혹시 뭐 학생 때라든지 투투 때 손을 잡는다 아니면 뭐 이런
0: 지금 밤 10시 20분 라디오에 투투라니요?
1: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나는 100일 때부터 아, 뭐 나만의 뽀뽀가 롤? 가능하다 나만의 예, 롤? 이런 게 있으실 수도 있지만 있으셨어요 혹시 코코님은?
0: 학창 시절은 있었던 것 같아요.
1: 학생 때, 예. 아, 한 달 때부터 뭔가 손을 잡는다 이런.
0: 아, 뭔가 그런 정확한 기간은 없었지만 예. 처음에는 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1: 아 천천히 이런, 예. 이렇게 길게 보는.
0: 보자마자 손 잡지 말아야지. 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1: 마음은 굴뚝 같으나. 예. 저도 이거를 좀 자제하는데 어릴 때는 힘들었지만 천천히 가는 게 좋긴 한 것 같아요. 길게 봤을 때는 뭔가 단계 단계 이렇게 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주로 이제 손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뽀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이 단계로 가지만 손은 일단 잡으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 어려운 거는 끝내셨어요. 예, 손을 잡았다는 거는 가까이 갔다는 거고 심적인 거리가.
0: 아 저는 이거는 예. 제 그래서 결론은 그냥 왜 싫은지에 대한 이유를 다방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결론입니다.
1: 아니면 좀 건너뛰면 어때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손 잡았는데 다음 단계를 입맞춤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자꾸 이게 종 씨가 아, 앞에 있어요.
1: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훅 가보는 거죠. 그냥 이게 구취 때문에 싫어하실 수도 있고 얼굴을 마주하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포옹을 먼저 해본다든지 다른 단계를 한번 다양하게 좀 시도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0: 근데 여기 고민에 네. 그 얘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1: 아, 제 상상한 거예요. 네, 제 경험담이 아니고요. 예, 상상한 겁니다.
0: 여러 방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1: 예,
0: 좋겠습니다.
1: 일단 구취 해결을 보시고. 네. 예.
0: 그럼 다음. 예. 다음 또 연애 상담 한번 해볼까요?
1: 아, 현웅님의 남자분의 사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하루에 최소 10번 이상 전화를 하십니다. 중요한 일이 아닌데도요. 아들, 집 앞에 네 차가 안 보이네. 어디 갔어? 아들, 어제 늦게까지 술 마셨나 봐. 아들 무슨 일 있어? SNS 프로필 사진 온통 시커멓게 나오네. 아들 이번 주 일요일은 뭐 할 거야? 어디 가기로 했어? 꼭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하시라고 해도 전혀 개선이 없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걸어서 3분 거리에 살아요. 어떻게 해야 어머니의 끝없는 아들 타령과 전화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코코님 어머니랑 사이 좋으시잖아요.
0: 네, 저 굉장히 좋습니다.
1: 혹시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락을 자주?
0: 저 연락 굉장히 자주 하고 네.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네. 적어도 꼭 통화를 하는데
1: 이틀에 한 번?
0: 이틀에 한 번인데 한 40분 정도 합니다.
1: 야, 되게 좋다.
0: 그래서 이제 네.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고 네. 무슨 일이 있었고인데 네. 근데 그 이틀에 40분 통화하는 거 말고는 전혀 네. 그게 없거든요.
1: 아 실제로 뵙는 거는 조금 이렇게
0: 아니 그러니까 자주 통화를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할 때 길게
1: 한 번 할 때 네. 길게.
0: 그래서 저는 좀 한 번에 길게 통화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좋다. 네. 아예 몰아서.
0: 네 이게 뭔가 이게 남자로서 네. 조금 어머니가 또 전화했냐고 귀찮은 티가 날 수밖에
1: 그럴
0: 없거든요.
1: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맞아요. 이게 워낙 어릴 때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이 한국에서.
0: 그래서 저는 차라리 먼저 전화해서 좀 네. 길게 통화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1: 근데 효자시네요. 40분이나.
0: 아니 인간이라면.
1: 지금 거의 들으시는 대부분의 아드님들이 코쿤 아래일 것 같은데요. 지금. 40분?
0: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광고 듣고 와서 2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짜게 먹은 날엔 물을 더 찾게 되죠.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보다 2배 이상 높은데요. 짜게 먹는 습관이 계속되면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채소와 과일을 늘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은 전해질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물 한 잔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해보세요. 하루 나트륨 2g만 줄여도 혈관은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꽃 앞을 맴도는 호박벌. 그런데 이 작은 벌이 몸에 선풍기를 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의 한 연구진이 고속카메라로 촬영했더니 호박벌이 꽃 앞에서 제자리 비행을 하며 날개짓으로 바람을 만들어 몸을 식힌다고 합니다. 몸집이 작아 체온도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호박벌이 만들어낸 바람은 최대 초속 1.2m. 날개짓으로 생기는 이 바람이 없다면 어떤 기온에서든 2분 안에 과열돼 더 이상 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기온이 계속 오르는 지금 작은 곤충들도 저마다의 방법으로 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자의 텐 중에서 베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

0: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대 여태.
1: 네, 출장 간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코드쿤스트의 10을 진행하고 있는 저는 코드쿤스트이고요. 코쿤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고민 상담 코너 오존의 오존내 상담소 함께하고 있는데요.
2: 아, 분위기 좋네요 오늘. 아, 뜨겁다 뜨겁다. 네,
1: 다들 그러니까 뭐 죽어라 그러니까 이런 얼마나 버티나 보자 이런 와, 느낌이 있네요.
2: 뜨겁다 진짜. 오랜만에 지난주에 윤마치 씨랑 왔을 때랑 분위기가 너무 다르네요.
1: 그때는 어땠어요? 저 그때는 좀 느껴보고 싶어요.
2: 너무 따뜻해요. 그 이전에 녹화를 지영 씨랑 하셨잖아요.
1: 아, 그 그거 녹화긴 했는데 저는 사실상은 이게 처음이거든요.
2: 아, 네. 그래서 아니 너무 온도차가 너무 나서 사실 그 배디님 나오셨을 때도 이 정도로 짜증을 내시진 않거든요. 주인이 있어서 그런가? 지금 거의 험담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1: 아 오늘 근데 날이 좀 많이 덥긴 해요.
2: 와 이제 손 내리라고 지금 얼굴에 손 대면 계속 뭐라 그러고 이게 말하면 말 끊으라고 그러고 뭘 그럼 전 여기서 눈만 껌뻑이고 있을까요 그러면?
1: 되게 그래도 좋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2: 아,
1: 지금.
2: 좋아요. 네,
1: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0: 사실 저는 네.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저보다 잘생긴 사람이 놀려야 상처를 받고 저는 괜찮습니다.
1: 계속 받고 계신.
0: 아니요 오늘도 사실 뭐 전혀 저 딜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 강한 탱커입니다 저는.
1: 고민 계속 읽어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1: 고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0: 네. 익명으로 온 남자분 네. 사연입니다. 가끔 아내가 혼자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혼자 살고 싶은 걸까요? 진담으로 받아줘야 할지 농담으로 받아줘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다고 나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십니다. 혼자 살고 싶다. 뭐 요즘 시대가 또
1: 이게 그 넉살 형이 얘기했던 네. 그 너튜브에서 얘기했던 네. 아 연애하고 싶다 이거랑 아. 같은 결인가?
0: 그쵸.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어떤 울림. 근데 그 연애하고 싶다는 저도 공감이 가는 게 그 연애를 엄청 오래 하면 그 연애 초반에 그 풋풋함을 잃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그리워서 아 연애하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도 하는 것 같은데 특히 결혼하신 분들이 혼자 살고 싶다는 거기서 한 번 더 간 것 같아요.
1: 뭔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네. 혼자 진짜 살고 싶은 건 아니지만 네. 뭔가 뭐 육아에 지쳤거나 뭔가 내가 네. 지금 혼자 있는 내가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 필요해라는 걸 돌려 말한 거 아닐까요?
0: 네, 좀? 네, 네.
1: 그죠.
0: 돌려서 말한 건데 그 진의가 뭔지는 사실 이거는 깊은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네,
1: 일단 나도는 안 됩니다.
0: 아, 절대 안 돼요. 네, 절대 안 되고. 예.
1: 네. 그럼 진짜 혼자 살게 되실 수도 있어요. 잘못.
0: 아 이거는 네. 만약에 진짜 따로 살게 되면 이거는 조금 너무 위험한 거고 무조건 혼자 사는 거는 막아야 되나? 그 이유를 일단 먼저 들어보고.
1: 네, 좀 깊은 네. 얘기를 나누는
0: 네네네.
1: 걸로.
0: 네네네. 그게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1: 그럼 다음 거 또 네. 속전속결로.
0: 예예. 또 해결해 보겠습니다. 익명으로 온 남자분 사연입니다. 여친이 저를 못 믿는 것 같아요. 지금 뭐해? 사진 보내줘 하고 사진 요구를 자주 하는데요. 집에서 밥 먹는다고 밥 사진만 보내면 집에 있는 거 맞냐고 셀카를 보내달라고 해요. 저희는 사귄 지 30일밖에 안 됐고 여친이 불안할 일을 한 적이 없어서 그런데 왜 이러는 걸까요?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하고 넘어가니 찜찜합니다. 이게 이 남자분이 사연 주신 분이 그냥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에요. 잘생겼을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1: 나는 이거는 진짜로 네. 진짜로 그 셀카를 받고 싶은지 한번 네. 확인해 보면 되는 것 같긴 해요. 예를 네. 들어 네. 지금 이제 남자친구분은 네. 여자친구가 내가 지금 집에 제대로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문자를 계속 보내달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아예 확인할 수 없게 네모 프레임 안에 얼굴을 꽉 채우는 거야. 얼굴만.
0: 아 장소가 보이지 않도록?
1: 장소가 보이지 않게 얼굴을 꽉 채워. 그럼 셀카를 보낸 거잖아.
0: 그렇죠. 내 얼굴을 보고 싶은 거라면 보내줄게.
1: 그치. 더 크게 더 가까이.
0: 예. 네. 코만 찍어서 이렇게 보낸다고.
1: 그치. 근데 어때? 그렇게 보냈는데도 아 좀 멀리서 떨어져서 찍어봐 이러면은 이제 그게 맞는 거고.
0: 그러면 너는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장소가 보고 싶은 거구나.
1: 그치.
0: 하면 이제 나중에
1: 그럼 다른 핑계를 댈 거 아니야. 나는 너가 이렇게 이런 자세한 거 뭐 이런 뭐 이런 표정으로 이런 의자에 앉아 있는 거 보고 싶은데 이럴 수도 있잖아.
0: 아 디테일하게 네,
1: 그렇기
0: 그런
1: 때문에
0: 취향이 있을 수 있죠.
1: 그렇게 하면 이건 바로 해결될 거라고
0: 생각해. 좋은데요. 장소를 원하는 건지 얼굴을 원하는 건지.
1: 그죠.
0: 좋다. 혹시 그 이전에 해온 연애 데이터에서 셀카를 요청한 적이 많이 있으신가요? 상대방이?
1: 요청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의로 역시. 보낸 적은 있었는데.
0: 알겠습니다.
1: 뭐 존 씨는 있었나요?
0: 저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1: 저희는 뭐 흔한 일은 아니긴 하죠, 사실은.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제가 고양이를 저는 주로 보내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네.
1: 나보단 낫겠지 하고.
0: 고양이와 함께 있는 셀카 말고 네. 고양이만. 근데 그 땡스타에 고양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굉장히 많이 올리시잖아요. 네, 네. 고양이 사진만 올려도 되는데.
1: 그건 그래도 제 계정이잖아요. 먹고는 살아야죠.
0: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건 이제 그 어쨌든 팔로우하는 입장에서 고양이만 찍어도 되는데 네. 중간 중간.
1: 그럼 전 씨는 기타만 찍어서 올리시는 게 어때요? 손만.

0: 치시는 모습 말고 아, 그 기타만 부탁드릴게요.
1: 아, 아 좀, 좋은 의견입니다. 예, 피드백 반영하겠습니다.
0: 예. 그럼 다음, 아, 다음, 네, 다음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1: 조규동님 남자분 사연입니다. 제가 취미로 사진 찍는다는 걸 안 과장님이 본인 셀프 웨딩 촬영을 부탁하셨어요.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 찍으면 두고두고 욕먹는다고 친구가 말리는데 어떻게 거절해야 될까요?
0: 와, 아 이거 진짜 쉽지 않다.
1: 네. 과장님이면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0: 어. 나, 나는 이럴 것 같아. 네. 딱 아침에 과장님이 네. 어찌됐건 내 네. 회사에 내 책상을 볼 거 아니야.
1: 예, 예, 예.
0: 그러면은 못 찍은 웨딩 사진을 액자를 아~ 뽑아. 액자를 아~ 뽑은 다음에 아 이거 내가 어제 찍은 건데 책상에 그냥 올려놓는 거야. 액자까지 해서 아 진짜 잘 나왔다 이러면서
1: 아 본인이 사진을 못 찍는다는 걸 어필을 하는 거군요.
0: 네.
1: 아 그러면 무조건 못 찍은 사진들로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0: 네, 네. 아 잘 나왔다 아, 이러면
1: 진짜 명쾌하다.
0: 그러면은 아 이건 안 되겠구나 하고
1: 아 진짜 지혜롭다. 네, 네.
0: 근데 만약에 그걸 좋아하신다 네. 여기 좋아하시면 어떠냐고 물어보지만 그럼 그대로 진행하면
1: 그대로 그냥
0: 되죠.
1: 가면 되는 네. 거죠. 아 이런 걸 좋아하셔서 이렇게 그죠, 했습니다만 그죠. 네. 그럼 이런 경우에 돈을 받아야 될까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찍어야 된다 아니면
0: 아 돈을 네. 주시겠죠. 아~ 근데 만약에 안 주신다 네. 하면은 조금 이렇게
1: 아 저, 적당히
0: 네, 좀 적당히. 표현을 할 것 같아요.
1: 아~,
0: 아 카메라 이렇게 무겁냐 막
1: 이렇게 티를 낸다. 네. 아 좋다.
0: 요즘 인건비가 올라가고 뭔가 보정도 아, 돈이 좀 들어요.
1: 그렇죠. 아 인건비 이러면서. 많이 비싸죠. 네. 네.
0: 좋습니다. 아~ 뭐 명쾌하게 해결했네요.
1: 아 그러니까요. 주로 굉장히 그 명쾌하신 편이네요.
0: 좀 근데 이게 정답은 항상 아니라는 거.
1: 그렇죠, 그렇죠. 이명서님 여자분 사연 넘어가겠습니다. 친구가 나이대가 맞는 직장 사람들이랑 엄청 친해졌는데 갑자기 말투도 험해지고 잘 안 쓰던 욕도 많이 쓰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유행어들 엄청 쓰더라고요. 솔직히 나이값 좀 못하는 것 같고 왜 저러지 싶었습니다. 친구랑 같이 노는 상대 말투나 행동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편이라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윗사람도 아니고 친구 말투를 지적해도 되는 걸까요? 제가 꼰대인가요? 근데 어쨌든 이 사연 주신 분도 이분이랑 같은 나이의 친구라는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좀 이거는 가볍게 네. 생각해도 될 것 같은
1: 느낌. 네, 네, 네.
0: 그러니까
1: 동생도 아니고 친구인데.
0: 친구라면 네. 사실 지적해도 그 관계는 깨지지 않고.
1: 그렇죠.
0: 친구가 아니라면 지적하면 깨져요.
1: 아
0: 지적을 하고 친구인지 맞죠. 아닌지를 네, 확인하는 게
1: 아 그치 친구라면은 네. 필요한 얘기를 해주는 그죠. 게 친구니까요.
0: 이 정도 지적으로 친구 관계가 깨진다 그거는 그쵸.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애초에 얕은 관계였다. 네. 어 굉장히 지혜로우시네요.
0: 여기 이 사연 보는 사람이 넉살 형이 넉살아 그만 좀 욕해라 약간 이런
1: 아 좀 줄이긴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분. 네.
0: 이것도 뭐 가볍게 해결해 이거 좀 이제 더
1: 야,
0: 더 고민스러운 명쾌하네.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1: 아 예예. 예.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0599님 사연입니다. 친구가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허전합니다. 24시간 붙어있을 사람이 생기니까 저랑 만나는 시간이 너무 줄더라고요. 야 뭐해 지금 나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허전하고 섭섭하기도 하고요. 이런 감정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이런 감정을 저는 주로 결혼한 친구보다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한 두 번 정도 느낀 것 같아요. 여자친구 없는 제 남자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몇 년 사이에 여자친구가 생기더니 그렇게 안 만나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배려상 자주 안 보려고 하고 좀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감추긴 했는데
0: 근데 그게 네. 이렇게 아 서운해 어떻게 이 감정을 극복해야지 할 정도로 서운했어요?
1: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가면 안 되죠
0: 그러니까 저도 네. 사실 내 친구가 네. 결혼해서 나랑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어
1: 네.
0: 사실 친한 친구일수록 미안하지만 저 땡큐거든요
1: 아, 사실 좋은 일이긴 하죠 네. 네. 네. 그리고 아 근데 지금 든 생각인데 이 사연 주신 분이 친구가 이분밖에 없었을 확률이 높네요 친한 친구가
0: 너무 많은 의지를 예, 했던 건가?
1: 엄청 친한 친구여서 맨날 놀던 친구가 갑자기 이제 나랑 안 놀아주고 이러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친구를 좀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새로운 친구를 예. 사귄다기보다 새로운

0: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떤지
1: 모임 같은
0: 모임 같은 아니면 취미 활동도 좀 하고.
2: 네. 아니면 이 친구의 여자 결혼을 했으니까 친구가 그분한테 좀 다른 친구를 좀 소개시켜달라고 해도 되고.
0: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요즘. 네, 이거는. 네, 네. 네.

0: 아, 또 명쾌해졌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주로 해결이 안 돼야 이 아, 코너가 그래요? 그 기쁜 건데. 저는 의도한 건 아니지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아까 이상하게 근데
1: 그 박사 시작할 때 박사라고.
0: 그렇죠. 이런은 많은데요. 그 데이터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망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와, 해결이 너무 명쾌하네.
1: 그럼 여기 뭐 좀
0: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1: 여기 중에 뭐 안 될 것 같은 거 없나?
0: 주로 연애에서 제가 그리고 그 직장 사연에 약해요. 아,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1: 아 맞다. 아까 그 연애 사연 전문가라 그랬죠.
0: 네, 연애 사연 전문가인데요. 일단은 뭐 다 회사 생활인데 한 10번째 사연 한번 해볼게요. 네. 3934님, 제가 안 읽지 미습관인데요. 이걸 고치고 싶긴 한데 또 친구들 연락에 꼬박꼬박 답장하면 영양가 없고 재밌지도 않은 대화가 안 끊기고 계속 이어지는 게 힘들어서 자꾸 안 읽게 돼요. 다들 친구들과의 연락을 음으로 이어가고 있는 건가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코쿠님 약간 안 읽씹 하실 것 같아요. 자주.
1: 저 안 읽씹 해요.
0: 아 그래요?
1: 그리고 안 읽씹 상대도 했으면 네. 좋겠어요.
0: 그러니까 아, 세상 모두가 안 읽씹?
1: 그러니까 저는 이 뭐 그 읽씹과 안 읽씹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안 읽씹을 더 선호해요.
0: 어? 그러면 그냥 그 알림으로 뜬 것만 보고
1: 아 아니 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분이 왜 필요한지 저는 잘 알아요. 아~ 그러니까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일어나요. 네. 그러면 저는 지금 뭔가 여러 가지를 뭔가 결정해야 되는 그거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한 30통 정도가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아~ 어떻게 해야 될 거야가 30통이 새로운 게 떠요.
0: 너무 많구나.
1: 응. 근데 사실 그 결정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배텐 스페셜 DJ 어떻게 할래 이런 거는 쉽게 결정하죠.
0: 그런 거는 하죠. 네,
1: 제 네. 결정에 따라 아무도 피해받지 않는 거니까. 네네네. 근데 내 결정에 따라 피해받는 결정들이 있어요. 네, 좀 계산을 잘 해야 네, 되는. 네,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0: 쉽지 않아요.
1: 네,
0: 쉽지
1: 일단은 않아요. 피하죠. 아. 그러니까 일단은 진지한 생각을 나눈 뒤에 결정을 해야 모두가 네, 네, 네. 편해지기 때문에.
0: 그 생각의 시간을 위해서 일단은 안 읽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답장은 하는데.
1: 제 네. 얘기는 그거예요. 약간 본인이 예의 바름과 착함을 상대편에게 해야 되기 위해서 답장할 필요는 없다고 네, 생각해요. 네.
0: 저는 주로 그런 편이었었거든요. 뭔가 먼저 답장해줘야 되고 그 톡을 무조건 제가 끝내야 되는 강박 같은 게 옛날에 있었어요. 무조건 이모티콘으로 끝내든 뭔가 이런 게 있었는데 예, 네, 근데 이 댓글에 채팅에 그럴 거면 그냥 톡을 아, 저는, 지우라고
1: 저는 그거 봤어요. 진지하게 고민 좀 하지 그랬냐. 아, 아, 살찔끔 했어요.
0: 아, 아니요, 아니요. 아, 이거를 피해를 지금 베텐네 분들이 보신다고. 네. 아, 아닙니다. 이거 네. 지금 지켜보세요. 오늘 첫날입니다.
1: 오늘 예. 그래서 처음이니까.
0: 괜히 또 이 꼬장 부리시는 걸 수도 있어요, 이분들.
1: 그래서 아, 근데 이게 저는. 네.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고 의견 차이가 심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쵸, 예. 저는 제 친구가 안 읽씹을 하는 친구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0: 있죠. 예, 많아요.
1: 아, 이 친구의 삶을 살고 있나 보다라고 그쵸. 생각해요. 근데
0: 자기 타이밍이 있는 거니까.
1: 근데 그거는 조금 속상하게요. 저는 안 읽씹은 전혀 상관없는데 네네네. 콜백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예. 내가 전화를 그러니까 저는 오면 아 예. 얘가 할 얘기가 나한테 있구나 하면 예. 전화를 바로 해요.
0: 제가. 전화는 좀 다르죠. 예. 그래서
1: 얘기를 목소리 듣고 이 친구의 톤이나 뉘앙스까지 저는 듣고 싶어하는
0: 전화로
1: 쪽이어서.
0: 빨리 해결하는 걸 좋아하시는 성격이시군요.
1: 네, 그리고 에이. 이 친구의 말할 때 기분이 듣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뭔가 그 서류적인 이게 네네네. 아니고 뭔가
0: 그러면
1: 내 의미대로 해석하는 거 말고
0: 지금 갑자기 든 인상인데 이거는 이제 직업적인 토크 데모를 들려주실 때
1: 아, 그때는
0: 상대방의 맞아. 피드백을 많이 이렇게 살피는 편이세요? 딱 틀어주고 이거 어때? 하면서 들려준 다음에
1: 아니요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0: 그냥 직진이군요.
1: 네, 왜냐면 네. 이 노래를 상대편한테 들려주면서 네, 확인할 때 네. 솔직하게 나한테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 좋아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들려준 적이 많더라고요. 아. 내 마음속에 이미 좋았으면 끝난 건데
0: 아, 확인받는 그, 차원에서
1: 좋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들려준 경우가 많아서 아. 요새 안 한 지 오래됐어요.
0: 아, 일단은 그러면 나한테 좋은 건 좋다는 확신을 갖고 네, 이렇게 네. 들려주시는군요.
1: 얘가 안 좋다 그래도 나한테 좋았을 거니까.
0: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굉장히 좋은 자세네요. 오, 그렇습니다. 저도 배워야겠습니다.
1: 저도 3분만 버티면 광고.
0: 아, 왜 그러세요, 이분들이 진짜.
1: 3분만 버티면.
0: 아니 왜 저도 요새 작업을. 네.

0: 많이 하고 있어서 갑자기 네. 궁금했습니다.
1: 어, 저랑도 같이 노래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언제 주실 거예요? 제가 그거를 지금 몇 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작업실 연락을 하셨어요, 저.
0: 아, 제가 먼저 드릴까요? 네. 아,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 번호 알려주시면
0: 예, 예, 작업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 3분만 버티면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보다 광고가 재밌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네. 빨리 전자레인지 가서 넣고 네, 데우고 네. 오시면 지나 있을 겁니다. 야 아, 오늘 쉽지 않네요.
1: 아 근데 재밌습니다. 저는
0: 굉장히 차갑네.
1: 사연 하나만 더 하고 광고 들을까요?
0: 아 예예 예. 익명으로 온 사연입니다. 네. 저희 학교 역사 선생님이 저희 엄마 친구입니다. 원래 알던 사이예요. 친하신 것까진 괜찮은데 선생님이 엄마한테 제 학교 생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여자애랑 사귀는 것 같다. 수업 시간 자주 졸더라. 엄마가 그걸 듣고 저한테 학생 때 연애하지 마라. 수업 똑바로 들어라. 참견해요. 학교 생활이 너무 간섭당한 것 같아서 싫어요. 두 분이 제 학교 생활에 신경 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이야... 호적에서 파버려야지. 아 근데...
0: 야, 쉽지 않네.
1: 아 이거 힘들 거라는 거 아는데...
0: 네. 학교 아... 선생님이 엄마 친구면.
1: 근데 이 가족의 룰이잖아요.
0: 예. 예.
1: 그 누구 본 이거는 저희의 조언으로 파해할 수 아, 없어요.
0: 안 바뀌어요, 안 예. 바뀌어요. 예. 일단 따라야죠. 뭐 절대적인 룰인데.
1: 이건 절대적인 룰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 거역할 수 없습니다.
0: 근데 학생 때 연애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학생 때 연애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 첫 연애가 언제셨어요?
0: 아 저는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예, 자랑은 아니고 예, 예. 그 진짜 첫 그러니까 연애의 기준은 다른데요. 예,
1: 근데
0: 초등학교 때도 있었고
1: 인간이 우측 위를 보면 거짓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정확히 우측 위를 보고 계십니다.
0: 사실입니다. 예, 예. 사실이에요. 초등학교 때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있었는데 예. 정식으로 이제 정식 룰로 따지면 고등학교 때가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1: 사실이.
0: 예.
2: 헛소리 하지 마 인마.
0: 진짜입니다. 예. 이거는 공인된 사실입니다.
1: 네. 네.
0: 예. 아 뭔가 쓸쓸해지네요.
1: 뭐 전교 1등 하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0: 아 그런 뭔가 전제 조건 없이 아. 이 공평한 어떤 일반 룰에 의거하여
1: 마음으로만 사로잡은 거요? 아, 앞에서 노래 부르고 이런 거 안 하고?
0: 아 반칙 안 썼습니다.
1: 반칙 안 썼어요.
0: 예예 전공법으로 예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1: 갑자기
0: 예.
1: 이제 클린봇이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0: 아니
1: 네. 클린봇이 활동
0: 욕 나올 게 아닌데 왜? 네. 아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1: 그럼 일단은. 저 광고 듣고 싶어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안녕하세요. 신곡 띠로리로 활동 중인 미아오 수인
1: 가원
2: 안나입니다.
0: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흙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1: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앙풍미의 저지 밀크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2: 미아오의 노래 띠로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3: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4: 아, 저 지금 약간 이 채팅창에 중독된 것 같아요. 그 BTGG가
5: 아,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4: 아, 여기 진짜 똑똑한 사람들 많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5: 오늘 맛있다, 맛있어. 채팅창 반응.
4: 아, 너무 재밌네요. 아, 시간 진짜 빨리 갔네요 오늘. 아, 지금 계속 이거 읽느라고 이거 지금 계속 다른 게 안 들어와요.
5: 집에 가면서도 보세요.
4: 아, 이거 진짜 재밌네요. 에. 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 잠깐 나온 그 미아오 분들의 지금이 제일 재밌다 이러시네요.
5: 아, 진짜 속상하다. 오늘 몇 시간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4: 여러분, 근데 아쉽지만 저 좀 더 닥치고
5: 얼른 클로징 하네요.
4: 네, 그럼 얼른 클로징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근데 좀 며칠 남았어요. 좀만 참아주세요. 네. 그러면 고민 상담 코너 오존의 오존의 상담소 함께 했고요.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어떠셨나요?
5: 아, 오늘 너무 좋았어요. 예, 이 뜨거움을 같이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4: 저도 오늘 처음인데 예. 있어서 행복했어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5: 감사합니다. 네. 아, 다행이다.
4: 네, 아무튼 저희는 이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 또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 고생하셨습니다. 네,
4: 그럼 끝곡 코드쿤스트의 911 피처링 잭슨 듣고 소등하겠습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5: 네.

0: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7월 10일부터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1: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4: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정리 전문가가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100가지를 공개했는데 괜한 미련 때문에 못 버렸던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마음속에 혹시 하면서 쌓아둔 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하나씩 정리하면서 비워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결 가벼워지는 밤, 딘딘의 뮤지컬입니다.

friend of mine. 입장 정리할 때야 솔직히 말해줘. 자, 프라이머리 피처링 최자 사이먼디의 입장 정리로 6월 17일 수요일 딘딘의 뮤지컬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어떤 정리 전문가가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100가지를 공개했는데, 몇 개 알려드리자면 앞으로 절대 사용할 일이 없는 접시들, 안 쓰는 세탁소 옷걸이, 마트에서 받은 비닐봉투 같은 물건들부터 접속한 지 오래된 어플, 여러 장 저장된 휴대폰 사진,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뭔 말인지 알겠다. 그 앞으로 절대 사용할 일 없는 접시들은 진짜 평생 안 쓰잖아요. 그거는 좀 빨리 처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세탁소 옷걸이도 사실 옷이 좀 그렇게 좀 그 어깨가 이렇게 꼬리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예. 비닐봉투는 그래도 좀 쓰는 것 같긴 한데. 예. 자, 언젠간 쓸까봐 하는 미련 때문에 이런 거 잘 못 버리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좀 그런 편이었다가 이사하면서 이제 다 정리해 보면서 아 이거 진짜 쓸모 없구나, 나 이거 아예 안 쓰는구나 느끼고, 지금은 진짜 집에 웬만한 거를 좀 안 넣으려고 해요. 예. 왜냐면은 그 물건들을 받거나 뭐 선물 받거나 이러면은 내가 별로 원치 않는 거여도 집에 이렇게 쌓이잖아요. 근데 그럼 또 버리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뭐 촬영 갔다가 뭐 거기서 뭐 준다고 해도 아 근데 죄송한데 진짜 집에 둘 곳이 없습니다 하고 웬만하면 잘 안 받아오죠. 예. 자, 물건뿐만 아니라 마음의 짐들도 하나씩 비워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아, 잠시 후 2부에서는 밤에 라디오에서 함께하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0: 하면
1: 할인.
2: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맛닥고
0: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3: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튼튼하게 코에메디, 튼튼하게 코에메디, 오래오래 코에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에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에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전화.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요즘 친구들끼리 새벽마다 저수지 근처에서 조깅을 하고 있다. 멋진 풍경을 감상하면서 달리고 있는데 물가 근처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다. 물고기인가 싶어서 자세히 봤더니 저수지에서 발견한 그것은, 헐, 수달이야?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화사의 So Cute였고요. 4237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저수지 근처에서 조깅을 하다가 야생 수달을 목격했다 해주셨는데, 수달은 천연기념물이고 멸종 위기 야생동물인데 의외로 한강 근처에서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격담이 꽤 올라온다라고 하는데, 오, 그렇군요. 저도 그 어디 갔을 때 여기 수달 출몰 지역이다라고 뭐 이렇게 써 있는 걸 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사연 보내주신 4237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자, 저는 워너원의 에너제틱, 그리고 딘 피처링 백예린의 넘어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 사만하사 하나님이 미나리 삼겹살을 먹고 왔어요. 미나리 삼겹살 조합은 별로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주셨는데 미나리 삼겹 좋죠. 예, 미나리 삼겹 진짜 맛있습니다. 예, 저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 그 약간 그 미나리의 향이 이 삼겹을 이렇게 덮어줄 때 그 맛이 있죠. 예. 먹고 싶네. 한남동에 하나 있는데. 자, 잠시 후 2부는 밤에 라디오에서 준비되어 있고 저는 제드, 엘리샤 카라의 Stay 그리고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 이렇게 두 곡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늦은밤 갑자기 생각나는 그 노래, 어두워진 밤에 잘 어울리는 그 노래, 라디오에서 흘렀으면 하는 그 노래가 지금 나올지도 모릅니다. 밤에 라디오에서 Saw you standing there. I didn't know I care. 자, 뮤직하이 청취자의 신청곡으로만 치워집니다. 밤에 라디오에서 4928님의 문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외출해서 용산에서 밥 먹고 남산타워 왔어요. 이제 차 타고 집에 가면 라디오 듣습니다. 딘딘 씨 목소리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밤에 약간 남산 가면은 나름 좀 운치 있죠. 예, 저희가 너무 가까이 있고 하니까 잘 못 느끼다가 종종 가보면은 아 그래 아 왜 남산이 사람 랜드마크인지 이유가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자, 뮤직하이에선 여러분의 사연 듣고 싶은 음악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샵 1077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하고 싶은 이야기와 함께 노래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뮤직하이 홈페이지 밤에 라디오에서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정상영님이 아직까지 퇴근 못하고 일하는 중인데 퇴근하고 집 도착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치킨을 시킬까요? 아니면 참을까요? 배가 고프기도 하고 고생했는데 제 자신에게 보상을 좀 해주고 싶네요 해주셨는데 뭐 그거는 사실 뭐 제가 뭐 어떻게 해라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라면 저는 저에게 만약에 보상을 준다면 그냥 꿀잠을 줄 것 같아요. 그냥 빨리 가서 그냥 빨리 씻고 자버리자 이건데 너무 배고프다 그러면은 드셔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보상을 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저는 박재정 피처링 빈지노의 얼음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지정 피처링 빈지노의 얼음땡 듣고 오셨습니다. 장지영님이 친언니랑 싸웠어요. 언니가 말을 쌀쌀맞게 해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왜 남에게는 안 하는 심한 말을 가족한테 하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해주셨는데, 그쵸, 이게 사실 뭐라 그래야 되지, 남들한테 잘하고 정작 내 사람한테 못하는 게 참 멍청한 행위인데, 우리가 종종 가족들한테 그 실수를 많이 하죠. 예.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8432님이 엄마가 저를 키우면서 쓰셨던 육아일기를 보고 있어요. 요즘 학교 생활로 힘들었는데 엄마의 일기를 보니까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막 납니다. 잔나비의 폰이 듣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이런 거 근데 생각보다 되게 그 감동적이다. 이런 거는 좀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네요. 계속 이렇게 좀 써놓으면. 예. 자, 그럼 8432님이 보내주신 잔나비의 폰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나비의 포니 듣고 오셨고요. 6222님이 남자친구가 에어컨 설치기사인데 아직까지도 일해요. 하루 종일 힘들었을 남친을 위해 소녀시대 힘내 틀어주세요 해주셨는데 요즘 또 뭐라 그래야 될까? 요즘 제철이죠. 예, 요즘 또 에어컨이 제일 피크일 때니까 예, 아마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최윤실님이 내일 연차 냈습니다. 다들 출근해야 해서 일찍 잠들 텐데 저는 마음 편히 누워서 빈둥대니까 행복해요. 역시 남들 일할 때 쉬는 게 최고입니다. 김동률의 감사 신청해요. 팀장님 연차 승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어휴, 모두가 일할 때 나만 쉬는 그 기분 참 좋죠. 예. 뭔지 너무 잘 압니다. 그게 약간 학교 조퇴할 때 약간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예. 자, 그럼 이쯤에서 6222님이 신청해 주신 소녀시대 힘내, 그리고 최윤실님이 신청해 주신 김동률의 감사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 바람. 밤하늘에 있는 별까지 예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서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어요. 해주셨는데 다 좋다. 예, 타닥타닥 모닥불 소리, 스쳐 지나가는 바람, 뭐 별 다 좋은데 사실 모기가 딱 생기는 순간 진짜 모든 게 깨지죠. 예, 참 이 도움 안 되는 녀석들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네. 0154님이 여행 짝꿍 중3 딸내미와 야간 버스 타고 인천공항 가고 있어요. 밤 공기가 차분하니 버스 안이 고요하지만 제 안에선 두근두근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딸과 단 둘이 떠나는 해외여행이라니 신나고 긴장되네요. 빌리의 워크 신청해요 해주셨는데 좋네. 이렇게 어머님이랑 이렇게 딸이랑 둘이 여행 다니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예. 여행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고 저 그럼 신청곡 빌리의 워크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녀시대 힘내. 김동률의 감사 듣고 오셨고요. 김지선님이 캠핑은 항상 아이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애들 스케줄 핑계로 계속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둘만이라도 다녀오자고 해서 갑자기 오게 됐습니다. 타닥타닥 모닥불 소리 스쳐지는

0: better work.
1: 자, 빌리의 워크 듣고 오셨고, 6923님이 지금 둘째가 내일 양손 수술을 해야 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양손에 전신마취를 해야 해서 걱정이 많네요. 어디선가 위로받고 싶었는데 마침 묘할 시간이라 급하게 이어폰 끼고 고릴라 틀었어요. 딘딘님 차분한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은 차분해집니다. 우리 가족 다 힘내자. 신청곡은 동방신기의 Love in the Ice입니다 해주셨는데, 아이고 야 이거 아 그쵸, 그게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님 입장에서 내 아이가 이렇게 뭔가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러면은 아프거나 이러면 진짜 좀, 그래도 나이가 좀 먹은 막 한 고등학생 정도 돼서 감기 걸리고 뭐 이런 건 괜찮은데, 또 뭔가 수술을 한다 그러면 또 엄청 걱정이 되잖아요. 예. 어, 별일 없이 아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예, 기원하겠습니다. 자, 저는 6923님이 신청해 주신 동방신기의 Love in the Ice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자, 딘딘의 뮤지컬 오늘은 밤에 라디오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문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69님이 제주 경찰이 되어서 제주에서 생활 중입니다. 휴가 받아서 서울 올라왔는데 오랜만에 육지발 보니까 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제주에서 힘들 때마다 뮤지컬 챙겨드릴게요 해주셨는데 제 친구도 제 친구도 제주도에서 일해보겠다고 이렇게 갔다가 너무 외로워서 그러니까 친구가 없잖아요 거기에 그냥 외지 사람이잖아요. 생각보다 뭐 제주도 우리가 여행 가면은 뭐 아 괜찮네 하는데 생활하려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청 외로워가지고 막 서울 오면은 막 안 가고 싶어하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잘 적응해서 잘 근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4524님이 신청해주신 콜드플레이의 A Sky Full of Stars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플레이의 Sky Full of Stars 듣고 오셨고, 전 은명님께서 오늘 4-5가지 일정을 소화하느라 저녁때를 놓쳐서 좀 전에 찐감자 2개로 저녁 해결했어요. 바쁘니 강제로 다이어트 하게 되네요. 다들 밥 챙겨 잘 챙겨 먹고 다니세요 해주셨는데, 그쵸, 이게 바쁘면 사실 그 금방 다이어트가 되죠. 바쁘면 좀 끼니를 못 때우다 보니까 대충 먹게 되고 이러면서 좀 안 좋게 빠지는 거죠, 살이. 강지수님이 6학년 딸과 영화 와일드싱 보고 왔습니다. 요즘 오정세 배우님이 노래 부른 장면이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보면 많이 웃었네요. 최성곤의 네가 좋아 틀어주세요 해주셨는데, 저도 뭔지 잘 모르는데 요게 가끔 좀 이거 카피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영화를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강지수님이 신청해 주신 최성곤의 네가 좋아, 한로로의 영영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성곤의 네가 좋아 한로로의 영영 듣고 오셨고요. 0390님이 제 나이 32 힘쓰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출근 전에 관절약 영양제를 먹고 가는데도 뭐 온몸이 너무 쑤시네요. 역시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셨는데 아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뭐 32인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하고 나서 사실 관리를 잘 해줘야 되긴 하니까 예. 귀찮으시더라도 좀 스트레칭이나 폼롤러라도 좀 하고 주무시면 뭉친 근육이 좀 풀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821님이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인력난으로 하루하루가 고됩니다. 출근 7시부터 퇴근 밤 11시까지 발 뒤꿈치가 닳아 없어질 것 같아요. 쉬고 싶은 마음을 담아 신청곡 보냅니다. 브루노 마스의 더 레이지 송 듣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아휴 야 씨 힘들겠다. 예. 출근 7시면은 밤 7시는 아니겠죠? 오전 7시를 말씀하시는 건가? 그러면은 몇 시간 근무한 거야? 12시간, 14시간, 16시간을 근무하시는 거야? 어휴, 너무 오래 근무하는데? 어쨌든, 네, 좀 틈틈이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8821님이 신청해주신 브루노 마스의 더 레이지 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루노 마스의 더 레이지 송 듣고 오셨고, 노용식님이 투땡땡 아이스크림에 감자 과자 부신 거 넣고 먹고 있습니다. 여름에 즐기는 저만의 비밀 레시피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해주셨는데, 아 진짜 아, 너무 너무 먹고 싶지 않다. 그냥 바로 한 3kg 이렇게 지방으로 꽉 찰 것 같은 느낌. 어우 야 진짜 진짜 이거를 입에 넣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죄책감 있잖아요. 그 막 뭐라 그러지? 야 진짜 뭐 야 이 정도면은 먹을만 하지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 투게더의 올리브유에서 후추의 감 아 이 아이스크림에다 올리브유 후추 감자칩을 추가해서 먹는다고? 와 진짜

저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 전 그래도 약간 헬스 프릭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전 건강 좀 그래도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라 그게 뭐 외형적으로 살이 찌고 이런 것도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예. 자, 2448님이 임신 11주차 예비 엄마입니다. 심한 입덧으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우연히 알게 된 딘딘님 영상과 라디오가 요즘 큰 위로이자 즐거움이 되고 있어요. 예정일이 12월이라 마지막 20대를 조금 아쉽게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해주셨는데 마지막 20대? 그러면은 좀 29이신 거네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출산을 좀 어릴 때 하시면 몸 회복이 훨씬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은희님의 신청곡 로꼬의 시간이 들겠지, 최현종님이 신청하신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꼬의 시간이 들겠지.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듣고 오셨고요. 5473님이 썸타는 사람이 있는데 연락은 매일 하면서도 정작 만나자는 말을 안 하네요. 저도 괜히 먼저 말 꺼냈다가 부담 줄까봐 못하고 있는데 이 썸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속상한 밤입니다 해주셨는데 근데 이거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막 내가 먼저 해도 되잖아요. 꼭 기다릴 필요 있나? 그냥 내가 먼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다 하면 이제 그때는 좀 빠이빠이 하는 거고. 자, 지금까지 밤에 라디오에서 함께했고요. 오늘 안 나간 노래는 저희가 챙겨서 틈틈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0218님의 신청곡 이준형의 코스모스 듣고 나서 저는 딘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앨범입니다. 자 그럼 자이언티의 노래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자이언티의 노래 듣고 오셨고요. 오늘 딩카이에서 제가 골라본 건 앨범이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라디오 그 회식하면서 뭐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빅원이 어쨌든 같이 있는 날이어서 같이 회식을 했는데 앨범을 이번에 한번 빅원에게 맡겨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빅원이 자기가 해보고 싶다 했고 저도 네가 해줬으면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뭔가 제가 사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을 것 같고 딱 제가 지금 필요한 딱 지금 제가 필요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빅원 같은 친구거든요. 뭔가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곡을 좀 수급을 해주고 생각을 정리해서 약간 그런 거를 원했는데 딱 마침 잘 됐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너무 오래 저를 알고 지냈으니까 제가 뭘 잘하는지도 알고 이래서 그리고 이미 좀 머릿속에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해보면은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좀 빅원에게 좀 잘 맡겨서 좀 좋은 앨범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을 좀 기분 좋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저는 아이브의 Either Way 그리고 기프트의 우린 달랐고 달랐어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4625님이 양꼬치를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온면이랑 번갈아가면서 먹으니 술술 들어가서 둘이 양꼬치 4인분 먹고 왔네요. 배불러요 해주셨는데

기름 이렇게 굳어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거 오면은 한번 이렇게 후라이팬 같은 데서 살짝 열만 좀 리히팅 해줘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자, 저는요 K씨의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위너의 공허해 이렇게 두 곡 듣고 광고까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꼭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꼭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꼭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꼭 치킨.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5: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 끝곡으로 조용필의 그래도 돼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프터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월 하순에 있는 절기 하지를 향해 가는 요즘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 시기입니다. 저녁 8시가 훌쩍 넘은 시간인데도 사방이 캄캄해지는 대신 하늘 한편에 푸르스름한 낮의 흔적이 옅게 남아있곤 하죠. 어둠이 천천히 찾아오는 만큼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루가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낮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깨어 움직이고 버텨내야 하는 시간도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일지도 모르죠. 유독 길고 지냈던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느라 저마다의 자리에서 모두들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애프터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공작소 김정봉입니다.

예공작수 오늘의 첫 곡은 진토니크의 All the Feels로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잘들 보내셨나요? 벌써 또 6월을 지나 7월로 가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 그리고 아티스트의 새 음악 함께 들어봅니다. 정아림님은 병원에서 근무하며 듣고 있어요. 아이 낳고 1년 만에 일하는데요. 일하는 게 좋다가도 예쁜 딸 예림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집에서 아빠랑 코 자고 있을 때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렵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복귀하셨군요. 네. 병원에서 사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시간에 굉장히 많잖아요. 항상 이렇게 사연 보내주실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고 굉장히 또 다양한 사연들을 갖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또 그런 사연 중에서 이렇게 막 좀 미소가 저도 모르게 지어지는 그런 사연인 것 같습니다. 예림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이런 말이 너무 이렇게 와닿아가지고 지금 좀 또 낮에 또 이렇게 또 같이 계시다 또 같이 있다가 또 밤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그래서 예전에는 그 뭐지 가족들이 새로 생긴다는 거는 어떤 그리움의 시간, 누군가를 보고 싶어하는 시간 그런 것들의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저 그런 감정들의 시간이 달라지는 것. 그게 좀 가족의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2989님은 야간 근무 중입니다. 일이 고돼 젊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질 않네요. 중소기업이지만 탄탄하고 연봉도 꽤 높은데 말입니다. 내일의 기술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땅의 젊은 산업 여군들에게 힘내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와, 또 2989님은 어떤 일을 또 하실까요? 산업 여군. 막 교과서에서 보던 얘기가 막 여기서 나오니까 막 궁금해지고 아무튼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뭔지 몰라도 같이 응원하게끔 되는 그런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소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고요.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입니다.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음악 드롭 데드 그리고 줄리아 울프의 딥 엔드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박은주님은 며칠 전 신랑이랑 싸우고 사과의 제스처로 오이도에서 조개구이 먹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신혼 때는 많이 싸운다지만 이젠 그만 다투고 싶네요. 세상에 하나뿐은 우리 신랑 진짜 사랑하고 졸음 운전하지 말라고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오, 오유도에 소개구이 드시고,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귀가 중이신데 이제 운전은 남편분이 하시는 그런 상황이군요. 오이도 조개구이 유명하다고 저도 들었는데 저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너무 그냥 지명이야 왠지 조개구이가 너무 잘 어울려서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화해의 제스처, 이제 두 분 싸우지 마시고요. 전소혜님은 학교 숙제 때문에 또 밤새는 중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틀 자고 나머지는 밤새고 있어요. 너무 피곤해요. 흑흑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아니 또 어떤 숙제길래 일주일에 이틀을 자고 나머지는 밤을 새다니,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참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저희 선생님이 부영학생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말에 저 학교 때문에 밤을 새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있는 학교는, 저희 학과죠. 학과에서는 어쨌든 뭔가 본인의 음악을 만들어서 이제 사인을 받아서 내야 되는 건데, 그 표정이 있어요. 표정이, 그러니까 뭐 많이 못하고 안 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아, 내가 이거 지금 이거 맞나? 며칠 밤을 새고 진짜 잘 못 자서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담당 선생님에게 어떤 이렇게 그 조언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뭐 선생님이 이거 면패스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내가 이게 맞는 길인가라고 잘 조언을 듣고 싶은 건데, 그때 그 이제 딱 그 뭐라 그럴까,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의 표정이 굉장히 사실 항상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정말 고민이 이렇게 막 머릿속에 한가득일 때의 모습. 그렇죠. 이게 사실은 어떤 이렇게 창작을 하는 학생이건 또는 어른이건 모두가 이제 가지는 숙명 같은 순간이긴 한데, 그래서 어떤 이렇게 뭐 결과나 이런 것보다도 정말 그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걸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과정의 결과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거의 결과라는 게 항상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결과만 봤을 때는 그 절실함을 모르니까, 그죠, 사람들이. 근데 그 표정에서 항상 절실함들이 느껴져서, 근데 그건 정말 잘하고 안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게 맞아? 그게 항상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전세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위로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아무튼 잘하고 계실 거예요. 잘하고 계신 게 맞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오발의 음악입니다. Need It.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의 Hey That I Made You Love Me.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0: 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소.
1: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소 함께 계십니다. 5092님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할 때 즐겨 들었는데 관두고 처음 듣네요. 조용히 작업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어플로 듣고 있습니다. 8개월 만인데 여전히 좋군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와, 5092님, 제가 성함이나 이런 건 모르지만 뭔가 오랜만에 청자를 다시 만난 묘한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8개월 만에 또 다시 오셨는데 여전히 좋다니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박수빈님은 아기를 낳고는 잠깐의 자유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네요. 유일한 자유시간은 바로 아들과 남편이 잠들고 밀린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 새벽 지금이네요. 늘 차분한 목소리 들으면서 힘 얻습니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집안일까지 하는 새벽, 네, 지금 이 자유롭긴 하지만 계속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잠도 푹 주무시고요. 토베스티르케의 음악 들어볼까요? 송앤댄스맨. 그리고 빅 유키. 이분은 원래 건반 연주자예요. 저 사실 버클리 다닐 때 빅 유키, 리들 유키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키 큰 유키, 키 작은 유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일본 연주자들이었는데 학생들에서 굉장히 잘해서 인기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빅 유키라는, 물론 이분들이 유명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중에 막 뉴욕에 가서도 지금까지도 굉장히 좀 독보적인 자신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토베스트리케의 송앤댄스맨, 그리고 빅 유키의 누누입니다.

영화, 드라마, 광고, 세상의 모든 사운드 트랙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영화 월 2회 사운드 트랙 만나봅니다. 월 2는 2008년 개봉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인간들이 떠난 미래의 지구에서 홀로 쓰레기를 정리하며 살아가는 작은 로봇 월 2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지구를 탐사로 온 로봇 이브를 만나면서 예상치 못한 모험이 시작되죠. 대사가 많지 않고 표정과 움직임만으로 감정을 전달했음에도 관객들과 평론가들의 반응이 무척 뜨거웠는데요. 아름다운 영상미와 감동적인 스토리, 그리고 환경 문제를 자연스럽게 녹여낸 점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월리와 이브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는 아름답고 기술 의존 사회에 대한 경고는 따끔한데요. 여기에 거장 토마스 뉴먼이 들려준 음악은 따뜻하면서도 서정적이죠. 오늘 월리의 사운드 트랙 만나보겠습니다.

영화 아니죠 애니메이션 월 2의 사운드트랙. 그건 사실은 토마스 유먼이 맡은 게 맞죠. 사실 월리는 저희 방송에서 종종은 아니라 제가 사실 영화 리스트를 적어놓거든요. 예, 특히 한 4년 전 거부터 해서 적어놓는데 월리는 이미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가 우연히 다시 영화 음악이 다르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소셜네트워크도 그랬고 오늘 소개해드린 첫 곡은 제리 얼만과 마이크 크로포드의 Put You On Sunday Clothes 그리고 It Only Takes A Moment였습니다. 사실은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토마스 뉴먼의 사운드 트랙이 아닌 것만 선곡을 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말로는 삽입곡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아니라 이제 이 영화에 삽입된 기존의 음악들 이 사운드 트랙과 함께 정말 독특한 감성을 빚어내는 드라마나 영화들이 있죠. 사실 이제 이런 영화나 그런 것들이 뭐 이제는 꽤 많지만 사실은 기존의 음악들을 넣는 것은 007 주제가 시대에 예. 좀 뭐라 그럴까 히트곡을

생산하는 어떤 좀 이렇게 마케팅적인 차원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영화 사운드트랙 안에서 이질감 없이 오히려 사운드트랙을 더 돋보여주게 하는 기존의 음악들이 있습니다. 누가 들으면 선곡 진짜 잘했네. 라디오 치면 그런 거랑 비슷하겠죠. 월리는 토마스 유먼의 사운드트랙도 진짜 좋지만 기존에 있는 곡들이 그 사운드트랙과 어울려서 더 빛을 발한다는 게 요즘에 좀 저도 우연히 다시 보게 되면서 느껴져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까. 기존의 원래 음악들을 처음 들으셨던 Put on Your Sunday Clothes는 사실 영화의 시작과 동시에 쓰레기로 같은 지구의 풍경 위로 막 울려 퍼지는 경쾌한 곡이에요. 원래 Hello Dolly 1969년에 오프닝 곡으로 사실 이 곡이 원래 노동요처럼 쓰였죠. 또 이어서 들어보신 이 Dolly Takes a Moment는 이제 역시 같은 뮤지컬 Hello Dolly 나오는 발라드인데 이제 손을 맞잡는 장면을 이제 비디오로 보면서 원리가 누군가 손을 잡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에 나오는 곡이에요. 이제 그런 것이 69년에 실제로 1969년에 나왔던 어떤 뮤지컬 영화, 뮤지컬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참 묘하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디스토피아를 되게 서정적으로 그린 애니메이션이기도 한데 이게 벌써 17년, 18년 전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이런 선곡의 배치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또 잊을 수 없는 곡은 사실 장밋빛 인생은 이제 여러 드라마나 음악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저의 세대에는 어떤 이 장밋빛 인생을 굉장히 감성적으로 이렇게 뒤틀리게 들려줬다고 해야 되나요? 이 곡은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워낙 라디오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어릴 때 근데 그냥 프랑스 샹송이 아니라 이런 묘한 감성을 갖고 있었어? 라는 거를 저희 경험하게 해준 이 첫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첫 영화, 드라마. 이제 이브가 월리의 상대 이브가 지구에 도착해 이제 탐사물을 시작할 때 배경음악으로 흐르죠. 근데 이제 이렇게만 봐도 이 애니메이션이 갖고 있는 정서가 막 이렇게 음악만 들어도 막 다가오지 않나요? 언제나 봐도 좋은 음악입니다. 월리의 삽입곡 중 그리고 사운드트랙보다 더 사운드트랙 같은 넘버 루이 암스트롱의 장밋빛 인생 들어보겠습니다. We got that recording on the other side for the Lovey and Rose.

me close and hold me fast. The magic spell, you guess, this is

2489님은 다음 주 치킨집 오픈합니다. 그래서 엄청 바빠요. 새벽까지 청소하고 가게 정리하느라 바쁜데요. 사랑하는 제 아내는 늘 웃네요. 10년 아끼고 아껴서 우리 장사하는 게 좋은가 봅니다. 오픈을 코앞으로 다가오니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부담감이 생기지만 그만큼 기쁜 마음도 크답니다. 오픈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 너무 축하할 일이, 드릴 일이죠, 진짜. 그쵸. 아, 물론, 앞으로도 더 이렇게 많은 난관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네, 두 분 이렇게 막,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가 막 느껴져서요. 준비에 대한 마음이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끔 소식 전해주세요. 송나현님은 다들 자기 나이에 맞게 잘 살아가는데, 저만 어리광부리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일이 많아지면 왜 더 게으름피고 빠져나갈 부분만 찾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책임감 갖고 계획적으로 일하는 또래 친구들을 보면 뒤처지는 것 같고 저만 아직 과거에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근데 일이 많아지면 누구나 게으름피고 싶고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싶지 않나요? 저도 아직 이런 것 같은데요. 나연님. 다들 그렇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위로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세상에 그렇게 다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일이 많아지면 일단 하기 싫어지는 게 참 이거는 왜 이렇게 세월이 흘러 똑같은 걸까요. 참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지요. 자책하지 않기로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 아케이드5의 신곡입니다. 아, 이 곡을 꼭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소개해드리네요. 아케이드5의 새 앨범이지만 굉장히 지난 앨범들과는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어서 호불호가 물론 있겠지만 저는 호입니다. 핑크 엘레판트 드림 들어보겠습니다.

1부 마지막 곡입니다. 1부 마지막 곡은 맥밀러의 4후 앨범이겠죠. 최근에 나온 또 앨범 중에서 음악 중에서 타이 달러 사인이 함께한 신데렐라 이 곡 들으면서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0: turn around. Let me see.
1: I've been waiting all night for this moment. I've been waiting all year for this moment.
2: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 1688-4596.
3: 에스페스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프리토리움의 야공작소 2부 시작합니다. 2부는 빌보드 시간에 먼저 함께합니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바로 이번 주 빌보드 핫100 차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죠. 누군가에게는 추억의 음악을, 누군가에게는 지금의 음악보다 더 지금의 음악 같은 새로움을 만끽하게 하는 마법 같은 코너

오늘은 1970년 이번 주 음악으로 시작해봅니다. 1970년 이번 주 1위 음악 비틀즈의 The Long and Winding Road 들어보겠습니다.

이 음악은 비틀즈라는 이름으로 빌보드 정상에 오른 사실상 마지막 공식 1위 곡인데요. 이 곡 뒤에는 유명한 사운드 갈등이 숨어 있다고 해요. 폴 맥카트니는 이 곡을 소박한 피아노 발라드로 완성하고 싶어 했지만 당시 음반 작업을 맡은 프로듀서 필 스펙터는 그 위에 화려한 오케스트라 스트링과 대규모 합창단을 덧입히는 과감한 편곡을 감행했죠. 정작 곡을 쓴 폴 맥카트니는 이 웅장한 믹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오히려 발매를 강하게 반대했다는 비하가 전해집니다. 사실은 저는 그냥 우연이기도 하겠지만 그냥 이 곡을 이번 주 고르는데 그냥 그 이유 없는 감성적 울컥 있잖아요. 그냥 비틀즈 음악을 그냥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게 이 오케스트라 스트링인 것 같은데 이 비하가 사실이라면 폴 맥카트니가 잘못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성에 힘입어 이번 주는 비틀즈를 하나를 더 골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70년 12위도 공교롭게 비틀즈 음악이었습니다. 레디

곡이었고요. 팀의 해체 직전 발매돼서 전 세계인의 위로를 건넨 트랙이기도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The Long and Winding Road와 마찬가지로 프로듀서 필 스펙터의 손을 고치며 오리지널 버전과 싱글 버전의 사운드의 질감이 꽤 다르게 마감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죠. 폴 매카트니가 원했던 가공되지 않은 담백한 사운드는 훗날 이제 2003년이 되어서야 원형 그대로 또 세상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리마스터 추후에 또 새로운 사운드로 인식이 된 이 앨범이 어떻게 보면 더 오리지널일 수도 있겠네요. 70년 12곡 들어보겠습니다. 비틀즈의 Let It Be입니다.

시간 넘겨서 198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80년 6월 셋째 주 1위는 립싱크의 펑키타운입니다. 70년대 디스코의 황혼과 80년대 신스팝의 새벽을 연결하는 기념비적인 트랙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이런 말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로듀서 스티븐 그린버

가 사기한 이 곡은 보코드를 사용한 왜곡된 목소리 그리고 정교한 일렉트릭 신디사이저 베이스라인을 전면에 내세웠죠. 또 완벽하게 계산된 이 디지털 댄스 비트가 당시 전 세계 클럽과 라디오를 말 그대로 점령하며 새로운 사운드 시대를 알렸습니다. 들어보시면 이 말 진짜 무슨 말인지 확 다가오실 거예요. 너무 강렬하거든요. 저도 라디오에서 처음 이 곡을 들었을 때 강렬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80년 14위 곡이 이번에 너무 신기해서 데려왔는데요. 바로 프랑크 시나트라의 테마 from 뉴욕 뉴욕입니다. 저는 사실 이 곡이 80년 14위라고? 더 옛날 음악 아니었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 음악이 맞더라고요. 원래 77년에 라이자 비네리가 부른 영화 주제가였었는데 흥행에 실패로 묻혔었고 이제 프랑크 시나트라가 자신 라이브 무대에서 이제 스윙 재즈 오케스트라 스타일로 재해석을 하면서 이때부터 이 음악이 유명해졌대요. 그래서 79년에 이 음악이 유명해져서 라이브에서 90인조 오케스트라 진짜 90인조였을까요? 엄청난 인원인데 스튜디오 녹음을 진행했고 이듬해 이제 이 여름에 이 라디오 에어플레이가 이제 폭발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래서 사실은 역주행 음악이라고 합니다. 야 이랬었던 이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전 그냥 프랑크 시나트라의 옛날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연이 있는 음악이네요. 80년 1위 곡 립싱크의 펑키 타운 그리고 80년 14위 곡 프랑크 시나트라의 뉴욕 뉴욕입니다.

시간을 옮겨서 199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90년 7인은 빌리 아이들의 크레이드 오브 러브. 80년대 뉴웨이 펑크록의 대명사였죠. 잉? 뉴웨이 펑크록은 알겠지만 빌리 아이돌이 누구였지? 근데 당시 빌리 아이돌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 당시 빌리 아이돌 음악이 국내 라디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너무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너무 낯설고, 예, 그리고 아티스트의 이런 화장과 어떤 의상도 너무 낯설고. 지금 들으면 오히려 아, 너무 좋았어 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빌리 아이돌이 좀 약간 무섭기도

하지만 당시 어쨌든 정말 그 펑크와 뉴웨이브 두 단어를 이끌었던 아주 굵직한 뮤지션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90년 파리 타미 페이지 I'll Be Your Everything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에게는 이때 라디오에서 흘려나오던 노래 중에 빌리 아이들 음악보다는 타미 페이지가 더 인상에 남는데 정말로 많은 인기가 있었거든요. 이 타미 페이지 음악이 저도 좋아했습니다. 이 사실 이 타미 페이지 유일한 빌보드 2위 곡인데 당시 수많은 책갈피와 브로마이드를 장식했던 하이틴 스타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음악의 중심에는 사실 차트의 라이벌이자 당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뉴키즈 온 더 블록 멤버들이 있었다고 하죠. 조던 나이트와 데니 우드가 공동으로 작사 작곡의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코러스가 직접 넣어줬다 하는 일화가 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뭐 말하자면 당시 대에 우리로 따지면 GOD가 참여했다 뭐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GOD가 참여했는데 어떻게 히트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1990년 7위 음악 빌리 아이들의 크레이드 오브 러브 그리고 90년 8위 타미 페이지의 I'll Be Your Everything 들어보겠습니다.

0: 애프터클럽 프리토리움의 야간 공작수.
1: 여러분은 지금 SBS 파이프M 애프터클럽 프리토리움의 야간 공작수 함께 계십니다. 이상진님은 대학원생이에요. 공부하다 보면 밤새많은 날이 잤습니다. 한참 졸음과 짜증이 밀려올 때쯤 DJ님들 목소리 들으면서 마음을 가다듬죠. 지금 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상진님, 저희가 더 감사하죠. 연분홍님은 시험기간이라 못 자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어려운 과목시험이 겹쳤어요. 학생으로서 마지막 학기 마지막 시험이라 괜히 더 부담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 학기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고요. 이제 방학이 남았으니까요. 자, 2부에서는 이제 카지수 식당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이게 뭐죠? 라고 하실 분들이 있는데 꽤 됐죠. 류이치 사카모토, 고인이 된 류이치 사카모토가 뉴욕에 자신이 굉장히 좋아하는 식당의 음악이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해서 다 좋은데 음악을 좀 바꿔보면 어때? 그래서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줬는데 이게 화제가 되어서 당시 뭐 뉴욕에 있는 뭐 뉴욕타임즈나 여러 잡지에서 소개를 하게 됐죠. 그래서 어떤 플레이리스트라는 개념도 더 사람들이 와닿게 되고, 아, 음악이 정말 어떤 공간에서 주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플레이리스트 중에서 오늘 이제 2부 마칠 때까지 소개를 해볼 텐데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이제 일본 식당인데 식당에서 이런 음악을 틀면 이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공간을 갔을 때 사실 아 진짜 이건 음악 안 어울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그럼 어떤 음악을 틀어야 되지? 이럴 때 사실 되게 난감한 경우가 많거든요. 또는 굉장히 뭐 요즘에 어떤 관광지나 숙박으로 이 오래된 고택이나 저택들이 국내에서도 유행할 때가 있기도 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들을 때는 다른 굉장히 무겁고 클래식한 음악이 굉장히 잘 어울리기도 하고, 사실은 그 공간에서의 경험은 그 공간에서의 무엇인가를 경험해본 사람만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리스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카지수 식당은 우리 못 가봤지만 어떤 곳인지 이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며 한번 상상해보죠. 류이치 사카모토의 플레이리스트 중 닐스 프람의 썸, 그리고 첼리스트 데이빗 달링의 라멘트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루이지 사카모토의 플레이리스트 중에서 닐스 브람의 썸, 데이빗 달링의 라멘트였습니다. 야, 그냥 분위기가 연상되지 않나요? 아주 명상의 분위기가 흐르는 그런 집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칠리 곤살레스의 음악도 있어요. 칠리 곤살레스의 굉장히 다양한 빛깔을 가진 아티스트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칠리 곤살레스의 음악은 지금 들려드릴 음악과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아르멜로디 한번 들어보실 거고요. 이어서 로베르토 뮤스의 클라우디아 위렐름 알 앤 미 이렇게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첼리 곤살레스의 아르멜로디, 그리고 로베트 뮤스의 클라우디아, 윌리엄 아 앤 미. 또 이렇게 두 곡을 들어봤습니다. 로베르토 뮤스의 약간 이런 분위기가 독특하기도 하다면 다음 이어지는 이 식당을 위한 루이치의 플레이리스트는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수도 있겠습니다. 팬 메스니 그룹의 Above the Treetops를 들어볼 거예요. 시크릿 스토리에 있는 앨범이고, 개인적으로는 팬 메스니의 중반기, 팬 메스니 그룹의 후반기 중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앨범인데,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스타일이 바뀌었다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Above the Treetops, 그리고 이어서 골드문드의 세레노디 두 곡 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이 유치 사카모토의 가치수 식당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중에 또 하나로 끝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은 재즈 아티스트죠. 웨인 쇼토의 탈데인데요. 기존 웨인 쇼토의 음악을 또 알고 있는 분이라면 웨인 쇼토 음악 중에 또 이런 음악이 있었어? 라는 또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웨인 쇼토의 음악을 끝으로 이번 주는 속에 준비한 마지막 곡으로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한 주간 또 좋은 음악, 멋진 음악 찾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디토리움 김정범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에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화수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안에 물건을 담아두면 내용물이 줄지 않고 끝없이 나오는 보물단지를 뜻하는데요. 설화에나 나올 법한 화수분이 우리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설치된 공유 냉장고가 바로 그 보물단지죠. 착한 냉장고, 둘의 냉장고, 행복 나눔 냉장고. 지역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식료품과 음식을 기부할 수 있고 필요할 땐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규칙은 비슷합니다. 또 냉장고가 빌틈 없이 제철 과일,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 시원한 음료수 등으로 가득하다는 점도 꼭 닮았고요. 매일 새롭게 채워지는 마법의 보물단지, 그 비밀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마음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0: 저기요.
1: 네? 아,
0: 되게 미인이시네요.
1: 고맙습니다.
0: 혹시 전화번호?
1: 네?
0: 아, 저기 전화번호.
1: 크게 말씀하세요.
0: 전화기 좀 쓸 수 있을까요?

0: 왜요? 또 무슨 할 말 있어요?
1: 예, 제가 진짜 할 말이 있는데요.
0: 뭔데요? 아,
1: 저기 우리 우리 연
0: 우리 연애하자고요? 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의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최성곤의 네가 좋아입니다. 최근 인별그램과 너튜브 알고리즘을 장악한 네가 좋아 이 노래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죠? 저도 월요일에 어설프게나마 승혜누님과 챌린지를 찍어봤는데요. 와, 이게 한 일주일 전까지는 최성곤 씨가 엄청 나오다가 지금은 이거를 패러디한 분들이 챌린지 한 게 엄청 많이 떠요. 그래서 와, 이게 난리는 난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영화 와일드 싱 속 오정세 씨의 캐릭터 최성곤 씨가 부른 건데요. 노래 가사도 쉽고 멜로디가 중독성이 있어서 따라하기 쉬운 챌린지가 됐어요. 게다가 안무도 참 단순하잖아요. 사랑의 총알을 네가 좋아 가사에 맞게 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불을 지핀 게 물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최성곤 씨가 이거를 엄청 많이 커버를 해서 올리고 누가 태그해서 올리면은 바로바로 올리고 이 소속사에서도 참 이 일을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노래들은 참 비트도 빠르고 한 번에 알아듣기 어려운 가사가 많잖아요. 그런 노래들 듣다가 단순하고 직설적이게 네가 좋다는 한마디 그리고 90년대 향수를 가득 느끼게 만들어주는 스타일링과 무대 매너 덕분에 이 노래가 더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과거라고 하면은 단순히 지나간 시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의 과거 향수 하나로 큰 사랑을 받는 걸 보면 과거에도 참 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나중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전화.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시작했고요. 여러분들의 문자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심정희님. 저는 요즘 물 많이 마시는 걸 목표로 세우고 텀블러 챙겨 다녀요. 그래서 예쁜 텀블러 사는 재미가 생겼는데요. 월요일은 빨간 텀블러, 화요일은 노란 텀블러, 수요일은 파란 텀블러, 목금은 초록 보라 텀블러. 완전 무지개 색으로 맞춰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기분도 좋고 자꾸만 손이 가서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찡디는 하루에 물 몇 잔 마시고 있어요? 텀블러는 몇 개 있는지도 알려줘요. 저는 운동하는 날은 물을 많이 마셔요. 운동을 할 때 제가 쓰는 텀블러가 텀블러라기도 뭐예요. 그냥 플라스틱 그 병인데 그게 1.2리터거든요. 걔를 꽉 채워서 마시는 한 1.5리터? 2시간 운동할 때 무조건 마시고 평소에도 마시니까 운동하는 날 한 2리터에서 3리터 마시는 것 같고요. 텀블러는 지금은 3개 있습니다. 검은 색깔 하나, 그리고 약간 금 색깔 하나, 그리고 건이 우리 투문 분들이 또 보내주신 거 있거든요. 보라 색깔. 그것까지 해서 3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설거지는 3일에 한 번씩 하면은 딱 된다라는 거. 약간 지저분한 얘기를 덧붙이게 됐네요. 3957님. 찡디, 저는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지금 조리원에 와 있어요. 호르몬 변화 때문인지 새벽에도 잠이 잘 안 옵니다. 이 시간에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라디오를 듣고 있네요. 조리원에서 몸조리 잘하면 다시 수면 패턴 되찾을 수 있겠죠? 찡디는 요즘 수면 패턴이 어떻게 돼요? 잠은 잘 자고 있나요? 아, 수면 너무 중요한데. 아마 진짜 우리는 호르몬의 노예라고 하잖아요. 그 영향을 지금 강하게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제 수면 패턴은 저는 그래도 다행인 게 하루 잘 못 자면 그 다음날은 푹 자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퐁당퐁당 하면서 수면 패턴 챙기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분들은 잠 잘 주무시고요. 자, 저희는요 이종표님이 신청한 FT 아일랜드의 천둥 듣고 목동 익무새로 돌아올게요.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릴 익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6월 18일 찾아주신 분은 성유미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저는 대전에 사는 40대 주부 성유미입니다. 저에게는 두 살 많은 언니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둘째를 출산하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1년이란 시간을 아파서 치료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1년이란 시간을 저 대신 아이들 돌봐주고 아픈 저를 열심히 간호해줬어요. 어릴 때는 언니랑 정말 많이 싸우며 지냈는데 살다 보니 내가 아플 때 나를 제일 많이 챙겨주고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우리 언니더라고요. 언니에게 진심으로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는 이야기 전하고 싶습니다. 언니, 우리 사이에 큰일이 있었어도 여전히 자매다 보니 지금도 가끔씩 티격태격 하잖아. 늘 옆에 함께 해줘서 고맙고 정말 많이 사랑해. 앞으로도 지금처럼 평생 함께하자. 언니 사랑해. 언니가 좋아하는 박보람의 해화동 신청합니다.

박보람의 해화동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성유미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맞아요. 결국 내가 가장 힘들고 아플 때 내 옆 든든하게 지켜주는 건 결국 가족, 자매, 형제들인 것 같아요. 참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동생들이랑. 진짜 막 서로 대면대면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그 말씀 하셨어요. 야, 나중에 시간을 넣어서 엄마 아빠 가고 없으면은 너 결국은 정권이 용권이밖에 없어. 친하게 지내야 돼. 그때는 그 얘기 들으면은 엄마 아빠 간다는 그 말도 너무 싫고

그때 돼서 있는 게 쟤네들이라고? 이거 인생을 혼자 살아야 되는 건가? 이거 혼자 살았는 거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35, 35 넘어 이제 40 거의 다 돼가는 즈음에는 결국 부모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결국 형제들이구나. 또 모든 형제나 자매들이 이렇게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참 복받았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유미님도 그렇고요. 참 복받으셨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픈 거는 괜찮아지신 거죠? 네, 빨리 몸좀 회복을 하셔서 또 언니에게 받은 이 은혜라고 해야 될까요? 또좀 갚아줘야죠. 네. 우리 유미님처럼 고마운 마음 전하고 싶을 때 목동 이문세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선물과 함께 신청곡도 들려드릴게요. 목요일 아침 지금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시나요? 아주 사소한 일상도 좋고요.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좋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볼까요? 9154님, 저는 요즘 늦게나마 다시 학교 수업을 듣고 있어요. 학교도 다녀오고 온라인 수업도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중인데요. 머리 식힐 때마다 펀펀 들으며 힐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늦둥이 막내 혜주가 한문을 100점 맞았다고 하네요. 찡디는 학교 다닐 때 한문 잘 배웠나요? 제일 높은 점수도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 한문 수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생 때 어머니가 그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수업들 있잖아요. 그때 한문 수업을 넣어놔서 그때 한자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그때 몇 급이었더라? 5급인가 4급인가를 따서 한문 수업을 하면서 다 익숙하니까 되게 큰 무리 없이 좀 소화했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제일 높은 점수는 100점도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네. 이훈섭님. 저는 4남매 중 막내 아들입니다. 40대 중반인 지금 80대이신 어머니와 함께 식자재 배송 일을 하고 퇴근 중입니다. 늘 저부터 챙기시는 어머님께 고맙고 미안합니다. 엄마, 오래 건강하세요. 김건모의 서울의 달 신청합니다. 어머니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사실 같이 이렇게 하는 게또 자식 입장에서는 좀잘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괜히 또 지금 상황이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는 어머님이 같이 일하실 정도로 좀 건강하신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훈섭님은 정말 복 받으신 거고 어머님도 너무 건강하셔서 좋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앞으로 건강하게 두 분이서 사이좋게 일하시고 서로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노래 바로 띄워드릴게요. 김건모의 서울의 달, 울랄라 세션의 러브 픽션 두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건모의 서울의 달, 울랄라 세션의 러브 픽션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펌펀 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고요. 친구들이 보내주신 사연 얼른 만나보겠습니다. 장소라님, 저는 화요일 목요일마다 새벽 수영 강습을 다니는데요. 여름이 되니까 물에 들어가면 시원해서 수영 다니는 게 더 좋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순간만큼은 세상 걱정이 다 사라지는 기분이랄까요? 찡디는 수영 좀 배웠나요?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다 할 수 있어요?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다 못해요. 수영을 못 배웠습니다. 네. 가능한 거 약간 목욕탕 냉탕에서 떠 있을 수 있을 정도?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해서라도 기본 수영 뜨는 거 정도는 배워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수영장 인기가 너무 좋아서 이 신청하는 것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네. 우리 소라님 수영 시원하게, 그리고 그렇게 몸에 좋은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혜미님, 새벽 출근길이 참 힘들지만 회사에서 키우는 고양이 보는 재미로 늘 일찍 도착합니다. 오늘도 고양이 밥을 주고 놀아주려고 일찍 왔는데요. 제가 밥 주는 사람인 걸 아는지 절 보자마자 제 곁으로 다가오네요. 점심시간에도 밥 빨리 먹고 와서 고양이랑 놀아야겠어요. 찡디는 고양이 어때요? 좋아하시나요? 저 고양이 되게 좋아해요. 네. 뭔가 이 밀당을 고양이로부터 배우는 것 같아요. 이게 평소에는 내 곁에도 안 오다가 본인 기분 내키면은 와서 막 부비부비하고 막 개냥이처럼 굴잖아요. 그때 이제 마음을 홀딱 뺏기는 거죠. 네. 박계령님이 문자 주셨어요. 포항 출장 왔는데 여수바다와는 또 다른 운치가 있네요. 약간의 설렘과 벅참, 다시 뭔가 해보려는 의지 같은 게 느껴져서 오늘 꽤 괜찮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골드플레이의 파라다이스 신청합니다. 평소 뭔가 여수바다는 많이 접해보셨나봐요, 계령님이? 사실 전 둘 다 많이 바다를 접해보질 못해서 바다만 가도 뭔가 시원함과 오히려 저는 다시 해보려는 의지, 뜨거움보다는 그냥 좀 시원하게 내려놓는 그런 기분을 바다를 보면서 느끼거든요. 네. 너무 바빠지기 전에 바다 한번 보러 다녀와야겠어요, 진짜. 콜드플레이의 파라다이스, 박계령님의 신청곡 같이 한번 듣고 잉데카솔로 돌아올게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솔. 오늘 잉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그러는 거 아니다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제 편이 필요해서 찡디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요즘 일도 많이 바쁘고 집안일도 챙기다 보니 몸에 무리가 왔나 봐요. 최근엔 다리가 저릴 정도로 허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병원에 찾아가도 바로 낫지 않아서 힘든데요. 또 시댁 제사가 있어서 찾아가 봐야 합니다. 시댁에 솔직히 일하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 사는 둘째 내가 오기로 했었으면서 형수님 죄송해요. 저희가 이번에는 꼭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못 내려온다고 하네요. 진짜 너무해요. 소방님한테 제 마음속에서의 미움의 씨앗이 싹트려고 합니다. 이럴 때마다 남편은 사정이 있겠지 하고 자기 동생 편 들어주는데 매번 제가 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찡기는 제 편 들어주시는 거죠? 속상한 제 마음과 아픈 허리에 잉데카솔 발라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그러는 거 아니다 님께 선물 챙겨 보내드릴게요. 매번 빠지는 동생네도 참 너무하네요. 이게 어쨌든 본인 집안의 일인 거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제사를 치르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사정이 있어도 좀 빼야죠. 아니 그리고 우리 남편분은 더 너무해요. 아니 지금 허리 때문에 다리가 저릴 정도면은 이거 디스크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몸에 무리가 오고 힘든 상황인데 혼자 하는 사람 이 상황은 지켜보지도 않고 동생 편을 여기서 드는 거는 아, 참 남편분이 더 이거는 선을 넘었다 생각이 드네요. 네. 이참에 아유, 또 그런 성격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나도 못 가. 나도 저려. 나도 아파서 안 되겠어. 그 정도 약간 책임감이 너무 강하신 분인 것 같아서 뭐 하나 놓지 못해서 지금 이 상황이 펼쳐진 것 같은데 남편분이 정말 다 하시거나 거의 다 할 정도로 도와주시거나 이러고 가서도 그냥 본인은 엄마 아빠랑 토크나 하고 누워있고 낮잠 자고 이러면은 정말 안 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친구분들도 정말 내 편 필요할 때 홈페이지 잉대가족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친구들 편 돼서 위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윤상의 넌 쉽게 말했지만 듣고 올게요.

한데 그렇다고 빠지기에는 눈치가 보이네요. 증디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피곤해도 회식에 참석한다? 아니면 그냥 집에 간다? 이건 비밀인데요. 저도 오늘 회식이 있는데 불참을 눌렀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에는 괜찮아요. 그리고 계속 안 가다가 나중에 회식 한번 가잖아요? 그럼 또 반가워해줘요. 그래서 한번 본인 컨디션을 다시 한번 챙기는 게 전 우선이다 말씀드릴게요. 하대수님, 요즘 해가 일찍 뜨니 헬스장 오픈 전에 둘레길을 두 바퀴나 돌았네요. 뿌듯합니다. 백예린의 산책 신청해요. 유산소 이미 다 해놓으셨네요. 몸 다 푸셨어요. 이제는 펑펑 쭉 이어들으면서 헬스장 가서 이 웨이트 정도만 열심히 하시면 딱 떨어지겠네요.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리드워의 영혼은 그렇듯, 그리고 백예린의 산책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는 문안 인사로 잠 깨워드리고요. 웃음 보장 이경민 변호사와 줄거드리는 남자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누군가와 싸웠던 일 보내주시면 이경민 변호사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판정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1부 끝곡으로 악동클럽의 착각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AM의 영화처럼 듣고 왔습니다. 2958님이 신청해 준 노래였는데요. 이제 곧 주말이 다가옵니다. 2AM의 영화처럼 틀어주세요. 라고 문자 주셨었어요. 아직 목요일인데 벌써부터 신이 많이 나셨네요. 저 뭐 금요일 다가오는 저는 목요일이 2958님 말처럼 제일 신나요. 네. 자, 목요일 아침 출석 체크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9110님. 징디 어제 1시간을 잠이 안 와서 힘들었는데 벌써 일어나야 한다니 뭔가 억울하지만 힘내서 일어날게요. 그쵸. 이게 뭐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루 잘 못 자고 그 다음날은 잘 자고 9110님 오늘은 눕자마자 푹 잠드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라도 힘내서 일어나서 오늘 열심히 한번 하루 버텨봐야죠. 잠시 후에는 이경민 변호사와 줄거 드리는 남자로 돌아올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검색하세요.
1: 일반 식품 광고.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0: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7: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6: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7: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8: 클레오?
9: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0: 레노.
11: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 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0: 레노.

0: 그래 이게 뭡니까? 변호인 지금 반론하세요.
1: 존경하는 재판장님, 전 그저 더 있어빌리티하게 바꾼 것뿐입니다.
0: 세상 모든 글을 더욱 있어 보이게 바꿔드리는 시간,
1: 줄거드리는 남자.
0: 펌펀투데이에 온 마음을 바쳤다는 이경민 변호사,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간혹 예. 아내분의 말보다도 네. 친구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1: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네,
1: 왜냐하면 사실 이제 뭐 제 말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0: 네?
1: 친구분들밖에 없다고 느낄 때도 있거든요.
0: 때로는.
1: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조금 더 먹힐 때가 있어가지고, 네, 그럴 때만.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렇진 않죠.
0: 근데 형수님이 거의 매주 듣잖아요.
1: 매주 듣죠.
0: 지금 발언도 괜찮아요?
1: 항상 위험하죠. 항상 뭔가 외나무 다리를 걷는 기분. 조마조마합니다.
0: 정말 말 그대로 목숨 걸고 방송하는 남자.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방송하고 가잖아요. 네. 그럼 진짜 다음 주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 몸에 좀 걱정될 때가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예. 아, 그리고 요즘 또 일이 워낙 바쁘잖아요.
1: 예.
0: 근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혹시 요즘 이경민 변호사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뭐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1: 아, 이거는 사실 기존에 제가 해오던 건데 제가 예. 그 브릭 맞추는 거 취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게 최근에 신상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0: 아이고.
1: 아, 큰일 났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그 해리포터 네. 그거는 이제 성을 이렇게 증축해서 뭔가 확장을 해가는 그 세계관이 있거든요.
0: 네.
1: 그게 새로운 게 나왔고, 근데 최근에는 그 반지의 제왕 있지 않습니까?
0: 아이고, 또 대작이 나왔네.
1: 네, 반지의 제왕이 시리즈가 그동안 이제 몇 개 없었는데
0: 네.
1: 갑자기 그 거의 끝판왕에 해당하는 그 레고 아이고 브릭이 나왔어요.
0: 예.
1: 예. 그래가지고 그걸 다 사려고 계산해 보니까 2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진 않았고 다음에 사긴 할 건데 어쨌든 저는 저를 잘 아니까 사게 될 것 같아요.
0: 아, 지금은 이제 예. 그쪽에 마음이 좀 많이 가 있군요.
1: 일단 해리포터 마치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니까 눈이 돌아가요.
0: 이건 좀 협의를 잘 보시는 게 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 예.
0: 우리 이경민 변호사에게 질문들 많이 도착을 했거든요. 하나씩 소개해볼까요?
1: 네, 8493님이 변호사님 요즘 아들이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네요. 변호사님 어렸을 적 꿈은 뭐였나요? 다시 돌아간다면 법 말고 도전해보고 싶은 다른 전공 있나요?
0: 어때요?
1: 저는 사실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기 그때 당시에 무한도전하고 네. 1박 2일이 엄청 팽팽했거든요.
0: 양대 산맥인 시절에.
1: 네, 그래서 저 그때 약간 예능 PD 되고 싶은 꿈도 있었어요.
0: 네. 애초에 방송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네요.
1: 그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근데 이제 아나운서는 사실은 꿈을 꿀 수가 없었어요.
0: 왜요?
1: 왜냐면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0: 아,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1: 네, 사투리가 묻어나서. 그래서 예능도 왠지 좀 재밌을 것 같다. 그때 한창 예능 PD들이 조금 이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TV에.
0: 잠깐만. 네. 멋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PD로 내가 드러나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들으면서 이경민 변호사 성격이면은 내가 플레이어가 돼서 좀 비춰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제작진이라고 해서 조금 놀랐었거든요.
1: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프로그램 만들면 제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시간들을 제가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0: 아, 내 맘대로?
1: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고.
0: 네. 야, 너무 의외의 답변이 나와서 네. 아, 너무 재밌네요.
1: 네.
0: 김준영님도 문자 주셨는데요. 변호사님도 월드컵 잘 챙겨보시나요? 지난주에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랑 다 함께 경기 보면서 응원하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신나게 응원했습니다. 네, 부장님도 재밌게 보시다가 사장님 들어오니까 막 저희 보고 TV 끄라고 막 뭐라고 하는 거 있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결국 사장님까지 같이 봤어요.
1: 같이 봤네요. 아, 근데 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드라마틱했고.
0: 맞아요. 네. 역전승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고.
1: 맞아요. 저도 사실 이날 그 제 네. 방에서 봤거든요.
0: 네,
1: 제 방에서.
0: 직원들은요?
1: 직원들은
0: 네.
1: 죄송한데 직원들은 이제 안 보더라고요.
0: 아,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1: 보고 싶었겠죠.
0: 잠깐만, 소리가 새어나가진 않았어요?
1: 근데 그게 저희가 이제 밑에도 사실 이제 회사들이 있으니까
0: 네.
1: 밑에서 막 골이 들어갈 때마다 아니면 골이 막 비껴나가서 아쉬울 때마다 와 하는 소리 들리잖아요. 그게 들리니까 당연히 알겠죠.
0: 네. 아니 우리 딱 1시간 반, 2시간만 같이 보.

0: 혼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1: 아, 제가 그 생각을 잘 못했네요. 아. 저 혼자 방에서 봤는데 이번 주는 그 방에 회의실에서 보면 되겠네요.
0: 내일 경기는 네. 보고 싶은 사람은 네. 편하게 같이 봅시다라고.
1: 그렇죠. 멕시코전 또 중요하니까.
0: 아, 야 직원분들도 많이 설레하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이분 거는 네. 우리 이경유 변호사가 직접 소개해 주세요.
1: 9428님이 사랑꾼 경민 변호사님 지난 방송 들으면서 솔직히 아내분에게 혼난 적 있다 없다. 오.
0: 있다 없다. 한 번이라도 혼난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1: 없다.
0: 한 번도?
1: 네 없습니다. 네, 없고 대신 이제 저희가 크게 다툰 적은 없는데 한 번 이제 이게 저는 좀 약간 다툴 만한 이거 또 이 발언하면 또
0: 아니야 편하게
1: 이태로운
0: 이게 우리가 싸울 만한 거였나? 다툴 만한 거였나?
1: 아니 이 프로가 뭐 인권숙녀 캠프 이런 거 아니잖아요.
0: 인권숙녀 캠프
1: 어쨌든 그때 당시에 네. 제 교회를 갔다가 제가 이제 사건 때문에 조사를 가야 됐어요.
0: 네.
1: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이 가자 지방에 같이 내려가자라고 했었는데 제가 교회에서 있으면서 뭔가 이제 제 일정이 끝나는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제 아내한테는 이제 먼저 이제 언제쯤 끝날 거다라고 해놓으니까 본인은 이제 그거를 이제 딱 맞춰서 끝을 냈는데
0: 시간에 맞춰서.
1: 네, 저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그 시간을 좀 할애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미리 말을 해줬으면 본인도 조금 더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올 수 있었는데
0: 네.
1: 그런 부분들을 제가 미리 말을 안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금 서운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과를 바로 해줘야 되는데
0: 네.
1: 바로 제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0: 네. 확실히 느끼는 게 형수님이 마음이 넓어요.
1: 넓습니다.
0: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난주 친구 참여 재판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사연이었죠?
1: 네, 생일 축하 멘트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친구가 내 생일에 아주 장문의 축하톡을 보내줘서 감동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친구에게 똑같이 복붙을 해서 보낸 걸 알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이 서운하다고 했는데 친구는 이게 뭐가 서운하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0: 그렇죠. 친구 배심원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보고 누가 잘못했는지 결정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1: 네, 함주영님이 사연자가 잘못했네요. 복붙이라도 친구가 열심히 정성을 담아서 쓴 글일 텐데 왜 상대의 호의를 뭐라 하나요? 그 멘트를 쓰기 위해서 친구도 애썼을 텐데요. 물론 복붙인 거 알고 감동이 바사삭된 것도 이해는 가지만 사연자가 먼저 긁었으니 잘못, 갈등의 시작점이에요.
0: 어쨌든 예. 축하 받은 거면은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왜 이걸 가지고 괜히 긁었냐라는
1: 예.
0: 의견이었거든요.
1: 근데 또 일견 그 부분도 이해가 가죠. 이 보낸 걸 봤더니 내 친구한테도 똑같은 걸 보냈어.
0: 네.
1: 이러면은 그 순간에는 약간 왜 이렇게 정성이 부족하지?
0: 서운할 수 있죠.
1: 네. 라고 느껴서 사연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서운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주영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친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내줬다는 자체.
0: 그럼요.
1: 그게 또 이제 의미가 있는 거니까.
0: 심지훈님도 사연자님 별로 축하받았으면 끝이죠. 라고 주영님이랑 지훈님도 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1: 이종렬님이 너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AI가 써줬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0: 이야 잠깐만.
1: 예.
0: 어.
1: 일단 종렬님은 이거 AI로 이용해 보셨어요. 예.
0: 해본 사람이
1: 안다.
0: 그리고 되게 또 부드럽게 유려하게 AI가 써줘요 또.
1: 예. 그리고 제가 그 제 친구들이 결혼식 축사.
0: 네.
1: 축사를 쓰는데 어떻게 쓸 거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AI로 써서 돌리겠다고 하더라고요.
0: 요즘 다 그렇더라고요.
1: 그 말이 안 되잖아요.
0: 근데 AI로 작성을 해서 결과물을 봤거든요.
1: 예.
0: 괜찮더라고요.
1: 깔끔한가요?
0: 깔끔해요. 이게 뭐 하나 모난 부분 없이 예. 그냥 담백하게 딱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거는 조금 많이 변했구나 세상이.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는 아예 연락이 안 오는 것과
1: 예.
0: AI로 쓴 게
1: AI로 온 게 낫죠.
0: 차라리 나요?
1: 네. 예, 차라리 낫죠. 예. 연락이 오는 게 낫죠. 인구실 어때요?
0: 저도 고민하면 저도 차라리 연락이라도 온 게 나은 것 같아요.
1: 생일이 지났죠 올해.
0: 안 왔어. 이게 제일 서운해요. 이게 가장 서운한 거예요.
1: 아이고 배야. 아직 안 왔구나.
0: 아직 꽤는 많이 남았는데 이건 진짜 서운해요.
1: 제 생일이 먼저인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0: 맞아요.
1: 그렇죠. 제가 생일 그때 했고 그때 아마 놀러 갔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0: 맞아요. 예, 작년에 그랬던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아.

0: 그래요.
1: 오늘 이렇게, 제가 막방인가요?
0: 예, 아니 뭐 그런 걸로 이렇게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 예. 사실 더 상처를 줄 확률이 높다. 뭐라도 연락이 온 게 낫지 않냐.
1: 그렇습니다.
0: 라는 분들의 의견이 좀 많았는데요.
1: 네.
0: 자, 여기서 이경민 변호사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판정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의 선택은?
1: 제 선택은 사연자에게 빨간 줄을 긋겠습니다.
0: 자, 이유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1: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풀보다는 악플이다.
0: 아...
1: 네. 차라리 관심이라도 가져주는 게, 그러니까 AI로 썼을지언정 알고 보내줬다는 게 그게 어딥니까? 그것도 없이 지금 같이 이렇게 방송하면서 생일도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0: 아, 그렇죠.
1: 그런 사람에 비하면 훨씬 낫지 않냐?
0: 그렇죠.
1: 제가 재무돈을 파고 있네요. 이번엔 제가 AI 없이 그렇게 써서 보내겠습니다.
0: 아예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예, 예.
0: 자, 그러면 줄거드리는 남자 어떤 코너인지 설명하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줄거드리는 남자는 있어 보이는 한 줄을 만들고 싶을 때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저와 찡디가 붉은 펜 선생님이 되어서 온갖 방법으로 글을 있어빌리티하게 첨삭해 드릴 테니 찾아와 주세요.
0: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목요일 코너 줄거드리는 남자 게시판에 남기시거나 지금 바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밑줄을 그어드릴 분은 거절은 어려워 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찡디 변호사님. 저는 유난히 거절을 어려워합니다. 친구가 놀자고 할 때 그냥 쉬고 싶은데 거절하는 것도 힘들고 지금 업무가 너무 많아서 제가 더 일을 할 수 없을 때도 동료의 부탁을 거절을 잘 못해서 야근에 야근을 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정말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2: 경순씨, 아직 남자친구가 왜 없지? 내가 딱 어울리는 짝을 발견했어. 소개팅해.
1: 근데? 아니 괜찮아요.
2: 괜찮아요? 진짜 괜찮은 청년이야. 사실 내 조카인데 이놈 서울대 나오고 목소리는 조금 이상한데 변호사야, 변호사!
1: 부장님이 저를 너무 좋게 보셨나봐요. 제가 지금 심적으로 연애를 할 때도 아닌 것 같고요. 무엇보다 우연히 소개팅 상대분 사진을 봤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좋게 거절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요,
2: 부담 갖지 말래도 그냥 밥 한 끼나 해봐.
1: 부장님이 막무가내로 소개팅을 받으라고 하네요. 저 어떻게 거절을 해야 할까요? 두 번 다신 소개팅 주선 안 할 수 있게 거절의 한마디 해주세요.
0: 사연 보내주신 거절은 어려워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분도 너무 귀여운 게
1: 네.
0: 어떻게 부장님의 조카의 사진을 우연히 봐요.
1: 그렇죠. 이거는 뭐 거의 보여달라는 거의 이게 자연스럽게.
0: 아니 부장님 억지로 또 이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1: 아.
0: 이 봐봐, 봐봐 이러면서.
1: 이게 이제 잠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부장님이 팔 딱 잡고 오 보디요. 자세히 보고 내 스타일 아니다.
0: 우선은 확실히 내 스타일도 아니고 모든 예. 상황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1: 그렇죠. 근데 뭐 목소리 정도는 괜찮을 수 있는데 그렇죠. 좀 이상해도 다른 게 상쇄할 수 있으니까.
0: 아하. 근데 또 이게 목소리가 중요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1: 아, 그렇습니까?
0: 에이, 이게 사람마다 취향이 있기 때문에.
1: 에이, 알겠습니다.
0: 아니 이경민 변호사는 평소에 거절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1: 아, 저 잘 못해요. 잘 못하고 특히 제일 잘 못하는 거절이 그 방송국에서
0: 네.
1: 혹시 변호사님 뭐 며칠 뒤에 시간 되세요? 이 말을 네. 진짜 거절을 못해요. 웬만하면 좀 그거를 다 지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0: 오.
1: 네. 이게 제 그냥 느낌일 수도 있는데 왠지 거절을 하면 다시 그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아, 네. 현명하네.
1: 이거 이제 거절이 반복되면 이 사람을 빼고 어차피 아. 거절할 테니까 다른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봐야지 이렇게도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0: 아니 또 저랑 이경민 변호사랑 같이 아는 그 작가 누나가 있어요.
1: 네.
0: 근데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경민 변호사랑 같이 밥을 먹자. 근데 워낙 바쁜 걸 아니까
1: 네.
0: 제가 물어보고 나를 잡을게요 하고 우리 이경민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형 보자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형이 좋아 하길래 약간 좀 뜨뜻미지근한 걸로 받아들여서 형 솔직하게 형 바쁘거나 부담스러우면은 거절해도 된다. 내가 잘 정리해서 내가 따로 볼게요 했더니 화들짝 놀래면서 전혀
1: 전혀
0: 제발
1: 그렇지. 절대 자기 선에서 거절하고 자기들끼리 만나겠다고 하더라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0: 그래서

0: 아, 거절을 거절도 하는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네. 아, 예전에 그러니까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 저 누구 소개시켜 주려고 예전에 네. 한번 한 적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때는 내가 거절을 한 게 아니라 흐지부지 끝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 네, 그때 이제 거절로 이게
1: 아,
0: 좀
1: 그렇게 됐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더 뒤에 막 확실하게 이렇게 했으면은 더 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게 조금 더 확실한 그 의사 표시가 없어가지고
0: 의사 소통이 안 됐고
1: 아 그래서 그 뭐 소개팅 이런 게 성사가 안 됐었다. 아,
0: 그리고 우선 사진을 안 보여줬어요.
1: 아 그 그렇더라고요. 사진을 좀 보는 스타일이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
1: 아 죄송합니다. 이게 대국민 방송에서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결혼했다고 아무 상관없다고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진 보는 아니, 편이 아니거든요. 아니, 저는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은 편이고 아니, 저는 마음만 보고 만났고 그 어떤 편이세요? 사진을 뭐, 보는 편?
0: 뭐요?
1: 아 근데 그게 보니까 요새는 그 소개팅하는 스타일들이 보니까 SNS 주소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0: 아예 맞아요.
1: 아니면 뭐 친구가 이렇게 뭐 저기 카톡 프사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예전과는 다르게 그런 걸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서로 이제 외모 정도로 알고 들어오는 것 같긴 해요.
0: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상호로가 이렇게 주고받아야 그 사람도 아닌 것 같으면 확실히 잘라내고
1: 아 애초에 그냥 예선전에서 컷하겠다
0: 아니 내가
1: 32강경 가기 전에 컷을 조별리그에 스타를 시키겠다
0: 아니 그게 무슨 말을 아. 그렇게 해요 내 생일 언제예요? 나 너무 서운하네
1: 생일? 네. 10... 아 잠깐만 어 만나본데 12월?
0: 아 10월. 10월이에요? 네, 네.
1: 에이, 또 절로 넘어갔는데 네. 분위기가
0: 자 그러면은 이제 있어빌리티 하면서도 현명하게 거절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거든요. 저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네. 아 이게 여러모로 이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절을 못하는 분인 것도 맞지만은 이 상황이 너무 부담이 돼요. 네. 부장님도 껴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한번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아 조카라니 쪼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쪼까 부담스러워요. 약간 사투리로. 조금 부담스럽다.
1: 요거 다 방송 심의 통과해서 오는 멘트들 맞죠?
0: 언제 한번 네. 광현 PD랑 제가 양복을 입고 있으면은 언제 얘네 잡혀 들어갔구나.
1: 뭐 은중이 같은 데로 갔다.
0: 네,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1: 일단 제 스타일이긴 한 것 같습니다.
0: 자 우리 이경규 변호사의 있어빌리티 한 줄 들어볼까요?
1: 예, 저는 사실 이렇게 이제 원치 않는데 회사에서 그런 지위나 직급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 그래서 근무 조건을 악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전문적인 표현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표현합니다.
0: 맞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1: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 소개를 안 받고 싶다라는 그런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겠다고 했으니까
0: 네.
1: 책상에 노동법 책을 펴놓고요. 노동법 책 편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 편이 있습니다.
0: 있어요.
1: 네, 그 부분이 보이게끔 해서 아 부장님이 이렇게 한번 권하려고 하다가도 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네.
0: 야,
1: 아 내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구나. 미처 알고 더 이상 이제 주사를 못 하시도록 이렇게 막으시는 게 제일 확실하지 않을까.
0: 야 오늘은 뭐 한 줄을 넘어서서 그냥 노동법 책을 펴놔라.
1: 예.
0: 이야 오늘 박수가 나왔습니다. 야.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야, 이 박수 소리 함께 저희는 기분 좋게 3부 빨간 줄 그어드리는 남자로 찾아올게요.
1: 조금 기다려주세요.
2: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글로벌 정보공개 플랫폼 CDP로부터 국내 RE100 가입 기업 중 최초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인정받았습니다. RE100은 기업 전략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인데요. 수자원공사는 수력과 태양광을 활용해서 자체 소비량을 초과하는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이번 성과로 안정적인 물 에너지 확보가 기대되는데요. 덕분에 앞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겠네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미치게.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크래.
1: 미국, 일본, 동남아에 한 번에 상품 판매하려면
2: 카페 24.
1: 세계 80억 소비자에게 손쉽게 상품 판매하려면
2: 카페 24.
1: 현지 배송과 결제까지 글로벌 판매 제대로 시작하려면
2: 아, 카페 24.
1: 해외 판매는 카페 24가 딱이니까.
3: 해외 시장으로 고고고 카페 24로 다다다.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SBS 우리말 지킴이.
7: 여행을 떠난 지 1회가 지났다. 보름 뒤면 축제가 시작된다. 이번 달 금음에 이사를 갈 예정이다. 들려드린 문장에는 날짜를 나타내는 우리말이 쓰였는데요. 정확히 며칠을 뜻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먼저 1회는 매달 초하룻 날부터 헤아려 일곱째 되는 날을 뜻하며 숫자 7을 기억하면 쉽습니다. 다음으로 보름은 음력으로 그 달의 15째 되는 날이란 뜻으로 한 달의 딱 절반을 뜻하죠. 끝으로 금음은 음력으로 그 달의 마지막 날을 뜻하는 단어로 즉 그 달이 끝나는 날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일주일인 7일은 1회, 한 달의 절반인 15일은 보름, 한 달이 다 차서 끝나는 날은 금음.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소개팅 할래?
1: 어? 오늘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 말 야타면 안 돼. 내게 뭐 책임져.
0: 날 속상하게 만든 사람, 날 힘들게 만든 갈등 상황들 모두 다 내 기분 상해죄로 고소합니다.
2: 빨간 줄 그어드리는 남자. 언제나 친구들을 만나는 이 시간이 설레는 소개팅 시간 같은 이경민입니다. 아우 이런 소개팅 좋지.
0: 아 이런 건 오케이.
2: 이런 건 좋지 좋지. 네. 누군가와 싸웠는데 내가 더 잘못했는지 상대방이 더 잘못한 건지 궁금할 때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누가 더 잘못한 건지 판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그리고 홈페이지 목요일 코너 줄거드리는 남자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빨간 줄 그어드리는 남자 어쩌라고 님 사연 소개해 볼게요.
3: 안녕하세요, 찡디 변호사님. 저에게는 3살 위의 친언니가 한 명 있는데 정말 정말 정말 소심합니다. 소심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우리 언니일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저한테 다 시킵니다.
4: 인순아, 여기 배달은 전화 주문 받

0: 밖에 안 된대. 얼른 해봐.
1: 배달 주문도 저에게.
0: 인순아, 이거 봐. 물건이 깨져서 왔어.
2: 아, 답답해.
0: 환불해야겠다. 자.
1: 각종 교환, 환불 등등 문의를 남기는 것도 제가 해야 되고요.
0: 인순아, 윗집 애기들 너무 뛰어다닌다. 가서 잘 말해봐.
1: 층간소음으로 힘들어도 저에게 시킵니다. 그래요, 뭐 언니가 워낙에 말하는 걸 힘들어하기도 하고 저는 남에게 말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서 제가 할 수는 있는데요. 저에게 시켰으면 그냥 맡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한다고 엄청 불만인 거 있죠.
0: 인순아, 아니 이거 주문할 때 가입해서 15% 할인 쿠폰 받고 여기 이 쿠폰 누르면 추가로 5% 할인 또 해준단 말이야. 돈 아까운지 모르고 막 시키네? 얼른 해봐. 아니 그리고 아까 신발 환불 요청하기 전에 교환도 물어봤어? 내가 먼저 물어보고 하랬잖아.
1: 이럴 거면 본인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한테 시켰으면 제대로 맡기면 좋은데 꼭 못했다고 뭐라고 합니다. 짜증나서 화냈다가 싸웠는데 이거 언니가 잘못한 거 맞죠? 물론 언니가 돈을 다 내긴 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어쩌라고 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 가족 구성원들을 보면은
3: 예,
1: 이 다 타입이 있어요.
3: 있습니다, 있습니다.
1: 총대매는 타입이
3: 예,
1: 있고
3: 뭐뭐
1: 뭐 대표로 가서 할 말하는 타입, 예, 뭐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렇죠, 타입 그렇죠, 다 있는데
3: 그렇죠.
1: 이경민 변호사는 예. 주로 어떤 포지션이에요?
3: 저는 약간 중립을 지키면서 뒤에 있는 쪽이요.
1: 지갑은 여는.
3: 지갑은 여는 쪽인데 어쨌든 이제 뭔가 불편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1: 네.
3: 저는 살짝 조금 보고 있습니다.
1: 그런 걸 오히려 네, 잘 아내분이, 못해요?
3: 네, 아내분, 아내가 하고 저는 조금 지켜보는 쪽.
1: 아니 근데 불의를 네. 보면 참지 못하고
3: 예.
1: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 변호사가
3: 네.
1: 왜 그럴 땐 뒤로 빠져 있어요?
3: 우리는 경찰도 있잖아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건 경찰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그 참아도 됩니다. 저는 저까지는 저까지는 참아도 될 것 같고.
1: 아, 저는 오히려 이런 거는
3: 못 참아요?
1: 전 잘해요.
3: 참아요?
1: 뭐 아니 안 참아요.
3: 안 참아요.
1: 뭐 환불,
3: 아.
1: 뭐 교환, 뭐 되는지 안 되는지
3: 이런
1: 물어보고.
3: 거 반찬 리필 이런 거.
1: 리필이요?
3: 그런 거 잘하시죠.
1: 그게 왜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 돈을 내야 되는 건 내면 되는 거고 네. 물어볼 수는 있는 거니까 그걸 말하고 물어보는 건 저는 아무런 그런 게 없거든요.
3: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층간 소음 이럴 때도 이제 위에 가가지고 잘 이야기하시는 편이고.
1: 다행히 층간 소음은 제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네. 있더라도 찾아가서
3: 할 수 있는
1: 정중하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그러면 이제 앞서서 이제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신 거네요.
1: 네, 저는 뭐.
3: 그러면 저는 인근 씨랑 같이 다닐래요.
1: 우리 지금 3년째 같이 하고 있잖아요.
3: 그런데 잘 맞는 이유가 있었네요.
1: 근데 이 사연을 좀 보면은. 이게 언니가 다른 사람한테만 좀 예. 소심해서 말을 잘 못하는 거고
3: 예.
1: 동생한테는 말을 아까 잔소리할 때 보니까
3: 아 그렇죠
1: 다다다다다다
3: 그렇죠
1: 동생 약간 만만하게 보는 걸까요?
3: 아무래도 이제 언니 입장에서는 제3자를 상대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1: 맞아요.
3: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은 계속 이제 지내왔으니까 좀 이야기를 하는 게 편한데 특히 제3자한테 뭔가 요구하고 아니면 뭔가 이제 내가 이런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 그런 걸 조금 어려워하는 편이 있어가지고 언니가 딱 그런 성격이지 않나.
1: 맞아요.
3: 예.
1: 여기서 또 하나 느껴지는 거는 언니가 동생을 편하게 생각하는 건 맞아요.
3: 맞아요.
1: 근데 여기서 톤의 차이가 이게 부탁인지
3: 아...
1: 지시를 내리는 건지 요
3: 예.
1: 경계선상에 있는 것 같단 말이죠.
3: 아, 그렇죠.
1: 우리 이경민 변호사 생각하는 부탁과 지시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3: 그러니까 아내도 불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부탁은 아내도 불이익이 없는 것 같고요. 지시는 안 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
1: 저는 오히려 불이익도 있겠지만은 그 하는 방법까지 프로세스까지 얘기하면 지시고
3: 네.
1: 그것만 시키면은 부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3: 알아서 어떻게 처리를 하라 이거는 뭐 이제 부탁 쪽에 가깝고.
1: 네.
3: 아.
1: 야, 요런 경계선 사항이 있어서 아마 사연자분도 여기서는 스트레스가 꽤 있는 것 같아요.
3: 근데 저는 사실 이 상황이 좀 익숙하거든요.
1: 아, 그래요?
3: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동생하고 진주에 있을 때도
1: 네.
3: 저는 진주에 내려가면 거의 소파에 딱 붙어 있습니다.
1: 아이고.
3: 저는 거의 일어나질 않아요. 일어나서 움직이는 그런 활동하는 사람 다 동생이었어요. 뭐 뭘 가져와라, 뭐 엄마가 수박 잘라놨다라고 하던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동생이 제깍제깍 가져오고.
1: 이야, 네. 이거 확실히 엉덩이가 무거운 남자였던 게 아, 어쨌든 공부 잘하려면은 엉덩이가 무거워야 책상에도 오래 앉아 있고 내가 학창 시절 집에서도.

0: 소파에 엉덩이 붙이고 누워 있고 네. 지금 내 가정에서도 엉덩이 무겁게 앉아만 있고 네. 엉덩이가 무거운 남자였네.
1: 엉덩이 무거운 게 일관성이 있네요.
0: 일관성이 있는 남자였어요. 어떻게 그걸 좀 변화할 생각은 지금으로서는 없는 거죠?
1: 아니 잠깐만요. 이 사람을 나락으로 계속 보내시네.
0: 아니 궁금해서.
1: 네, 네, 네. 변화할 생각이 있고.
0: 이거?
1: 저는 지금 충분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충분하다는 건 제 생각이긴 한데.
0: 네.
1: 어쨌든 이제 뭐 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먼저 나서가지고 이제 하는 것도 이제는 필요한 것 같다.
0: 나로서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
1: 그렇죠. 제 일방적인 의견일 뿐이지만.
0: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지막 포인트. 물론 언니가 돈을 다 내긴 합니다.
1: 네.
0: 로 이 사연이 끝이 났어요.
1: 예.
0: 언니가 돈을 다 낸다.
1: 예.
0: 그러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 걸까요?
1: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0: 왜냐하면
1: 우리가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하는 쩐주라고 표현하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이 뒤에서 이제 그 돈을 대고.
0: 그렇죠.
1: 사실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배달도 하고 뭔가 이제 환불을 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뭐 이 정도는 내가 이제 역할 분담해서 해줄 수 있는 거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뭐 언니분 입장에서도 충분히 본인이 할 역할은 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자 지금 여기서 반전은 언니가 너무 심하다 쪽에서 언니가 돈을 낸다. 그럼 이거는 사건을 다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이 사연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잘못해서 빨간 줄이 그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경민의 선택은?
1: 제 선택은 사연자에게 빨간 줄을 긋겠습니다.
0: 야, 자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1: 저도 이제 돈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사실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신발도 지금 언니가 사주는 거예요, 결국은. 예, 신발 가격까지 사주 대주는 거고 거기에 이제 뭐 할인을 받고 어떻게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 이거 알려주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언니 입장에서 충분히 내가 조금 더 돈을 덜 쓰겠다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봐라. 이거는 충분히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것 같고 사연자분 입장에서도 물론 언니가 이렇게 시키는 게 조금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신발 사준다는데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0: 앞서 배달도 언니 돈으로 했던 거였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돈 안 주고 시키는 거는 싸워야 되지만은
1: 그렇죠.
0: 돈 주고 시키는 거는 이거 참아보아야 된다.
1: 참을 수 있다.
0: 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사연자분에게 빨간 줄 그어드립니다. 저희는 이쯤에서 하하 자이언티의 스폰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스폰서.

0: 노래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은 냄새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찡디. 저희 가족은 삼겹살을 참 좋아합니다.
1: 어? 아빠! 아 우리 집 밑에 삼겹살집 열었어?
0: 저희 아파트가 주상복합이거든요. 최근 1층에 삼겹살집이 오픈을 했습니다. 자주 가서 맛있게 먹어야겠다 좋은 점만 생각을 했는데요. 현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1: 아빠! 너무 시끄러워!
0: 새벽 4시까지 장사를 해서 그런지 새벽 늦게까지 삼겹살집에 온 손님들 때문에 너무 시끄럽고요.
1: 아빠! 냄새나!
0: 애가 더 시끄러운 것 같은데? 삼겹살 냄새가 집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더운 날 베란다 문도 못 열고 살아서 너무 불편합니다. 혹시 삼겹살집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연기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괴로운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 여쭤봅니다. 사연 보내주신 냄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우리 이경민 변호사에게 예. 이것저것 의견을 물어보는 예예. 사연이어서 찡구 참여 재판은 한 주 쉬고 우리 변호사님의 의견을 예예. 많이 들어볼까 합니다. 사실 주변 있는 상가가 늦게까지 열어서 소음, 냄새 이런 걸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2: 그렇죠. 맞아요. 밤에 보면은 그 지나가다 보면은 진짜 이제 연기 막 나고 네. 아니면 야장같이 이렇게 해놓은 그런 곳은 진짜 좀 시끄럽기도 한 것 같고
0: 맞아요.
2: 그래서 위에 이제 사는 뭐 주상복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와 진짜 조금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목동 주변 쪽에도 주상복합 좀 있지 않습니까?
0: 많이 있죠.
2: 네. 그런 것도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0: 그리고 더군다나 이 집은 새벽 4시까지 장사를 하는 거예요.
2: 아이고 오래까지 하네요.
0: 네. 그럼 너무 늦은 시간까지도 괴로울 수 있으니까.
2: 예, 예.
0: 근데 한 밤 10시만 넘어가도 예. 사실 서로 좀 배려를 해야 되는 시간대이지 않을까요?
2: 그렇죠. 보통 근데 이제 정해진 딱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몇 시 이후부터는 이렇게 이제 조금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 이런 건 없는데 예.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에서 이렇게 보는 시간이 기준이 밤 10시가 맞기는 한 것 같아요.
0: 아~
2: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뭔가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런 냄새 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수인 한도를 넘어서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법적인 강제력을 좀 동원할 수가 있죠.
0: 이게 냄새 얘기도 계속 하셨는데 뭐 담배 냄새, 쓰레기 냄새면은 바로 가서 따지고 네. 시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삼겹살 굽는 냄새 좀 애매하잖아요.
2: 아, 저는 좋을 것 같긴 한데.
0: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맡으면은 네. 이분들처럼 괴로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2: 그렇죠.
0: 근데 그 향기로운 삼겹살 냄새마저도 계속 맡으면 피해라고 볼 수 있나요?
2: 그렇죠. 이것도 사실 이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지속되고 반복이 되면 피해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게 뭔가 일회성에 그치고 이러면 사실 그게 문제를 삼기는 좀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된다 이러면은 먼저 조금 이 상가 측에도 이야기를 좀 해보시고 아니면은 우리가 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거든요.
0: 네.
2: 그걸 통해 가지고 여기에 진짜 냄새가 이만큼 난다라고 하는 거를 좀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면은 그쪽에서 나와서 이제 검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확인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강제성 있는 조치도 취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한번 대응을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그 어디서 들었던 건데 이런 거 문제 제기를 할 때. 집단으로 모여서 집단 소송으로 하면은 네. 그 소리에 조금 더 힘이 실린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2: 아.
0: 그러니까 아마 이분뿐 네. 아니라 같은 주상복합 거주하는 분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면 조금 더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요?
2: 지금 맞는 말씀인 게 사실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나만 나에 국한된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이제 그와 관련된 또 증거들을 또 입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문제 제기를 해주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런 피해가 있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거고 나 혼자 만약에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경우라도 주변의 이웃한테 이런 혹시 그런 경우.

0: 피해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제 사실 확인서나 진술서 같은 걸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절차 해결 방법인 것 같습니다.
1: 근데 우리가 또 삼겹살 가게 하는 자영업자분들 또 네.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0: 그렇죠.

0: 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장사를 할 때 어쨌든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선도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냄새가 환기가 제일 안 되는 구조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럼 덕트를 손봐야죠. 덕트를 손봐서 이게 환기가 잘 될 수 있게끔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장사의 자유도 보장을 해주면서 주변에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뭔가 이제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으면은 법적인 뭐 강제성을 동원을 해서라도 아니면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냥 환경문제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나와서 조치를 좀 취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자 그러면 얼추 어느 정도 어떤 분에게 빨간 줄이 그어질지 유추가 조금 됐는데 네. 그래도 한번 확실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경민의 선택은?
0: 제 선택은 삼겹살 가게에게 빨간 줄을 긋겠습니다. 근데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네. 저희가 사연자분의 뭐 말밖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네. 조금 그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사연자분하고 비슷한 층 다른 이제 주민들도 똑같은 피해를 겪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건 상가 측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뭔가 해결이 안 된다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조정위원회 아니면은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최대한 좀 얘기가 잘 풀려서 약간 뭐 덕트 환기 이런 걸 좀 더
0: 그렇죠.
1: 신경을 쓰고 그래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한 15%에서 20% 할인 좀 해드리고
0: 괜찮다.
1: 그럼 서로 윈윈이지 않을까.
0: 괜찮네요.
1: 서로 얼굴 붉히면서
0: 장사도 잘 되고 그러면
1: 그럼 서로 윈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자 저와 이경민 변호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탕탕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전화.
1: 와, 건강한 데 맛있네.
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8: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0: 롯데 하이마트.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기 전까지 우리 친구들이랑 인사 나눠주시죠.
4: 네, 진짜 이제 6월이 됐네요. 진짜 한 해 반이 가가지고 너무 아찔합니다.
3: 예. 저 지난주 인사를 너무 이거 AI로 인사말 준비해오는 거죠. 나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4: 제가 사실 이제 진행하다 보면 끝날 때를 제가 생각을 안 해가지고 네.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 주 평안하시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에피소드 갖고 많이 찾아오겠습니다. 6월에 벌써 세 번째 만남이라고.
3: 아, 그러니까 6월 18일인데 벌써 6월이 됐다 그래서 분명히. 그리고 5월일 때도 아, 벌써 5월이네요. 4월은 벌써 4월이네요. 심지어 1월에는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와, 벌써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그럼 다음번에는 조금 다른 인사말도 네.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4: 네, 아, 벌써 6월이 끝날 시간 됐네요. 네.
3: 자, 저희는 이쯤에서 우리 이경민 변호사 보내드리면서 오늘 끝곡은 아, 오늘 노래가 없어요. 네. 오늘 하루도
4: Amazing,
3: I love you
4: so much.
3: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0: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2: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2: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앞 사람의 가방 지퍼가 열려 있다면 말해줄까요 말까요? 아, 너무 오지랖인가 싶어서 고민이 좀 되시겠죠?

저 같으면 슬쩍 열렸어요 하고 말해줄 것 같긴 합니다. 저처럼 우리 한국인들은요, 낯선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거나 도움을 주는 비율이 꽤 높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지라퍼들이 많은 동네에서는 분실물을 함께 찾아주고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위급 상황을 빨리 발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니까 오지랖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만 오지랖 말고 가끔 선 넘는 오지랖은 솔직히 기분을 상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딱 적정한 선에 오지랖 부리는 법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도움은 주되 선택은 상대에게 맡겨라.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너는 틀렸어 말고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더라 라고 관심 안에 존중을 포함해서 고뇌하는 거죠. 나쁜 오지랖은 관심 안에 존중이 빠져서 무리하게 느껴지니까요. 혹시 오늘 오지랖 부릴 거면 우리 모두 조심스럽게 다가가 봐요. 김영철의 파워 FM.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러는데 제 이름 알려드려도 될까요? 김영철입니다.

0: 김성재 말하자면으로 2026년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7062번님이 얼마 전에 바지 지퍼 열고 다녔는데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말씀해 주셔서 부끄럽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쵸? 그 뭐 다 크게 들리게 말고 거기 요 정도만 딱 해주면 아 감사하죠. 최인숙님도 저도 오지랖 넓어도 할 거 안 할 거 가려감이 합니다. 쿡. 본인이 자체 평가해보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최현미님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문자 읽을 때 제 것도 읽어주실 수 있나요? 이거 한동안 유행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이따가 오대리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제 사연 같은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아 현미 아 최현미 씨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오지랖 나쁜 오지랖 따로 있습니다. 좋은 오지랖은 관심 안에 존중이 섞여 있고 나쁜 오지랖은 존중이 빠져 있는 게 포인트인 것 같네요. 우리 모두 존중과 사랑을 담은 오지랖만 부려보기로 해요. 자 오늘 철파엠 스페셜 준비해놨습니다.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 정이랑 씨를 모십니다. 자 정이랑 씨 하면 여러분 진짜 천의 얼굴이라는 말이 딱 떠오르죠. 예, 구정명옥 현 정이랑. 예, 오늘 정이랑 씨 함께 모셔서 그 어떤 역할도 찰떡같이 소화시키는 비법 진짜 한번 여쭤볼게요. 예, 또 2부에서는 스타 문학 강사 김잼마 쌤 함께 할 거예요. 시원한 차 한잔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따뜻한 차도 좋고요. 문학의 바닷속으로 풍덩 빠져보시면 좋겠죠. 아우 시원하게 들린다 그죠. 오늘 철파의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고요. 오늘 준비한 선물은 단백질면 수분 보충음료 쑥 인절미 세트 올인원 영양제 있습니다. 자 문화 선물이 있는데요. 6월 24일에 개봉하는 영화 눈동자 예매권인데요. 유전병으로 시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서진이 쌍둥이 동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치다 그 실체와 마주하게 되는 서스펜스 드릴러라고 합니다. 드릴과 공포를 만끽할 수 있는 체험형 엔터테이닝 무비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철가루도 문화 선물 게시판 노크 확인 한번 해주세요. 고릴라 보이나요? 보는 라디오 켜놨고요. 너튜브로는 여러분 에라오 채널에서 실시간 보실 수 있습니다. 활짝 열려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아침은 누구죠? 언제나 아침은 김영철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아침은 김영철인 것 같아요. 전화기과 광고 쭉 듣고 와서 오대리 아시죠?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대리부터 2시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같이 달려라 하리!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0: 아우 남는 게 없어요.
7: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11: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12: 속보입니다. 이 철가루들이 고기를 구우려는데 그릴이 없다는 소식입니다. 그릴이 있어. 그릴 있는 저 정불리가 찾아가겠습니다.
13: 어? 아니 속보가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은 속이 보이는 거 아니요? 아 그럼 저기 그것은 선물은 어디 있는겨?
12: 네 걱정 마세요. 한 손에는 그릴 한 손에는 선물. 양손 두둑하게 철타임이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힙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드라이기,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 예쁘게 나이 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좀 NMN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고요. 저는 12시간 빠른 뉴스, 8시엔 뉴스에서 만나요.

0: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데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겨울철에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여름철 환자가 더 많다고 하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여름철 심근경색의 원인은 탈수와 과도한 냉방인데요. 땀을 많이 흘려 체내의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가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또 과도한 냉방 역시 문제인데요. 찜통더위 속에 있다가 에어컨이 강하게 가동되는 실내로 갑자기 들어가면 혈관이 순식간에 수축을 해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실내외 온도차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시고요. 얇은 겉옷을 챙겨 급격한 체온 변화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거나 흡연을 하는 중장년층은 폭염속 무리한 야외활동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신는 욕실 슬리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욕실 슬리퍼는 늘 물과 습기에 노출되고 비누 찌꺼기나 각질 등이 묻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데요. 특히 물이 빠지지 않는 형태의 슬리퍼는 발바닥이 닿는 부위에 오염물이나 곰팡이가 쌓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욕실 슬리퍼는 꾸준히 세척하고 충분히 말려주는 것만으로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요. 샤워 후에는 슬리퍼를 세워 물기가 고이지 않게 해주면 곰팡이와 악취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색이 변했거나 슬리퍼 소재가 갈라지고 손상됐다면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욕실 슬리퍼도 쾌적하게 관리하자고요.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데리였어요. 자, 오늘도 오데리로 정보 많이 챙기셨죠, 우리 책가루들. 김명선님, 어제 갑자기 생긴 업무로 직원들 다 같이 밤샘하고 다 같이 목욕탕 가서 씻고 국밥 먹으러 왔어요. 힘들지만 동료들이랑 같이 하니 의지되고 힘도 생기고 좋네요. 오늘 하루 잘 견뎌볼게요. 아, 보통 이렇게 밤새고 다음날 쉽지 않을 텐데 또 목욕탕 가서 이게 또 으쌰으쌰 힘이 있죠. 같이 또 국밥 먹고 웃고 얼마나 재밌겠어 지금. 힘들지만 재밌고 같이 밥 먹을 땐 재밌지 않나요? 예. 갑자기 국밥 확 땡기네요, 그죠? 순대국밥이에요, 콩나물국밥이에요, 뭐예요? 아침에 국밥 웬만한 거 거의 다 맛있으니까 그래요, 맛있게 또 드시고 또 오늘도 으쌰으쌰 오늘 하루도 잘 견뎌 봅시다. 8366번님은 철없디 바다를 좋아하시는 엄마와 지금 동해바다 보며 고릴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 이 여행에서 마음껏 잠을 자고 10시쯤 기상하는 느릿느릿한 여행을 기대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침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커튼 열고 TV 틀고 저 완전 강제 기상했잖아요. 덕분에 철판에도 듣게 됐네요. 그래도 엄마 함께하는 이게 바로 힐링 여행이라 생각합니다. 연세 있으시긴 저도 이제 50대 넘었잖아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게 돼요. 저도 여행 가서 진짜 오늘은 10시가 뭐야, 그죠? 나는 해가 중천에 까지 잔다 이 말은 이제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요. 진짜 아침 일찍이라는 습관도 있고 하니까 잘 됐네요. 이럴 때 또 엄마 이제 맞춰주면서 같이 조식도 드시고 라디오도 듣고 오늘 또 긴 하루 바다도 보고 회도 드시고 좋네요.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단면 세트 드리고요. 7시 17분 40초에 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다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날씨는 더울 것 같은데 기상청 가볼게요. 백혜 리포터.
1: 네, 안녕하세요, 철업디.
0: 오늘도 더울 예정?
1: 덥습니다.
0: 날씨 얘기 들어보죠.
1: 네, 남풍을 따라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습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경북 경산과 예천, 대구 군위군에는 올 들어 첫 폭염특보도 발표됐습니다. 오늘도 30도를 웃도는 더위 계속되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32도, 대전 31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질환 대비와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음식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으로 5에서 40mm 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오면서 폭염의 기세도 누그러지겠습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0: 이야! 히어로와 타메라! 내 얘기 들어봐! 오마이걸 노래 듣고요. 빵내빵녀도 들어봐.

0: 좋아. 아침 현장의 작가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퀴즈 풀고 수수수수분 보충음료와 백화점 상품권까지 챙겨드리는 빵냐빵냐빵냐. 이 코너는요, 의사가 만든 수분 회복 솔루션 링티와 함께하고요. 의사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오늘 도전할 철가루는요, 이은영님인데요. 철업디, 딸이 미국 LA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플래그 풋볼 주니어 인터내셔널 컵 대회에 U17 국가대표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먼 미국에서 태극 마크를 달고 서로 의지하며 함께 뛸 아이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지우, 채우, 주한이, 재민이 파이팅 하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이 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영님.
1: 네.
0: 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쿨 노래 가도 될까요?
1: 네.
0: 알잖아 너를 이토록
1: 사랑하며 기다린 나를.
0: 아, 은영님 뭐가 그리 바쁜지 왜 이제 전화 주셨어요? 굿모닝.
1: 안녕하세요, 철업디.
0: 네, 반갑습니다. 플래그 풋볼, 뭔가 풋볼까지 알겠는데 플래그 들어가니까 이게 어떤 종목이에요?
1: 미식축구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태클 없이 상대방 허리에 찬 플래그를 띄면 수비에 성공해서 그렇게 경기하는 종목입니다.
0: 종목입니까? 아. 네. 그러면 이제 헬멧 없이 하는 거예요?
1: 네네네. 태클 없이.
0: 헬멧 없이 또 태클도 없이.
1: 네.
0: 와, 지금 이제 U17이고요.
1: 네.
0: 오, 지우가 이제 태극마크를 달았어요, 그러면?
1: 네, 달았습니다.
0: 미국 갔어요?
1: 네, 지금 LA에서 훈련 중이에요.
0: 그 경기 우리가 볼 수가 있나요?
1: 경기가 홈팀이라는 인터넷 방송에서 중계를 하기는 하는데요.
0: 네, 네.
1: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인터넷 방송이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기장 전체를 비춰주는 정도? 그 정도로는 인터넷으로 볼 수 있어요.
0: 인터넷으로 볼 수 있군요. 언제 해요, 이 경기에?
1: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하는데 저희 아이는 20일에 주로 경기가 있을 예정이에요.
0: 20일이면 이제 내일 모레 토요일이네요. 다 됐네요.
1: 네.
0: 여기 이제 좀 생소한 종목처럼 들렸는데 어쩌다가 시작하게 된 거예요?
1: 학교에 입학했는데 플래그 풋볼 동아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훈련하고 그러면서 이제 워낙 운동을 좋아했어가지고 같이 간 친구들도 학교에서 만나고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0: 아까 우리 채우, 주환이, 재민이 다 같은 친구들이고. 요 플래그 풋볼의 매력을, 플래그 풋볼도 다섯 글자니까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1: 끝없는 도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0: 지금 또 도전하러 또 이제 LA 갔고 그죠?
1: 네.
0: 막 울고, 한참 어린 나이인데 엄마 보고 싶어 하고 막 울고 그러진 않아요?
1: 그렇진 않았어요. 요즘 아이들은 되게 이런 거에 설레하더라고요.
0: 너무 또 적응 잘하고 막 자기네끼리 잘 놀고 하면 약간 좀 엄마로서 그럴 때 있지 않아요?
1: 조금 야고를 때가
0: 그치?
1: 있죠.
0: 그치, 좀 엄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 여기 지금 애리 날씨 너무 좋고 친구랑
1: 용돈
0: 엄마.
1: 보내줘.
0: 엄마 달러로 막 이렇게. 그치,
1: 맞아요,
0: 용돈 보내줬어요?
1: 네, 보내줬습니다.
0: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이 됐으니 수분 보충 음료를 기본으로 드리고 스피드 퀴즈 한 문제 마실 때마다 백상도 2만 원씩 쏴드리고 제한시간 30초 모르면 바로 패스 갑니다. 네. 팔랑팔랑 꽃의 꿀을 먹으러 날아다니죠. 말고 날개가 화려한
1: 나비.
0: 그렇지. 속담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1: 사람.
0: 그렇지. 연상 퀴즈 제비, 박씨, 형제 하면 떠오르는 동화는
1: 흥부.
0: 하고 하나 더 흥부
1: 놀부. 흥부
0: 그래.
1: 놀부.
0: 자, 인물 퀴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1: 김종국.
0: 사자성어.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 사면
1: 초가.
0: 산수 퀴즈. 거미 다리수 곱하기 지렁이 다리수는?
1: 8.
0: 0.
1: 0. 맞다. 곱하기.
0: 잘했어. 그래도 10만 원권 받게 되셨습니다. 네, 여기서 철가루 퀴즈. 요거는 은영 씨 맞추지 마세요.
1: 네.
0: 주황색의 작은 물고기 관상용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고요. 기억력이 나쁜 사람을 비유하기도 하는 말이죠. 이 물고기 세 글자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러 무료. 오늘 상품은 수분 보충 음료 쓰고요. 지호에게 마지막 한마디 해준다면은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1: 지구 반대편 타국에서 겁 없이 도전했던 우리 아이들, 성적이 아니라 거기까지 간 용기가 사랑스럽다. 사랑해 지우야, 채우야, 주하나, 재민아.
0: 지금 울고 계신 거 아니죠?
1: 아니에요.
0: 난 끊겨가지고 갑자기 아무튼 우리 은영님도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지우, 채우, 주환이 재미를 잘하고 올 거니까 건강하시고 우리 또 매일 아침에 라디오에서 만나요.
1: 네, 내일 네. 만나요.
0: 금 나와라 와라 부부로.
2: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4: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3: Don't worry, be 하겐.
4: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3: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7: 키움으로 타.
8: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8: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9: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1: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6월엔 물을 잘 보호하는 방법을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는 세계 환경의 날이 있습니다. 이날 각국의 정부와 기업, 시민들은 오염된 물을 깨끗이 하고 아껴 쓰자는 실천을 함께 약속하죠. 특히 물 환경을 보호하는 좋은 본보기들을 공유하면서 물 절약에 대한 건강한 자극을 주고받는데요. 기후위기로 가뭄과 물 부족이 심각해진 요즘, 세계 환경의 날이 미래의 맑은 물을 지켜나가는 소중한 첫걸음이길 바랍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이제 일어날 시간이에요. 철파에 이제 들어야 될 시간이에요.
2: 안 일어나네. 야, 철가루도 일어나이씨.

뮤직 타임. 오늘은 박땡땡님의 사연이고요. 랜덤 선물 자 뽑을 거고요. 먼저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자 흔들어 제껴고 자 하나를 뽑았습니다. 아주 나이스 뭘까요? 자 오 쑥 인절미 세트. 박땡땡님 선물 챙겨드리고 오늘 어떤 사연일까요? 막내 시절 중요한 업체 PT 자료를 제가 USB에 담아 가져갔어야 했거든요. 벌써 불안해. 근데 발표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USB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뒷목이 쎄하면서 USB를 어디다 뒀는지 기억도 안 나서 막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위치가 생각나서 바로 회사로 달려가 찾아왔습니다. 선배들은 막 다행히 몰랐는데 왜 혼자 오만가지 생각을 다 했네요. 다음부터는 두세 번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휴, 손담비에 미쳤어. 진짜 갑니다. 아 박땡땡님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지. 내가 박땡땡님 머릿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내가 땀이 나 지금. 그 순간 있죠. 우리 살다 보면 식은땀 오르는 순간 있잖아요. 저 라디오에 그 잠수기 한번 막혀가지고 라디오 오프닝으로 전화놓음 있잖아요. 나 여러분 전화 오프닝 그 여유있게 하는 척 했지만 나 어깨가 이렇게 다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올라와서 생각하는데 와 땀도 땀이지만 온몸이 굳었던 기억이 나요. 와 여러분 내 인생에서 식은땀이 순식간에 줄을 흘렸던 가슴 철렁했던 그 순간들 오늘 철없는 공감 주제 식은땀이 주르륵

입니다. 자, 듣고 싶은 노래도 함께 보내세요. 문자로 보내실 분들은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코인나는 무료. 도레미 미미미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선담에 미쳤어. 오늘 피아노 선생님도 오시니까 미미미.

오늘 사람 정수대 식은땀이 쭈르륵 쭈르륵 쭈르륵 쭈르륵 그럴 때 있죠. 정말 정말 더워서가 나오는 그런 땀 말고요. 식은땀이 쭈르륵. 2020번님 볼게요. 선생님인데요. 다음 학년으로 올려보내는 겨울 방학식 날 애들이랑 눈물 콧물 다 빼고 헤어졌는데 통지표를 안 준 거예요. 식은땀이 졸졸졸.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럴 때 있죠. 메인이 아 이게 메인이 그건데 아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와 나 USB도 자꾸 생각 떠오르고 우리 서상철님은. 결혼식 당일에 여러분 들어보세요. 결혼식 당일에 늦잠을 잤대요. 메이크업도 못 받고 바로 식장으로 달려가서 옷만 갈아입고 입장을 했네요. 아내의 레이저 눈빛이 지금도 생생해요. 오싹. 와 그래도 나 지금 상상을 했는데 우리 그 결혼식 날 신랑 신부의 그 화장 끼는 얼굴 딱 보면 네 신랑 화장 안 하고 진짜 약간 아, 피부 알레르기 있어서 안 했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야 근데 신부가 만약에 진짜 늦어가지고 화장 안 했으면 이거 진짜 웃겼겠다. 상철씨 평생 얘기하겠네 이거. 9471번님 대표님 생신이라 서프라이즈 생신상을 준비했는데 아니래요. 헉 식은땀이 줄줄줄. 야 그래도 이거는 좀 약간 식은땀 치고는 좀 귀여운 그죠? 오늘 아닌데? 생일인데 준비 안 했으면 그거보다 아휴 진짜 5630 첫 사고를 외대차 BM 땡이랑 났을 때 유희 그치 아 벌써 딱 그 외대차 딱 한 순간 아 견적 아 금액 식은땀 아 줄줄줄 배정권님은 은행에서 현금 인출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5만원권을 파쉐기 해놓고 전표를 주머니에 넣었을 때 지금부터 등골이 오상 야 그지 이런 에피소드는 진짜 한 번씩 다 있었을걸요. 만원권뿐만 아니라 파쇄

예, 그 거꾸로 많이 넣었어, 그치? 8164번이 우리 딸 수능 끝나고 나오는데 멀리서부터 울고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재수구나. 1015번님 배송일 하다가 급 배가 아플 때 상가 화장실 비번도 모르고 왜 공용 화장실도 안 보는 일 안 보일 때는 아 공용 화장실도 안 볼 때는 진짜 그 식은 땀이 주르륵 오싹해져요. 여러분 진짜 급 그죠? 그게 땀이 나잖아요. 그건 진짜 그냥 그 자체가 땀이지. 맞아. 7303 첫 해외여행 가는 날 티켓 발권까지 맞췄는데 손에 쥐고 있던 티켓이랑 여권이 없어졌어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주위를 두리번거릴 때 누가 주워줬어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 티켓 여권 이런 거 없으면 그죠. 항상 나도 막 계속 찾잖아. 가방에 앞에 넣었다가 다시 지갑에 넣었다가 호주머니 넣었다가 항상 들고 다녔대. 그치? 9715번님 독서실에서 공부한다고 친구들이랑 PC방 갔는데 엄마가 독서실 밑에 데리러 왔다고 전화 왔을 때 걸려서 엄청 혼났거든요. 유유유.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신청합니다. 왜 그럴 때 꼭 어머님들 데리러 오고 막 그럴까? 모두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요. 두 번째 철없어 뮤직 스타트.

0: 무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될 곧단 코너죠. 매주 목요일엔 문학 여행을 떠납니다. 6880번님이 잼마쌤 너튜브 구독했어요. 저도 잼둥이에요. 거기서 봤는데 잼마쌤 고3 때 살이 쪄서 교복 단추가 안 잠겼다는 게 사실인가요? 크크크 하셨는데 일단 물어볼게요. 스타 강사 잼마잼마 김잼마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문학 강사 김잼마입니다.
0: 자 일단 구독자 애칭이 잼둥이란 거 알게 됐고.
1: 네요. 감동입니다.
0: 그리고 너튜브 제목이 뭐예요?
1: 김잼마입니다.
0: 그냥 김잼마.
1: 네.
0: 그리고 바로 우리 구독자들은 잼둥이.
1: 잼둥이.
0: 근데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1: 팩트죠.
0: 이거 팩트?
1: 예. 제가 잠시 헐크였나 봅니다. 이 대한민국

0: 한국 고3 수험생들은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1: 오, 아니 진짜 교복 단추 터졌다는 거예요. 터지는 거 남자애들은 막 예, 장난치고하다가 예. 교복 잡아 당기다가 아, 이게 탁 터질 때 있어 진짜. 아,
0: 그냥 터질 때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가능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인터뷰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그냥 알겠죠?
0: 눈물 좀 닦고 네 가겠습니다.
1: 가실게요. 예. 손수건 이따가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문학 여행은 눈물 닦고 네. 어디로 떠나볼까요?
0: 철업디는 관상 좋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어떠세요? 오히려 말년이 필 것 같다. 오. 뭐 하관이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는 좀 들었어요.
0: 어 좋은데요?
1: 근데 이 말을 좀 채워라.
0: 이 말을
1: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오. 네, 뭐 하여튼 뭐 관상 여러 가지 얘기 듣긴 듣잖아요. 오늘 와. 관상이에요 주제가?
0: 아 철업디는 The Voice of 스브스를 탈 상이요.
1: 아 그렇소.
0: 나 전설의 DJ가 될 상이요.
1: 받았어 한번 10년.
0: 벌써 이미 전설의 DJ요.
1: 10년은 받지 않았어? 네, 10년은 받았어. 이제 20년 남았어.
0: 말년에 더 필 상이요. 두 번 받을 상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첫인상, 눈매, 이마의 형태 이런 걸 보면서
1: 그쵸.
0: 네, 쉽게 평가를 내릴 때가 있죠. 조선 후기 최고의 천재 사상가이자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도 이 관상에 대해 기가 막힌 명수필을 남기셨는데요. 제목은 바로 인간의 상을 논한다는 뜻의 상론입니다. 당시에 겉으로 보이는 생김새나 이목구비만 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함부로 치부해버리던 유행에 대해 다산 선생은 아주 날카롭고도 유쾌하게 팩폭을 날리셨는데요. 조선 최고의 지성이 들려주는 진짜 좋은 관상 만드는 법. 그 품격 있는 문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1: 자 오늘도 주목! 자 주옥 같은 문장 오늘도 마음에 새겨볼까요?
0: 다산 정약용 상론 중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얼굴의 뼈대와 생김새만을 보고 그 사람의 기운이 어떠한지 앞으로의 운명이 어찌 될지를 섣불리 저울질하곤 한다. 그러나 사람이 지닌 참된 관상이란 결코 고정된 이목구비에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두 눈의 맑음과 흐림에 있고 입 밖으로 나오는 말소리의 맑음과 탁함에 있으며 매 순간 취하는 몸가짐의 무겁고 가벼움에 있는 법이다. 마음이 바르면 눈빛이 저절로 투명하게 맑아질 것이요. 마음속에 품은 뜻이 높고 굳세면 그 말소리에 자연스럽게 카리스마와 힘이 실릴 것이며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 단정히 하면 그 걸음걸이와 태도가 묵직해지나니 어찌 칼로 깎아 만든 듯한 겉껍데기의 이목구비에만 매달려 그 사람 내면에 숨겨진 진짜 됨됨이와 영혼의 깊이를 놓치려 하는가.
1: 와 고정된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네. 고정된 이목구비에 있는 게 아니요 그죠.
0: 그렇죠.
1: 입 밖으로 나오는 말소리 그래서 왜 대충 그냥 인상으로 판단하고 네. 그냥 그럴 것 같은데 했는데 만나서 얘기하는데 너무 다른 사람들이
0: 맞아요.
1: 많잖아요.
0: 많죠.
1: 그래서 진짜 우리 후회한 적 되게 많잖아요.
0: 그럼요.
1: 사람은 만나고 평가해야
0: 맞아요.
1: 돼. 대화하고 평가해야
0: 알고
1: 돼.
0: 알고 봐야 돼. 네. 참된 관상은 두 눈의 맑음과 말소리 그리고 몸가짐의 묵직함에 있다는 다산 선생의 말씀이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요즘 못지않게 너는 코가 삐뚤어져서 재물이 안 모여. 귀가 작으면 출세를 못해. 뭐 이런 외모로 네. 사람을 막 깎아내리고 재단하는 일이 옛날에도 참 많았다고 해요. 이에 대해 다산 선생은 그런 얄팍한 껍데기에 절대 속지 마라. 진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상은 타고난 뼈대 따위가 아니라 매일매일 쌓아 올리는 눈빛, 목소리, 태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법이다. 라며 일침을 가하신 거죠. 아무리 눈이 크고 코가 오똑해도 눈빛이 흐리멍덩하고 말소리에 신뢰가 없으며 행동이 가벼우면 결코 좋은 관상이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1: 그렇죠.
0: 결국 좋은 관상을 만드는 건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전자의 힘도 아니고 화려한 화장품도 아닌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느냐에 따라 내 얼굴 지도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죠.

0: 여러분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와, 눈빛, 표정,
1: 눈에 힘 꽉 줘야 돼요.
0: 또 목소리, 눈에 힘 저 힘 빡 줬어요.
1: 네.
0: 야,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건데.
1: 그렇습니다.
0: 예. 아, 근데 저는 가끔 성대모사를 이제 자주 하잖아요. 네. 라디오를 2시간 하다 보면 네. 뭐

0: 소설의 주인공처럼요?
1: 그렇죠. 정약용 선생님은 머나먼 전라도 강진에서 네.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배 생활하셨잖아요.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책을 읽으셨다고 하는데 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몸가짐을 묵직하게 유지함으로써 내면의 품격과 카리스마를 끝까지 지켜내신 거죠. 진정한 품격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철업디의 품격은 바로 그 버라이어티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아유, 네.
1: 네, 우리 철가루들도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아, 주름이 또 늘었네. 얼굴이 띵띵 부었네. 우리 이런 거 말고 네. 오늘 내 눈빛은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
0: 와.
1: 긍정의 기운을 듬뿍 담고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행운이 따라오는 귀인의 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0: 그렇죠. 그렇죠. 오늘 하루에 또 최선을 다하면서
1: 네.
0: 아, 저는 아까 매 순간 얼굴의 지도가 실시간으로 바뀐다라는 네. 게 오늘 한 문장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그렇죠.
0: 오늘도 그러면 복습 퀴즈 힘주고 한번 나가볼까요?
1: 관상에 대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글을 만나봤는데요. 관상이라는 제목의 영화도 있었죠. 영화 속에서 수양대군이 남긴 명대사는 무엇일까요?
0: 보기 나갑니다. 1번 내가 왕이 될 상인가?
1: 우와.
0: 2번 내가 수다쟁이가 될 상인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 고릴라는 무료잖아. 지금까지 스타 강사 김재만 쌤 오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1: 정말 실시간이네요. 감사합니다. 쇼리 실라 고려 기파트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정당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Renault.
1: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Renault.

영락김 역시 라디오는 김영철이죠. 김영철의 파워 FM 2부 함께하고 있고요. 이인성님이 1번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철업디가 정치율 조사 1위 될 상인가. 자, 1296번님도 1번이요. 오늘 아침에도 얼굴 부었다 하고 출근 중인데 젠마센 덕분에 거울 보며 눈빛 체크 하셨습니다. 3940852번님도 정답 맞으셨고요. 1부 철가루 퀴즈 정답은 금붕어였죠. 3327번님이 금붕어. 요즘 붕어된 것 같습니다.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네요. 유유. 고도히 금붕어. 어릴 때 키운 적 있는데 밥만 갖고 가면 어떻게 하는지 이게 입 벌리고 뻐끔뻐끔 하더라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중화님 3883님도 선물 챙겨드릴게요. 선곡 표 확인하시고 정블린 뉴스 듣고 정오정정정정이랑 씨랑 같이 들어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연간 400만 명이 넘는 수험자가 응시하는 국가 자격 시험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까지 디지털 시험센터 15개소를 구축해 연간 151톤의 종이 사용량을 줄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자격증 발급, 탄소중립 정책을 반영한 자격 종목 개편, 시험재료 재활용 등 수험자 편의는 높이고 탄소 배출은 줄이는 친환경 기반의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는데요. 국민의 능력은 키우고 환경 보전에 동참하는 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0: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1: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0: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2: 잘 만들었다, 몽잘.
3: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4: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3: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5: 모닝 메아 헤비 오피션 플리즈 안 쓰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배틀.

김영철의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철파엠 스페셜은요, 만능 엔터테이너 연기 스펙트럼, 연빅 스펙트럼, 이거 발음 힘들어, 스펙트럼. 연기 스펙트럼이 어디까지인지 정말 궁금한 분이 도착을 하셨네요. 한도가 없는 배우 이랑이랑 정이랑 씨와 함께 할 거예요. 김영호님이 정이랑 씨 오늘 정말 재밌겠다. 크크크 그죠? 오늘 정말 재밌겠어요. 이효령님이 이랑님이랑 철없대 어떤 케미가 나올지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기본은 일단 무조건 재밌을 테고. 우리 광고 듣고 와서 정상 기자님 뉴스 듣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뿌릇뿌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엔!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0: 뉴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블리 정상근 기자님 오셨습니다. 오늘도 정상 출근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9071번님이 정블리 수양 대군톤으로 내가 고기를 좋아할 상인가 요거 한 번만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1: 아, 그 이정재 씨가 연기했던 네. 그 톤 맞죠?
0: 그렇죠. 네.
1: 내가 고기를 좋아할 상인가 고깃집 양반
0: 그치 네. 뒤에 하나 더 붙여서 그치 네네. 고깃집 양반
1: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수양대군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수양대군 톤이라고 하셔가지고
0: 근데 고기를 좋아할 상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아, 그 누가 봤 고기를 좋아할 상은 모르겠지만 고기를 좋아할 좋아하니까. 몸인 것 같긴 합니다.
0: 네. 근데 우리 좀 제보가 있었는데 정상근 기자님이라는 문자는 없대요. 다 정불리.
1: 아, 정말요?
0: 정불리로 온대요.
1: 아이고 감사하고 민망합니다. 네.
0: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불리와 함께 또 8시에 뉴스 시작해 볼게요.
1: 네.
0: 자, 첫 소식입니다. 한미 정상이 90여 분간 환담을 나눴다고요?
1: 네,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식 만찬에서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두 정상은 만찬장에서 옆자리에 앉았는데요. 한미동맹, 중동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타결된 것,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축하하며 중동 지역에서의 평화 정착과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했다라고 하고요. 한반도에서도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했으며 조선 분야 등 양국 간 경제 협력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강한 지도자로 평가하며 한반도와 지역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0: 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내용이 공개됐다고요?
1: 네, 미국과 이란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인데요. 어제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MOU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서명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을 즉각적 영구적으로 종료하기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쟁도 포함됩니다. 양국은 서로 상대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내정 간섭을 하지 않기로 했고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핵무기 제조 포기를, 미국은 해상 봉쇄 해제와 이란 제재 해제, 동결 자산 해제, 이란 경제 재건을 위한 3천억 달러의 자금 조달 보장 등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제재와 동결 자산 해제는 합의 일정에 따르겠다는 다소 애매한 문구도 담겼습니다.
0: 네, 그런데 3천억 달러의 자금 조달 안에 우리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1: 네, 미국 로이터통신은 이란 재건기금 3천억 달러 중 절반이 넘는 1,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조달에 기업들이 동의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 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자금 조달 대상에는 미국 기업은 물론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기업들의 이름이 거론됐고요. 투자 분야는 에너지, 물류 제조 등 전후 복구와 경제 재건에 필요한 핵심 산업들이라고 합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투자로 인한 수익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0: 네. 자, 이제 다음 소식은요.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고요.
1: 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우리나라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하반기 물가 상승률은 3%였고요. 내년에도 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 가능성을 높게 봤다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조만간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신현송 총재는 빅스텝 얘기가 나올 때와 지금은 다르다라며 0.5%포인트 이상의 큰 폭의 금리 인상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0: 네. 자, 이제 다음은요. 접대를 받고요. 황금 번호판을 빼돌린 공무원들이 있었다고요?
1: 네. 뭐 1004, 뭐 7777 이런 좀 번호의 자동차 번호판을 이른바 황금 번호판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자동차 번호는 무작위로 나온 숫자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등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이 따라야 이런 번호를 달 수 있습니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0: 예.
1: 광주 서구에서 이 자동차 번호에 특혜가 있다라는 민원

0: 이 접수가 됐고 이를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광주 서구에서 340여 개의 황금 번호판이 특정 등록대행 업체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된 건데요. 담당 공무원과 직원들은 그 일반 차량의 황금 번호를 임의로 등록한 뒤 이를 취소하는 꼼수로 번호를 묶어놨다고 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그 대가로 식사 등의 접대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광주 서구청은 해당 공무원들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90세 할머니가 폐지를 팔아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기부하셨다고요?
0: 네. 전라북도 정읍시에 거주하시는 올해 90세 박순덕 할머니가 정읍 지역 29명의 학생에게 총 1,2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셨습니다. 할머님은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아쉬움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오셨다고 하는데요. 고향의 후배들은 자신과 같은 처지를 겪지 않길 바라며 장학금을 쾌척하시는데 벌써 6년째 이 나눔을 이어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할머님의 장학금은 이 폐지와 깡통을 수거하며 알뜰하게 모은 돈인데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전달한 장학금이 무려 2억 4,300여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할머님은 공부하고 싶었던 마음을 이루지 못했던 만큼 학생들이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1: 네, 마지막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정사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저스틴 비버 베이베 노래 듣고요. 정이랑 씨랑 같이 올게요. 도착하셨고요. 아, 기대주세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량 무료니까 궁금한 질문들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0: 이번에 연기를 보면요. 어? 우리 피아노 선생님 아니야? 어? 어? 우리 동네 가게 사장님 아니야? 하며 깜짝 놀라게 됩니다. 현실감 넘치는 씬 스틸러 정이랑 씨와 함께합니다. 철파엠 스페셜 이랑이랑 철파엠이랑 독보적인 캐릭터 소화력의 소유자 천의 얼굴 정이랑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니요,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정말 바쁘실 텐데.
1: 에이.
0: 벌써 지금 누구예요? 점숙 씨예요, 아니면은
1: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예요, 그냥.
0: 지금 구정명옥.
1: 에이. 바꾼 찍었지.
0: 그래도 혼자 전화번호 아직도 네. 이제 바꿨어 정이랑으로.
1: 아우 정없다. 세상 정없다.
0: 아니 아니요. 그때 그 이름이 계속 입력해 있다가 네. 이제 아유, 정이랑
1: 15년이 돼서야 15년이 다 돼갑니다.
0: 15년입니다. 정이랑 씨의 네. 3891번님이 미쳤다. 이랑 언니를 철파엠에서 만나다니. 아, 아침 일찍 철파엠 들은 보람이 있네요. 철파엠 정말 으뜸이야.
1: 정말 으뜸이야.
0: 약간 을을 얼어야 되죠. 정말 덤이야.
1: 어, 잘하신다. 잘하신다.
0: 덤.
1: 입 모양 그렇게 이렇게.
0: 이렇게 정말
1: 네, 다부지게.
0: 다부지게. 이랑 씨도 네. 아침 원래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
1: 네, 이 시간쯤에는 한 7시는 일어나서요. 첫째 또 학교 보내고 둘째. 네, 유치원 보내고 다
0: 하고
1: 할 거 다 합니다.
0: 오늘 그럼 어떻게 다 보내놓고 왔어요? 어떻게
1: 아니 남편이 있으니까. 또 잘하니까 케어를 워낙 잘해서.
0: 워낙 잘하니까. 네. 아니 장유님이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서 입가에 미소 번지게 하는 이랑님 어서 오세요.
1: 아이고 반갑습니다.
0: 이랑 씨 또 그런 매력 있죠. 미소가 여러분 지금 다들 미소 장착하셨죠? 아니요. 우리 수원님 질문 이거 볼게요. 철업디가 네. 정이랑님 자존감 지킴이라고 하셨는데 여전한가요? 그리고 잊을만하면 연락 온다고 했었는데 요즘에도 자주 연락하시나요? 일단 자존감 지킴이는 유지인가요?
1: 네. 유지입니다. 아직도? 항상 유지이고요. 아, 이번에도 좀 요새 이제 뭐 하지? SNL도 끝났고 드라마도 끝났고 아, 막 좀 심심하던 찰나에 또 아침에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0: 또 자존감 올라가고
1: 아, 나 아직 살아있구나. 어딘선가 또 날 불러주는구나.
0: 그럼요, 그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장난 되게 많이 치잖아요. 자존감 네. 지킴인데 이제 네. 카메라 없을 때는 오늘 라디오 나왔을까? 저 어떻게 자존감 한번 확 또 떨어뜨려줄까?
1: 아까 저기서 대기실에서
0: 왜 그러세요?
1: 뒷목 꽉 잡아줄게 선배님께서. 근데 평상시에 항상 이렇게 잊을만하며 뭔가 진짜 희한하게도 진짜 마른 땅의 단비처럼 선배님께서 항상 뭐 복도를 지나가거나 내가 아 오늘 잘할 수 있을까? 아 어제 했던 거 괜찮았나? 막 이렇게 고민에 휩싸여 있을 때 이상하게 만나. 야 뭐 또 명옥이라 그래 그때도 명옥아 야 이라
0: 너무 잘 보고 있어.
1: 너무 잘 보고 있어. 너 너무 잘해. 네가 제일 웃겨. 항상 이런 얘기를 던져주고 가요.
0: 어쩜 이렇게 잘해라고.
1: 그러게. 네. 문자도 갑자기 생뚱 와가지고.
0: 맞아 맞아.
1: 항상 그렇게 해서 저한테 힘을 항상 주세요. 그래서 그게 네. 그렇게 잊혀지지가 않아.
0: 그러니까. 그걸 네. 또 아는 형님 나와서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았죠.
1: 아니, 그 얘기라도 해야지. 뭔 얘기 하겠어. 뭐라도 해야지. 좋은 얘기 많이 해드려야죠.
0: 그렇지 그렇지. 김성우님이 정이랑님의 연기를 보고 있으면 저걸 도대체 어떻게 다 소화할까 싶을 정도로 매번 감탄합니다. 캐릭터마다 색깔이 완전히 다른데 그 모든 캐릭터가 다 정이랑님 같으면서도 또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라 신기해요. 원래부터 연기하는 게 꿈이셨나요 하셨는데 진짜 원래 연기자가 꿈이었죠?
1: 그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 우리 아들이 7살인데요. 그럼 애기 같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0: 7살 때부터 본인이?
1: 네. 네. 그때는 제가 막 머리를 제가 혼자 막 땄던 기억이 나요. 머리를 막 그 디스코 머리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머리를 따면서 나중에 텔레비 나가면은 이 머리를 하고 나가야지.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0: 7살 때가 아직도.
1: 너무 신기하죠. 네. 하여튼 뭐 그러면... 때문에 그렇게 그게 되고 싶었나?
0: 어릴 때부터 연기자 꿈이었고 사실 네. 이제 코미디언으로 데뷔를 한 건가요? 먼저.
1: 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네. 네 근데
0: 약간 떠밀려서 안 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1: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
0: 코미디언 하기 싫은데 코미디언
1: 전혀
0: 됐어,
1: 전혀
0: 이렇게.
1: 뭐라도 되는 게 어디 무대에서든 제가 연기할 수 있다는 거 개그 연기든 정통 연기든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걸

0: 감사하죠. 네, 왜냐하면 그 뭐 대학로에 아 연기자 어디 뭐 부른 데 없나? 그래서 오디션을 좀 알아보러 다니던 찰나에 예, 어떤 찰나에 시트콤 배우 구한다고 예, 거기서 이제 박승대 홀에서 근데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몰랐고 시트콤 배우 구한다니까 그때 항상 또 시트콤이 유명했던 찰나에 갔는데 그게 우차싸였던 거죠.
1: 우차싸로 이제 그럼 시작을 하면서
0: 네. 그래서 그렇게
1: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아니 조유라님이 지금 이랑 나 기억할라나 대학 선배인데요. 대학 때도 엄청 끼 많았는데 너무 반갑네요. 크크. 조유라 선배.
0: 얼굴 보면 알 것 같은데.
1: 네, 얼굴.
0: 아 유라 이름은 기억이 나요. 유라, 선배님. 유라, 왜냐하면은 유라 선배. 친구도 유라가 있었기 때문에 아 저보다 한두 기수 되게 예뻤던 걸로 기억나는데 선배님. 되게 예쁘셨어요.
1: 유라 씨 그러면 예뻤던 거 맞아요? 이렇게 문자 한번 주세요. 네, 알겠어. 선배들도 문자 오고 있는데 네. 자 여러분 8811번님은 요즘 이랑님의 너튜브 정이랑 진기명기죠. 정이랑 네. 진기명기
0: 정이랑의 진기명기
1: 정이랑의 진기명기 여기 보는 게 제 삶의 낙입니다. 왜 아직도 구독자가 19만 명인 거예요. 더 널리 알려줘야 해요. 다들 구독 좋아요 누르세요. 우리 오늘 20만 원 가봅시다. 저도 아까 검색했더니
0: 정말요?
1: 19.5만?
0: 근데 저 한 지 이제 6개월 됐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1: 그렇죠. 나도 한 2, 3년 됐는데 아직 22만이니까.
0: 그래요? 네. 갈 길이 머네.
1: 갈 길이. 아니 근데 지금 어쨌든 와 오늘 20만 명 한번 넘겨보고.
0: 제가 옛날에 유튜브를 하려고 한 2년 전에 한번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게 좀 빙의를 해가지고 그 막
1: 남자 정장 입고
0: 남자 정장 입고 막 아버지 힘내를 막 내서 열심히 했어요. 저 먼데까지 가가지고 근데 많이 봐야 500명 뭐 그때? 되게 많이 봐야 1000명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 유튜브의 길이 진짜 멀고 험하구나.
1: 쉽진 않잖아요.
0: 정말 아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랬는데 만 명을 보고 2만 명이 본다고? 그것만으로 전 정말 감사해요.
1: 했는데 지금 왜냐하면 거기서 진짜 다양한 부캐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저도 이제 그 시작했던 게 피아노 원장쌤부터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점숙 부티크 맞죠?
0: 네.
1: 그리고 미호 TV 이게 약간 시즌별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지난주 거나 보니까 이선민 씨가 나왔어요.
0: 아, 네네.
1: 그럼 또 거긴 또 다른 캐릭터고.
0: 아니 시즌은 아니고요. 그냥 캐릭터를 하나 하고 그 다음 주에 사람들이 이제 그게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딴 게 나오는데 이것도 재밌네. 아니면 뭐 좀 덜하네. 그건 언제 나오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다양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1: 아니 그래서 조유정님이 이랑님은 보통 캐릭터를 주변 사람에서 따온 것 같은데 네. 피아노 학원 원장쌤은 진짜 누굴 보고 따라하신 거예요? 맹꽁이 아가씨야.
0: 맹꽁이 아가씨야.
1: 너무 웃겼어요. 그거 혹시 네. 이랑 씨가 실제로 연기 선생님이었을 때 했던 뭐 행동은 아니죠 하셨는데
0: 네.
1: 이 부캐 네. 저도 좀 궁금해 이렇게 왜 개그맨도 부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 어디서 이렇게 따요? 물론 주변이겠죠.
0: 그러니까 뭐 이제 김점숙 아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 엄마였어요. 그래서 제 지금도 친구인데 잘 지내고 있는 친구 이제 어머니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맨날 오면은 명옥이 와 또 왔니? 와가지고 또 밥 먹었니? 밥통에 밥이 없니? 약간 막 그래서
1: 그 톤을
0: 네 그 코튼을 해가지고 정말 밥을 잘 먹어 맹꽁이 아가씨가 정말 밥을 잘 먹어 정말이야 막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이제
1: 그렇게 따라했고
0: 그렇게 따라하고 이제 피아노 선생님
1: 피아노 선생 어떻게 했어?
0: 제가 피아노 학원을 안 다녀가지고 어렸을 때 다니고 싶어도 못 다녔어요. 그래서 그게 참 한이 됐던 건데
1: 그래서 어떻게
0: 보면 누굴 따라했는지 모르겠고 전날까지도 막 이 목소리 입혀보고 저 목소리 입혀보고 못하겠는 거예요.
1: 수십 번 연습하다가도 나왔던 톤이에요?
0: 아니요 연습도 못했어. 뭘 해도 안 맞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일 녹화 때 괜찮을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1: 기도의 힘으로 혹시?
0: 네 그냥 당일날 그냥 즉석에서 나왔고 맹꽁이 아가씨야 그거는 이제 김점숙 따라했던 어머니가 저만 보면 맹오가 맹꽁이 아가씨야 막 했던 거거든요. 그거를 입혀가지고
1: 친구가 경상도 엄마인가 봐요?
0: 네 대구분이세요.
1: 약간 그 톤이 있네. 안지은님이 진짜 어릴 적 피아노 원장님 똑같아요. 그 턱값 칭찬이야 하셨습니다.
0: 턱값 칭찬이야.
1: 야 걔다 진짜 잘 잡아. 진짜.
0: 나중에 막 헷갈려요. 그래서 막 다 섞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1: 왜냐면 사실 교사 자격증이 있죠. 이랑 쌤이.
0: 네.
1: 연기 선생님도 하셨죠.
0: 그렇게 됐어요.
1: 오.
0: 지금은 때. 지금은 그냥 자격증이 있는 그냥 사람이에요.
1: 뭐 일대일로 연기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0: 제가요? 아직도 제가 배우고 싶어요.
1: 아니 이랑 쌤한테 가르쳐 달라고.
0: 제가 뭐라고요?
1: 나 연기 좀 가르쳐 주면 안 돼?
0: 제가 선배님을요? 뭐 알아요? 뭐 하시게요? 뭐 하시게요? 지금 차

0: 계시는데
1: SNL 하게요. 아, 우리 해피님이 제 최애인 쇼팽 피아노학원이 끝나서 너무 섭섭해요. 유유. 윤정이 보내실 때와 다시 만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연기하셨어요? 연기 같지 않아서 더 슬프고 따뜻했어요.
0: 저는 정말 진짜 그거 하면서 막 슬퍼가지고 주접을 막 너무 떨었어요. 나 이거 연기 못하겠다. 나 눈물 너무 난다.
1: 진짜로 눈물.
0: 너무 그래가지고 그렇게 주접을 떨었어요. 근데 아 지금 내가 울 게 아니고 보는 사람들을 좀 힐링을 주고 보는 사람들을 울고 웃겨야 되는데 내가 왜 먼저 이렇게 주접을 떠나 해서 막 중간에 진짜 무슨 어디 대배우들처럼 잠깐 멈추고 하시고 그래서 진짜로 막 눈물 닦고 하고 막 그랬어요.
1: 대배우들 그래 잠깐만요.
0: 감정 좀 추시고 할게요.
1: 지금 우리 6698번님 저 왕은숙 피아노 다니던 서윤정이에요. 그 너무 제 얘기 같았네요.
0: 아 정말요.
1: 아니 그 이제 윤정이 어머니 이야기는 응답하라 초보엄마 시리즈도 하고 있고.
0: 네.
1: 그 아이 이름을 윤정이로 정하신 이유는 왜 윤정이 친구 거기, 있어요 윤정이?
0: 아니요 거기 그 조연출 하시는 분이 윤정이였어요 이름이.
1: 그래서 그날 한 거야 그냥 네. 윤정이 윤정이 이렇게.
0: 그분 이름이 성함이 한윤정이었는데 한윤정 이 말 그 좀 말맛이 안 살아가지고 서윤정한테 순정 인성아 약간
1: 하다가
0: 순정 약간
1: 우아함도 좀 있으면서
0: 네.
1: 그게 안 벌리나?
0: 네, 서자로 이름을 그냥 제가 바꿨죠.
1: 6281번님이 철업디가 얄미운 아주머니 연기 진짜 잘하거든요.
0: 네.
1: 김점숙 부티크에 완전 찰떡인 것 같은데 철업디도 한번 초대해 주세요.
0: 정말요? 나 말만 그러고 또 안 오시는 거 아니야?
1: 아, 근데 초대만 가. 난 밉상 연기 진짜 잘하잖아.
0: 아, 그래요?
1: 멋져다 봐! 이런 거랑
0: 밉상.
1: 네, 밉상.
0: 초밉상이네. 멋져다 봐!
1: 멋져다. 왜냐면 그때 저는 약간 카타르시스 느낄 때 있잖아요. 연기하다가.
0: 아, 그쵸.
1: 평상시 그렇게 못하니까
0: 맞아요.
1: 연기로 풀잖아.
0: 맞아요.
1: 그래 한번 불러준다면 저는 진짜 갈게요.
0: 아우.
1: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0: 네.
1: 천의 얼굴 정일랑 씨가 너튜브에서 정말 다양한 부캐를 보여주고 있죠. 정일랑 씨의 부캐쇼를 볼 수 있는 채널 이름은 뭘까요? 1번
0: 정일랑의 진기 명기.
1: 2번
0: 정일랑의 신기 방기.
1: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골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소개된 분들께는요 올인원 영양제 보내드릴게요. 네, 저희는 4부에 돌아올게요. Stay tuned!

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측정값이 곧 안전의 기준이 되는데요. 작은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만큼 가스 감지기가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국가가 인정한 공인교정체계 코라스 교정인데요. 측정 결과를 명확히 표기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장비를 검증하고 보증하기에 안심하고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공신력을 지니는 코라스 성적서. 가스감지기에 특화된 기술을 확보한 업체에서 코라스 교정을 받는다면 안전이 더 완전해지겠죠?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생활 정보.
5: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생후 6개월부터 이유식을 권장하고 있죠. 아기들의 생애 첫 이유식에서 빠지지 않는 게 부드러운 쌀미음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쌀은 탄수화물이 주성분이지만 단백질, 필수 지방산,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 등 10여 가지 영양성분이 포함된 단일식품으로는 완전식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히 쌀에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칼슘의 흡수를 돕는 라이신 함량이 다른 곡류보다 약 2배 많아 뼈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소중한 내 아기에게 가장 순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쌀 이유식 한 그릇에 가득 담긴 것 같죠? 쌀은 곧 사랑입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디테일 연기의 고수, 생활 연기의 끝판왕, 캐릭터 맛집, 부캐 무한증식 정이랑이랑. 정이랑 씨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 끝에 드린 퀴즈 정답 확인해봐야죠. 정답이 뭐였죠?
1: 네, 정답은요. 1번 정이랑의 진기명기였습니다.
0: 자, 지금 현재 19만 지나서 오늘 20만이 목표인.
1: 아이고, 될쩌다. 네.
0: 이거 누구 톤이에요?
1: 그냥 저예요. 뭘 자꾸 톤을 해요.
0: 아니, 자꾸 이렇게 말하다가 네. 어떠미야 이렇게 하니까.
1: 정말 어떠미야. 20만 가면 정말 기분이가 어떠미야.
0: 그러면 저 어떠미 씨의 네. 3973번부터 정답 한번 쭉 볼까요?
1: 네, 서윤정입니다. 체르니 40까지 쳤어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놀라고 여기저기 네 이름 나온다고 문자가 와요.
0: 아니 진짜 이렇게 서윤정 씨도 있지만 윤정이란 이름 들으면 다 자기가 그렇게 있어요.
1: 그리고 윤정이라는 이름이 뭐 옛날에 영희철수처럼 많긴 했잖아요. 그 시절에
0: 뭐 장윤정 이렇게 있잖아요.
1: 네, 근데
0: 미스코리아 장윤정 가수 장윤정도 있고.
1: 얼마나 감사한지 배우 고윤정님이
0: 고윤정 씨가
1: 네 저희 그 뭐 있어요 꼬마 친구들이 또 만들어준 어떤 닐스 같은 게 있거든요. 어허. 근데 뭐 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윤정아 왜요 쌤 피아노 방에서 뭐 먹지 말랄지 죄송해요 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고윤정님이 해주신 거예요.
0: 본인이 편집해가지고
1: 네
0: 어디 본인 인별그램 올렸어요?
1: 거기에 올렸는지 하여튼 어디 올렸어. 그래서 그게 또 이렇게 또 화제가 돼가지고 많이 또 유입이 됐어요.
0: 저거. 윤정 씨를 한번 초대해야 되겠네요.
1: 아 근데 워낙에 바쁘셔서
0: 네. 드라마 끝나고
1: 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0: 윤정 씨 우리 철판에 먼저 오시고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1: 아 그렇게 연결을 좀 해주실래요?
0: 김정숙 씨한테 보내드릴게요.
1: 네 그렇게 또
0: 기다려 보세요. 근데
1: 예.
0: 뭐 윤정 씨가 와야 되지.
1: 그러니까 워낙 바쁘시니까.
0: 그러니까 예. 이상협 씨가
1: 1번 진기명기 오늘 우리 사무실 직원 20명 다 구독 눌렀어요. 20만 어떠미야.
0: 아 잠깐 20만 좀 됐으면 좋겠다. 갑자기 왜 내일 같이 이렇게
1: 20만 가자.
0: 20만 가자. 어떠마.
1: 20만에 200만 가자. 아 저는 목표를 좀 크게 잡습니다.
0: 네,
1: 네 항상 목표를 좀 주제 넘었나요?
0: 아니야 저도 한 6개월 1년째까지 그렇게 했어. 100만까지 네. 했는데 아. 자꾸 어느 날 50만 아가 일단 20만 했는데 20만 돌파했어. 그 이제 다음 또 30만. 근데 아. 목표를 높게 잡아야 돼.
1: 아 그냥 이렇게 유지나 하자. 약간.

0: 아니야 아니야 될 수 있어. 아,
1: 된다고 믿으면 됩니다.
0: 그럼요.
1: 네.
0: 고 주연 씨가
1: 1번이요. 이랑 언니는 미세 방충망 같아요. 어. 모든 캐릭터가 촘촘하게 연기 구멍이 없어 없어.
0: 아 연기 구멍 없다는 얘기들은 너무 칭찬이잖아요.
1: 아 근데 제가 진짜 정말 연습을 정말 많이 한 스타일이에요. 너무 피곤하게 살아.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막 이런 얘기 막 들어요.
0: 막 그 불안함이 있나요? 전날.
1: 맞아요.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그거를 좀 훌훌 털고 편하게 하려고. 이제는 그렇게 하려고 좀 하고 있어요. 나를 내려놓고 아 되든가 말든가 쉬고 있냐? 약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0: 하고 있어 지금.
1: 요새는.
0: 네. 오늘 라디오는 지금 어땠어요? 지금 막 하고 있죠.
1: 정말 얼마나 감사하게도 지금, 뭐냐면 제가 아침에 또 어저께 살짝 한번 봤는데 졸려가지고 잠이 들었거든요. 그럼 평상시 같으면 아침에 제가 막 골머리를 썩었을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근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보지 말라고 인터넷이 안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면서까지 그걸 한참 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 내려놓고 하라는 계시다.
0: 그래.
1: 그래서 내려놓고 마음 비워.
0: 좋아 좋아 편하게 잘하고 있어요. 네. 아니 5945번님이 네. 1번 정희랑의 진기명기요. 근데 오늘 정희랑 씨 나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장희수 씨가 나왔네요.
2: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장희수 아입니다. MBTI 아입니다.
1: 아 이거 아니다. 이거는 사실 아 보이는 분은 보실 수 있겠나? 왜냐면 제가 아 저희 아버지가 장희수님을 되게 닮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박지아님이시죠. 예, 네, 그래가지고 볼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특히 젊었을 때 완전 똑같아요.
0: 나 진짜 나 우리 이랑이 남자 연기할 때 미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진짜 있잖아요 그런 느낌.
1: 그래서
0: 그 남자 정장을 입고 있는데 나 막 미칠 것 같은데.
1: 이렇게 여성여성한데 제가.
0: 아니 그래서 장희수 씨 성대모사를 이번에 부탁님이 해주셨고 5945번이
1: 네.
0: 사실 누구 누구까지 닮았다 가봤어요 장희수 씨.
1: 저는 심형래
0: 캐릭터.
1: 선배님.
0: 할 수 있어요?
1: 뭐 언제적 건데 때리리리 이거를 하라 그래. 오늘 저요 그 비록 샵은 안 갔다 왔지만 쌩얼이 되게 자신감을 느껴서 아 오늘 굉장히 머리도 살짝 젖은 머리고
0: 그렇죠.
1: 오늘 굉장히 이렇게 여성여성하고.
0: 아니 본인이 여성여성 닮은 사람 가면 되는데 자꾸 심형래 선배님 있고요. 본인이 아니 사실
1: 말하라니까 그렇지.
0: 또 뭐 여메란 씨 닮았다는 얘기 있지 않았어요?
1: 네.
0: 사실 최시원 씨가 여메란 선배님 안녕하세요 했다면서요.
1: 맞아요 드라마 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웃긴 게 있잖아요.
0: 어떻게 하냐면요.
1: 네.
0: 아는 형님이 와서 얘기를
1: 네.
0: 최시훈 씨가 해줬어요.
1: 너무 웃긴다.
0: 응.
1: 그리고 그분이 되게 저기 뭐랄까요. 극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활발하고 말도 엄청 많아요. 개그맨보다 더 웃겨 난 그분이.
0: 최시훈.
1: 그래서 한참을 저랑 한 2, 30분 얘기를 했어요. 드라마 하면서. 막 누나 너무 잘 봤고요. 막 어쩌고저쩌고 막 농담도 해가면서 빵빵 터졌어요. 근데 우리 여메란 선배님 진짜 제가 너무 참 제가 평상시부터 너무 좋아했고 뭐 이런 거 네?
0: 네?
1: 그래서 내가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을 어쩐다.
0: 타이밍을 너무 놓쳤거든. 2, 30분 지나서.
1: 2, 30분 한참을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나 그 사람 아닌데 할 수도 없고 아니 내가 여메란 선배님이라고 할 수도 없고 막 흉내 와 일을 어쩐다.
0: 이거 어떻게
1: 저 되게 깜짝 놀랐어요.
0: 더글로리 흉내도 낼 수 없고 이거 진짜.
1: 그리고 네. 나서 에이 왜 그래 농담도 잘하셔. 이렇게 넘어갔는데 에이 농담이었지 누나 이러면 됐는데 최시원 씨도 당황을 했나 봐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말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더 대면해지는 거예요. 대면해지는.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진짜.
0: 아 미쳤어.
1: 진짜.
0: 여메란 씨의 또 오늘 장희수 씨,
1: 네.
0: 장희수 씨 톤으로 우리 김남겸 씨 문자 한번 읽어보세요.
1: 네, 방금 구독하고 왔고 장희수 이렇게 하면 뚝 하고 딱 하면 나오질 않는데 연습 진짜 많이 하거든요. 방금 구독하고 왔고 이것도 아니잖아. 어떻게
0: 혼자 생방 중에 연습을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 연습파예요 연습파.
1: 단톡방에도 홍보했어요. 20명 가자.
0: 20명 20명이라고 있어.
1: 너무 당황했나 봐 또.
0: 여러분 20만 명 가져야 되는데 20명 가자.
1: 20만 명 가자. 네 장희수 아입니다.
0: 구독자가 지금 19.6만 명. 그러니까 19만 6천 명이죠.
1: 1,000명 늘은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늘었어. 아까 19.5였잖아.
1: 맞아.
0: 1,000명이 늘어서 1,000명.
1: 아 근데 너무 이게 유튜브 얘기 막 이렇게 진을 빼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0: 괜찮아.
1: 너무 감사하죠 저는.
0: 김준원 씨는 여메란 씨 톤을 읽어볼까요?
1: 이거 어렵게 그분 톤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요? 아버지가 철물 좀 하시는데 이것도 아니잖아요.
0: 아니 계속 캐릭터 찾아가는 과정 너무 재밌는데요?
1: 어떡하지? 아버지가 철문 좀 하시는데 가게 이름이 전기명기입니다. 아버지 성함이 김명기시거든요.

0: 아니 이분 이 목소리가 아닌데.
1: 아니야 괜찮아.
0: 목소리 아시는 분?
1: 없어요. 진기명기. 아 정답인데 아버님이 또 명기시고 네. 정기명기. 재밌다 정기명기.
0: 정기명기. 어 좋은데요.
1: 자 최주 씨가
0: 1학년 지금까지 받은 댓글이나 응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나요?
1: 오 진짜 우리 또 자존감 지킴이 글들 있잖아요.
0: 아, 아 근데 요새 몇 달 동안 웃을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 웃었어요. 저 보고 웃었다고. 웃을 일이 없었는데 저 보고 웃었다 그러면은
1: 와,
0: 와 정말 그게 정말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몰라요.
1: 예, 네, 사실 뭐 연기자 얘기를 하지만 이제 뭐 또 웃음을 주는
0: 네.
1: 일도 하잖아요. SNS 같은 등등에서.
0: 네, 저도 언젠가 몸이 한창 아팠을 때 막 이게 뭐지? 왜 쓸데없는 걱정이 멀쩡한데 왜 걱정이 드지? 걱정할 일이 없는데 왜 걱정이 드지? 막 이러면서 약간 막 우울감 같은 게 좀 왔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1: 네네.
0: 그때 뭐 때문에 웃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뭘로 웃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이게 유튜브나 짤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1: 웃었다고 하니까
0: 그때 참 좋은데 저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참 감사하고 저도 희열을 좀 느끼고 그래요.
1: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0: 네.
1: 그냥 인사 몇 번 했던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0: 네.
1: 아프셨었대요. 몸이
0: 네.
1: 이제 암 치료하고 있는데
0: 네.
1: 영철 씨 안녕하세요 했더니 내가 너무 아파서 아픈데 그 무한도죠. 멋진 서버가 이러시는데 너무 많이 웃었다고 하는데
0: 너무 감사하죠.
1: 내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면서 근데 그 진짜 막 그거 보면서 버텨내고 했어.
0: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치. 그런 분들 보고 진짜 힘을 내서 우리가 더 잘하고 싶다는
1: 맞아 맞아 생각. 우리가 그랬으면 또 더 웃겨주고 싶잖아요. 그죠?
0: 네.
1: 자 이렇게 정답 쭉 소개되신 분들 올인원 영양제 보내드리고요. 방송 끝나고 선곡표 한번 확인해 주시고 1102번님이 1학님 피아노 스윙의 목소리로 은근진
0: 네.
1: 자, 은근진하게 모닝콜 해주시고 그래도 안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욕쟁이 할머니 버전으로도 모닝콜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0: 이어... 괜찮을까요?
1: 네, 네.
0: 생욕 나와도 돼요?
1: 네?
0: 생욕 나와도 돼요?
1: 한번 해보세요.
0: 다시는 여기 SBS 쪽으로 오줌도 못 넣게 될 거죠?
1: 네. 예, 피디님 정장 한번 제가 사드리고
0: 정장 한번 사드리고
1: 네. 자, 저요!
0: 그러면은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1: 섞어서
0: 네 피아노 선생님이 욕쟁이 할머니가 되는 거
1: 음?
0: 가루야 가루야 철가루야 왜 이리 안 일어나 비바체 속도로 일어나 어서 이 맹꽁이 아저씨야 어? 그래도 안 일어날 거야 일어나라고 이 식판에 등신 같은 식기야 식기 식기 그릇 식기
1: 그릇 식기
0: 네 식판
1: 어
0: 등심 고기
1: 어
0: 욕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1: 그랬네요. 요 우리 좀 써도 되겠죠?
0: 근데
1: 방 뭐라고 했어? 등판이라고.
0: 식판에 등심 같은 식기.
1: 아, 그렇게 등심 같은 아니, 식기.
0: 식판에 등심 시저 드레싱을 발라 먹어라 이. 나쁘지 않은데?
1: 아니, 난 오늘 이랑 씨가 너무 재밌는 게
0: 네.
1: 계속 본인이
0: 네.
1: 연습해 가는 과정. 생방 중에
0: 뭔지 알아? 대본을 못 봤다니까.
1: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0: 네.
1: 지금 이거 생방 중에 계속 연습하는 과정 여러분 실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고한민정님이 이랑님은 여자, 남자, 학생, 아줌마, 네. 아저씨 가릴 것이 모두 잘 표현하시잖아요. 우리 철업지도 다 잘하는데 유일하게 못하는 게 멋진 팀장님 웃음이거든요. 철업지에게 멋진 웃음 좀 알려주세요. 제가
0: 네.
1: 그 이랑 씨한테 아까 잠깐 설명했잖아요. 나
0: 네.
1: 이랑 여기서 여자 연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남자 연기를 하는데
0: 네.
1: 한 30대 중후반,
0: 네.
1: 40대 초반에 이제 마지막 사랑을 딱 하는 그 어떤 팀장
0: 해야 되는데. 그러면 되게 멋있어야 되는데.
1: 저랑 맞아. 내일부터 데이트하실까요?
0: 이게 뭐야?
1: 내 웃음도 나오고.
0: 그러니까 이상하네.
1: 약간 부장님처럼.
0: 부장님,
1: 그러니까
0: 부장님.
1: 약간 그 멋진 웃음이 좀 있나요?
0: 멋진 웃음.
1: 잘 자요.
0: 느끼해.
1: 그러니까.
0: 뭘로 하면 좋을까?
1: 어떻게? 멋진 웃음.
0: 나쁘지 않은데요?
1: 아니 자기도 연습하고 있어.
0: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나도 모르겠거든. 아니 여자 보고 남자 멋진 남자를 흉내내라는 그 웃음을. 아 경박스럽게 웃을 줄 알았지 멋진 남자를 어떻게 하냐고.
1: 경박스럽게 어떻게 웃어요?
0: 이렇게 웃죠.
1: 그렇지 그렇지. 나 경박스러운 거 내가 세상에 제일 잘할 거야.
0: 세상 경박스럽다.
1: 아 이쯤에서 그럼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0: 네.
1: 아 이랑 씨 어떤 곡 신청해 주셨습니까?
0: 아 저는 검정치마 신청을 했습니다. 젊은 우리 사랑.
1: 네. 아, 자, 노래 듣는 동안 정희랑 씨 궁금한 질문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0: 그냥 무료고. 이 노래는 뭐 특별히 신청하거나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요?
1: 아 저는 그냥 약간 아 뭔가 오늘 좀 도파민 좀 터졌으면 좋겠다. 오늘 좀 왠지 설레이고 싶다 이럴 때 검정치마 노래를 좀 종종 들어요.
0: 우리도 도파민이 터질까요?
1: 어떠며.

추억을 집어삼켰던 예전엔 내 입이 있던 곳 이제는 말해줘도 괜찮을 텐데

0: 검정치마 젊은 우리 사랑 듣고 왔습니다. 8시 47분 55초 지나가고 있고요. 신인화님이 네. 아신 분들 이렇게 많이 웃은 건 오랜만이네요.
1: 아 정말 고마워요. 어, 나쁘지 않았어요. 어,
0: 지금?
1: 어, 정말 고마워요.
0: 아니 본인이 나쁘지 않았다고 하면 제 거요.
1: 제 거요.
0: 아 그니까 나한테 그 와중에 나 칭찬자고 나 아니 자기 거요.
1: 네. 선배 이런 게 허당미가 너무 너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0: 그래요? 네. 오. 아니 이랑님, 네. 어, 그 우리 김유미님이. 이랑님 나중에 철판 스페셜 DJ 해주세요. 목소리에 어, 네. 섹시, 큐트, 우아, 희노애락이 다 담긴 것 같아요. 어,
1: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0: 어? 괜찮?
1: 방금도 괜찮았죠?
0: 네. 그거 본, 약간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1: 어떤 거요?
0: 본인이 셀프로 네. 칭찬해준 스타일.
1: 저요?
0: 그래야 우리가 자존감을 어. 지킬 수 있거든.
1: 아 그래요?
0: 어, 어.
1: 전 저한테 칭찬 잘 안 해요.
0: 왜?
1: 나, 모르겠어요. 나, 저도
0: 본인이 본인한테 칭찬을 많이 하세요.
1: 그럴까요? 그게
0: 오늘,
1: 맞지.
0: 오늘 칭찬 많이 했잖아요. 오늘 칭찬만 했잖아요. 본인이.
1: 그러니까 어색해가지고 괜찮죠? 이렇게 한 거지. 막 내가 어, 이번에 정말 잘하지 않았어? 막 뭐 이러질 않아. 근데 이제는 나도 내 자신한테 좀 칭찬을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0: 그래.
1: 남들한테 받을 시간에
0: 어, 어.
1: 내가 나를 그래, 소중하게 여기질 않는데 누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0: 이제 본인 칭찬하고 나 이제 칭찬 안 할 테니까.
1: 네. 어. 어, 그 약간. 네.
0: 그러니까 전화 이제 해서 막 어, 너무 잘 보고 있어 이렇게 안 할

0: 생각해. 너 왜 이렇게 못하니?
1: 왜 이렇게 못하니? 왜 그 모양이야?
0: 어떠미야? 그만 좀 해요. 막
1: 지겨워 죽겠어. 언제까지 할 거야? 막 그런 거 하세요.
0: 아니 다음에 진짜 우리 철파엠 스페셜 DJ 해주세요.
1: 네, 불러주시면
0: 진짜로 약

0: 너무 보고 싶어요. 아 그냥 항상 보고 싶어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 같아.
1: 아니야, 나 그 영상 되게 좋아하거든요.
0: 어떤 거요?
1: 남편이 목욕 갔나? 네. 나갔다고 왔어. 네. 그 찐이죠. 어디 갔다 왔어? 아 왜?
0: 왜 내가 자고 일어나는데 내 옆에 없어?
1: 나 그
0: 그거는 이제
1: 찐이야?
0: 아이고 뭐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이제 애들 맘인데. 요새 안 그러고 없으면 불안하긴 해요.
1: 그래서 진짜?
0: 거실에서 자나? 딸방에서 자나? 막 이렇게 좀 찾긴 해요.
1: 아 근데 남편이 듬직하게 생겼어. 듬직하게 잘 생겼어.
0: 듬직하고 성실해요. 네.
1: 성실까지.
0: 성실해요.
1: 오. 네. 지금 베트남 그 쌀국수
0: 네,
1: 일산에서 하고 있고
0: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1: 그것도 하고 있고. 저 예전에도 한번 갔었잖아요, 그죠?
0: 그래요? 그때 우리 거기서 만났나? 전화만 하셨었죠?
1: 전화만 하고 내가 먹고 갔지 몰래.
0: 아
1: 진짜. 아니 그 알콩달콩한 비결은 뭐예요?
0: 그냥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1: 본인이
0: 우리 둘 다. 그래서 싸워도 금방 까먹어. 다음날 되면은 까먹고 아침 뽀뽀를 해요. 아 맞다 어제 싸웠지 하고 대면하다가 이렇게 된 거 화해하자 마음속으로. 그래서 그냥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1: 아 그 성격 좋은 것도 사랑하는 데 되게 비법인 것 같아요.
0: 그게 돌아서면은 이제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하니까 금붕어 같은 거지.
1: 그렇지. 아니 저기 최성진님이 집에 붙어있지 못하는 성격이라면서요. 여행 갔던 곳 중에 제일 좋았던 곳은 어디예요? 잘 좀 이렇게 돌아다닌 스타일?
0: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만 군데가 넘을 거예요.
1: 그것도 아까 머리가 까먹고
0: 그래서
1: 어디 갔었지?
0: 전국을 다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막 뭐 어디 딱히 말할 수가 없어요.
1: 아 그래도 하나 얘기해도 제일 좋았던 거.
0: 아 저희 안면도 갔는데 안면도가 되게 조용했어요. 생각보다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저희 해루즈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집을 얻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애들하고 해루즈 하러 가요.
1: 오, 해도지.
0: 해루질, 해루질.
1: 해루질이 뭐야, 해루질?
0: 에이, 해도지가 뭐야? 에이. 그 바닷가에서 뻘 그 밀물 썰물 있잖아요. 그때 뻘에서 조개 잡고 개불 잡고 막 그래요.
1: 아, 그런 거였어.
0: 볶아 가지고 막 파스타도 해 먹고 막 그래요.
1: 그래요. 안면도에서.
0: 응, 안면도에서.
1: 이영자 씨 고향 아니요?
0: 아 그래요?
1: 그래 몰랐던구나.
0: 아, 고향이세요?
1: 그래.
0: 가서 인사드려야겠네.
1: 해루지 모르시대 제가 해루지를 몰라서. 아나 광고도 걸게요.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조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네.

0: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4: 1732번님이 제가 2006년 개그맨을 꿈꿀 때 SBS 아카데미에서 이랑 누나에게 수업 받았었어요.
5: 진짜?
4: 정말 친절하시고 열정적으로 수업해 주시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5: 우와.
4: SBS 아카데미에서 네. 후배들을 또 가르치셨군요.
5: 2016년도 아니고 2006년이라고요?
4: 네.
5: 우와.
4: 우와.
5: 우와, 나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에요?
4: 데뷔 몇 년도죠?
5: 기억이 안 나요. 저 결혼 기념일도 기억이 안 나요.
4: 진짜 머리가 여기까지. 아니 우와. 진짜. 아, 제가 결혼 언제 했는데?
5: 그게 32살인가? 그쯤 했어요.
4: 권유리 님이 네.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쁜 이랑 씨 오늘 정말 웃겼어요. 너튜브도 잘 볼게요.
5: 감사합니다.
4: 너튜브 우리 정이랑의 진기 명기 많이 구독해 주시고 우리 끝에서 함께 해 주실게요. 다음에
5: 끝났어요?
4: 스페셜 DJ 해 주시고
5: 네.
4: 오늘 하루
5: 오픈업
4: 주시대는
5: 쳐라.
4: 영철이랑
5: 이랑이는
4: 이제 샤라.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3, 2, 1, 가평!